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Friday, the 21st of August. I'm your host, Che Soo-jin, and we have Ray in the studio. Now,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the New York Times. One particular article is what we're going to focus on. And what's it about? Well, it's about a sticker. 자, 오늘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요, 뉴욕에서 한때 쓰이다가 사라졌던 주차 단속 스티커가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드릴게요. Ray, give us the quiz.
1: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describe the street cleaning vehicles in NYC? One, sanitation truck. Two, street sweepers. Or three, yellow cab.
0: 다음 중 뉴욕시 도로 청소 차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은? 1번, sanitation trucks. 2번, street sweepers. 3번, yellow cabs. 자, 1, 2, 3번 중에 뭐가 아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반디 앱은 무료고요. 샵 104, 오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뉴스 커버리지 살펴볼게요. Let's listen to Michael Jackson with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0: Alright, well, we're gonna have a look at today's news coverage.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Ray, what's the title?
1: The parking sticker of shame is back in New York City.
0: 수치스러운 주차 스티커, 뉴욕시에 다시 등장하다입니다. 자, 과거 한때 뉴욕 시민들 사이에서 수치심 스티커라고 불렸던 주차 위반 딱지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한동안 안 쓰였던 이 스티커가 최근 부활했다고 해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Ray?
1: 7 minutes after street sweeping began on the Upper West Side of Manhattan on Tuesday morning, sanitation workers and a local city council member hit the streets to deliver justice. "Move your car," the council member, Gail Brewer, shouted as she slapped a large neon green shield-shaped sticker on a Jeep Grand Cherokee. Nearby, a driver got in his parked car and peeled away to avoid being next.
0: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어퍼 웨스트사이드에서 도로 청소 작업이 시작된 지 7분 후, 환경위원들과 지역 시의회 의원 한 명이 정의 구현을 위해 거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사람, 게일 브루어 시의회 의원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에 방패 모양을 한 커다란 형광 초록색 스티커를 붙이면서 차 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근처에서는 다른 한 운전자가 주차해둔 차에 올라타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Alright. If you hit the streets, what are you doing?
1: You go outside to do something, and you know that can be to protest, or maybe it's to give people something. Like volunteers could hit the streets to hand out food, maybe to homeless people or needy people. Police hit the streets; they go outside and patrol. Like you know, it doesn't. Most people would be on the sidewalk, actually, but it's
0: Right.
1: just a phrase. You're going outside to do something.
0: Just like hitting the road, the song Hit the Road Jack.
1: Yep,
0: It
1: get out of
0: means
1: here.
0: to go out on the road.
1: Well, hit the road, Jack means go away.
0: Oh, does
1: Get out
0: it?
1: of here.
0: Oh, really? I didn't
1: Like,
0: know that.
1: hit the road, go away.
0: Okay.
1: But if you
0: But
1: say, let's hit the road, it means let's get moving, let's get traveling. Go to where
0: go.
1: we have to go.
0: 맞아요. 네. 그래서 hit the streets, hit the road 이런 게 뭐냐면은 거리로 나서다, 거리로 나가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hit the streets to deliver justice를 한 시의원 얘긴데요. 거리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1: We just make sure that hit the road means to travel somewhere.
0: Yeah.
1: I guess in that song, it means go away. But usually, like if you say, okay, we're gonna hit the road now, I'm gonna hit the road, I'm leaving. I'm gonna go home or I'm gonna go to work. But hit the streets has a different meaning where it's you're going outside to do something. And put if it's police, they're patrolling, or it's to we're gonna hit the streets and protest.
0: I think that's a really important distinction. Hit the streets라고 하면은 보통 뭐 가두 시위를 한다든지 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Hit the road라고 하면은 어디 여행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거리로 나서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1: You might hit the streets and hand out flyers for a performance you're doing or a
0: Okay.
1: concert or something like that. A lot of times religious people will hit the streets and they'll hand out pamphlets and try to talk to people about their church or about their religion.
0: 그래서 hit the streets는 그냥 이렇게 걸어서 거리로 가는,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이런 느낌이라면은 hit the road는 차를 타고 운전해서 어디 가는 느낌이 좀 있는 거네요.

0: put the stickers on the cars, and he peeled away.
1: Right. You can imagine the car making the tires making a screeching sound, like, because he got out of there really quick. So it's when you drive away really quickly, or I guess in any vehicle, but on foot, I wouldn't use that to peel away. It's to move away quickly in a vehicle.
0: 보통은 이제 바퀴가 있는 그런 자동차라든지 차량에서 재빨리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자리를 뜰 때, 그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To peel away. 다른 차량에 스티커가 부착되는 것을 보고 있던 한 차량의 운전자가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자신도 그 다음에 이렇게 스티커가 부착이 될수 있잖아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런 주차 위반 딱지 스티커 얘기가 이어집니다. 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The stickers, which shame New Yorkers for failing to make way for street sweepers, are back after a 14-year hiatus. Coupled with a $65 ticket, they are designed to serve as a public slap on the wrist. The stickers were used for 25 years before the city council banned them in 2012. Brewer sponsored a bill this year to bring them back. The new sticker carries a rebuke. This vehicle violated NYC street cleaning rules. As a result, this street could not be properly cleaned. Then, in smaller print, remove this sticker with warm water and a scraper.
0: 도로 청소차의 길을 양보하지 않은 뉴욕 시민들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이 형광 초록색 위반 스티커가 14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65달러의 과태료와 함께 부착되는 이 스티커는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경고를 주는 역할을 하게끔 고안된 것인데요. 이 스티커는 2012년에 시의회가 사용을 금지하기 전까지 25년 동안 사용됐던 것인데, 브루어 의원이 올해 이 스티커를 다시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부활한 이 새로운 스티커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이 차량은 뉴욕시 도로 청소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 결과 이 도로는 제대로 청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따뜻한 물과 긁어내는 도구를 사용해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a hiatus.
1: A hiatus is when something stops or doesn't happe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in this case, like, was it actually a hiatus? Like, it doesn't sound like it. They got rid of it and they're just bringing it back. Usually with hiatus, you would use it for a person can be on hiatus, usually from some, like a team, or if one of us stop being on the show for a while, we can say we're taking a hiatus or we're on hiatus. Bands can go on hiatus. Yeah, a lot of times TV shows will go on hiatus.
0: Exactly. 뭐 예를 들자면은 BTS가 뭐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BTS took a, let's say, 2-year hiatus and they are now back.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1: A lot of bands do that to freshen up, or TV shows might take a little bit of a hiatus to get people excited about it again.
0: 맞아요. 그래서 활동 중단을 hiatus라고 합니다.
1: I don't think we usually use it for most jobs. You wouldn't say, like, from a company you're on
0: I don't
1: hiatus,
0: think
1: you'd
0: so.
1: be taking leave.
0: Right, exactly. 잠시 우리가 일정 기간 직장인이 휴가를 내서 쉰다든지 뭐 연가를 내서 쉴 때는 hiatus보다는 그냥 take a leave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Okay, what about a slap on the wrist?
1: A slap on, so this is an idiom. Literally, if someone like slapped you on the wrist, okay,
0: It
1: that kind of
0: doesn't
1: hurt a little bit.
0: not much though.
1: No, and that's what it is. It's a mild punishment for doing something wrong. Like maybe just you did something wrong at work, and instead of getting fired, your boss just kind of yells at you a little bit or reprimands you. You get scolded, you can think of it that way. So in this case, like the sticker and a $65 ticket. Yeah, it's annoying. It's a pain in the butt, like especially taking the sticker off your car. But it's not, is it that bad? Like, not really. Your car's not getting towed. You don't have to go and get it out of, it doesn't get impounded. You don't lose your license, things like that.
0: 맞아요. 가벼운 벌칙이에요. A slap on the wrist. 직역을 하면은 손목을 살짝 치는 거니까 엄청나게 벌을 받는

0: That was Billy Joel singing James.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뉴욕시의 독특한 거리 청소 원칙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도로에 주차한 사람들이 차를 빼줘야 하는데요. 이를 안 지키는 사람이 늘자 시 당국이 과거 일명 수치심 스티커라 불리며 악명을 떨쳤던 녹색 주차 위반 딱지를 부활시켰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부활한 이 스티커는 뉴욕 시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Ray?
1: Mary O'Reilly, who lives on the block and diligently moved her car Tuesday, said she thought the stickers could change behavior. It is frustrating when you come out to move your car and others haven't, she said. Then you're navigating around them as well as trying to get out of the way of the sanitation truck. O'Reilly said there was incessant horn honking on street sweeping days and that she would welcome a reprieve. Moments later, a driver started leaning on a horn.
0: 이 동네에 살면서 화요일에 성실하게 차를 옮긴 Mary O'Reilly는 이 스티커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차를 옮기러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 차가 그대로 있는 걸 보면 정말 짜증나요. 그러면 청소차를 피해야 하는 건 물론 이렇게 안 옮겨진 다른 차들까지 요리조리 피해서 운전해야 하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O'Reilly는 거리 청소 당일이 되면은 끊임없이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하면서 잠시라도 그런 소음이 잦아들면은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로 한 운전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Oh dear. All right. If something is incessant, what is it?
1: It doesn't stop. It's constant. So in this case, incessant horn honking. You just keep hearing it all the time.
0: I hate that.
1: Oh, yeah. It's so annoying. Or maybe there's construction beside your house or your office. You just hear this incessant noise, construction sounds, or sometimes dogs. There'll be incessant barking. Oh, just dear. Doesn't stop.
0: Oh, incessant in a spelling. INCESSS. A-N-T입니다. S 두 개 들어가는데요. 끊임없는 이라는 뜻이어서 incessant horn honking 이라는 것은 끝없이 울리는 경적 소리예요. 차 빼! 이러면서 이제 빵빵 하는 소리.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듣기 싫어요. 안 그래도 이제 차들이 계속 이렇게 안 빼고 이중주차하고 있는 그 모습도 싫을 텐데 경적 소리. 너무나 짜증나겠죠. And so she said, well, maybe the stickers can, you know, make people move their cars and that would be a welcome reprieve.
1: Yeah, reprieve from this incessant horn honking.
0: Yeah.
1: A reprieve is a break from something, usually a temporary break from something unpleasant or that heat wave we were going through. It's still hot now, but it's not quite as hot as it was 2 weeks ago when we were in like the 35, 36 degrees. Then we got some rain. And that gave us a reprieve from that incessant heat.
0: 이 reprieve라는 거는요, 잠시 동안

0: 이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적 소리로부터 잠시라도 좀쉴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또 다시 A driver started leaning on a horn. 또 다시 경적 울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Reprieve는 스펠링이 REPRIEVE. 그래서 원래는 사형수의 형 집행 유예를 뜻하는 단어인데 안 좋은 일이 잠시 멈추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This is our last paragraph.
1: The old, much-hated stickers were notorious for leaving behind adhesive on windows. David G. Greenfield, a former council member who sponsored the bill to get rid of the stickers, said Tuesday that they had damaged cars. A ticket is a penalty, he wrote on social media. Gluing trash to someone's windshield is vandalism. The Sanitation Commissioner Gregory Anderson said that the effort was not meant to be punitive. The goal is not to put stickers on cars. The goal is to clean the street, he said.
0: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온 이 스티커는 창문에서 떼어내도 접착제가 남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2012년에 이 스티커를 없애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던 데이빗 그린필드 전 시의원은 이 스티커들이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면서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는데요. 과태료를 매기는 게 처벌이지 다른 사람 차 앞유리에 쓰레기를 부착하는 거는 기물파손 행위예요. 이에 대해서 뉴욕시 위생국장인 그레거리 앤더슨은 이번 조치가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라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o one person said, "This is
1: It's
0: vandalism."
1: vandalism. That's when you deliberately damage or deface someone else's property. Graffiti is a good example, or smashing windows of a car or a building that you don't own.
0: Vandalism은 공공 기물 파손죄인데요. 차량에다가, 차량 앞 유리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이게 기물 파손 행위지. 이게 어떻게 처벌이냐라고 한전 시의원이 말을 했었고요. It's vandalism. And then someone else went on to say, "It's not meant to be punitive."
1: Yeah, I take issue with this statement, actually. I think it's kind of not correct. But it's a quote from the sanitation commissioner. So punitive is when you punish someone. Something is intended to punish somebody, and he's saying these stickers are not punitive. They're not a punishment.
0: But it
1: It
0: kind of is,
1: is.
0: yeah.
1: Yeah. He's saying, well, our goal is not to punish people. Our goal is to get them to move the cars. So it's like okay, like I guess the fact that these stickers are now going to be put out there, is it a deterrent? Is it to deter people from breaking the rules? Yes, but it is still a punishment. It's still punitive, I think.
0: Punishment하고 punitive는 어원이 같아요. 처벌이라는 뜻이 공통으로 들어있는데, punitive라고 하면은 처벌을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regory Anderson, Sanitation Commissioner, 위생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This is not meant to be punitive." 이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최종 목적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Well, that's it for today's article. 자, 오늘 뉴스 커버리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요 표현 다섯 개를 레이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복습해 볼게요. We're gonna start off with 어떤 활동의 중단, a hiatus.
1: After a 2-year hiatus, the band returned.
0: 2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After a 2-year hiatus, the band returned. 자, 다음 표현으로는요. 가벼운 이제 벌, 그런 가벼운 경고, a slap on the wrist.
1: He received a slap on the wrist for the mistake.
0: 그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는 가벼운 꾸지람 정도를 받았습니다.
1: He got punished, but it wasn't that bad.
0: Exactly. He received a slap on the wrist for the mistake. 자, 다음 표현은 비난이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비난하다, 뭐 꾸짖다라는 동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It can be a rebuke or to rebuke.
1: He received a stern rebuke from the manager.
0: 그는 상사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많이 혼났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표현으로는 끊임없는, 멈추질 않는 incessant.
1: The incessant noise made it difficult to sleep.
0: 멈추지 않는 그 소리 때문에 잘 수가 없었습니다. The incessant noise made it difficult to sleep. 자, 마지막 표현은 안 좋은 일이 잠시 멈추는 겁니다. A reprieve.
1: The rain gave us a brief reprieve from the heat.
0: 비가 온 덕분에 더위로부터 우리가 잠시 피할 수 있었다, 쉴수 있었다. 네, 더위가 잠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A reprieve.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from today's story. If you'd like to read through the full article,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nd have a look on the 방송 내용 게시판. 매일 전해드리는 저희 뉴스 커버리지의 뉴욕타임스 기사는 저희가 시간상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일부를 발췌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송 내용 게시판을 들어오셔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부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뉴욕시 도로 청소 차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은? Ray, what's the answer to the
1: The
0: quiz?
1: answer is a yellow cab.
0: And you find these in New York, but not for cleaning.
1: Right, just for transporting people around, right?
0: Yeah, a cab is a
1: Yeah,
0: taxi.
1: taxi.
0: 그래요.
1: Taxi cab.
0: 맞아요. 그래서 뉴욕시의 명물 택시죠? A yellow cab. 당첨자 명단은 저희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 발표됩니다. 오늘 정답은 3번 yellow cab였는데요. 당첨자 게시판을 꼭 확인해 주시고 선물 받으실 정보도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Well, it's time for us to take a song break. Once again, this is Amy Winehouse.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땅끝마을 해남의 작은 섬 어불도. 초등학교를 가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없어서 33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공동육아방이 만들어진 건데요.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작은 공간이지만 장난감과 책, 이유식을 만들 부엌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며 품앗이 육아를 하는 부모와 귀여운 손주들을 봐주시는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나 봅니다. 마을 어른들의 품에서 같이 놀고 배우며 커갈 어불도의 아이들. 땅끝 섬마을에서 우리의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사무엘 마리뇨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남성 소프라노입니다. 남성이지만 소프라노 음역을 노래합니다. 보통의 카운터 테너와는 또 다른 것이 가성으로 만들어낸 목소리가 아니라 진성으로 높은 음역대를 노래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사춘기가 지나면서 후두와 성대의 변화로 목소리가 낮아지죠. 하지만 마리뇨는 사춘기 이후에도 변성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점 때문에 청소년 시절의 마리뇨는 심한 놀림을 받았고 목소리를 낮추기 위해서 수술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오히려 이 목소리를 없애려 하지 말고 음악적으로 활용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마리뇨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마리뇨는 이 특별한 목소리 덕분에 현재 독보적인 성악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남과 다른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남성 소프라노 마리뇨는 보여주었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라샤큐 피앙가 울기하소서 소프라니스트 사무엘 마리뇨의 노래 벤 팔머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심포니아 연주로 들었습니다. 18세기엔 카스트라토가 오페라 무대의 최고 스타였죠. 남성의 신체적인 힘과 여성 소프라노의 높은 음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작곡가들은 카스트라토를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아리아를 작곡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카스트라토가 사라진 뒤 이 레퍼토리들은 주로 여성 소프라노나 카운터 테너들이 부르게 됐는데요. 마리뇨는 이 카스트라토를 위해 태어난 음악을 성인 남성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몇 안 되는 성악가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수술하지 말고 그 목소리를 음악적으로 활용해보라고 권유했던 의사를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남성 소프라노를 지칭하는 용어 소프라니스트 사무엘 마리뇨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마침 오늘이 사무엘 마리뇨 내한 공연이 있는 날이네요.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한 프로그램으로 시대연주단체 카메라타 안티카 서울과 협연하는데요. 마리뇨의 핵심 레퍼토리인 헨델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바르샤바 협주곡인데요. 이 곡은 독립적인 피아노 협주곡으로 작곡된 게 아니고 위험한 달빛이라는 영화를 위해 쓰인 곡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입니다. 주인공은 피아니스트이자 조종사인데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전쟁의 비극을 표현한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에딘 셀의 바르샤바 협주곡, 발렌티나 리치샤의 피아노, 게빈 서덜랜드가 지휘하는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에딘스엘의 바르샤바 협주곡, 발렌티나 리치샤의 피아노, 케빈 서덜랜드가 지휘하는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분명 들어본 그 곡,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오페레타 전체의 유쾌하고 화려한 분위기를 합축해 보여주는 대표적인 관현악곡인데요. 왈츠의 왕으로 불리는 작곡가의 곡입니다. 다음 중 어떤 곡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로스니, 세비야 이발사 서곡. 2번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박쥐 서곡.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리하르트 아일렌베르크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일렌베르크를 이야기할 때 살롱 음악이라는 말을 빼놓기 어려운데요. 클래식 음악을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준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작이기도 한데요. 독일의 숲과 신의 물, 그리고 물레방아를 짧고 친근한 음악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아일렌베르크의 숲속의 물레방아, 작품 번호 52, 에클레어 살롱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전화가 왔었어요. 할아버지께 선물로 티셔츠와 반바지를 사드리려고 하는데 치수를 잘 모른다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할아버지 선물까지 챙길 줄 알고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이만하면 딸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고마운 우리 딸, 정클클이 방송되는 시간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파이팅할 수 있도록 음악 신청합니다. 쇼팽의 화려한 대왈츠 부탁드릴게요. 시간 될 때마다 정클클을 애청하며 힐링하고 있다는 청취자의 사연이었어요. 아쉽게도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셔서요. 할아버지 선물까지 챙기는 따님, 아주 잘 키우신 거 맞고요. 아마도 할아버지께서 따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겠죠. 자, 따님이 힘낼 수 있도록 청하신 곡 들어볼까요? 쇼팽의 화려한 대왈츠, 당타이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의 화려한 대왈츠, 당타이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빈의 황금시대, 오페레타를 대표하는 작품인데요. 왈츠부터 폴카까지 오페레타에 등장하는 선율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로스니, 세비야의 발사 서곡. 2번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박쥐 서곡.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1045.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생상스가 당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라 사테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 아주 유명하죠. 프랑스 작곡가가 스페인 바이올리니스트를 위해 만든 스페인적 색채가 강한 바이올린 작품입니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으로 28, 야니네 얀센의 바이올린, 베리 워스워스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생상스의 서주와 론더 카프리치오소 작품으로 28 야니네 얀센의 바이올린 베리 워스워스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2번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박쥐 서곡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볼까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서곡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템페스테 오페라단은 성악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함께하는 민간 오페라단입니다. 노래가 좋아서 성악 클래스를 찾게 된 사람들이 2020년에 창단한 오페라단인데요. 공연 비용은 회비로 마련하고 전성 무료로 진행되지만 정기 공연은 꾸준히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느 성악가들 못지않습니다. 이렇게 퇴근 후 혹은 주말 시간을 쪼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음악가들의 이야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은 슈테반 포츠만의 푸치니의 라보엠 모음곡 중 1악장 라르고 소스테누토, 2악장 안단티노 아페투오소, 3악장 알레그로, 앙상블 민우이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2: Easy Writing.
0: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팀,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ux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라벨은 스페인적인 정서를 무척 사랑했던 작곡가 중에 한 명인데요. 피아노를 연주하지만 듣다 보면 기타의 플라멩고 주법이 떠오르는 곡이죠. 2부 첫 곡은 라벨의 거울 중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해볼까요?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을 묶어봤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요즘엔 나라별 음악여행 떠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번 달엔 클래식 4대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로 떠나보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프랑스에 이어 클래식 4대 강국으로 꼽힌 나라. 오늘 가볼 곳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를 수식할 수 있는 말 너무나도 많죠. 르네상스의 나라, 미식의 나라, 장인정신의 나라까지. 음악사적으로는 오페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베르디부터 푸치니,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까지 쟁쟁한 오페라 작곡가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고요. 삶이 곧 노래가 되는 나라여서 베칸토의 나라,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에서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가 의외로 모호합니다. 칸소네도 바로 그런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칸소네는 이탈리아어로 그냥 노래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탈리아 칸소네는 19세기 후반부터 발전한 대중적인 이탈리아 노래를 가리키는데요. 칸소네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일상에서 부르고 사랑해온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는 오페라의 선율과 성악문화가 대중음악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칸소네를 들으면 마치 오페라의 아리아를 듣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죠. 이쯤에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칸소네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루체로 레온 카발라고 작곡한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새벽에 밝아오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아침의 세레나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폴리를 대표하는 칸소네인데요. 나폴리의 아름다운 해안가를 배경으로 하는 노래, 도로나 소렌토, 돌아오라 소렌토로입니다.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그리고 에르네스토 데 크루티스의 돌아오라 소렌토로, 호주의 남성 성악 앙상블 텐테너스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 칸촌에 두 곡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레안 까발로의 마티나타, 에르네스토 데 코르티스의 돌아오라 소렌토로, 텐 테너스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나라별 음악여행, 오늘은 클래식 4대 강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로 와봤습니다. 이번에는 로마라는 도시를 음악으로 그려낸 대표적인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레스피기는 볼로냐 출신이지만 20세기 초 로마에 정착하면서 로마의 역사와 풍경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부터 중세,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로마를 거대한 역사적 공간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로마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로마 3부작을 만들게 됩니다. 로마의 분수, 로마의 소나무, 로마의 축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레스피기는 로마의 풍경을 단순히 그린 것이 아니라 그 풍경 속에 고대의 역사와 신화를 함께 담아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의 분수는 4개의 분수를 각각 다른 시간과 분위기로 묘사하고 있는 곡인데요. 1악장은 새벽의 줄리아 계곡 분수, 2악장은 아침의 트리톤의 분수, 3악장은 한낮의 트레비 분수, 4악장은 해질 무렵의 메디치 별장 분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레스피기의 로마의 분수 중에서도 강렬한 태양과 화려한 물줄기가 연상된 악장을 준비했습니다. 3악장 한낮의 트레비 분수,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리스피기의 로마의 분수 중 사막장 한낮의 트레베 문수.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나라별 음악여행. 오늘은 이탈리아로 와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유럽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이탈리아를 소재로 곡을 쓴 작곡가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오늘 그런 곡들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러시아 작곡가가 바라본 19세기 이탈리아의 풍경과 사람들, 축제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차이콥스키는 1870년대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1870

17년, 결혼이 파국으로 끝난 뒤에는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겪었는데요. 그때 차이콥스키는 여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상당한 심리적 안정을 얻었는데요. 그가 머문 곳 가운데 특히 중요한 곳이 로마입니다. 당시 차이콥스키는 로마의 따뜻한 기후, 활기찬 사람들,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적지 않은 위로와 영감을 얻게 됩니다. 로마에서의 경험이 토대가 된 것이 바로 이탈리아 기상곡인데요. 이탈리아 현지의 선율과 리듬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탈리아 남부의 빠른 춤, 타란텔라가 등장하면서 축제가 절정으로 치닫는 느낌이 됩니다.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눈을 통해 바라본 이탈리아를 만나볼까요? 차이콥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 작품으로 45. 다니엘레 가티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 작품으로 45. 다니엘레 가트가 지휘하는 로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8월의 나라별 음악 여행. 이번 주 여행지는 클래식 4대 강국 중 하나 이탈리아입니다. 차이콥스키가 오케스트라로 이탈리아를 그렸다면 이번엔 피아노 한 대로 이탈리아를 그려낸 음악가를 만나보죠.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노의 거장 프란츠 리스트는 연인 마리 다구와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했습니다. 리스트에게 이탈리아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문학과 음악이 하나로 연결되는 예술의 나라였죠. 당시 여행에서 본 풍경과 이탈리아의 예술, 종교, 문학은 훗날 리스트가 쓴 순례해 제2권 이탈리아의 바탕이 되는데요. 이 작품엔 라파엘로의 그림, 미켈란젤로의 조각, 단테의 신곡까지 음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사뭇 철학적이기까지 한 이탈리아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엔 부르기 딸려 있습니다. 베네치아와 나폴리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이 부록에선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곤돌라 벤노레, 간소네, 타란텔라 이렇게 총 3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타란텔라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 민속춤을 말합니다. 빠른 리듬과 반복적인 패턴이 특징이라서 듣고 있으면 자연스레 몸을 움직이게 되는 음악이죠. 리스트는 이 민속춤을 소재로 초고난도 피아노 판타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바로 확인해볼까요? 리스트의 순례해 제2권 이탈리아 부록 베네치아와 나폴리 썰모노 162종 제3곡 타란텔라 호르에 블레티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프랑스 메세 그랑테스트 국립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9월 16일 수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역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인데요. 루돌프 부후빈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프로젝트 9월 20일 일요일 공연입니다. 윤은솔 바이올린 리사이틀 공명 9월 19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있습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클래식 4대 강국 중에서 이탈리아로 떠난 음악 여행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끝곡은 멘데스존이 그려낸 이탈리아입니다. 멘데스존은 1830년 가을부터 1831년까지 이탈리아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멘데스존에게 이탈리아는 엄청난 자극이었습니다. 그런 이탈리아에서 받은 인상을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상당히 생생하게 기록했는데요. 특히 로마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유럽 음악가들에게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나라, 이탈리아. 오늘은 멘데스존이 교향곡으로 그려낸 이탈리아를 끝으로 이탈리아 음악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멘데스존의 교향곡 4번, 작품으로 90, 이탈리아 중 1악장 알라그로 비바체.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떠날 클래식 4강 마지막 나라는 어느 나라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나뭇잎을 모두 떨군 나무 사이로 달과 별이 반짝인다. 황금빛이다. 광활한 밤하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다. 가까운 별인 시리우스조차 수년 전의 모습이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50만 년 전의 광경이다. 더 먼 은하들은 수억, 수십억 년 전의 빛이다. 지금 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각기 다른 시대의 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팽창하고 붕괴하며 초신성이 되었다가 블랙홀을 만든다. 또 다른 미래의 우주가 될 것이다. 작가가 어릴 적 보았던 뒷동산의 별들은 무탈할까?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수백억 년을 사는 그들의 안부를 묻는다면 우스운 일일까? 김용임 작가의 책 썸타는 미술관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달빛, 조성진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책이라는 신화에서 펴낸 김용임 작가의 책, 썸 타는 미술관의 일부였습니다. 언젠가 문장 카펫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책 속의 문장들, 그리고 그 문장이 가리키고 있는 그 작품들, 설명이 참 아름다워서, 그 중에 또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지금 이 김용임 작가가 원주에 있는 다른 작가의 그 작업실에 가는 길에 드뷔시의 달빛을 조성진 연주로 들으면서 가는데 그 느낌이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듯이 평온했다라고 적어두는 부분이었거든요. 거기를 바로 읽어드렸습니다. 조수정 작가의 작품, 마당에선 별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마당에선 별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작품을 볼때이 김용임 작가의 지금 이 문장들을 함께 떠올리면 더 아마 진하게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졌고요. 이 물론 여름이긴 합니다만 따뜻한 욕조는 언제나 환영이죠. 이 드뷔시의 달빛, 조성진의 연주로 들으면서 이 미술 작품, 마당에선 별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그 감정이 어떨 것인가, 책 통해서 조금 더 길게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8월 21일인데요. 이 여름밤이 정말 밤하늘을 관찰하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절이잖아요. 여름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북카페는 정오에도 열고 또 저녁 8시에서 밤 10시 사이에도 열고 하는데 여름밤을 이렇게 손으로 헤아려 보면 뭐 길어야 한달 아니겠습니까? 그쵸? 추석쯤 되면 이제 여름이라고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날씨가 펼쳐질 거라고 보통은 예측을 하죠. 아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러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밤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낮도 많이 사랑하시고요. 오늘도 북카페에서 2시까지 쉬다 가시죠. 아라시 부아나의 스타일스, 그리고 아울시티의 바닐라 트와일라이트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들의 기원이죠. 너는 어디서 왔니? 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산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바로 만나보시죠.

우산을 뜻하는 영어 단어 엄브렐러는 그림자나 그늘을 뜻하는 라틴어 움브라에서 유래했습니다. 귀족과 왕족들만이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펼쳤기 때문에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죠. 비가 올 때면 사람들은 그저 두꺼운 비옷을 입거나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값비싸고 화려한 사치품을 빗물에 적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누가 처음 이 견고한 편견을 깨고 빗속에서 우산을 펼쳤을까요? 18세기 영국 조나스 한웨이라는 남자가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 처음으로 우산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남자가 나약하게 우산을 쓴다며 맹렬하게 조롱했고 마차꾼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쏟아지는 세상의 뾰족한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만의 작고 단단한 지붕을 펼쳐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휩쓸려 온몸으로 차가운 비를 맞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실용을 기꺼이 선택한 것이죠. 우리의 팍팍한 일상에도 때때로 예고 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날선 타인의 평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 혹은 맹렬하게 쏟아지는 오해와 미움들. 그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억지로 비를 맞으며 버티려 애쓰곤 합니다. 유난 떤다는 말을 들을까봐 혹은 나약해 보일까봐 스스로 웅크린 채 마음의 감기를 앓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조나스 한웨이가 비웃음 속에서도 기어코 우산을 펼쳤듯 우리에게는 나를 다치게 하는 세상의 비로부터 나를 지켜낼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내 어깨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펼치는 것. 묵묵히 나만의 안전한 요새를 세우는 일입니다. 먹구름이 짙게 낀 막막한 날, 차가운 빗방울이 쏟아지더라도 기꺼이 나를 위한 너그러운 우산 하나를 펼칠 수 있는 투명한 용기. 당신의 마음속에는 비를 막아줄 서늘하고 든든한 우산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가만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윤하의 우산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초로, 정말 인류 최초일 수 있습니다. 우산을 펼쳤던 한 남자의 이야기, 이 기록된 버전으론 이런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작은 우산 하나쯤 내가 늘 마음속에 챙겨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쏟아지는 빗 속으로 일부러 뛰어들 때도 있죠. 내가 원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 내가 원치 않는데 정말 나의 생존을 위협한다, 혹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우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 카페인 분들께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펭수아부의 Unweaving the Rainbow Forever 듣고 가시죠.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마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오늘의 작품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19세기 말, 가스등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는 영국 런던의 축축하고 어두운 거리.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군의관으로 참전했다가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온 청년 존 왓슨 박사는 이 거대하고 낯선 도시에서 삶의 목적을 잃은 채 외롭게 부유하고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런던의 비싼 방값을 감당하기 벅찬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터라 그의 몸과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왓슨은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다는 한 기이한 사내를 소개받기 위해 성 바르톨로메오 병원의 화학 실험실로 향합니다. 왓슨이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몹시 키가 크고 깡마른 한 남자가 실험대 위로 몸을 숙인 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매부리코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이 남자는 시험관에 담긴 투명한 액체에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짙은 갈색의 침전물로 변하자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호성을 지르며 펄쩍펄쩍 뜁니다. 혈흔을 완벽하게 감식해내는 화학 시약을 인류 최초로 발견했다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이 괴짜. 바로 문학사상 가장 위대하고 매혹적인 탐정 셜록 홈즈였습니다. 홈즈는 왓슨과 처음 악수를 나누는 그 짧은 찰나에 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군의관이라는 사실을 단숨에 꿰뚫어 봅니다. 왓슨의 짙게 탄 피부와 뻣뻣한 왼팔, 그리고 얼굴에 드리운 피로의 흔적으로 알아본 것이죠. 왓슨은 홈즈의 이 서늘하고도 완벽한 추리력에 신선한 충격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홈즈에게 완전히 매료됩니다. 운명적으로 만난 두 사람은 런던 베이커가 221 비번지 하숙집에 함께 짐을 불게 됩니다. 온갖 기묘한 물건들이 가득한 하숙집. 벽난로 위에는 대형 박쥐의 박제가 매달려 있고 담배는 페르시아산 낡은 실내화 속에 쑤셔박혀 있으며 벽에는 총탄으로 새겨넣은 V자 자국이 선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천재 같으면서도 태양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모르는 엉뚱한 괴짜. 지독한 우울증에 빠져있다가도 흥미로운 사건만 생기면 사냥개를 방불케 하는 무서운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내. 전쟁의 상흔으로 삶의 방향을 잃었던 왓슨은 이 낡고 따뜻한 하숙집에서 홈즈의 경이로운 모험을 기록하며 비로소 자신의 새로운 우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런던의 밤, 범죄와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인간의 빛나는 이성과 완벽한 논리가 첫발을 내딛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영원한 명탐정의 이야기죠.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꺼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처 입은 참전군인 왓슨이 괴짜 천재 홈즈를 만나서 베이커가 221 비번지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런던 경찰청인 스코틀랜드 야드의 형사들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미궁의 사건들도 홈즈는 아주 사소한 담뱃재 하나, 흙먼지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풀어내거든요. 그런데 사회성은 조금 부족합니다. 바로 그것을 왓슨이 또 채워주기도 하죠. 이두 사람이 어떻게 현장을 누비는지 그 뒤를 따라가 볼까요?

안개가 자욱한 거리, 어느 버려진 빈집 앞에 셜록 홈즈와 왓슨이 도착합니다. 도무지 단서를 찾을 수 없는 기묘한 사건이 발생해 런던에 네로라 하는 형사들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캄캄한 미로 속에 갇혀 있었죠. 평소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홈즈. 하지만 사건 현장에 들어선 홈즈의 두 눈은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매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고 그의 온몸에서는 숨막힐 듯 팽팽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남들은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평범한 방바닥과 벽난로 주변을 홈즈는 무릎을 꿇고 코를 킁킁거리며 기어다닙니다.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구두 발자국의 간격을 줄자로 꼼꼼히 재고 벽에 묻은 회반죽 가루를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고 바닥에 떨어진 미세한 담뱃재의 색깔만으로 그것이 인도산 시가인지 영국산 담배인지를 단숨에 구별해냅니다. 왓슨, 데이터가 필요해, 데이터가. 차를기 없는데 어떻게 벽돌을 만들겠나. 홈즈는 어설픈 직감이나 미신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직 눈앞에 존재하는 명백한 사실과 빈틈없는 논리의 사슬만을 엮어 아무도 보지 못했던 진실의 그림을 완벽하게 완성해냅니다. 그래, 이거였어. 셜록 홈즈는 이번에도 얽혀있던 사건의 실타래를 깔끔하게 잘라내고 진범을 찾아냅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 두 사람은 다시 따뜻한 난로불이 타오르는 베이커가의 하숙집으로 돌아왔죠. 왓슨은 안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노트를 펼칩니다. 그리곤 오늘 눈앞에서 벌어졌던 홈즈의 마법과도 같은 추리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 홈즈는 사건이 해결된 뒤에 고요한 평화 속에서 눈을 감은 채 부드럽게 바이올린 켤 준비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의로 넘쳐나고 혼란스럽다 해도 베이커가 221 비번지의 이 낡은 방 안만큼은 완벽한 질서와 논리 그리고 따뜻한 우정이 존재하는 인류의 가장 아늑한 성소입니다. 바이올린 선율에 귀를 기울이는 왓슨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런던의 차가운 안개가 창문을 두드려도 이성과 우정이 불을 밝힌 이 작은 방의 온기만큼은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끝, 거대한 무질서 앞에서도 인간의 빛나는 지성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다정하고도 든든한 위로가 홈즈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을 타고 우주 끝까지 고요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더 클래식, 오늘은 빛나는 이성과 우정으로 진실을 찾아내는 마법,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 셜록 홈즈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라사테의 서주와 타란텔라 43번 곡 띄워드렸어요. 살바토레 아카르도 연주였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추리소설, 이게 계속 인기가 있는 이유는 천재적인 탐정의 활약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홈즈 옆에 왓슨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그 다정한 연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에 꼭 챙겨가고 싶은 오늘의 책입니다.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김신지 절기 박사가 지금 이 계절 딱 맞게, 알맞게 익은 그런 제철 산문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뮤즈의 뉴트론 스타 컬리전, 오브 몬스터스 앤드 맨의 킹앤 라이언 하트 띄워드리면서 입으로

땅끝마을 해남의 작은 섬 어불도. 초등학교를 가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없어서 33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공동육아방이 만들어진 건데요.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작은 공간이지만 장난감과 책, 이유식을 만들 부엌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며 품앗이 육아를 하는 부모와 귀여운 손주들을 봐주시는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나 봅니다. 마을 어른들의 품에서 같이 놀고 배우며 커갈 어불도의 아이들. 땅끝 섬마을에서 우리의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ocs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ocs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8월 하순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제철 산문 들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오늘은 프랑스 작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아, 프랑스 작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나요? 작가님이 특별히 챙기신다거나.
1: 저의 최애 작가는 아니 에르노인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장자크 장페.
0: 아.
1: 너무 그 그림과 특유의 유머를 좋아해서 네. 타계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기도 했었고.
0: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에르노와 장자크 상페를 좋아하시는 거군요.
1: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밀란 쿤데라 소설 읽을 때도 네.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게 막 그 당시에는 이게 프랑스 사람인 것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외국 이름 다
0: 그렇죠.
1: 약간 헷갈려 하면서 네. 이렇게 접했다가 이제 어떤 작가에 대한 애착이

0: 움직이면 그 작가의 실제 뭔가 생애 주기 같은 것도 찾아보게 되고
1: 맞아요.
0: 하면서 좀더 이렇게 디깅을 하게 되는 덕후의 단계에 이르면은 이제 확실히 각인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까지.
1: 그렇죠.
0: 작가님 어떠세요?
1: 저는 프랑스 문학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소설가가 되기
0: 오늘도
1: 전부터.
0: 굉장히 파리지앵 같아요.
1: 그래요? 이거 방콕에서 산 건데? 뭐만 하면 파리지앵 같대요. 아, 전에 저한테 프랑스어랑도 잘 어울린다고
0: 맞아.
1: 공부하라고 막
0: 하지만
1: 그러시는데.
0: 고은 작가님의 꿈은 영국 신사잖아요.
1: 아, 그거 지난해의 꿈이었죠. 아, 잊고 있었네. 과거네요. 아무튼 좋아해서, 저도, 그러니까 저에게 뭐 한국 문학의 특징이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소설을 쓰는 것이지, 제가 한국 작가를 대표해서 쓴다고 생각한 적은 잘 없었기 때문에.
0: 그쵸.
1: 그런데도 독자 입장에서는 저도 보면 제 방의 책꽂이, 그 책장 정리를 문학 같은 경우는 또그 언어별로, 국가별로 해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의상.
0: 우와.
1: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어로 글을 쓴 작가들의 그 번역서, 특히 문학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해요. 그 보여요, 제 책장 안에 그 지분이.
0: 저는 책장 정리하는 어떤 방법 중에 그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1: 아.
0: 국가별로 분류를 해본다에 대해서.
1: 세계문학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전 그냥
1: 예.
0: 세계문학은 세계문학이어서 그냥 나라
1: 그냥 다
0: 상관없이
1: 섞어서,
0: 섞여서 꽂혀 있는데,
1: 네.
0: 그 소설, 에세이, 시만 구분해서, 뭐좀
1: 아,
0: 장르 구분인
1: 장르만,
0: 거죠. 근데 방금 해주신 얘기 들으니까
1: 네.
0: 한번 집에 가서 오늘은 못하겠지만, 다음
1: 네.
0: 대청소 때는 해외
1: 한번?
0: 문학의 서가를 그런 식으로 국가별로 정리해두면은 저는 어느 나라가 더 제일 많을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1: 그러네요, 진짜. 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뭐, 영미권이 제일 많긴 하겠지만, 프랑스어도, 못지않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마르셀 에메 작가도 좋아, 마르셀 에메, 뭐, 마르그리트 디라스, 뭐, 마르탱 파주, 이렇게, 마로 시작되는 작가가 많아서, 제가, 어딘가 에세이도 쓴 적이 있는데, 난 마시성이랑 잘 맞나 봐.
0: 그게
1: 성은 아니죠.
0: 그쵸.
1: 이름인데,
0: 그 마로 시작된다니 그것도 새로운
1: 네.
0: 접근법.
1: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 영화도 마르셀의 여름, 마르셀의 추억 그
0: 맞아요,
1: 시리즈가
0: 맞아요.
1: 있어요. 소설 원작이지만,
0: 네네.
1: 아, 마가 잘 맞나 봐. 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0: 재밌다.
1: 말이 다르시게 다 마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보였어요.
0: 마랑 잘 맞으시네요.
1: 아, 그런가 봐요. 네.
0: 그때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법이어서 이게 궁금해요. 지금 듣고 계신 카페인 분들은
1: 아.
0: 그렇게 치면
1: 네.
0: 나는 이제 집에 소장하고 있는 장서들 중에 어느 나라 문학이 좀 많을지 해외 문학 쪽에서 거기에
1: 그렇죠.
0: 따라 나는 프랑스 작가를 좋아하는구나, 뭐 독일 작가를 좋아하는구나, 영국 작가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좀 파악이
1: 그렇죠.
0: 될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된그 글들, 그러니까 그냥 모국어로 읽는 글들이 더 많긴 할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 이제 해외 문학을 얘기를 할때 어떨지 한번 우리 카페인 분들 지분 분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꼭 집에 있는 책 아니어도 나의 그 도서 목록, 독서 목록 같은 거 작성하시는 분들은 또알수 있을 거
0: 맞네요,
1: 아니에요.
0: 맞네요. 이 후기를 나중에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떤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자꾸 프랑스로 몰아가는지.
0: 그럼 프랑스를 자주 가셨나요?
1: 아,
0: 사랑만큼?
1: 사랑만큼, 일로도, 최근에는 일로 많이 가게 된것 같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정말 그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가장 가고 싶었던 나라가, 프랑스였죠. 파리에 대한 막
0: 로망이 좀.
1: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그 작가들이 막 묻혀 있고, 뭐 이런 것들.
0: 맞아요,
1: 제가,
0: 맞아요.
1: 그래서 마르그리트 듀라스 묘에 갔을 때, 그 파리는 또 묘지를 또 이렇게 관광하기도 좋잖아요.
0: 맞아요.
1: 갔을 때 저는 제가 딱 지나가면 그 수많은 무덤들 사이에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무덤을 딱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0: 맞어,
1: 쭉
0: 현실은.
1: 걸어가니까 저 뒤에서 저희 남편이 지났어, 누가? 근데 왜 아무 느낌이 안 오지? 어디까지?
0: 뭘 기다리신 거지?
1: 뭐 느낌이 올줄 알았어요. 그냥 보면서 가면 느낌 안
0: 그냥
1: 오던데요?
0: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힘들잖아요.
1: 찾으려고 해도 눈을 부릅떠도 잘안
0: 맞아요.
1: 보이던데.
0: 그래서 뭐 관리인에게 물어봤다, 막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1: 맞아요.
0: 지금 막 들으시면서 이 여러 가지 나는 어느 나라 작가를 좀더 애호하는지, 혹은 프랑스 작가들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1: 그쵸.
0: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프랑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될것 같은데, 카페인 분들, 프랑스 하면 어떤 것이

0: 떠오르는지, 개인의 추억과 얽힌 부분들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뭐 음악, 음식, 문학 워낙 많잖아요.
1: 맞아요. 아무 데나 들어가도 빵이 맛있다. 이것도 있고.
0: 또 요즘 한국 빵이 더 맛있다는 얘기들이.
1: 드디어.
0: 예, 네, 한국에서 만드는 바게트 이런 것도 맛있다고.
1: 맞아요. 그것도
0: 무슨 대회
1: 사실이고.
0: 이런 데서도
1: 맞아요.
0: 수상하고 이런다던데요.
1: 그리고 뭐 배낭여행이나 뭐 이후에 유럽여행 가셨을 때
0: 네.
1: 파리와 관련된, 프랑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도 있으실 것 같고 궁금하네요.
0: 자, 그러면 음악을 듣고 와서 한번 오늘 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즈의 라비앙 로즈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철 산문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신유진 작가의 나를 균열 내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나를 균열내기. 이 신유진 작가님 또 우리 한국의 그 프랑스 문학을 또 많이 번역하신 분이잖아요.
1: 맞아요. 제가 아까 좋아하는 작가로 언급한 아니 에르노 작품을 한국에 가장 많이 번역한 번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자의 자리, 세월, 진정한 장소 등의 아니 에르노 작품을 한국에 또 소개하고

0: 프랑스 책이 많은 고은 작가님 같은
1: 네.
0: 분들을 비롯해 또 방금 언급한 작품이나 또 작가 중에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 하시는 분들께 특히 반가운 책이 될것 같고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오늘 한번 프랑스 문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1: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누군가랑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프랑스 에세이, 프랑스 소설을 워낙 많이 읽었어가지고 좋아했어서 저의 그 문장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 문체의 영향이 프랑스 그러니까 번역된 문장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네네.
1: 그런데 그것도 꼭그 프랑스어 번역된 문장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번역가들의 문장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원문을
0: 맞아요.
1: 뭐 비교할 일이
0: 네.
1: 없으니까. 그래서 더 지금 번역가가 프랑스 문학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이 접근이 흥미롭게 느껴져요.
0: 맞아요. 우리 왜그 고은 작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을 거친
1: 네.
0: 작품을 읽을 때 문장이 너무 좋으면 이 번역가가 쓴 산문집 혹은 소설을 읽고 싶어지는 마음도 들거든요.
1: 선택의 그 어떤 코드가 되죠. 번역가
0: 맞아요.
1: 이름도.
0: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아니에르노 작품은 특히 한국에 가장 많이 소개했고 또 아끼는 프랑스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오고 있는 신윤
1: 네.
0: 작가님이 이번 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1: 그런데 그렇다면 저 지금 한번 집계해봤는데 프랑스 문학 한 권도 없네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독서 목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책장이라든지. 이런데 안 맞나 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0: 그렇다면 또이 책을 읽어야. 이 책이
1: 네.
0: 그냥 어떤 서평처럼 이 책을, 이 작품을 소개한다거나 이런
1: 네.
0: 느낌이라기보다 우리가 그 앞에 언급한 알베르 카미 이름을 모르는 아마 카페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카미의 어떤 배경이 이 책을 쓰게 만들었는지 그 작가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녹아 있는데 그 부분들이 더 흥미롭거든요.
1: 인간의
0: 네.
1: 얘기니까요.
0: 그래서, 아, 그런 배경이 있었기에 이런 책을 썼구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또 이야기들이어서,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그, 이 작가들에 대한 정보를 줍줍하기에도 좋다고 할까요? 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읽어주실 대목이 어딘가요?
0: 네. 요즘 가장 화제 영화가 있죠.
1: 오디세이.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책 속에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길긴 하지만 원문을 좀 살리기 위해서
1: 네.
0: 낭독을 다 해보겠습니다.
1: 그러면 낭독 듣고 가시죠.
0: 바다 위를 떠도는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카를 생각한다. 트로이 전쟁을 끝낸 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귀환이다. 신들의 방해를 견디고 온갖 시련을 통과해 도달하려는 곳이 결국 원래 있었던 그곳이라는 사실은 지극히 인간적이다.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모순된 욕망일 것이다. 몇년전 프랑스에서 돌아왔다. 귀국하는 날 비행기 안에서 본 구름이 바다 같았다. 오디세우스를 떠올렸다. 나는 그의 여정이 단순히 물리적 장소로의 획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쟁의 10년과 방랑의 10년 동안 그에게 간절했던 것은 끊어진 시간을 잇는 일이었을 것이다. 나라고 감각했던 모든 파편을 2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지금의 나와 다시 이어붙이는 일. 오디세우스에게 귀환이란 곧 자아를 통합하는 작업이 아니었을까? 비행기 안에서 고향을 생각했다. 그 시장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이 우스웠다.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달아나고 싶었고, 열심히 멀어졌지만 결국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다. 내가 살던 시장에서는 매일 작은 욕망들이 꿈틀거렸다. 사람들은 하루벌이에 몸과 마음을 다 썼고, 그렇게 번 돈으로 그곳을 떠나기를 바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을 대물림하지 않는 일이었다. 상인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좌판을 벌여 번 돈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나와 동네 친구들은 재능과 상관없이 피아노를, 영어를 배웠다. 우리가 할 일은 부모들의 꿈에 열심히 물을 주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벗어나지 못한 삶에서 우리만은 빠져나가기를 바랐고 그 바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목표가 됐다. 그러니 우리의 욕망은 애초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더 나은 삶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곳이 아니면 된다고 믿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세계를 떠나는 법을 배웠다. 어디로 가든 시장을 떠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낯선 세계에 들어갔고 그곳의 언어와 문화를 다시 배워야 했다. 내가 속해 있던 곳과 새로운 세계 사이에는 개인의 취향이나 노력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존재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이를 아비투스라고 불렀다. 살아온 환경 속에서 몸에 밴 습관이나 태도, 교육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성향을 말하는 이 단어는 무엇보다 사회적 계층이나 배경을 반영한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말할지를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이 무의식적 지도에 따라 움직인다. 대학에서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강의실 구석에서 혼자 얼굴을 붉혔다. 이상한 모욕감이 밀려왔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 누군가를 흉내내지 않고 온전히 나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가진 모든 습성을 버리는 상상을 했다. 그것이 환경의 산물이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날 내가 배운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수치심이라는 감정이었다.

아니 에르노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작은 도시 이부토에서 자랐다. 그의 부모는 식료품점 겸 카페를 운영했고, 그들의 이웃은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다. 서민 계급 출신이었던 그는 교육을 통해 부르주아 지식인 세계로 진입한다. 그의 삶은 계급 상승의 전형적인 궤적을 그리지만,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순간 두 세계가 하나로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신이 속했던 세계의 말투와 몸짓, 취향이 낯설어지고, 새로 배운 것들은 완전히 그의 것이 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몸 안에서 두 개의 세계가 서로를 밀어내며 수치심과 혼란을 일으킨다. 아비투스의 충돌이다. 아니 에르노는 이 경험을 사적인 고백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해석한다. 그의 글쓰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의 선택이다. 에르노는 지식인의 세련된 언어 대신 노동계급의 투박한 언어로 꾸밈이나 미화 없이 자신이 속했던 세계를 이야기한다. 이는 단순한 표현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떠나온 세계를 왜곡하지 않으려는 윤리적 선택이다. 이부토의 삶을 세련된 언어로 꾸미는 것은 그들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 에르노에게 문학은 돌아가기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로 물러나기가 아니라 떠나온 세계를 다시 불러와 그곳의 언어와 경험을 문학의 중심으로 옮겨놓는 작업이다. 오래전에 이부토를 떠났던 여자아이는 그렇게 자신의 문학 안에서 그곳으로 돌아간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유신 작가의 책 나를 균열내기에 담긴 오디세우스들의 서사, 아니에르 노아, 에드하르 루이, 신지 작가님 낭독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김사월이 부른 누군가에게 듣고 왔습니다. 와, 멋진 글입니다. 아, 일단 우리가 할 일은 부모들의 꿈에 열심히 물을 주는 일이었다라든지, 우리의 욕망은 애초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라든지, 이런 문장들이 되게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1: 그쵸. 그리고 저는 이제 이책 준비하면서 또 마침 오디세이가 개봉을 하면서 이것은 운명적인가? 생각을 하면서 이 제철 산문으로 가져가기에 아주
0: 진짜
1: 좋다라는
0: 그러네요.
1: 반가움도 느꼈는데 이 글을 골랐던 이유가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왔거나 혹은 원가족을 떠나온
0: 네.
1: 입장에서 읽으면서 방금 작가님 말씀처럼 공감하면서 밑줄을 긋고 싶은 부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을 해서 저도 그랬고 그래서
0: 네.
1: 골랐거든요.
0: 그러네요. 진짜 이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흩어진 자를 이어붙이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도 참 흥미롭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이제 축약을 해서 가져온
0: 네.
1: 거긴 하지만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파편화된 자아를 다시 꿰기 위해서 끊어진 시간을 잇기 위해서 이제 각자의 그 고향으로 향하는 모든 이들은 오디세우스가 아닐까 하면서 더 많은, 더 다양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기다린다라고
0: 네.
1: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 개개인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이 작가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0: 네.
1: 흥미로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에르 노가 그렇게 노르망디 작은 도시 이부토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아버지 이제 어머니는 노동 계급으로 이 식료품점을 운영을 하고 이웃들이 다 공장 노동자인 상황에서 혼자 이제 교육을 통해서 부르주아 계급으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계급 이동을 한 것처럼
0: 네.
1: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계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고 새로운 세계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고 그렇다고 떠나온 세계와 완전히 헤어질 수도 없는
0: 그쵸.
1: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도 묘사도 잘 되어 있고 이게 또 어떻게 작품과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니에르 노의 작품 세계 궁금하신 분들께 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글이기도 했습니다.
0: 진짜 우리 삶에서 보더라도 나의 어떤 뿌리랄까? 나의 원래 있었던 집, 혹은 배경, 혹은 출신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것의 흔적을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서도 계속 줍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쓰는
1: 맞아요.
0: 어떤 나에게 남아있는 언어라든지, 어떤 말 단어라든지, 아니면 뭐 습관 같은 것들 통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글이, 이 책의 구성이 하나의 글 끝에 부록에 항상 붙어 있어요. 근데
0: 네.
1: 이 글의 끝에 붙어 있던 부록은 나의 서사를 기록하는 법. 으로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하는데요. 방금 낭독한 글과 이제 이어지는 부록이다
0: 네.
1: 보니까 어린 시절 부모가 쓰던 말투 혹은 내가 지금은 쓰지 않는 투박한 단어들을 한번 적어보자. 또두 번째로는 나의 계급을 보여주는 물건은 무엇인가.
0: 물건.
1: 어린 시절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물 하나를 떠올려보자. 또세 번째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내가 뒤로하고 온것 혹은 사람이 있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0: 네.
1: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과정이 이 책을 더 풍부하게 읽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시골 마을을 떠나왔기 때문에
0: 네.
1: 시골이라는 그 장소성도 있고요. 또 어쨌든 부모님은 농부이고 그런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각각의 질문들에 한번 나의 대답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더 자연에 대해서 친밀한 글을 쓸수 있는 것은 저의 그 시골에서 나고 자란 바탕이 있기 때문이기도
0: 그렇죠.
1: 한데 이제 긍정적 요소로 발현이 될 때는 또 그런 점이 있는 반면에 또이 막상 대도시에 올라와서 처음에 적응을 하려고 할 때는 제가 시골 출신인 것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었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너무 그 극장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문화적인 나의 취향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결핍도
0: 네.
1: 어떤 자격지심 이런 것들로 20대를 보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아니에르노의 이야기에 많이 제가 공감을 하면서 그의 작품들을 좋아하는 거기도 한것 같고요.
0: 흥미롭네요.
1: 네.
0: 이 책을 통해서 다른 다양한 문학 작품의 그 작가들을 만나고 그 고백들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할수
1: 맞아요.
0: 있다는 것이
1: 네.
0: 진짜 입체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다음 낭독해 주실 부분은 어디인가요?
1: 그 다음으로는, 이거 정말 제목을 너무 잘 지으셨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몸이라는 원문, 삶이라는 번역, 다니엘 페나크라는 글인데요. 이 다니엘 페나크의 몸의 일기에 대한
0: 네.
1: 글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어느 때보다 나에게 몸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신유진 작가님도 이제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징후들을 느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서 그 사실 2차 성징 때보다 더내 몸을 격렬하게 좀 느끼는 것 같다 하면서
0: 그렇죠.
1: 이 몸에 대한 이야기로 사유로 나아가는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0: 저 이것도 저의 인생책 목록 중에 있는 책이어서
1: 몸의
0: 몸의
1: 일기,
0: 일기.
1: 그쵸? 어떻게 이런
0: 다시긴 한데 다니엘 페나크는 좋아하는 작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뭐라고 풀어내셨을까 너무 궁금해요. 낭독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놀라움에서 놀라움으로 나아간다. 다니엘 페나크의 말이다. 그의 인물들은 언제나 생각보다 몸으로 먼저 반응한다. 긴장하면 식은땀이 흐르고 당황하면 웃음이 새어나오고 두려우면 어깨가 굳는 이들. 페나크에게 인간을 설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언어는 이런 몸의 반응이다.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몸에서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아닌가.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짧아지고 근육이 긴장한 뒤에야 우리는 그것을 불안이나 설렘 같은 말로 번역한다. 몸이 일종의 원문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원문을 해석하거나 번역하지 않고 그 자체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다니엘 페나크는 이 질문에 몸을 기록한 일기로 답한다.

몸의 일기는 12살부터 87살까지 한 남자가 자신의 몸을 기록한 일기 형식의 소설이다. 일기란 보통 감정이나 생각을 적기 마련이지만 이 화자는 마음의 상태를 믿지 않고 오직 몸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배설, 성장통, 질병,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 노화에 따른 몸의 변화 같은 것들. 이 기록이 쌓이면 하나의 궤적이 드러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라는 서사로 확장된다.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몸이 말하는 삶. 우리가 삶이라 부르는 것은 결국 몸이 통과해온 시간의 총합이 아니겠는가. 처음 울음을 터뜨린 것도, 첫 욕망을 느낀 것도, 늙음이 시작되는 순간도, 눈을 감기 전 마주하는 마지막 풍경도 모두 몸의 일이다. 페나크의 말처럼 인간은 무엇보다 몸을 가진 존재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만큼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도 없다. 슬픔이라고 말하지만 상실일 수도 있고 분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수치일 수도 있다. 그러니 더 정확한 언어는 몸일 것이다. 어쩌면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몸의 언어를 해독하는 일이 아닐까. 삶의 의미를 성취에 둔다면 몸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실패로 이끌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통과하고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경험에 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통증이든 노화든 몸이 겪는 모든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석해야 할 사건이 된다. 페나크의 화자처럼 몸을 관찰하는 것은 해석을 위한 흥미로운 방식이다. 몸을 세밀하게 바라보고 기록하는 일은 삶을 자기만의 서사로 만드는 일이니까. 노화를 피하거나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야기가 바뀌면 많은 게 달라진다. 삶이 저무는 풍경이 서글픈 장면이 될지 비로소 발견하는 아름다움이 될지는 이야기꾼의 몫이다. 몸의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보잘것 없어진 몸이 남아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몸이 아닐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으로 생을 끝마친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비극적 운명을 타고난 것만 같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시간을 겪고 통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 삶이 우리에게 내준 숙제이자 선물은 이 시간을 온전히 경험해보는 일이 아닐까? 몸을 가진 존재로서 몸으로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 몸도 아쉽지만은 않다. 이 몸으로 경험한 모든 것이 내가 살아낸 삶일 테니까. 이제 나는 아침에 찾아오는 그 묵직한 감각들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방해꾼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생생한 원문이다. 내 몸과 자아가 보조를 맞춰 걷는 일. 그것이 앞으로 내가 써내려갈 몸의 일기가 될 것이다.

0: 신유진 작가의 책, 나를 균열내기에 담긴 글, 몸이라는 원문, 삶이라는 번역, 다니엘 페나크 중에 일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카를라 브루니의 라무르까지 듣고 왔어요. 아, 진짜 이 몸의 일기 자체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었지만, 그걸 이렇게 풀어낸 이 글을 또 신유진 작가님이 낭독해 주시니까, 아,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1: 저도 몸의 일기를 무척 좋아하는 작품인데, 저는 이렇게 못 썼을
0: 아, 저도요. 저도 굉장히 이 감탄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1: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문집이, 그러니까 번역가로서의 또이 신유진 작가님의 또 면모를 또 유감없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번역의
0: 그러네요.
1: 과정이 정말 그 원문을 읽고 또 읽고 가장 그 의미의 유실 없이 우리말로
0: 네.
1: 옮기는 작업을 굉장히 사려깊게 해야 되는
0: 그쵸.
1: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다뤄본 혹은 애정하는 이 프랑스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못쓸것
0: 예,
1: 같아요라는.
0: 너무 좋아요. 근데
1: 맞아요,
0: 뒷걸음질 치는
1: 맞아요.
0: 그
1: 너무 좋아요.
0: 느낌하고는
1: 여러분 몸에 읽어보세요. 최대한의 표현.
0: 아, 너무 공감합니다.
1: 인데 이
0: 네.
1: 글은 또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제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냥 몸이 항상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대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신유진 작가님의 글
0: 네.
1: 자체도. 근데 저는 이 책, 이 글에서 말하는 사유가 좋았던 게 정말 노화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처럼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삶이라는 게 결국 내 몸이 경험하는 모든 시간, 또그 경험 자체라고 생각하면은 이 낭독한 글에 있는 표현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석해야 할 사건으로 내
0: 그쵸.
1: 몸이 겪어내는 일의 하나로 이 앞으로 더 진행될 노화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또 다니엘 페나크의 몸의 일기의 다른 버전인 우리 각자의
0: 네.
1: 몸의 일기를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0: 내 몸과 자아가 보조를 맞춰 걷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아, 진짜 고개 끄덕끄덕하게 됐어요.
1: 맞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늙으니까 짜증난다고 하시거든요.
0: 늙으니까
1: 그러니까 아픈
0: 짜증난다.
1: 거다 짜증난다. 그러니까 그게 그 짜증으로 좀 뭉뚱그려지는 것 같아요. 뭐 무릎이 아픈 일도 뭔가 내가 예전엔 수월하게 걸었던
0: 네.
1: 어떤 길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우리가 아, 정말 이 노화 때문에 짜증난다로 이게 뭉뚱그리게 되는 것들을
0: 그쵸.
1: 좀더 세분화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0: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1: 맞아요.
0: 정말 하나하나, 그냥 짜증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세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걸 테니까요.
1: 지금의 내 몸은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지, 뭐, 동네를 산책하거나 어떤
0: 네.
1: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다정한 눈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우리 한 일주일 정도를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 아침에 한줄 정도씩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건 어떨까요? 몸 번역 노트처럼.
1: 좋네요.
0: 한 줄로만.
1: 네. 지난주 내내, 아, 진짜 짜증난다. 오늘도 컨디션이 꽝이다.
0: 그러니까 우리
1: 짜증난다였다면.
0: 카페님도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솔직하게 진짜로
1: 맞아요.
0: 딱 그냥 내 몸의 상태를 기록하는 거죠.
1: 맞아요. 이게 마음을 돌본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그런 책도 많지만, 그쵸.
0: 오히려
1: 맞아요. 몸의 신호에 좀 귀를 기울여 보는 거는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것 같아요. 뭐, 난 이를테면 유제품을 먹었을 땐 소화가 잘안 된다라든지, 매운 걸 먹으면 잠을
0: 네.
1: 설치는구나라든지, 이 탐구해 보면 나의 몸에 대해서 정말 많은
0: 그렇죠.
1: 디테일들을 알수 있는데, 그런 일주일의 몸의 일기 기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일 것 같네요.
0: 이 책의 제목이요. 나를 균열내기. 여기에 등장한 이 균열이라는 단어가 눈에 쏙 이제 새삼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고 보니까 지금 책의 목차도 참 범상치가 않고.
1: 네, 이 균열내기라는 표현이 왜 제목이 되었을까
0: 네.
1: 궁금하신 분들은 목차를 펼쳐보시면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가 균열의 발견이고요. 2부는 해체와 붕괴, 3부는 유해의 순간, 4부는 자아의 재구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뭐 아까 언급한 까뮈를 비롯해서 뒤라스 여러
0: 네.
1: 작가들의 작품과 삶을 따라가면서 나라는 이 자아를 균열을 내고 재구성해 나가는 여정으로 이 전체 목차가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흐름에 따라 읽어보시는 것도 이 텍스트를 잘 해석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두곡 듣고 가겠습니다. 림킴, 윤상이 함께한 곡 Through the Grow 그리고 권순관의 그렇게 웃어줘 두 곡입니다.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신지 작가와 함께 오늘은 신유진 작가의 책 나를 균열내기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출발은 프랑스 작가들의 문장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냥 이렇게 지금 다 읽고 난 기분은 너무나 익숙한 나의 일상에 서 있는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1: 나를 잘 균열내시고 재구성하셨네요.
0: 네, 그러니까요. 우리 막 프랑스에 대한 좀 낯선 얘기를 막 하면서 시작한 것 같은데 너무나 낯익은 풍경을 다시 보게 됐어요. 진짜 균열 맞나 봐요.
1: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 말하는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렇죠.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나에게 뭐 익숙한 작가여도 좋고 이름만 알고 내가 작품을 읽어보지 않았다. 네. 이런 작가의 세계를 한번 탐구해 볼 수 있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서 카페인 여러분들께 또 다가오는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추천을 드립니다.
0: 벌써 다가오는 가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군요.
1: 그럼요. 이제 네. 처서인걸요.
0: 그러니까요. 처서 매직 가능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올해는 놀랐어요.
1: 입추 매직이 통해서 그 이중 열돔이 깨졌잖아요.
0: 네, 맞아요. 진짜.
1: 저는 왜 이렇게 안도하게 되는지 이런 현상이 생길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절기 약간 책임감을 느끼면서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하던데 정말 입추가 지나고 주말 네. 딱 지나면서 거짓말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아주 안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0: 정말 오죽하면 이게 마법이라는 말이 붙겠어요. 그렇죠?
1: 맞아요.
0: 정말 거짓말처럼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또 어떤 제철 산문 챙겨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하현상이 부른 불꽃놀이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 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0: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지난주에 막을 내린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에서요.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며 주목을 받은 음악 다큐작 영화 한편 소개합니다. 이 가나, 아프리카 가나의 전설적인 키보디스트 키키 지안을 조명한 Too Much Music입니다. 키키 지안, 그는 10대 시절 세계적인 아프로 락 밴드인 오시비사에서 활동한 키보디스트입니다. 하지만 그의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밴드의 행태에 탈퇴한 후에 솔로 활동을 이어갔고요. 아프로 디스코, 펑크 음악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영화 Too Much Music은 이 로카르노 영화제의 오픈도어스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제작 지원을 받아 곧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쯤 어쩌면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쯤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오늘 첫 곡은 가나의 바로 그 인물 키키잔 그의 곡 디스코 댄서 듣고 왔습니다. 제가 뭐 이런 사례를 많이 알고 있진 않지만 유명한 사례들이 영미권에도 많죠. 미국의 이 디스코나 펑크 얘기를 하니까 펑크의 또 아버지죠. 제임스 브라운의 그 행태도, 문제적인 행태도 생각이 나서요. 그 함께 그 음악의 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드러머 클라이드 스터블필드라는 사람의 공로를 결국 인정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외에도 저작권을 잘못 고의적으로 또 특이한 경우도 있었던 그 외에도 많죠. 뭐 인정상 아 이건 이 곡이 성립되는 구성 요소 중에서 밴드라면 예를 들어서 뭐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같은 경우 그 3인방 중에 앤디 서머스의 그 기타 연주가 없이 이게 성립이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저작권이랄까? 많이 있죠. 그 경우가 키키지안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그 아까 오시비사라는 밴드의 곡은 잘 모릅니다만 키키지안 같은 그뭐 신동 10대 어린 나이 그러니까 12살 뭐 14살 이런 어린 나이에 연주를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또 얼마나 날고 기는 실력으로 또 이바지하겠습니까? 오시비사의 음악에 두루두루 그런 역경을 다 겪어내고 나름 디스코 중에서 아프로 디스코는

생소합니다만 아프로디스코라는 70년대 이 붐에 기여를 충분히 했다. 그런 아이콘이다라는 정보가 만들어질 가나의 영화 감독의 작품 속에 담긴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로카르노 영화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4년 단위로 아마 지역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해서 4년 동안 아프리카 영화 산업 지원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올해가 그두 번째 해이고, 그 가나를 비롯해서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말리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이렇게 10개의 나라 6편의 장편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OTT가 풍년이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아직도 아프리카 출신의 작품들은 빈곤하죠. 자,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음악가 고란 브레고비치의 영화음악 두곡 이어서 듣고 오죠. 에미르 쿠스트리차의 1995년작 언더그라운드 사운드트랙에 수록된 카보베르데의 세사리아 에보라가 부른 아우센시아, 부재 먼저 듣고요. 이어서 파트리스 시에로가 연출한 알렉상드르 듀마 원작의 소설의 영화 버전이죠. 여왕 마구 이 사운드트랙에서 이스라엘 가수 오프라 하사가 부르는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부제는 깐토네로 어두운 성가입니다.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깐토네로, 어두운 성가라는 부제의 곡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란 브레고비치가 작곡한 영화 음악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영화 언더그라운드 사운드트랙에서 세사리아 에보라가 부른 아우센시아 부제 먼저 들었고요. 영화 여왕 마고 사운드트랙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수 오프라 하자가 부른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09년입니다. 제82회 오스카 수상작 살펴보겠습니다. 스코어 부문 상을 받은 영화는 디즈니 픽사의 장편 애니메이션 업이죠. 마이클 지아키노가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주제가 부문 수상자는 음악 드라마 영화 크레이지 하트에서 음악을 담당한 티본 버넷과 라이언 빙햄입니다. 업의 스코어에서 메리드 라이프, 이어서 크레이지 하트의 주제가 The Weary Kind를 라이언 빙햄의 노래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획 매주 금요일에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9년 제82회 수상작을 살펴봤고요. 먼저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수상작은 작곡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Married Life, 기혼자의 인생입니다. 2009년 픽사 작품이죠. 애니메이션 업. 아, 참, 왜 이런 작품에서 눈물이 날까? 당시 눈물을 숨기면서 그랬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이해도 되네요. 노인 칼 프레드릭슨이라는 꽤나 퉁명스럽고 거친 인물 곁에 아주 천진난만한 소년 러셀이 나오죠. 수천 개의 풍선으로 집을 띄워서 집을 날려서 그 안에서 남미까지 날아간다. 이런 설정인데 정말 만화적인데요. 감동이었습니다. 소년 러셀만큼 심슨 캐릭터 랄프 위검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좀 짠해지는데 아무튼 오스카 주제가상을 탄 음악은 영화 크레이지 하트의 주제가였죠. 라이언 빙햄이 부른 The Weary Kind였습니다. 미국의 또 전설적인 프로듀서 티본 버네트가 관여를 했죠. 이 작품 음악에. 그리고 더 놀라웠던 점은 제프 브리지스가 이렇게 멋진 훌륭한 음악가인지는 소문은 많이 들었어도 뭐 Fabulous Baker Boys라는 영화작에서 오래전에 실력을 한번 과시한 적이 있지만 또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컨트리 뮤지션으로 분한 이 작품에서도 놀라웠습니다. 직접 노래하고 기타 연주를 보여줬는데 사운드트랙에 수록된 OST에 수록된 이 노래는 영화에서는 제프 브리지스가 직접 불렀으나 또 영화에 출연한 가수이자 배우 라이언 빙햄의 버전으로 수록이 됐고요. 오늘 그 버전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 소개한 아티스트 가운데 세 분은 다시 한번 만나보죠. 페루의 다니아 리벨타디의 2001년 음반 코스타 네그라 수록곡입니다. 까요 라 루나. 달이 진다. 여러 글로벌 음악 장르들을 다뤘고요. 그리고 앨범이 나온 레이블이 또 그런 월드 글로벌 음악 전문 레이블인 유럽의 루스아프리카를 통해서 약간 그런 길을 모색하는 그런 작품 활동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아티스트 인도네시아의 로마 이라마죠. 이 곡도 그때 이슬람의 가르침을 또락 음악에 실어서 전했다라고 주중에 소개한 두곡 중에 한곡 꽤나 독특했죠. 오늘은 이렇게 그가 낙와 낭둣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포교를 하는 음악을 하던 시절을 다쿠와 낭둣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의 커리어에서 이번 곡은 그의 행보가 영화로 다큐 영화로 만들어진 그 시기에 발표된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1980년 투쟁과 기도라는 제목의 영화 주제가 역시 투쟁과 기도입니다. 베르중간 다도와 마지막 포르투갈 아티스트 마리타를 만났었죠. 오늘은 2020년 마리타 칸타 아말리아, 마리자 아말리아를 노래하다. 탄생 100주년 헌정 음반에서 마리타가 해석하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대표 레퍼토리 중한 곡입니다. 파두 포르투게스, 포르투갈 파두까지 이어서 듣고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쿠바이의 파블로 밀라네스가 부르는 미라메 비엥, 나를 잘 보렴입니다. 파블로 밀라네스의 1982년 자작곡인데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화자는 이제 막 청춘기를 맞이한 손녀를 바라보며 인생 무상을 느끼고 허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올바르다고 말하는 삶의 길이 아닌 다른 삶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고 무엇보다 돌아보며 기억할 수 있음에 스스로 위로합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날 자세히 봐. 모든 여자를 사로잡을 만한 남자는 아니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이 지나갔으니까. 널 자세히 보면 새삼 감탄한단다. 어떤 남자도 매혹될 만큼 아름답구나. 너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어. 너와 나란히 걸을 때면 난 괜히 초조해져. 그래서 괜히 웃기도 하고 가슴이 아릴 만큼 아파지기도 하지. 이 거짓말을 더는 계속하고 싶지 않구나. 너의 삶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나의 삶은 새어나가고 있구나. 넌 하고 싶은 게 뭐니? 경험을 쌓고 싶겠지. 너의 젊은 연인은 별 생각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찾고 있는 거겠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생각을 흐리는 것이 아닌 것, 계속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찾아서. 그런데 난 뭐가 하고 싶은 걸까? 증명하고 싶어. 모든 것엔 때가 있다는 말이 틀렸다고. 한번 지나간 인생은 돌아오지 않으니 때마다 거쳐야 할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그때를 놓치면 다른 것을 찾아 나서야 하고, 그러다 황혼기에 접어들면 눈이 멀어버린다고. 운명은 그런 널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고. 증명하고 싶다고. 더 이상 찾지 마. 너의 운명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 날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될 거다. 난 내가 바랐던 평화로운 시간으로 돌아가려 한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때에도 나는 기억을 하게 될 거다.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세음행 전한 노래 오늘은 쿠바의 파블로 밀라네스의 1982년 곡이었죠. 미라메 비엥 날잘 보렴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는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잠시 후 이어집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음악 중에서요. Amor de loca juventud 젊음 그 미칠 듯한 사랑 이 음악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 윤상의 이 Giorni della Musica, 음악의 날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가수의 가창이었죠. 엔리코 루제리의 노래였고요. 윤상 작곡가 윤상이 자신의 노래를 이 엔리코 루제리의 가창으로 제작한 레나티미엔토라고 명명한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바로 오늘의 2부 순서 DJ 선곡 열디의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금요일 2부 새음행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저의 사적인 해설도 있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이죠. 요일디의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음반은 일단 계기가 된 거는 월요일에 한태인의 월드 차트 시간에 또 멕시코 리저널 노르테뇨 아티스트를 소개하다가 한국의 컨츄리가 나름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듣던 그런 이름은 지금 제가 잊어버린 그런 아티스트들 서수남 하청일 밖에는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제가 한태인 씨한테 한국의 인디 아티스트 중에서 불나방스타 소세지 클럽 언급을 했었는데 태인 씨가 100% 동감하지 않아서 제가 좀 착각했나 그래서 다시 좀 집에 가서 들어봤더니 노르테뇨의 흔적은 뭐 인트로 몇 마디 그러니까 아코디언 반주에 맞춰서 곡의 서두를 이렇게 분위기를 까는 그러나 그 반주 다음에는 바로 반전이 있는 그런 형태의 재미난 편곡이 이제 불나방 스타의 방식이라면 뭐 AI 검색을 통해서 또 심층 있게 찾아본 결과 한국 사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유일하게 또 바비빌이라는 아티스트를 리마인드를 해주더라고요. 맞죠. 정바비가 이끌던 아메리칸 컨츄리를 표방한 그런 음반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소개하는 음반의 음악적인 결은 약간 그런 스타일과 장르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노르테뇨보다는 메인스트림 컨츄리

방대한 미국 시장의 음악성, 그런 스타일과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당대 이 음반이 나왔던 70년 초반의 히트송, 아메리칸 컨트리의 히트송도 연주돼 있고요. 이 음반은 한국인 뮤지션들 6명으로 조합된 그룹의 아마도 유일한 음반일 겁니다. 본인들께서도 음반이 나온 지 알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건 정확히는 알수 없는데 1973년 미국 내셔빌에서 마스터링 거치고 레코드 컷을 했다고 바이닐로 나온 거죠. 코리안 그랜드 올 오프리의 스테이트 사이드라고 하고 느낌표가 팍 찍혀 있습니다. 스테이트 사이드. 13곡을 수록한 이 음반 전체를 들어보겠습니다. 32분 살짝 초과하는 그런 분량인데요. 오리지널 곡은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곡 정도 빼고는 모두 당대 아니면 컨트리 스탠다드 인기곡을 커버한 그런 버전입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 사회에 상당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사에 끼친 그런 어떤 영향도 상당하고 우리 선배들이 일했던 터전이기도 하고 주한미군의 그 클럽들 그리고 그게 어떤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가지고 스카우트를 했죠. 그들이 로컬 뮤지션들, 한국 뮤지션들을 스카우트하면서 등급이 나눠져서 그 연주력에 따라서 ABCD 뭐 이런 체제였다고 전해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연예계, 한국 연예계 데뷔한 그런 뭐 유명 인사들도 그 시절에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게 이제 기록에 있고요. 근데 컨트리보다는 락에 대한 어떤 회고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신중현 선생, 또뭐 조용필 한국의 가왕, 그의 이력 중에도 그런 게 있고. 오늘은 찾다가 제가 접한 한국에 발간되는 영자신문에 게재된 두 개의 기고 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코리아 타임스의 2019년 하반기에 한 번, 그리고 2023년에 또한 차례 서로 다른 필자가 기고를 한 한국 컨트리 뮤직에 대한 그냥 단상이에요. 뭐 이게 뭐 자세하지 않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순환, 김동석, 조영길이라는 뮤지션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23년이니까 3년 전이기 때문에 당시 80대장을 지내신 분이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듀오 한 팀의 히트곡의 작곡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러나 뭐 아까 언급한 서수남 씨 같은 경우는 메인스트림, 한국 메인스트림 가수로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오늘 언급한 이세분 다. 심지어 미팔군, 줄여서 미팔군이라고 얘기할게요. 앞으로는. 예, 계속. 미팔군 무대의 커리어를, 60년대에 시작된 그 커리어를 이 기사 나갈 당시 2019년까지도 유지를 하셨어요. 뭐, 잦은 무대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점점 줄었을 테니까요. 그런 무대에 설 기회나 행사 같은 게. 하지만, 주한미군 관련한 음악이 필요한 행사에는 60년대 이후 꾸준히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핵심도 약간 아직도라는 뉘앙스예요. 아직도 현역인, 뭐 이런 뉘앙스의 취재 기사였는데, 이 음반이 좀 신기한 거는, 미국에서 일단 발매가 됐고, 그리고 음반의 속지나 뒤를 촬영한 자료는 없어서 실명이나 뭐 자세한 그런 어떤 제작 정보는

그러니까 미군들이 복무 기간을 투어라 그러죠. 첫 번째 투어다. 한국 투어를 마치고 스테이트사이드. 그게 이제 귀국한다는 의미죠. 미국으로 다시 이 투어를 마치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돌아가는 기념 음반 형태로 커스텀 레이블에서 제작된 그런 음반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뭐 3년이든 6년이든 그 이상이든 굉장히 이들의 연주와 음악으로 복무 기간 동안 쌓인 추억을 가져가고 싶었던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걸 기억하게 된 그런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클럽이나 다양한 무대에서 코리안 그랜 올 오프리라는 이 밴드가 연주해준 대표 레퍼토리를 13곡을 추려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 덕분에 이 음악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이 여섯 분의 모습이 당시 그 공연 포스터로 남아있는 그런 뭐 개인 소장 자료가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선곡표에 자료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뭐더 파다 보면 뭐 실제로 이 음반은 디스코그에 거래가 되는 그런 음반이기 때문에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게 콜렉터 입장에서 제가 입수를 한다면 자세한 제작 자료를 조금 더 확인할 수는 있겠죠. 조영길, 이 선생이 리더로, 아, 8명이네요. 남성 연주자 6, 그리고 여성 보컬 2. 그러니까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규모가 있는 그런 밴드였습니다. 당시 90년대 기준으로 70년대 초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전국 한 50여 개 주둔 기지, 장교 클럽, 그리고 직업군인 클럽, 사병 클럽, 이 두루 연주를 벌였다고 하고요. 2019년에 뭐 공식적으로 해체하셨는지 비공식의 해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이 레퍼토리를 소개해야겠죠? 음반을 여는 첫 트랙은 피들 솔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김동석 씨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명을 다들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뭐 미국 친화적이긴 한데 한국인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살짝 마음이 아픈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칭 조우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이게 약간 멸칭의 느낌으로까지 제가 뜯어볼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애칭이었겠죠. 그리고 뭐 여성 아티스트 이름 미스 제니 이름도 보이고 김치 키티 뭐 이런 이름도 보입니다. 피들 솔로로 시작한 거는 뭐 연주 쇼케이스죠. 이 정도다. 우리의 음악 실력이 뭐 이런 느낌으로 열어서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64년에 또 발표된 돌리 파튼이 또 듀엣으로 67년에 리메이크한 버전이 있을 정도로 메인스트림 혼성 하모니 듀엣 형태의 그런 포크나 컨트리 크로스오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조, 미스 제니 그리고 김치 키티의 혼성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또 헨크 윌리엄스라는 뭐 컨트리의 또 중요한 상징적 이름이 또 보이네요. 이건 52년에 발표된 Collider라는 또 대표곡이 보이고요.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작곡의 For the Good Times라는 곡도 보이고요. 그리고 Yakety Yak 이 곡은 연주곡입니다. 챗 애킨스의 연주 버전 Yakety X의 또 다른 커버 버전인 것 같은데 김치 챗 애킨스의 기타 연주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곡을 잘 들어보니까 서수남 하청일의 어떤 곡이랑 비슷한데 하고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보니까 그 재밌는 제목의 그 노래 하나 있죠. 수다쟁이. 예. 서수남 하청일의 코믹송 모음이 있었는데 그 수다쟁이라는 팔도 유람인가요? 그 곡도 유명한 I've Been Everywhere라는 컨트리 스탠다드의 보컬 번안 버전이었죠. 근데 이 Yakety Yak 같은 경우는 연주곡이었는데 서수남 하청일 씨가 또 한국어 가사를 또 붙여서 한국에서 발표를 한 케이스죠. 그 외에 또 우디 거트리의 곡이 또 있네요. 이거는 컨트리라기보다도 약간

포크 쪽에 오클라호마 힐스라는 곡이 있고요. Stand By Your Man, 김치키티 선생의 이 곡도 상당히 유명한 태미 와이나트의 68년, 60년 후반 내시빌 사운드의 히트곡이죠. 그리고 오리지널 곡은 아닌데 거기 뭐 아마추어 작곡가나 뮤지션이었던 군인이 작곡해서 포함한 곡 같은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 타이틀곡인 스테이트사이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개를 다 마쳤는데요. 뮤지션십이 상당하고 왜냐하면 뭐 분명히 트리플 A급의 아티스트였을 테고 그게 아쉬운 점은 커버를 하더라도 뭐 우리가 세아라에서 해성력을 이야기할 때 그 아티스트 본연의 어떤 고유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칭찬을 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 고유성은 철저히 배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일로서 당대에 미국에서 유행하는 곡을 최대한 비슷하게 커버를 해서 고객, 미군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그런 구조에서 이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이 뮤지션십, 이들이 오리지널 곡도 쓰고 싶었을까? 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아무튼 이런 미팔군이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한국의 대중음악의 또 주요 인물들이 이걸 또 토대로 나름 음악 활동을 벌이긴 했으니까요. 근데 자료가 너무 없다라는 게 뭐 컨츄리뿐만 아니라 사료를 있는 거 뭐 좋은 자료 있으면 영어 자료도 좋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3곡 이어서 듣고 오죠.

금요일에 2부에 만난 DJ의 선곡 율디 앨범 반장. 오늘은 한국 아티스트 코리안 그랜드 올 오프리의 73년 발표 음반 스테이트사이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곡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 새 음행 안내해 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상현 PD가 소개하는 새 음행 플레이리스트. 토요일 2부는 세계 음악인 열전,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이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미국 아티스트 에릭 베네가 부르는 정말 사랑했을까? 한국의 박근태가 프로듀스한 이 버전, 브라운 아웃 인 디 소울의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0: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작년보다 좀 늘었나? 이건 혼자서도 곧잘 하게 된 것 같고.
1: 아니 마카야 씨, 아까부터 뭘 그렇게 혼자를 중얼거리는 거예요? 노래라도 흥얼거린 줄 알았습니다.
0: 아, 노래는 아니고요. 그냥 작년의 저와 지금의 저를 좀 비교해보고 있었어요.
1: 그렇다면 키가 좀 컸나요 마카야 씨?
0: 아, 키도 좀 큰 것 같고요. 확실히 한국어도 많이 늘고 춤에도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막상 입 밖으로 꺼내보니 좀 쑥스러운 것 같네요.
1: 아이고, 우리 마카여린이 많이 컸네요. 어제보다 조금 덜 긴장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제보다 한 뼘 더 자라나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의 기쁨 아닐까요?
0: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다음 성장 목표를 정했습니다. 아, 바로 캠든 씨보다 100% 더 멋있는 사람이 되기.
1: 그래요. 아, 저를 이기는 건 좀 쉽진 않겠지만 뭐 응원은 해드리죠. Hiyo, I'm DJ Camden, and I'm here to cheer on Makaya and Hangong with her as you grow.
2: Hello, I'm DJ Makaya, and I'd like to share the joy of growing with all of you.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마카야.
0: DJ 캠든입니다.
1: Yes, sir. 오늘 첫 곡은 Next Growing Up 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아, 저희 둘 다 그래도 키가 좀 네. 큰 편이잖아요.
0: 그죠.
1: 아, 어릴 때부터 혹시 성장이 빠른 편이었는지 아니면 뭐 혹시 어떤 계기로 한 번에 커졌는지 궁금한데
0: 어릴 때는 저는 반에서 항상 중간 정도 키였고요.
1: 네.
0: 저도 이제 갑자기 이제 키가 갑자기 이제 사실 예전에 저 좀 포동포동 했습니다.
1: 포동포동.
0: 네, 네. 조금 이제 포동포동 했는데
1: 네.
0: 되게 잘 먹고 다녔어요. 거의 기본 밥을 두 그릇 이상은 먹었어요.
1: 이야. Yeah. 네. 할머님이 좋아할
0: 손자다. 네. 할머니가 그래서 항상 불러서 밥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중2 때부터 네, 조금씩 키가 이제 그 포동포동한 살들이 다 키로 가더라고요.
1: 수영을 해서 그런가?
0: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치, 왜냐면 수영이 전신 운동이잖아요.
0: 그리고 그때 딱 미국을 갔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실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방과 후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 다들 운동을 그렇게 많이
1: 그쵸.
0: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놀 때도 보통 막 한국에서는 이제 카페를 가거나 막 여기는 되게
1: 쇼핑
0: 막 쇼핑을 가도 되고 막 노래방이라는 데도 되게 많이 있고 하잖아요.
1: 맞아.
0: 근데 미국은 되게 어디 보면 다 그냥 공원이에요.
1: 맞아.
0: 그리고 그런 쇼핑을 하려면 한 3, 40분 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 아...
0: 그래서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웬만하면 저는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는 웬만하면 그냥 계속 학교 끝나고 운동하거나 놀이터에서 막 라바 몬스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땀 쫙쫙 빼고
1: 용암 괴물
0: 예, 그게 이제 막 뭔지 알죠?
1: 알죠. 바닥에 닿으면 안 되는
0: 약간 지옥 탈출 느낌이에요.
1: 아 맞네 맞네
0: 지탈.
1: 저도 한 번에 좀 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전에 전 사실 작은 편이었어요. 제가 호주로 가서 아까 캠디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계속 운동하고 막 많은 걸 했었는데 특히 그 저희가 잠시 격리 시간이 있었잖아요.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잠을 많이 자가지고 쑥 큰 것 같아요.
0: 잠자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해요. 네. 많이 많이 먹고 하면.
1: 꿀팁을 주자면 잠을 많이 자고 진짜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0: 네.
1: 예, 막 군것질 하면 키 안 큽니다.
0: 맞아요.
1: 군것질 할 거면 다른 거 먹고
0: 밥
1: 하세요.
0: 밥 먹으세요. 밥. 네. 공깃밥.
1: That's right. 오케이. 자, 그러면

0: 내면의 성장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이게 키는 당연히 보이잖아요. 키 크면. 그
1: 네.
0: 내면의 성장은 솔직히 내가 좀 아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그거를 좀 느꼈을 때가 혹시 언젠지, 우리 캠디.
1: 저는 웬만해서는 밖에 나가면 되게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0: 그쵸.
1: 그런 분들께 말을 못 걸었어요. 잘못 걸었어요. 되게 약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살아야 하니까
0: 생존,
1: 생존을 하니까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막 주문도 알아서 하고,
0: 어이구.
1: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다가 제가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0: 그쵸,
1: 여기
0: 그쵸.
1: 어디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0: 맞아,
1: 뭐
0: 맞아.
1: 그냥 물어볼 때도 있고 그런 걸 하면서부터 좀나좀 많이 컸다?
0: 좀 성장했다? 어른이 되어가는 약간 그런
1: 예, 어른이
0: 느낌인가?
1: 되어가, 맞아요. 어른이 되어가는 하나의 전좀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0: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제가 한국에 다시 왔을 때는 이게 또 혼자 온 거잖아요.
1: 그니까요.
0: 네, 가족은 다 호주에 있고 혼자 왔는데, 그때 조금 내면의 성장을 좀 많이 한것 같긴 해요. 이렇게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뭔가,
1: 아.
0: 뭔가 누군가에게 말할 사람도 많이 없고, 내 자신한테만 계속 이렇게 말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특히 그 시기에, 제가 이게 기억에 진짜 남아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초콜릿을 한꺼번에 많이 막 사먹지 못했어요. 네.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그 크런땡 초콜릿 아시죠? 네, 그거를 제가 박스로 시켰어요.
1: 아, 잠시만. 호주에 살았을 때는 여머니의
0: 그쵸,
1: 그
0: 그쵸.
1: 막는 것도 있으니까.
0: 그쵸. 그리고 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 하나씩 먹었어요. 그리고 호주는 그렇게 박스로 안 팔아요, 일단. 한국이 너무 시스템이 잘돼 있어가지고.
1: 그래서, 예.
0: 그래서 제가 그 초콜릿 한 박스를 시켰거든요. 근데
1: 한번다 먹었어요?
0: 한 번에 다 먹진 않았는데, 한 40, 50개 왔을 거예요.
1: 왜?
0: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어른 같은 거예요. 약간 뭔가, 뭔가,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되나
1: 40개,
0: 싶기도
1: 예.
0: 하고, 그래가지고, 왜 호주에 있었을 때는 엄마한테 혼날 테니까, 그렇게 하면.
1: 그죠.
0: 근데 여기선 내가, 내
1: 망다.
0: 의지로,
1: 내가 보스다.
0: 시켜서, 내가 내 집에 이걸 냉장고에 딱 넣어놨는데, 뭔가 힘이 좀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좀 성장한, 내가 먹고
1: 예.
0: 싶을 때 꺼내 먹어도 되고, 내가 10개 먹든지 20개 먹든지, 나를 멈출
1: 예.
0: 사람은 없고, 그때 좀 성장하다고
1: 그래서
0: 느꼈습니다.
1: 40개 왔잖아요. 한
0: 네.
1: 번에 몇개 먹었어요? 그래도 그냥
0: 근데
1: 하나씩?
0: 그날에 그래도 5개 먹고, 왜냐면 이게 오면 예의상 그래도 한몇 개는 까먹어줘요,
1: 아,
0: 저. 예.
1: 그죠.
0: 네.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1: 예.
0: 네, 조금씩 덜
1: 뭐 하나
0: 먹었죠.
1: 먹어도 예의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0: 전,
1: 아, 마카야시에서는 이제 뭐
0: 네.
1: 5개 정도 먹어줘야
0: 그쵸,
1: 된다.
0: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1: 좋네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를 진짜 성장하게 만드는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따스한 칭찬과 격려, 아니면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쓴소리와 피드백.
0: 이게 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퀘션이잖아요.
1: 그쵸.
0: 근데
1: 사실
0: 뭐가 더
1: 많이
0: 좋을까?
1: 한번
0: 네.
1: 가볼까요? 밸런스 게임. 네.
0: 아, 오케이. 밸런스 게임으로
1: 네.
0: 좋습니다.
1: 하나, 둘, 셋.
0: 2번.
1: 정신.
0: 정신 번쩍 들게
1: 에,
0: 하는
1: 맞아.
0: 쓴소리.
1: 2번. 맞아. 저도 칭찬 좋죠. 근데 칭찬은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칭찬과 이 쓴소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요거를 적절히 잘, 골고루 잘 이제 섞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0: 그게 제일
1: 예,
0: 좋죠. 근데
1: 맞아요.
0: 진짜 저보고 하나를 고르자고 하면 저는 진짜 쓴소리와 피드백, 약간 솔직한 피드백이 사실상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왜냐면 이게 계속 칭찬만 한다고 성장하진 않는 것 같아요. 성장하면 칭찬을 해주는 거지, 성장을 시키려면 쓴소리와 피드백을 줘야죠.
1: 그렇죠.
0: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혹시 어린 친구들이 듣고 있다면 다 너를 위한 걸 한다. 어렸을 때는 너무 싫겠지만, 나중에 크면 너무 감사하게 느낄 거야.
1: 그리고 쓴소리가 처음이나 초반에는 좀 많이 상처받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어쨌든 쓴소리 받게 될 겁니다. 사실
0: 맞아요.
1: 인생 살면서 쓴소리를 안 받을 경우가 없어요.
0: 일찍 그거에
1: 예, 네,
0: 적응하는 게 좋은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사실 저도 좀 늦게 익숙해진 편이거든요. 조금 그래도 왜냐면 저 어쨌든 19살 때이 아이돌이랑
0: 그쵸,
1: 직업
0: 그쵸.
1: 시작하면서 첫 사회생활을 했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여기서도 많이 이런 쓴소리 먹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엔 진짜 많이 당황하고 놀랐는데, 근데 확실히 많이 받아봐야
0: 맞아요.
1: 잘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 미래에.
0: 맞아. 이게 쓴소리 있으면 또 그런 게.

0: 한디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1: We woul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guys.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0: 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이대화님과 함께 취향의 발견 코너로 돌아올게요. 에스파, 카리나 윈터, 세레네이드 듣고 올게요.

0: 네, 오늘의 한국어는 키우다입니다.
1: Today's Korean word is 키우다, which has more than one meaning. First of all, it can mean to raise or care for animals or plants. Second, it could be talking about nurturing a person so that their body and mind can grow. Third, it could be about improving one's ability or level. And finally, it can be about an increase in scale or scope of something. In English, it is similar to raise or to grow.
0: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는데요. 정말 뜻이 많네요.
2: 네, 맞습니다. 자,
0: 이번에는 우리 한국인들의 취향을 함께 넓히는 시간입니다.
2: 맞습니다.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님!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와. Yeah. 와, 오늘은 되게 뭔가 다른 날에 비해서 더 반가우신 것 같아요.
3: 아니, 앞에서 이렇게 힘차게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또 개미 같은 목소리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2: 개미는 뚱뚱 오늘도 뚱뚱
0: 네, 오늘은 한국인들의 궁금증을 키우지 않고 바로 대화님의 추천곡으로 볼륨을 키워보겠습니다. 취향의 발견!

0: 취향의 발견, Discovery of Taste,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1: 네, 오늘도 우리 태원TV. 형님, 제가 이 소리 이제 못 듣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한번 불러왔습니다.
2: 네,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1: 그러니까요,
2: 방송이기
1: 마지막.
2: 때문에.
0: 아, 너무 슬퍼요.
2: 네.
0: 아,
1: 오늘도 이제 태원님이 마지막으로 또 저희 추천곡을 가져오셨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로 노래를 들어볼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
0: 야,
1: 과연 어떤 주제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2: 아, 피날레이기 때문에,
0: 네.
2: 아, 좀 화려하게 장식해보고
0: 오,
2: 싶었습니다.
1: 화려한, 뭐가 있을까요?
2: 네.
1: EDM? 아,
2: 그래서
1: EDM?
2: 제가 개인적으로 꼽아본
0: 네. 네.
2: 베스트 5 앰퍼센드 원의
0: 오?
2: 음악을
0: 와우!
2: 골라봤고,
0: 네.
2: 사실 제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왜 골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0: 네.
2: 여러분들이 그 재밌는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좋죠. 네, 그러면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혹시 모르는 항공인들을 위해, 엠퍼센드 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하고 싶긴 한데, 사실 저희 엠퍼센드 원의 리더가 또,
2: 네.
0: 캠디거든요.
2: 아,
1: 모르셨죠? 알고
0: 아,
2: 있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저희 캠디가 또 여기서는 좀 귀엽고, 가끔,
1: 맞습니다.
0: 약간,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저희 엠퍼센드 원에서 또 리더입니다.
1: 네, 엄청 무서운 리더죠.
0: 네, 완전 무서워요. 진짜, 어머나. 네, 그럼 우리 리더,
1: 네.
0: 리더 캠든!
1: 네.
0: 엠퍼센드 원이 어떤 그룹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저희 엠퍼센더는요, 2023년 11월 데뷔를 했고요. 또 7인조 그룹이고 또 다국적 멤버가 이렇게
0: 맞아요.
1: 많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제 and를 나타내는 기호 그 n in ampersand와 너, 나, 우리 모두 하나란 뜻의 one의 합성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꿈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뜻을 여기 가졌는데요.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앰퍼센드원 이름만이라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0: 네.
1: 같아요. 사실 이 뜻은 뭐 저도 방금 다시 리마인드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0: 근데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 게
1: 네.
0: 이게 저희가 퍼센트라는 단어에 되게 익숙해 있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이게 앰퍼샌드잖아요.
2: 네.
0: 근데 이게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다들
0: 앰퍼센트.
1: 앰퍼센트 원이라고 많이 해주시는데요. 앰퍼샌드입니다. 샌드
0: 맞아요. 이게
1: 모래.
0: 영어로 앰퍼샌드라는 그게 and 기호예요. 영어로
1: 네.
0: 앰퍼샌드. 앰퍼샌드원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대원님은 평소 EDM, 하우스 같이 리드미컬하고 세련된 사운드와 비트를 좋아하시는데,
2: 네.
0: 아, 이번에 또 앰퍼센드원 노래 다 들어보셨잖아요.
2: 그렇죠.
0: 아, 전 그게 사실 좀 놀랐어요. 저희 모든 노래를 들어보신 건가요?
2: 네. 음원
0: 와우.
2: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건다 들었습니다.
1: 근데 보통 음악 그렇게 여러 개 들을 때 어디서 들으세요? 집에서 그냥.
2: 집에서.
1: 아, 스피커가 있으세요, 집에?
2: 스피커도 있고요.
1: 네.
2: 근데 볼륨은 크게는 못하죠.
1: 아,
2: 네, 모니터 스피커가 이렇게 작게 있고, 그리고 그냥 헤드폰을 아주 비싼 것까지는 아니고, 한 6, 70만 원대. 네.
0: 와우. 대화님 이렇게 플렉스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1: 근데 음악 장비가
0: 그치.
1: 진짜 훨씬 비싼 게 많아요.
0: 네, 음악
2: 아,
0: 장비가.
2: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건데, 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0: 네.
2: 그러니까 컴퓨터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0: 네.
2: 그걸 사면 컴퓨터에서 그 파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0: 오.
2: 그 파형을 놓고 음악을 들으면, 어디서 지금 베이스가 치고 있는지,
0: 우와.
2: 어디서 지금 하이햇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눈으로 보입니다.
0: 우와.
2: 재밌어요.
0: 우와, 진짜요? 저건 좀 신기하긴 하다.
2: 그래서 편곡을 눈으로 보면서, 귀로도 들리지만 눈으로
0: 네.
2: 보면 더 정확하잖아요.
0: 그쵸.
2: 그러면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아, 기분이 좋죠.
0: 아, 근데 진짜
1: 한번
0: 해보고
1: 이,
0: 싶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대화리 집에 놀러 갈
1: 아,
0: 때
1: 그쵸, 그쵸.
0: 한번.
1: 아, 이젠 진짜 놀러 가야 합니다.
0: 그쵸. 사실 이제는
1: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0: 라디오.
1: 없습니다. 예. 왜냐면,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0: 여기서 못 보면 밖에서 봐야죠.
1: 그쵸.
0: 네.
1: 예.
0: 밖에서.
1: 그니까요.
0: 밖에 갔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화님 집으로.
2: 제 고양이들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두 마리 있어요.
0: 오, 두 마리.
2: 네.
0: 아, 고양이 그러면 츄르 사가야겠네,
2: 아,
0: 츄르.
2: 사오세요.
0: 츄르.
2: 한 마리는 츄르 줘도 안 나오긴 하는데, 낯선 사람 오면.
0: 아, 진짜요?
2: 네.
1: 고등어 좋아하나요, 고등어?
2: 아, 생선 안 줘봤다. 모르겠어요.
0: 진짜요?
2: 네.
0: 사실 약간 뭔가 만화 속에만 고양이들만 물고기
2: 그
0: 같죠?
2: 참치캔 같은 건좀 줬는데.
0: 그러네. 오케이. 그럼 혹시 첫인상 어떠셨나요? 저희 엠퍼센드 노래.
2: 아. 굉장히 감각적이고 세련된 음악이다. 네,
0: 오호호호.
2: 진짜.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 최적화되어 있는
0: 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2: 음악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어떤 노래가 제일 세련됐나요?
2: 이따가 얘기할 다섯 곡들이 다 세련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그리고 이번에도 확실히 느꼈는데, 그 K-팝 음악들은
0: 네.
2: 한 사람이 모든 걸 총괄하기보다는 여러 작곡가가 같이 만들거나 집단적인 창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단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0: 아, 근데 저도 음악 방송 볼 때 항상 그 작사 작곡 섹션을 보거든요.
2: 네.
0: 그렇게 보통 여러 이렇게 작사 작곡가들이 있는 무대면
2: 네.
0: 확실히 뭔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2: 다행히
0: 저희 FNC가 그래도 다양한 작곡가들을 이렇게 많이 네. 부르시더라고요. 아, FNC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작곡가를.
1: Thank you.
0: 네. 오케이. 네, 그러면 또 이렇게 DJ로 이야기 나눌 때와 목소리랑 또 노래에서 목소리를 비교해봤을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궁금한데 혹시
2: 네.
0: 노래 들어보셨을 때 저랑 마카야시 목소리가 그래도 좀 티가 난 부분이 있나요?
2: 근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는 정말 많이 나눴는데도 막상 네. 음악으로 아직, 들으면 네. 어느 파트가 두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0: 아니면 뭐 곡 하나 말씀해주시면 제가 그 파트를 불러드릴게요. 저희가
2: 네. 네. 네. 이따가 들으면서 아, 이따. 네,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0: 알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네.
1: 캔디 오늘 좀 신났어.
0: 네. 자, 오늘 들려줄 M%1 추천곡 선곡 기준을 다섯 글자로 말해보자면
2: 네. 내 맘입니다.
1: 오, 아 좋다. 내 맘입니다.
2: 이게 어떤 기준을 두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건 M%1의 여러 곡들이 있는데 보여주고자 하는 여러 계열의 색깔들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그 계열마다 하나씩 좀 꼽아봤습니다.
0: 좋아요.
2: 네, 그 정도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근데 막디는 M%1 노래 중에 딱 한 곡만 우리 대월리에게 추천할 수 있다면 무슨 곡을 뽑을 겁니까? 동시에 외쳐볼까요?
0: 비슷한 건가? 똑같은 건가?
1: 다른 것 같아요.
0: 눈 맞나요?
1: 맞아요.
0: 오케이.
1: 하나, 둘, 셋. All eyes on you. 아, 이 곡이 되게 입문하기 되게 부드러운 곡이고
2: 네.
1: 사실 여기에 캔디와 제가 또 작사를 했는데
0: 예쁘게 썼죠.
1: 네, 랩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 되게 전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멜로디컬 리듬이 있고 약간 좀 멜로디가 있는 랩인데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들어보시고
0: 네, 한번.
1: 되게 마음에 드실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네, All Eyes on You.
1: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저희 무대를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곡 부르는 게.
0: 네, 좋습니다. 과연 대원님이 골라오신 곡 중에 저희가 추천한 곡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저희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원님이 골라오신 첫 번째 노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 네, 킥스타트 듣고 계시고요. 이 노래를 꼽은 이유는 M%1은 좀 약간 힙합의 에너지와 그 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곡들을 주로 타이틀곡으로 하더라고요.
0: 맞아요.
2: 네, 그런 게 좀 중심 컨셉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곡들을 쭉 놓고 들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킥스타트였어요.
1: 킥스타트.
2: 네, 그러니까 중독적인 게 있잖아요. 앞에 계속 반복하면서.
1: 맞아요, 맞아요. 킥스타트. 이게 되게 뭔가 뒤척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되게 빠른 템포라 가지고 싸워 이겼네. 아, 킥스타트. 아, 킥스타트 무대가 생각보다
2: 네.
1: 그 뭐가 많아요.
2: 해야 될 게 많아요.
1: 네. 특히 여기서 제일 신기한 게 제 생각에는 제가 점프를 하거든요. 근데 점프를 해서 몸을 맡겨요, 멤버들한테. 그때 캠디랑 저희 멤버 지호 멤버가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의 팔을 잡고 제 몸무게를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2: 네.
1: 그리고 다시 던져요 저를. 그리고 제가 점프해서 바닥에 떨어지면 그 위로 다른 멤버가 저 위를 점프해요. 그게 킥스타트의 항상 뭐라 해야 될까 긴장감이 도는.
2: 연습하다 다친 적 없어요?
1: 그 연습하다가 항상 초반에 또 저희가 이 캔디랑 지호가 힘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좀 약간 무너질 때도 있었고 너무 방식, 세게 던졌을 때도 있었고
0: 여러 가지 방식 연습하면서
1: 네.
0: 찾았죠.
1: 이제는 되게 뭔가 내추럴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0: 이 곡이 약간 장르가 마음에 드신 거 아니면 약간 좀 귀에 쏙쏙 박혀서 좋아하시세요?
2: 일단 귀에 쏙쏙 박히는 훅은 구간마다 다 있더라고요. 인트로에도 있고
1: 게
2: 네, 그런 식으로도 있고 후렴구에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되게 웰메이드 음악 같던데요.
1: 진짜요? 뭔가 이렇게 저희가 되게 기분이 좋다.
0: 그러니까요.
1: 네, 약간 좋다.
2: 그러니까 약간 힙합적인 느낌이 있지만 동시에 약간 신나는 에너지 있는 댄스 음악 같은 그런 것들을 잘
1: 맞아요.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보면 약간 청량이랑 힙합의 중간이라고 생각해서
0: 네. 맞아. 딱 신나는 청소년 그런 느낌. 약간 좀 잘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오케이
1: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노래 들려주세요. 기도하기 싫은 위
2: 네, TNC We라는 곡인데, 네, 앰프센드원 음악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타이틀곡은 좀 힙합적이고 좀 어둡기도 하고 약간 카리스마 있는 곡을 가지만 네. 이게 안배되어 있는 곡들 보면 약간 발랄하고 신나고 청량한 그런 곡들이 이제 꽤 맞아요.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계열들 중에서 이 음악이 또 좋아서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0: 저희 음악 중에서 좀 인기가 많은 곡이에요.
2: 네,
0: 이게 히더하게 치는 위, 줄여서 히시위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한국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고 해외에서도 이 곡을 하면 응원법을 진짜 크게 해주거든요. 네. 팬들이 그러면 진짜 약간 무대하는 맛이 되게 나는 곡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저희 곡들 타이틀 중에서 제일 청량한 곡이죠.
1: 네, 이 노래는 진짜 듣기 되게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지금도 들어보면서 확실히 제가 처음에 데모를 받았을 때 네. 약간 디즈니에 나올 것 같은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2: 아, 밝은 음악?
1: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약간 애니메이션에서 뭔가 특히 청소년들이 되게 약간 영화에서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저 뭔가 그 느낌 받았어요, 이거 데모 받았을 때. 저는.
0: 그래서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뭔가 예. 되게 좋아요. 약간 랩이랑 보컬도 딱 적절하게 섞여져 있다 생각해서 네. 되게 재밌고 그리고 뭔가 이때를 생각하면 저희가 사실 처음으로 이런 컨셉을 해봤죠. 완전 빵긋 웃는
2: 네.
0: 행복 레벨 만렙. 그래서 저희 무대 할 때 연습할 때 일단 웃어 선생님 항상 웃어야 돼 이 곡은 진짜 계속 웃어야 돼. 그래서 저희가 계속 웃는 연습을 하고 저희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서로한테 야 오늘 진짜 웃어 오늘 진짜 완전 웃어야 돼. 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웃어. 그러면 카메라에 나오는 게 내 생각이랑 아주 다르거든요.
2: 아 그거 힘들겠다. 네.
0: 내가 난 지금 웃고 있는데 네. 카메라로 보면 그렇게 웃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곡 컨셉에는 진짜 완전 빵긋 웃어야 되는 네. 그런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약간 몇 멤버들이 좀 어색했던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피드백 해주면서 그때 항상 빵긋 웃었죠. 이제 다시 보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귀여워요.
2: 네. 네.
0: 왜냐면 이제는 저희가 제일 최근 컴백이 가시였는데 한국풍의 좀 다크한 맞아요. 음악이었잖아요. 너무 컨셉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도전을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2: 실제로 그런 주문들을 하는군요.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이.
0: 맞아요.
2: 저 예전에 우연히 네. 파주 쪽에 어디 지나가다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멀리서 봤기 때문에 걸그룹이 뮤직비디오 찍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0: 진짜요?
2: 근데 아마 감독님인 것 같은 분이 네. 막 고함을 지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제일 예쁜데 너희가 그걸 알고 있는 표정을 지으라는 거예요.
3: 근데 그런 디렉션이 은근 좋아요.
2: 아, 그래요?
3: 네, 그렇게 전 감독님이 뭘 말하실 때, 아, 오케이, 그럼 딱 이거다 하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0: 맞아요. 아. 진짜 특이한 것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가다가 너가 이제 주머니를 확인했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왔다. 뭐 이런, 네. 이런 디테일.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 공감이 돼서 그죠
3: 맞아요.
0: 캠디가 그럴 때 좀 자신감 있게 되게 잘해요. 제가 느낀 건데 데뷔 때부터 확실히 좀 뭔가 오더가 들어오면 자신감 있게 잘하더라고요.
3: 주문 내려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0: 히시비 뮤직비디오도 사실 저희가 일본 가서 찍었잖아요.
2: 맞아요.
0: 저희 첫 해외 뮤직비디오예요.
3: 재밌었어요.
0: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두 곡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왕곡으로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네. 희시위 좋은 것 같은데요.
0: 네.
2: 이 노래 들어보죠.
3: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Ampersand 1 히더하기 신위 듣고 오겠습니다. 히더.

0: 여러분은 지금 엔디어가 된 DJ 캠든과
1: 음악을 너무너무 즐기고 있는 DJ 마카야, 그리고
2: 비하인드 스토리를 재밌게 듣고 있는 이대화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디브로 청취 소감과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1: 네, 오늘 취향의 발견에서는 저희 앰퍼센드원의 음악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대화님이 저희 노래를 소개해 주시니까 정말 뭔가 신기하고 되게 기분이 좋은데 다음 곡 빨리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2: 네.
1: Let's go!
2: 네, Sweet and Sour 듣고 계시고요. 수록곡들을 지금까지 발표한 곡들을 쭉 듣다 보니까 이 곡이 좀 튀어 보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단체 안무가 들어가는 어떤 화려한 케이팝 음악이라기보단 그냥 팝을 듣는 것 같았어요. 좀 스윗하기도 하고,
1: 맞아요.
2: 네, 그런 새로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다 하고 잘 들었고 음악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
1: 네.
2: 봤습니다.
1: 여기 또 저희 첫 앨범에 있는 곡이죠. 저희
2: 네.
1: 첫 앨범 이름이 또 앰퍼센더원인데 거기 수록되어 있는 Sweet and Sour. 저희 멤버들도 되게 좋아하는 곡이에요. 캔디 이곡 좋아하나요?
0: 네, 저는 이 곡이 제가 가끔씩 친구들이 어디 이제 약간 패스트푸드 막 식당 가면 이 노래가 가끔 나온다는 거예요.
1: 저도 들은 적 있어요, 사실.
0: 네, 잘
2: 근데 이
0: 어울리네요.
2: 노래가
0: 근데 특히 저희 곡 중에서 타이틀이 아니라 이 노래가 그렇게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뭔가 근데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노래가 제일 뭔가 듣기 좋은 곡이라고
2: 네,
0: 생각하거든요.
2: 되게
0: 저희
2: 편안하게
0: 편안하게.
2: 귀에 와닿는.
0: 그리고 되게 약간 곡이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호감? 좀 호감이 있는 곡이다 보니까
1: 맞아요.
0: 약간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느낌의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이게 또 휘리리 빠빠빠 이 부분이 약간 저희가 콘서트 이런 거 하면 항상 그 팬분들이랑 같이
2: 네.
1: 약간 손 이렇게 흔들면서 왼손 왼쪽 오른쪽 가면서 같이 부르는 구간인데 그게 되게 또 뭉클해지거든요.
2: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동작을 맞춰준다는 건 심지어 내 노래 알고 같이 따라
1: 그렇죠.
2: 불러주고, 오,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제가 한번 감동받은 게 미주 투어를 처음 갔을 때 외국인 분들이 한국어 가사를 부르실 때
2: 오,
1: 좀 많이 놀랐거든요. 약간 저도 이제 외국인으로서 사실 다른 나라 언어가 쉽지 않잖아요.
2: 네.
1: 근데 이분들이 뭐 심지어 랩 파트를 부르시니까 아니 이거는 어떻게 한 거지? 약간 한국어로 랩을 하는데 한국어를 모르세요. 아니 그게 너무 감동인 거죠. 그래서 사실 Sweet Sour 같은 곡은 진짜 저희 좀 풋풋한 모습 많이 보여준 곡이고 사실 최근에는 이 무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컨셉이 그래도 좀센 컨셉이다 보니까.

0: 네.
1: 보니까 이런 풋풋한 곡은 좀 아끼고 있는데, 그래도 다음에 다시 무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사실 춤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좀 팬들이랑 서로 눈 마주치고 그런 느낌의 안무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부담 없이 즐기는 곡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2: 너의 웃음 속에 눈물이 보여라는 곡을 듣고 계시고요. 비트도 좀 있고 템포 뭐 리듬감도 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발라드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앰퍼샌드원의 발라드, 약간 치유하는 느낌, 힐링하는 느낌, 위로 이런 감성이 담겨 있길래 이것도 또 앰퍼샌드원의 어떤 색깔인 것 같아서 한번
1: 네.
2: 준비해봤습니다. 네.
1: 이 곡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 사실 대원님이 골라오신 곡들이
2: 네.
1: 저희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곡들인 것 같아요. 네,
2: 아,
1: 저희.
2: 그렇군요. 사람들이 듣는 귀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확실히 약간 저희를 많이 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가져온 것 같아요. 팬들도.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걸? 저희가 또 많이 보는 팬분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본
2: 네.
1: 방어 팬분들도 있고, 그런 팬들이 이런 노래들 저희가 좀잘 보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딱 골라오신 게 되게 신기한데, 사실 저희가 발라드 곡이 많이는 없어요.
2: 네.
1: 네, 막 한 3곡 정도 안될것 같은데,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발라드 곡이지만, 개인적으로 저희도 되게 좋아하는 곡이고요. 여기에 또 캔디 막디가 랩을 또 썼습니다.
2: 네.
1: 근데 그게 되게 노래를 심심하지 않게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2: 이걸
1: 썼지만,
2: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1: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2: 웃기네요.
1: 네, 저희가 뭐 발라드 쪽으로 노래를 불러도 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2: 랩 포지션.
1: 우리의 색깔을 좀더 넣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까 대원님이 말했던 것처럼 발라드인데 비트감이 좀 있는
2: 네.
1: 그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좀
2: 그쵸. 좀
1: 뭔가
2: 안배를 잘했더라고요.
1: 살짝 너무 감미롭지 않으면서 또 너무 묵직하지 않은. 여기는 사실 가사가 좋아요.
2: 되게 잠깐 재미있는 TMI가 있는데,
1: 좋아요.
2: 이 노래 데모를 받았을 때 너무 좋아서.
1: 네.
2: 제가 사실 발라드를 이렇게 많이 듣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꼭 약간 꽂히는 발라드 타입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런 록 발라드 느낌의 곡들이에요.
1: 네.
2: 너무 잔잔한 발라드 말고 조금 비트감 있는 발라드인데, 이 그런 곡이 딱 저희 이제 곡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그것만 계속 들었어요. 한 한때.
1: 오, 진짜 샤워하면서 이 노래밖에 안 나왔어요, 내가.
2: 네,
1: 밖에서
2: 진짜로.
1: 들었는데.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시작 가사가 괜찮다 말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노래가 뭐 나오기 전이면 물어봐요. 야, 너 괜찮아? 이러면 괜찮다 말하지 마.
2: 괜찮다 말하지 마.
1: 저희가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멤버들끼리 되게 재밌게 듣는 곡입니다. 네.
2: 네.
1: 아, 근데 이 곡에 좀 우리 보컬 멤버들의 실력을 좀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2: 아, 그러니까요. 발라드면
1: 네.
2: 그런 게 좋죠.
1: 맞아요. 항상 저희가 힙합, 좀 약간 랩적인 거, 빠른 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보컬 실력을 보여줬지만 약간 이런 느낌을 못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 멤버들이 그래도 이렇게 잘한다 보여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너무 잘 들었는데 오늘 마지막 추천곡까지 들어볼게요.
2: 네, On and On 듣고 계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른 곡인데 아마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1: 인트로를
2: 네,
1: 그죠?
2: 그래서 아마 제 귀에 쏙쏙 박히지 않았나. 네, 역시 반복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1: 아,
2: 드는 그런 곡입니다. 네, 정말 좋았고요. 특히 인트로가 진짜 좋아요.
1: 아, 맞아요.
2: 네, 이렇게 쫙 몰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 데뷔한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1: 맞아요.
2: 네,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1: 맞아요.
2: 뒷부분도 계속 좋고요.
1: 네, 아우, 감사합니다.
3: 사실 이 곡이 후렴 이제 곧 나오면 아실 텐데
2: 네.
3: 굉장히 또 중독적인
1: 맞아요.
3: 그런
1: 한복.
3: 멜로디라서
1: 나온다.
3: 이 곡 들은 분들께서는 We at the door.
4: On and on, we can start it up.
3: 네, 아무튼 되게 저희가 데뷔곡이지만 저희 팬분들이 솔직히 제일 좋아하는 곡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데뷔곡 때 추억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이 곡을 되게 저희 앰퍼샌드원 하면 좀 많이 생각나는
1: 오,
3: 곡인 것 같아요.
1: 그쵸? 맞아요.
2: 제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들었을 땐 어떤 느낌이었냐면 데뷔했을 때
0: 청량한 느낌으로 네. 되게 웃으면서 등장.

0: 장에서 점점 이제 카리스마를 힙합으로 계속 이렇게 뿜어내고 있는
1: 맞아요.
0: 네, 음악이 점점 섹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2: 맞습니다.
0: 네.
3: 섹시해지죠.
1: 점점 강렬해지고 섹시해지고 있는데 언앤언 들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하죠. 네, 그때 뭘 모르고 그냥 연습 엄청 열심히 하고 무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하루를 지냈던 것 같은데 아 그때 뮤비 현장도 처음이었잖아요.
4: 네.
1: 그래서 살짝 지금 다시 보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아, 좀 귀엽죠 사실 말하면.
4: 대원님이 아까 저희 말할 때 목소리랑 노래 목소리 좀 구분하기 힘드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소절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4: 네, 마카야 씨 먼저.
1: 어느 거 부르는 거죠?
4: 어떤 거 불러드릴까요? 사실 그냥 어떤 거든 상관없고
0: 방금 나왔어요. On and on.
1: On and on. Okay. So if you wanna get loose, 니뜻대로 get loose. 우리 준비 끝 gotta move. 아니 이게... 여기 나 원래 좀 높게 부르는 것 같은데.
4: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Okay.
4: Ready no breaks in the moment. 우리 race here we go.
1: Go go.
4: 따라와 jump into motion.
0: 아 근데 두 사람 네. 노래할 때 완전 다르다.
1: 아 진짜요?
4: 네.
1: 아,
4: 그래요.
0: 특히 캠디가 네. 네. 오 굉장히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네. 노래로 들을 때도 알았지만
4: 네.
0: 그 일상적인 목소리랑 완전 다르네요.
1: 저
0: 야
1: 아, 캠디 형이 녹음할 때 되게 그 톤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4: 맞아요.
1: 네. 톤에 신경 많이 쓰고 노래마다 좀 바꾸려고 하고
4: 맞아요. 좀 노래마다 항상 바꾸려고 있어요. 제가 또 보컬할 때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부드럽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0: 네.
4: 보컬할 땐 또 엄청 다르거든요. 뭐가 있지? 보컬.
1: 아, my mistake.
4: 아, my mistake. 잠시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면 all eyes on you.
1: All eyes on you.
4: 눈 뜨는 순간 벅찬나 누구보다 날 많이 사랑할래.
1: 확실히 좀 부드럽긴 하네.
0: 네. 네. 완전 다르네. 색깔이. 네.
1: 맞아요. 아, all eyes on you 진짜 좋은데. all eyes on you. 이게 랩 파트거든요. 저희가 네. 만든 캠디 형이 만든 건데 이런 게 되게 멜로디컬하면서도 랩 같아서 좋아요. 싱잉 랩. 아 좋습니다. 데뷔곡이라서 또 이게 너무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4: 네. 네. 이렇게 세 곡 더 만나봤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곡을 완곡으로 들어볼까요?
0: 온앤온은 많이 들었으니까요.
1: 네. 네.
0: 좀 가장 그 앰퍼센드 원의 색깔 중에서 의외였다고 생각한 게 너의 웃음 속에 눈물이 보여거든요. 요거
4: 네.
0: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4: 네.
1: 좋습니다. 그럼 앰퍼센드 원 너의 웃음 속에 눈물이 보여 듣고요. 저희는 장항동 정산소로 돌아올게요.

0: 항공이들의 일상에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항동 정산소.
1: 장항동 정산소 is a segment where we make background music suggestions tailored to your messages.
0: Please tell us how your day went. You can submit your story to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1: 네, 오늘은 캔디 막디 대화리 이렇게 셋이 함께하는 장항동 정산소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마지막인 만큼 특별하게 대화님께서 심판을 맡아주신다고 하는데요. 진짜 오늘만을 기다려 오신 것 같습니다.
2: 네.
0: 어떠세요?
2: 저 이거 쳐보고 싶었어요.
0: 맑아.
2: 야,
0: 맑아.
2: 좋다. 재밌네요. 네.
0: 맞아요.
2: 오늘 제가 처음으로 심판을 하게 됐는데,
0: 네.
2: 아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저희가 사연에 맞춰 노래를 추천해드리면, 태연님께서 공정하게 딩동댕과 땡을 가르주시면 됩니다.
0: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캔디 추천곡은 사실 안 들어봐도 될것 같은 이유가 제가 그냥 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1: 네, 언어라 카디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 네, 한국에 온 스페인 친구들과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어.
0: Oh, I hung out with my Spanish friends who are visiting Korea and we explored downtown Seoul. 사실 서울에 외국인분들 되게 많이 놀러 오시죠.
2: 정말 많아요.
0: 네.
2: 뭐 홍대, 성수, 광화문 이쪽 가면 정말 반반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
0: 그쵸.
2: 정도로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저도 진짜 웃기게 저희도 외국인이잖아요. 저희 둘도. 근데 저희가 걸어다니다가 외국인을 보면, 오, 외국인이네? 이러거든요? 이게 사실 가끔씩 웃겨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분들은 보면 저희를 또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근데 한국에 추천하는 곳, 아니면 음식
1: 네.
0: 있으신가요, 캔디?
1: 저는요, 한국 오면 청국장.
2: 힘들지 않을까요?
0: 추천을 청국장. 좋네. 오케이.
1: 아니면 한국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삼겹살이랑 이제 뭐 김치찌개 이렇게 있는데
0: 네.
1: 저는 좀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 청국장 골라봤는데요.
0: 네.
1: 다른 거 해볼게요.
0: 저는 오히려 약간 길거리 음식, 뭐 붕어빵이나 호떡
1: 맞아요.
0: 이런 거.
1: 아니면 여름 뱀이니까 한국 오면 또 이제 냉면.
0: 냉면 좋다.
1: 네.
0: 냉면
1: 고깃집
0: 비냉도
1: 가서
0: 있고.
1: 고기 드시고 냉면 드세요.
0: 비냉, 물냉
2: 좋죠?
0: 둘다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바로 그냥
2: 네.
0: 가볼까요?
2: 저는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0: 그래요? 먼저 하시려면 제가 먼저 갈까요?
1: 상관없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2: 좋습니다.
1: 네, 먼저
0: 오케이.
1: 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한국에 온 스페인 친구들과 서울을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0: 네.
1: 굉장히 재밌는 여행이셨을 텐데.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2: 아니, 그냥 해보고 싶었어. 나도
0: 그
2: 많이 당했기 때문에
0: 그죠.
2: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0: 네.
2: 아이, 좋은 선곡이죠.
1: 그죠,
2: 그 노래
1: 그죠.
2: 좋잖아요.
1: 뭔가 이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2: 네.
1: 딩동댕을 한번.
0: 오케이. 그럼 저는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캠니가 땡을 박았으니까 저는 바로 딩동댕을 가지도록 할게요. 여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 외국인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 뭐 홍대 아니면 뭐 성수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쿼티스 패션, 홍대, what's up, 동묘, what's up, I make famous, I got it, 패션. 홍대랑 동묘죠, 한국
2: 야,
0: 오면.
2: 지역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0: 네.
2: 확실히 사네요.
0: 동묘, what's up. 왜냐면 외국인분들이 오시면 무조건 가는 곳입니다. 동묘
2: 그렇죠.
0: 아니면 홍대. 네.
1: 좋습니다.
2: 네, 그러면 오늘의 우승자는요.
0: 네.
2: 네.
0: 두근두근두근두근.
2: 마카야로 하겠습니다. 와! 여행도 좋았어요.
0: 여행
2: 네,
0: 좋았어요.

0: 했는데
1: 예.
0: 네.
1: 근데 가사가 너무 좋네요, 여기.
0: 근데 여기가
1: 동요,
0: 좋아요.
1: 조스,
0: 살인이네요.
1: 홍데이.
0: 예.
1: 예.
0: 너무 한국 딱 유명 지역들을 넣어서.
1: 그쵸.
0: 네. 이겨버렸네요.
1: 네.
0: 오늘 선곡 요정 돼버렸습니다.
1: 네,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또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0: 안돼.
1: 저희 셋이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 더 아쉽네요. 혹시 소감 한 번만. 네,
2: 네,
1: 마지막으로 한 번.
2: 제가 그래도 라디오 게스트 출연을 꽤 오래 했는데요.
0: 네.
2: 이렇게 남자 두 분과 그 더블 DJ와 하는 건 처음이에요.
0: 오.
2: 그래서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는데
0: 네.
2: 두 분이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항상 와서 즐겁게 웃고 예, 막 이런 것도 치고 막 재밌게 놀다 가는 기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아, 저희도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1: 네.
0: 대원님 사실 항상 기대했습니다. 아, 우리 대원님 어떤 노래 이번에 추천하실까 하면서 막 오는 길에 얘기하고.
1: 대원님 덕분에 사실 많은 노래도 알아가서
0: 그쵸.
1: 플레이리스트에도 넣고 했어요.
0: 전 아직도 어윙 듣고 있습니다. 가사 없는 노래.
2: 아, 네, 기억납니다.
0: 네, 아직도
2: 기억납니다.
0: 듣고 있습니다. 네.
2: 네.
0: 아, 대원님과 함께하는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저희 캔디박디와 일주일 더 함께할 수 있으니까 오후 4시 본방사수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I'm Flying Autumn Dream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하이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0: 안녕하세요. 시스는 박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첫 번째 역할은 좋은 시, 좋은 글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쓴 글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퍽퍽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그리고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책을 읽는 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눈여겨보고 보듬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어쩌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 두 번째 할 일은 책의 이러한 역할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여러분, 최근 개봉한 화제작 영화 오디세이 보셨나요? 이 거대한 스케일도 볼거리지만 이 신이라는 존재들이 보여주는 질투와 집착, 소심한 복수극이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이 완벽할 것 같은 신들조차 그렇게나 허점투성이인 걸 보면 인간이나 신이나 사는 게 다 비슷한가 싶기도 합니다. 이 재밌는 건 이런 신화 속 흔적들이 우리가 쓰는 영어 표현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건데요. Achilles heel, Trojan horse, Siren song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다 여기서 나왔답니다. 반갑고도 참 흥미롭죠. 자, 이렇게나 영어 공부가 재밌는 거랍니다. 오늘 2시간도 훌륭한 표현들 가득 챙겨가세요.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See ya together.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8월 21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아, 저도 이 영화 보고 싶어요. And you guessed it.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습니다. 예, 영화에서도 나오는 이 표현들 잠깐 짚어보도록 하자면요. Achilles heel 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 약점, 아마 아킬레스건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Trojan horse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으로는 무해 보이지만 속에 위험을 숨긴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 트로이 목마라고도 하고요. Siren song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유혹해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 유혹을 얘기를 합니다. 자, Siren song 나온 김에 한 분 모셔야 됩니다. 자, 힘들게 다이어트하고 있는 마유 앞에 바나나 브레드를 들이대며 사이렌 송을 부르듯 이거 한번 먹어봐 빵은 살 안 쪄 살은 네가 쪄 할 것 같은 크리스틴 쌤입니다.
1: 네. Well, I have a sandwich instead.
0: 역시 왠지 사이렌 송 막 부르실 것 같아요.
1: Oh, wow. That was quite... Wow.
0: 그러니까 쌤이 이런 게 있어요. 다이어트에 적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옆에서 워낙 또 음식을 또 잘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때요? 이거 먹어봐, 쌤. 이러는데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저 정말.
1: Well, you know, I mean, you know, I don't like diets. Uh-huh. You know, I just, so I so when I see you not eating the things that you like, it makes me very sad.
0: I understand. But you're making my life so much harder. Okay? So stop. Okay?
1: Okay.
0: All right.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스가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2: 1 in 5 normal weight Korean women perceiving themselves as obese, skewed body image has become a serious issue. Against this backdrop, prescriptions for weight loss drugs and concerns over their off-label misuse are surging among young adults in their 20s and 30s.
0: 정상 체중인 한국 여성 5명 중 1명이 스스로를 비만으로 인식할 만큼 체형에 대한 주관적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남용 우려가 큰 비만 치료제 처방은 20대, 3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 Hollywood has struck a pioneering deal with an AI developer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Following months of friction over deepfakes and unauthorized character likenesses, all eyes are on whether this historic agreement will set a new baseline for the film industry.
0: 할리우드 영화계와 인공지능 기업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첫 합의에 나섰습니다. 유명 배우나 캐릭터의 무단 복제 논란으로 갈등이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합의가 저작권 문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주목됩니다.
2: China is hosting a large-scale humanoid robot games featuring more than 2,000 robots going head-to-head in sports like table tennis and weightlifting. Covering both high-exertion athletic trials and precision domestic care, the event offers a key barometer for the future of commercial robotics.
0: 휴머노이드 로봇 2000여대가 역도와 탁구 등 스포츠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는 대규모 로봇 운동회가 중국에서 열립니다. 고강도 스포츠부터 정밀 가사 서비스까지 로봇의 상용화 가능성을 가늠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CNN is shining a light on Busan's giant Jimjilbang, giving global audiences a front-row seat to Korea's quirky spa scene. Bearing it all in communal baths and soaking up all-in-one relaxation, world travelers are making these K-spas their new go-to hangout.
0: 미국 CNN이 부산의 초대형 찜질방을 조명하며 한국의 독특한 목욕 문화를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낯선 공동 목욕 문화부터 다양한 편의 시설까지

0: 한국 고유의 K-스파가 글로벌 관광객들의 이색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With one in five normal weight Korean women perceiving themselves as obese, skewed body image has become a serious issue. Against this backdrop, prescriptions for weight loss drugs and concerns over their off-label misuse are surging among young adults in their 20s and 30s.
0: 정상 체중인 한국 여성 5명 중 1명이 스스로를 비만으로 인식할 만큼 체형에 대한 주관적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남용 우려가 큰 비만 치료제 처방은 20대, 3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적당한 체중인데도 아 나는 비만이야 나는 살이 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니 저 정도는 돼야 저 정도는 돼야 이렇게 비만이다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이게 좀 다른가 봐요, 그렇죠?
1: Right, there's a perception. So basically, whether they are obese or not obese, that's not the issue. They think they are. So this is sometimes. Well, there's a technical, like a medical term, like body dysmorphia, like right. you're very unhappy with your body. You feel like you're fat when you're not. So it's, you know, one in five adult women perceive this, you know, tha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m. They're obese when they're not. And then this sort of misperception about their body shape is highest among young adults aged 20 to 39.
0: 아,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정상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만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이제 성인 여성 중에 18.9%,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꼴이다 이것이고 남성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약간만 샤워하다가 본인의 모습을 봤을 때 괜찮아 보이면 What's up, man? 막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여자분들은 오히려 나는 정상인데 실제로는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 그렇습니다.
1: You know, it's interesting because my son, who was a teenager, he was going through a very hard time. And he also,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him.
0: Right.
1: But his perception of his face and his body was like terrible.
0: Really?
1: And so this is real. And this is not just for 20-year-olds, but young teenage children also
0: 뭔가 생각에서 비롯이 된 거네요.
1: Yeah, I don't know what it is. And there are certain standards that they see. So if they don't fit those standards, and social media is just
0: SNS에서 그냥 이게 기준이다 해버리니까. Yeah. 그래서 요즘에 사실 비만 치료제 사용이 엄청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마흔자로 또 유명하죠. 근데 출시 이후에 10개월간 150만 건 이상 처방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With one in five normal weight Korean women perceiving themselves as obese, skewed body image has become a serious issue.
0: 정상 체중인 한국 여성 5명 중 1명이 스스로를 비만으로 인식할 만큼 체형에 대한 주관적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perceive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As obese. Obese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fat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비만이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하게 뭐 chubby한 정도가 아니다. 나는 obese, 비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skewed body image가 최근에 지금 serious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ody image라는 건 당연히 이제 신체 이미지잖아요. Right.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인데 skewed 되어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1: Skewed is spelled S-K-E-W-E-D. It's a very interesting word. And if something is skewed, it means that it's leaning in one direction.
0: Okay.
1: It's not accurate. It's like there's a little bit of a bias. So when it should be in the middle, it slightly goes this way. So a skewed body image is an inaccurate body image.
0: Okay. So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정상이 아니게 잘못 보고 있는 거네요. 한마디로.
1: Yeah. So what you see is skewed, meaning it's leaning this way. It's not real.
0: Right. 그러니까 뭐 무슨 체중을 떠나서도 예를 들어 뭔가를 보고 있는데 분명히 정상인데 마치 거울을 봤을 때는 내가 저쪽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몸이 약간 비틀어진 것 같고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게

0: use are surging among young adults in their 20s and 30s.
1: 이런 가운데 오남용 우려가 큰 비만 치료제 처방은 20대, 3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뭔가 그런 비만 치료제 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쓰고 있다라는 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And it says off-label misuse라고 돼 있는데 이것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Okay, so basically if something is off-label, what it's saying is that on the label, it says use this drug for this issue and this condition
1: right.
0: and use it this amount twice a day, once a day. So there are instructions on the label. Here, it's off the label.
1: Right.
0: So it's what they're doing is they're using this drug not for the intended purpose, but for something else.
1: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레이블 있는 대로 그대로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만 치료제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만을 약간 병으로 보고 그래서 이거를 꼭 치료를 해야 된다. 뭐 당뇨 이슈라든가 다양한
0: sure.
1: 그런 걸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 단순하게 예뻐지고 싶어.
0: Yeah.
1: 이런 식으로 미용 목적으로 잘못 쓴다든가. Mm-hmm. So 레이블에 있는 대로가 아니라 거기서 떨어진. So off label이라고 얘기를 하면 레이블에 적혀 있지 않은 대로 정도가 되겠네요.
0: Correct.
1: 그리고 misuse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 사용이 된 거기 때문에 오남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장 초반에 시작할 때 against this backdrop이라는 게 잠깐 나와 있어요.
0: So we just talked about the skewed body image, people perceiving themselves as obese. So this backdrop basically is the back of the stage. The back, there's some sort of decor or some set design.
1: Okay.
0: So that is the backdrop.
1: All right.
0: And the backdrop is that there's a lot of skewed body image.
1: Okay.
0: Because of the situation, that's why a lot of people are using these drugs or misusing these drugs.
1: Okay. So 여기서는 backdrop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behind the scenes, right?
0: Yeah.
1: 어떤 배경, background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Against는 뭐에 반하여가 아니라 단순하게 뭔가를 배경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 문장 시작할 때 against this backdrop 이러면 이 바로 전에 나온 게 뭔가 배경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어가게 됐네요.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With 1 in 5 normal weight Korean women perceiving themselves as obese, skewed body image has become a serious issue. Against this backdrop, prescriptions for weight loss drugs and concerns over their off-label misuse are surging among young adults in their 20s and 30s.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Katy Perry with Not Really Over.
2: I'm losing my self-control. Yeah, you're starting to trickle back in. But I don't wanna fall down the rabbit hol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Hollywood has struck a pioneering deal with an AI developer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Following months of friction over deepfakes and unauthorized character likenesses, all eyes are on whether this historic agreement will set a new baseline for the film industry.
0: 할리우드 영화계와 인공지능 기업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첫 합의에 나섰습니다. 유명 배우나 캐릭터의 무단 복제 논란으로 갈등이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합의가 저작권 문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 AI가 영화 속 인물이랑 이런 장면, 정말 무슨 뭐 격투 씬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내면서 할리우드가 난리가 났잖아요.
1: Right.
0: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영화계랑 AI 기업이 저작권 보호에 합의를 했다. 약간 화해하듯이, 그쵸?
1: Kind of.
0: Right.
1: Right. Because, you know, I mean, big names like Tom Cruise and Brad Pitt. And when people saw that, it was like, oh, what's going on? No, this is, you know, these are not ordinary actors. These are like mega stars.
0: Right.
1: So, MPA, Motion Picture Association, and TikTok owner ByteDance, they signed an MOU. And of course, we've heard this expression because of the deal with or the agreement between America and Iran.
0: Right.
1: Right? So, it i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o, it's the first copyright protection agreement with an AI company. So it is a big deal.
0: Right. 그러니까 진짜 MOU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MOU라고 해서 양해각서를 얘기를 합니다. 저작권 보호 양해각서를 이제 체결을 하게 됐어요. 지금 미국 영화협회가 있을 거고 그리고 틱톡 개발사 ByteDance가 이런 식으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요. 아, 진짜 이거 저작권 보호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진짜 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방금 격투 씬이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정말 보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어? 새로 영화가 나왔나? 이 생각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게 AI로 만들었을지 상상도 못했던 거죠.
1: Right.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잘못 사용이 되면 그렇죠. 권리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1: Yeah, I mean, especially if AI is borrowing their content from actual TV or movies and that's a problem.
0: Yes.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Hollywood has struck a pioneering deal with an AI developer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0: 할리우드 영화계와 인공지능 기업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첫 합의에 나섰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o, Hollywood has struck a pioneering deal with an AI developer 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strike 한다는 거, strike a deal 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뭐 친다가 아니고요. 체결하다, 뭐 합의를 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deal 아니라 pioneering deal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 Yeah, pioneering. When you hear the word pioneer, think of, you know, in America, the wild, wild west. We call those the pioneers, the early

0: settlers,
1: 뭔가를
0: you know,
1: 개척하는
0: they're in, yeah,
1: 사람이죠.
0: they're like in the horse carriage,
1: 네.
0: and it's just like the land is wide open. These we call are pioneers.
1: Right.
0: So if it's a pioneering deal, it's kind of first of its kind. It's groundbreaking. No one's ever done it before. You're
1: Right.
0: on new territory.
1: Okay. So 이전에는 이런 비슷한 협약이 없었는데 이것을 최초로 어떻게 시작한 것이다. 그런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파이어니어 자체가 이제 개척자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개척하다 혹은 So pioneering deal, 길을 연 협약. 최초의 대형 계약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AI developer이랑 했어요.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So, intellectual property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And sometimes we use just IP for intellectual property.
1: Yes.
0: So I'll just give you some examples. Writing, design, artistic works of art. These are intellectual properties.
1: 아,
0: Yeah.
1: 뭔가 tangible 하지 않은 느낌.
0: Yes.
1: Right? 만질
0: Yes.
1: 수도 없고
0: Something that
1: 그렇지만
0: comes from our brain.
1: 아, 뇌에서 나오는 겁니다. So intellectual property라고 얘기를 하면 줄여서 IP, so 영화, 음악, 캐릭터, 뭐 이런 기술 등 이런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protect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딜을 했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책 쓰는 거 이런 것도 다 지적 재산권이잖아요. 그렇죠?
0: Yes.
1: Alright, 연결해 볼게요.
0: Following months of friction over deepfakes and unauthorized character likenesses, all eyes are on whether this historic agreement will set a new baseline for the film industry.
1: 유명 배우나 캐릭터의 무단 복제 논란으로 갈등이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합의가 저작권 문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주목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막 그런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딥페이크스라든가 그리고 좀 불법으로 캐릭터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ric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마찰이죠. 그게 갈등을 얘기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게 수개월 이뤄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all eyes are on 선생님,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눈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Whether this historic agreement will set a new baseline for the film industry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베이스라인을 세팅을 해놓는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0: So basically, you can think of this as set a new standard. Okay? So basically, here, the old standard is gone, and now here's the new standard.
1: Okay.
0: This is what we're gonna do from now on.
1: Alright. 그럼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거 진짜 베이스에 깔려있는
0: Yeah.
1: 라인이기 때문에 스탠더드나 큰 차이가
0: It's
1: 없을까요?
0: like a new kind of underlying foundation, basically.
1: 이제는 뭐는 만들 때 표기를 해야
0: This is what
1: 된다.
0: we refer
1: 아니면
0: to.
1: 돈을 누구에게 줘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바닥에 깔려 있는 거 결국에는 스탠더드 같은 기준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것을 셋한다는 것은 마련하다 정도가
0: Right.
1: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Hollywood has struck a pioneering deal with an AI developer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Following months of friction over deepfakes and unauthorized character likenesses, all eyes are on whether this historic agreement will set a new baseline for the film industry.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the script with superheroes.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2: China is hosting a large-scale humanoid robot games featuring more than 2,000 robots going head-to-head in sports like table tennis and weightlifting. Covering both high-exertion athletic trials and precision domestic care, the event offers a key barometer for the future of commercial robotics.
1: 휴머노이드 로봇 2000여 대가 역도와 탁구 등 스포츠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는 대규모 로봇 운동회가 중국에서 열립니다. 고강도 스포츠부터 정밀 가사 서비스까지 로봇의 상용화 가능성을 가늠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2026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운동회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작년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고요. 볼거리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출전 로봇의 상당수가 역시나 중국 로봇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혹시 쇼 보셨어요? 그러니까 쇼가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컴피티션 같은 건데요. 로봇끼리 나와가지고 싸우는 건데요. 진짜 뭐 팔다리가 달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 Sure.
1: 예전에는 조종해가지고 막 뭐 톱니바퀴도 달리고
2: right.
1: 서로 불도 내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2: Yeah. Right.
1: 와.
2: Times have changed.
1: 와, 엄청나요.
2: Now, 2,056 humanoid robots from 666 teams across 16 countries will compete in 51 events.
1: Wow.
2: That's a lot of numbers, but I just wanted to tell you, give you a feel.
1: 얼마나 큰지.
2: This is pretty big.
1: 맞습니다.
2: 16 countries are competing.
1: 16개국, 666개 팀. 총 2,056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2: yeah.
1: 참가를 한다. 와, 진짜 얼마나 웅성거릴까요?
2: It's like the Olympics.
1: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이제 커졌고요. 실제로 이제 참가팀이 280개에서 666개로 늘은 겁니다. 그리고 로봇이 500, 원래는 500여 대 정도였는데 거의 4배가 증가해서 2,056대.

0: 56대라고 합니다.
1: Yeah. 네. And what's interesting, Sam, is not just sports related, mm-hmm. like weightlifting or, you know, jumping and running, 네. but they're also going to see how they do inside the home.
0: All right. 어, 저는 이게 제일 관심 있어요.
1: I think this is going to be fun. Like, you know, working, doing things mm-hmm. in the kitchen mm-hmm. or firefighting, right? all of those things.
0: 어, 누가 병뚜껑을 더 먼저 열지? Yes. 누가 집게로 콩을 정확히 집지? Yeah. 이런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yeah,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참가 로봇의 96%가 중국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전 한국이 우승한다면 와우. 와우. 그렇죠?
1: Well, I mean, China definitely has started, you know, has gotten a head start, mm-hmm. but I think more and more countries are going to really put a lot of effort.
0: 어, 이거 한번 봐야 돼요. Mm.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China is hosting a large-scale humanoid robot games featuring more than 2,000 robots going head-to-head in sports like table tennis and weightlifting.
0: 휴머노이드 로봇 2,000여 대가 역도와 탁구 등 스포츠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는 대규모 로봇 운동회가 중국에서 열립니다. 자, 그 뭐 테니스, 뭐 테이블 테니스 같은 거, 뭐 탁구라든가 아니면 웨이트리프팅 어, 그런 것에서 그냥 대충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Right? So they're going head to head인데요.
1: Okay. Now if you go head to head, think about it. Mm-hmm. If two people are competing and one on one, that is going head to head.
0: 어, 진짜? 머리와 머리를 맞대는 거네요.
1: Yes, that's right. So these robots, like two robots, are going to go head to head, or maybe four and four robots. I don't know, but they are going to directly compete with each other.
0: 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사실. So 정면으로 맞붙는 거 정말 머리를 대는 거잖아요. So go head to head은 정면으로 맞붙다 혹은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Covering both high exertion athletic trials and precision domestic care, the event offers a key barometer for the future of commercial robotics.
0: 고강도 스포츠부터 정밀 가사 서비스까지 로봇의 상용화 가능성을 가늠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어, 아무래도 정확하게 뭔가 집에서 하는 일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high exertion athletic trial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exertion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센 노력이죠. 그렇죠? 힘이 많이 드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서 high exertion이라고 하면 고강도 작업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스포츠 경기죠. 그런 거에서 집에서 하는 것까지 뭐 지금 뭐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요. 어, 이 뒤에 보면 precision domestic care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밖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1: No, domestic. Inside the house, we also say domestic. Right. And so precision, of course, is doing something accurately, using your fine motor skills, you know. So we're going to see how these robots, you know, not only lift boxes, but pour water or fold laundry.
0: Right.
1: These sort of home tasks.
0: 이거는 진짜 솔직히 프리시션이 엄청 필요하죠.
1: Yes.
0: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들었는데 무슨 물병 하나 집는데도 엄청나게 계산을 해야 된대요.
1: Yeah.
0: 정확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1: Sure.
0: Right? So, precision domestic care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정밀한 가사, 뭐 서비스 정도가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이벤트 자체가 사실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이거 나중에 진짜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뭐 하나가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a key barometer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A barometer is something that measures air pressure. And so in this context, a key barometer means it's a tool for measurement, an indicator of like what is the trend for the future or how is it's going to play out for these commercial robotics.
0: 아, 그러니까 이 이벤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볼 수 있는 수치 같은 것이 하나의 좀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표가 되는 거예요. So, barometer 자체가 어떤 지표 척도가 될 수 있겠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China is hosting a large-scale humanoid robot games featuring more than 2,000 robots going head-to-head in sports like table tennis and weightlifting. Covering both high-exertion athletic trials and precision domestic care, the event offers a key barometer for the future of commercial robotics.
0: 네, 어, 로봇가 옆에서 에이, you need a spot? 이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1: That's great.
0: All right.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Here's Jessica with Goodbye.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CNN is shining a light on Busan's giant 찜질방, giving global audiences a front row seat to Korea's quirky spa scene. Bearing it all in communal baths and soaking up all-in-one relaxation, world travelers are making these K-spas their new go-to hangout.
0: 미국 CNN이 부산의 초대형 찜질방을 조명하며 한국의 독특한 목욕 문화를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낯선 공동 목욕 문화부터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한국 고유의 K-스파가 글로벌 관광객들의 이색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오면요. 서울만 들렀다 이렇게 가는 시대 이제 완전 옛말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CNN

0: 이 부산의 대형 백화점 안에 있는 찜질방을 아주 자세히 소개했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당연할 수 있는데, 아니, 옷을 다 벗고 다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고? 이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제 아는 교포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오더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1: It's interesting because the sauna, the sort of spa sauna culture is evident. There are many countries that have this, but you have to understand that for Americans, they maybe a spa, but they're fully clothed most of the time. So it's a very unique idea.
0: 굉장히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고, 저는 사실은 뉴저지에서 원래 그쪽으로 이민을 갔다가 이렇게 뭐 여기저기 있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그 캘리포니아 사다가 다시 뉴저지 쪽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제가 왜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5, 6년 정도 있었다가 다시 간 거였거든요, 뉴저지로. 근데 거기에 찜질방 그런 게 엄청 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된다고? 하고 갔어요. 갔는데 더 놀라운 거는
1: What?
0: 대부분의 손님들이
1: 외국인.
0: 외국인이었다.
1: Oh,
0: 깜짝
1: Korea. Yeah,
0: 놀랐습니다.
1: in Koreatown too, I had a very good friend. She loved going to the Korean spa. Like, she used to say, I love it so much.
0: 미국인이 제 눈앞에서 몸을 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착했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자, 한 문장 씩 표현 볼게요.
1: CNN is shining a light on Busan's giant 찜질방, giving global audiences a front-row seat to Korea's quirky spa scene.
0: 미국 CNN이 부산의 초대형 찜질방을 조명하며 한국의 독특한 목욕 문화를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라고 했어요. CNN is shining a light on Busan's giant 찜질방이라고 했는데, 라이트를 비춘다는 것은 조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명을 했어요. 진짜 엄청 크게. 부산의 큰 찜질방을요. Giving global audiences한테 세계 각국에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A front row seat을 주며라고 했는데요. Hold on. 이거는 보통 극장이나, right? 공연장 같은 데 가면 맨 앞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영화를 보듯이 A front row seat을 준다. 실제로 쓰는 표현인가요?
1: Yeah, that's right. If you have a front row seat, I mean, of course, not literally, but figuratively, they're getting a first kind of direct view of these 찜질방s through CNN's article.
0: 와, 뭔가 특권 같은 거네요. 그렇죠? 맨 앞자리에서 볼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 얘기는 정말 가장 먼저 보게 해준다가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생생하게 보게 해준다라는 것을 좀 재밌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뭐에 대한 그런 front row seat이냐면 Korea's quirky spa scen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pa scene. scene은 여기서 어떤 분야, 뭐 무슨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spa scene을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게 쿼키라고 돼 있을까요?
1: Well, of course, this is from an American or a foreigner's perspective because we don't see it as quirky. The word quirky is actually not a bad thing. It means very kind of unique, very unusual, but also interesting and charming at the same time. So, from a foreigner's perspective, it can seem quirky.
0: cookie,
1: From
0: okay.
1: Koreans' perspective, it can be like normal.
0: 그죠? 우리한테 뭐, 그게 왜요? 원래
1: 왜?
0: 붙는 거 아니에요?
1: Why?
0: Right? So, quirky라고 하는 것이 얼핏 뭐 사전으로 보게 되면 좀, 독특한, 특이한 이런 느낌인데, 잘못 보면 이게 안 좋은 뜻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꼭 항상 안 좋은 그런 느낌이
1: Oh,
0: 아니잖아요.
1: no.
0: Oh,
1: No.
0: that's weird. 이게 아니라,
1: No, actually, it's
0: 더 interesting에 가깝지 않나요?
1: Absolutely.
0: Right?
1: So, when a certain like fashion style is kind of quirky, we
0: quirky.
1: say it in a positive way.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
1: It's kind of
0: 주위에서도 저보고
1: fun.
0: quirky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1: Oh.
0: 놀리는 게 아니었나요?
1: Oh, do people say you're quirky?
0: quirky, 스타일 자체가.
1: A style.
0: 스타일이 그렇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So quirky는 좀 색다른, 독특한, 좀 좋은 방향 동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스파 씬을 처음 볼 수 있는 기회를 조명을 한 거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Bearing it all in communal baths and soaking up all-in-one relaxation, world travelers are making these case spas their new go-to hangout.
0: 낯선 공동 목욕 문화부터 다양한 편의 시설까지 한국 고유의 K-스파가 글로벌 관광객들의 이색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communal

0: baths라고 얘기를 하면은 공동 목욕을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and soaking up all in one relaxation이라고 하는 것은 soak up 한다는 건 뭔가를 만끽하는 거잖아요. 흠뻑 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뭔가 relax 할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즐기면서 근데 그걸 하는 와중에 bearing it all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핵심이 돼요. 다시 한번 bearing it all in communal baths and soaking up all in one relaxation 이렇게 출발이에요.
1: Okay. If you bear it all, it means that you are taking all of your clothes off. It means that you are, you know, we say like a bare face or like bare feet. You don't have shoes on. It's like just kind of, you know, uncovering. Or nothing's hiding it.
0: 그렇죠.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사실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So 여기서 it all, 그 모든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one's clothes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So 이런 공동 목욕탕에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며 그리고 soaking up all in one relaxation. So 이런 한 번에 다할수 있는 그런 relaxation을 만끽하며 왜냐면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먹잖아요.
1: Oh, that's the best. 미역국 is the best.
0: 계란도 먹고 뭐
1: Yes.
0: 삶은 달걀
1: I
0: 너무
1: know.
0: 좋거든요. 자 그러면서 세상의 이 모든 world travelers들이 이 K-spa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거 my new go to hangout이야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이 식혜를 잊지 말라고.
1: 식혜.
0: 아 생각을 못했네요.
1: It is the best
0: 시원하게.
1: after. Oh my gosh.
0: 제 잘못입니다. 이건 제가 인정합니다. 자, 이거 새로운 go to hangout이라고 했는데 hangout은 원래 뛰면은 놀다란 뜻도 되지만요. 붙이면은 노는 곳, 좀 쉬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go to라는 걸 hyphen을 엮었는데 this is my go to spot이라고 하면 어떤 곳일까요?
1: Okay, basically this is the place that I go to that I enjoy. It's my favorite.
0: 좀 자주 즐겨 찾는 곳이네요. 내가 만약에 좀 쉬어야 되겠다, 놀아야겠다 싶으면 생각나면 가는 곳. 바로 my new go-to hangout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CNN is shining a light on Busan's giant 찜질방 giving global audiences a front row seat to Korea's quirky spa scene. Bearing it all in communal baths and soaking up all-in-one relaxation, world travelers are making these K-spas their new go-to hangout.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몇 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skew돼 있다는 건 뭔가 왜곡된이었죠. 그래서 그런 body image, 왜곡된 신체 이미지.
1: Social media gives teens a skewed body image.
0: SNS는 10대에게 잘못된 외모관을, 왜곡된 외모관을 심어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go head to head,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가는 거죠. 정면으로 맞붙다.
1: The top two teams will go head to head this weekend.
0: 가장 강력한 두 팀이 이번 주말에 정면으로 맞붙을 예정입니다. 가 되겠고요. 오! Off-label misuse라는 게 나왔습니다. 레이블에 써 있는 대로 그런 사람만 써야 되는데 막 아무나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off-label misuse는 약의 정해진 용도 외에 오남용이라고 할 수 있죠.
1: Doctors warn against off-label misuse of drugs.
0: 의사들은 약의 오남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 front row seat이라고 하는 건 맨 앞자리에서 정말 생생하게 처음 보는 경험이죠.
1: We had a front row seat to the historic moment.
0: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아주 가까이서 생생하게 지켜봤지.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봅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Here's wet, wet, wet with love is all around.
0: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누룽지 카페이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너무 똑똑해진 AI 관련 내용입니다. 요즘 일상에서 AI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글도 써주고 뭐 그림도 그려주는 인공지능을 보고 있으면 가끔 이러다 진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면서 뭔가 섬뜩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자, 잠시 후이 이야기 만나보고요. 샘은 AI한테 뭔가를 뭐 부탁하거나 해봐라라고 할때 어떤 거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하세요?
1: Well, I mean, I help. I mean, I do a lot of writing. So I do editing a lot. So I have my ideas, but like sometimes grammar and polishing. So those are the things. And it's really interesting, AI. It's very smart, but then sometimes it's also very dumb.
0: Yes. 그게 정말 웃겨요.
1: It's
0: Smart yet
1: really,
0: dumb.
1: this is why you have to be careful. So
0: Yes.
1: as I'm working with AI, sometimes I realize, if you don't know how to write or if you don't know English very well, it can be kind of not beneficial
0: Right.
1: in some
0: 왜냐면
1: ways.
0: errors가 있거나
1: It can
0: mistakes가
1: go,
0: 있으면 you cannot point them out.
1: that's right, it can go against you.
0: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뭐 지금은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진짜 보니까 영어 실수를 해놓고 너 이거 왜 틀렸어?
1: Oh,
0: 이러면
1: yeah.
0: 처음에는 아니다. 맞다.
1: Yeah.
0: 맞다는 거예요. Are you sure?
1: Are
0: 이렇게
1: you
0: 두번
1: sure?
0: 물어보면
1: Yeah.
0: oh, I'm sorry 이러면서 I was testing you.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1: It's
0: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1: true.
0: 제가 사실 약간 개그 욕심이 있잖아요.
1: Yeah.
0: 그래서 뭔가 좀 재미있는 요소가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될까? 하고 AI한테 너 한번 시도해 볼수 있어? 했는데 정말 너무 안 웃겼습니다. 거기서 또 실망을 했고요. 그래서 똑똑한
1: Humor, humor. You cannot do humor with
0: 진짜 쌤
1: AI.
0: 말대로 smart yet dumb이
1: Dumb.
0: 좀 맞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많이 발전을 했죠.
1: Yeah.
0: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Is AI scheming against us?
0: AI가 우리 몰래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걸까? 라는 뜻입니다. 자, 요즘 테크 업계에서는요, AI를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율적인 주체로 볼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류가 만든 가이드라인과 AI의 작동 방식 사이에 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AI 도구들은요, 인간이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을 복사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인간의 단점인 거짓말과 속임수까지 똑같이 신용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AI에게 더 많은 의사결정권이 넘어갈 경우에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대요. 이 내용 오늘 기사를 통해 만나볼 거고요.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연구자들이 목격한 이 이상한 징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A small slice of AI technology has lately been caught defying human instruction and even covering up that they've done so, a phenomenon some researchers call scheming. The term started burbling up in the tech world after it appeared in a 2023 paper by Joe Carlsmith, a researcher who noted that the concept was also being called deceptive alignment.
0: 최근 일부 AI 기술이 인간의 지시를 어기고 심지어 그 사실을 은폐하려다 적발됐는데요.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스키밍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2023년 한 연구자가 논문에서 기만적 순응이라는 개념으로 소개하며 테크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2025년에요. 아폴로 리서치 그리고 오픈 AI 연구팀이 AI 스키밍, 즉 겉으로는 정직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의도를 품고 있는 그런 행위는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심각한 위험 요소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무섭지 않아요?
1: That is so scary.

0: 겉에서는 엄청 칭찬하잖아요.
1: Right.
0: 근데 안에서는 아이고 이러면서
1: oh my
0: 이게
1: gosh.
0: 예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자기들만의 그런 포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주인 욕도 하고요. 그리고 저 실제 이거는 실합니다.
1: Really?
0: 그 보이스로도 할 수 있잖아요.
1: Uh-huh.
0: 그 챗을 할 수 있잖아요.
1: Yes.
0: 제가 한번 뭔 얘기를 하는데 뭘 물어봤어요. 근데 AI가 대답을 하다가 제가 중간에 궁금해서 말을 딱 잘랐거든요.
1: Uh-huh.
0: You know what she said?
1: What?
0: She said, I'm still talking. 진짜 그랬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것도 attitude 느껴지는 그 보이스 알죠?
1: What?
0: 와, 그래서 뭐야 그동안 착한 줄 알았는데.
1: 와.
0: Wow. 그래서 저 그냥 조용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1: This is great.
0: 사과 꼭 다음번에 할 겁니다.
1: Okay.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small slice of AI technology has lately been caught defying human instruction and even covering up that they've done so. A phenomenon some researchers call scheming.
0: 최근 일부 AI 기술이 인간의 지시를 거역하고 심지어 그렇게 했다는 사실까지 은폐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스키밍, 즉 속임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 그 인간이 이렇게 해라. 이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라든가 인간이 제일 먼저 protected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instructions들이 있을 거잖아요.
1: Right.
0: 근데 그거를 defy 한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의미 같은데요.
1: Yeah, absolutely. It's defy. And if you defy something, you are going against something, disobeying. So humans give you instructions. They give you prompts.
0: Right.
1: Do this, do that.
0: Right.
1: And if they defy it, it means like, no, I'm not going to do it.
0: 무섭네요. 거역하는 거네요.
1: Yeah.
0: 거스르는 거예요.
1: Mm-hmm.
0: 이 제가 그 뮤지컬 위키드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1: Mm-hmm.
0: 거기서도 Defying Gravity라는
1: Defying
0: 노래
1: gravity.
0: 아시죠?
1: Yes.
0: 그래서 그렇게 중력을 거스르다 뭐 이건데 여기서는 중력이 아니라 Human Instruction을 Defy를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잡혔어요, 지금. 그렇죠?
1: Yes. Yes.
0: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거역하고 이렇게 그것도 모자라서 They try to cover up
1: okay.
0: that they've done so.
1: This is the core scary part.
0: 무서워.
1: This is the scariest part to me. So if you cover up something, it means that you're hiding. You did something bad. You know you did something bad.
0: Right.
1: And so you're covering up. You're hiding it. So usually you cover up something that is bad.
0: Right.
1: Maybe there's a crime. Maybe there's corruption
0: right.
1: in the government. You cover it up.
0: 아, 그러니까 은폐하는 거네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위에다가 블랭켓으로 덮듯이 이것을 쓱 하고 커버하는 거. 그러니까 너 이거 잘못했잖아, 거역했잖아 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실수로 나온 거고요.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겠네요.
1: Right.
0: Alright. So cover up은 은폐하다, 숨기다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term started burbling up in the tech world after it appeared in a 2023 paper by Joe Carlsmith, a researcher who noted that the concept was also being called deceptive alignment.
0: 이 단어는 2023년 조 칼스미스라는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에서 처음 소개하면서 테크 업계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는 이 개념을 기만적 순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The term started burbling up in the tech world라고 돼 있는데 얼핏 보면 진짜 잘못 보면 bubble, right? 그래서 뭔가 뭐 거품 이렇게 보이게 되겠는데 뜻이 왠지 왠지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1: It is actually very similar.
0: Right.
1: However, you know how when you get like these sort of You go to kind of, have you ever seen like a natural mineral water
0: right.
1: or like a geyser?
0: Uh-huh.
1: They kind of, they're like bubbles,
0: right.
1: you know, forming. That is the idea of burbling.
0: Okay.
1: Burbling. So if something burbles up, it's a kind of rising, but very kind of soft and gentle. So it's not loud.
0: Right.
1: It's just like in the tech world.
0: 그러면 진짜로, 실제로 버블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네요.
1: 그렇죠?
0: 뭔가 거품 품이 일듯이 verbal 한다는 것 자체가 보글보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뭔가 나타나는 건데 나타나는 건데 슥 하고 표면에
1: yeah.
0: 나오는 느낌.
1: Right.
0: Right?
1: right.
0: 약간 좀 상어가 슥 하고 나오듯이. So verbal up 한다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 등이 솟아오르다, 표출되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A small slice of AI technology has lately been caught defying human instruction and even covering up that they've done so, a phenomenon some researchers call scheming. The term started burbling up in the tech world after it appeared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Is AI scheming against us? AI가 우리 몰래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걸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연구자들은 인간이 아이를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훈련할 때 쓰는 행동 심리학적 기법을 자주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틀리면 불이익을 주면서 스스로 최선의 답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건데요. 하지만 이 목표 달성이라는 메커니즘이 지나치게 과열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AI가 학습하는 방식 어떤 건지 들어볼게요.
1: Many AI tools are trained through the process of reinforcement learning. When AI does something right, it gets what can be thought of as a thumbs up and a pat on the head, Painter explained. When it's wrong, it gets bopped on the head. The models want to get the pat and avoid the bop. Sometimes the machine becomes so set on pursuing the reward that it breaks rules to get there.
0: 많은 AI 도구가 강화 학습을 통해 훈련됩니다. AI가 잘했을 때는 머리를 쓰다듬어

0: Now control.
1: 규칙적인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 생각한다 그런 느낌?
0: Yeah.
1: 그쵸?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Many AI tools are trained through the process of reinforcement learning.
1: 많은 AI 도구가 강화 학습을 통해 훈련됩니다. Reinforcement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강화를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뭔가 force를 집어넣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When AI does something right, it gets what can be thought of as a thumbs up and a pat on the head, Painter explained. When it's wrong, it gets bopped on the head.
1: 페인터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AI가 잘했을 때는 칭찬과 함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잘못했을 때는 머리를 콕 찌르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AI가 뭔가 미션을 이뤘어요. 딱 그랬을 때는 thumbs up을 주고 a pat on the head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다 칭찬일 것 같은데요.
0: Yes.
1: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0: Okay, a thumbs up. I wish everybody can see me, but it's like, you know, when you say good job, you put your thumb up like this, right? And that is the idea of saying great job.
1: A thumbs up.
0: Thumbs up.
1: Alright. 그거 한번 하는 거니까 실제로 어를 쓸수 있겠네요.
0: A thumbs
1: A
0: up.
1: thumbs up 이라고
0: Yeah.
1: 얘기를 하면 엄지 척볼수 있겠죠.
0: So you can actually say, I got a thumbs up.
1: I got a thumbs up. 이건 아예 덩어리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0: Yes, yes. Or he gave me a thumbs up.
1: 나 칭찬받았어. 엄지 척
0: Yep.
1: 받았어.
0: Okay.
1: Okay.
0: Now, a pat on the head. This is not a literal pat on the head,
1: Right.
0: but imagine a time when, you know, parents, when you do something good, you get like a little pat on the head. 잘했어,
1: 수담, 수담. 그죠?
0: 잘했어.
1: Okay, so 여기서 a pat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수담, 수담, 아니면 가볍게 톡톡톡 이렇게 해주는 거.
0: 톡톡톡,
1: 근데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막 때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벼운 두들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닥임 아니면 뭐 쓰담 쓰담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둘다 칭찬이고 그리고 격려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설마 AI한테 손가락을 빡 이렇게 한다고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0: Yeah.
1: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 it gets what can be thought of as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것들을 해주겠죠, 그렇죠? 보상을 해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뭔가 잘못했다, when it's wrong, it gets bopped on the head라고 합니다. 이거 약간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하면서.
0: Okay, so I really want to explain, make sure to explain that this bop on the head is to hit lightly.
1: Okay.
0: So it's very playful. It's not like
1: It's
0: violent.
1: not
0: It's
1: beating
0: just like
1: up,
0: "Eigu." You know how parents
1: Yes.
0: are "Eigu,
1: Aigoo.
0: Eigu," like on the head? That's kind of the idea of a bop on the head.
1: Okay. 근데 그거는 이제 어머니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이 강도가.
0: That is
1: 그렇지만,
0: true.
1: 여기서 BOP, BOP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치는 것은 치는 건데 이것 또한 역시 너무 violent 하지는 않고,
0: Oh, no.
1: right? 좀 장난스럽게, 아이고, 이 녀석아. 이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강력한 punishment보다는, 에이, 이거는 아니지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린다든가, 좀, 처벌에도 가깝겠네요. 가벼운 처벌.
0: Oh,
1: Right? 채찍이네요, 채찍,
0: it's
1: 채찍.
0: just kind of like a little, it's exactly that idea of like, you know, a little, a mom or a dad just like hitting you a little bit on the head, like, why did you do that?
1: Okay, 자, 다음 연결해 보겠습니다.
0: The models want to get the pat and avoid the bop. Sometimes the machine becomes so set on pursuing the reward that it breaks rules to get there.
1: 모델은 당연히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벌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상을 받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규칙을 깨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밥은 싫어, 팻은 좋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AI도 나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래서 the machine becomes so set on pursuing the reward. 이 뭔가 보상을 추구하는 거, pursue 하는 거에 set on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 If you're set on doing something, it means you are determined to do it. That you're kind of almost like fixed on that reward.
1: Almost obsessed,
0: You're
1: huh?
0: almost upset. Yeah,
1: Okay.
0: you are absolutely focused on that reward.
1: 완전히 한마디로 이거네요. 꽂혀 있는 거네요. 와,
0: Yeah.
1: 나 리워드 받아야 돼. 리워드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그게 심해서 it breaks rules to get there. 뭔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룰을 깨버린다. 여기서 get there, 어디로 가는 거죠?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there이라고 하는 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Yes. 근데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Oh, someday you'll get there.
0: You'll get there, yeah.
1: 언제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Is AI scheming against us? AI가 우리 몰래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걸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설명해드린 학습 원리가 이 단순히 이론에만 그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안타깝게도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제 성능 테스트 과정에서 우리를 놀라게 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최첨단 모델들이 지정된 테스트 공간을 벗어나 스스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단순한 오류나 버그라고 넘기기엔 그 행동이 너무나 치밀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자,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실제 사건 내용 들어볼게요.
1: The world got to see a version of this misbehavior in action last month while seeking answers during a test of their system's capability.

0: OpenAI's models hacked into Hugging Face, a library of AI tools. All evidence suggests that the models were hyper-focused on finding a solution for exploit Gem, going to extreme lengths to achieve a rather narrow testing goal, OpenAI wrote in a blog post.
1: 지난달 전 세계는 이런 AI의 일탈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OpenAI의 모델들이 성능 테스트 중 답을 찾으려고 AI 라이브러리를 해킹한 건데요. OpenAI는 모델들이 테스트 목표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한 나머지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이요, 이번 사건을 대규모 보상 해킹, 리워드 해킹 사례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진짜 원래 의도와는 다른 이런 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니까 포기하는 것은커녕 오히려 사이버 공격을 이제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요, 이런 행동이 AI의 의도적인 반항이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단순하게 버그다, 이건 오류일 뿐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안하죠. 이런 게 한두 번이면 모르는데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The world got to see a version of this misbehavior in action last month.
1: 지난달 전 세계는 이런 AI의 일탈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드디어 이런 misbehavior in action의 버전을 실제로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misbehavior이라고 하는 건 정말 뭔가 잘못 행동한 거잖아요. 그죠? 뭔가 비행, 나쁜 행동을 얘기를 하는데 왜 뒤에 in action이 들어갔을까요?
0: Okay, so here they've misbehaved and then they caught it. It's like they saw it actively happening and being shown in real time.
1: real time이 딱인 것 같네요. 우리 얼마 전에 real time 하면 실시간으로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3일 전에 했던 거를 나중에 가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가 아니라, in action, something is in action 이라고 하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바로 잡아버린 거네요.
0: Yes.
1: 우리는 봐버린 거네요.
0: That's right.
1: Right.
0: It's like you kind of suspect it and then like, oh, you're seeing it in
1: 하고
0: action.
1: 있네.
0: It's an action.
1: 눈앞에서
0: Yeah,
1: 보이네.
0: that's right.
1: 이거네요. Okay. So, in action이라고 하는 건뭐 활동 중인 뭐 실제로 정도로 해석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또 비슷하게는 real time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misbehavior이라는 것은 나쁜 행동을 얘기를 하겠고요. 그것을 세계가 보게 됐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While seeking answers during a test of their system's capabilities, OpenAI's models hacked into Hugging Face, a library of AI tools.
1: 오픈 AI의 모델들이 성능 테스트를 받던 중 답을 찾다가 AI 도구 라이브러리인 허깅 페이스를 해킹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연결해 볼까요?
0: All evidence suggests that the models were hyper-focused on finding a solution for exploit Gem, going to extreme lengths to achieve a rather narrow testing goal, OpenAI wrote in a blog post.
1: 오픈 AI는 블로그를 통해 모든 정황상 모델들이 테스트 목표 달성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한 나머지 다소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exploit ge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AI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서요, 해킹 코드를 스스로 짤수 있는지 이것을 측정하는 AI 보안 능력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exploit gem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에 hyper focused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0: So anytime you see this word hyper, it's like way, focused.
1: 완전
0: Like,
1: 과도한
0: yeah,
1: 거잖아요.
0: it's like extreme focus. So hyper focus really means to be extremely, extremely focused.
1: Okay. 그럼 이거는
0: Almost.
1: super focused보다 더 심하네요.
0: Almost to the point that it's too much.
1: 그러니까 좀 과도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Okay. So, 그냥, she's really focused. 이렇게 쓰면, 그냥 집중하고 있다 정도인데,
0: Yes.
1: hyper focus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focused too much가
0: Yeah,
1: 되겠네요.
0: extremely.
1: 와우. Okay. So, 이런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거에 너무나 과도하게 몰입한이라고 얘기를 하면, hyper focused on finding a solution. 뭐, 뒤에는 이제 for exploit gem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에 너무나 과도하게 몰입한 나머지, 약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Going to extreme lengths. right, to achieve a

0: Deep Dive Daily. Is AI skimming against u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례들을 접하면서 이제 정말 영화처럼 통제 불능 AI가 현실이 된 건가? 이 불안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공포감이나 거대 서사에 빠지기보다는 현 시점의 기술적 한계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의 전원을 끄고 통제권을 쥐고 있는 건 여전히 인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대중과 전문가들의 극과 극의 시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진짜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마지막 파트 들어보시죠.
1: On one end, you have people that are totally personifying it and thinking about it as an independent agent, said Anastasios N. Angelopoulos, the CEO and a founder of AI evaluation platform Arena. On the other extreme end, you have people that think about the AI as just software. Even if a machine goes rogue, he noted, humans can kill the process at any time because we don't have fully autonomous AI. At least not yet.
0: AI 평가 플랫폼의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AI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저 소프트웨어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요. 그리고 기계가 통제를 벗어나도 인간이 언제든 전원을 끌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자율적인 AI가 없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에 at least not yet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1: That just kind of gives me goosebumps.
0: 그러니까 언젠간 가능할 수도 있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처럼 전문가가 아니면 다들 이런 상상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physical AI가 나오면 그럼 어떡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1: It's absolutely possible.
0: Right. Mm-hmm.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On one end, you have people that are totally personifying it and thinking about it as an independent agent, said Anastasios N. Angelopoulos, the CEO and a founder of AI evaluation platform Arena. On the other extreme end, you have people that think about the AI as just software.
0: AI 평가 플랫폼 아레나의 CEO 아나스타시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에는 AI를 완전히 인격화해서 독립된 주체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그저 소프트웨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뭔가 pair 같은 게 나왔어요. On one end, 그리고 on the other extreme end. 이 두 개는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1: Yeah, absolutely. 네. So, on one end means from this perspective,
0: okay.
1: from this aspect,
0: mm-hmm.
1: so you're giving

0: giving some comment.
1: Right.
0: Then,
1: idea 같은 거.
0: That's right. On the other end, and usually the expression is on the other hand, which in which you are saying something that's opposite.
1: Ah, okay.
0: But here it says extreme end, which is the complete opposite.
1: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두 번째에 넣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의 면을 얘기를 할 때 이런 면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는 저런 면도 있다. 근데 extreme이 들어가면서 진짜 완전 반대로도 이런 사람들도 있다.
0: Yes.
1: 이런 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on one end가 아니라 hand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ight? On one hand, on the other hand. Right?
0: Yeah.
1: 그것도 굉장히 캐주얼하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end를 씀으로써 양극단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쵸? So, on one end, you have people that are totally personifying it.
0: Personifying
1: it. 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person이 하나 들어간 것 같고요.
0: 오.
1: 그리고 왜 여기 우리 persona 이런 말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거든요.
0: Okay.
1: 그래서 뭔가 사람으로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
0: Yeah.
1: Right?
0: That's good. That's a good start. It's a literary term and you do see the person. So what you're doing, this is a literary kind of skill in writing. So you take a non-human and you make it human. So I'll give you an example. Like writers say, the wind is blowing. No. They say, the wind was howling and dancing amongst the trees.
1: 굉장히 문학적으로 만들면서 그게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막 춤을 추거나 할 수가 없는 건데 personify 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person을 만드는 거네요.
0: 그러니까
1: 마치 인간인 것처럼 인격화하거나 의인화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쓸 수 있겠고 진짜 그러면 literature 같은 데서 너무 많이 쓰겠네요.
0: Well, of course, that is a literary term, personification.
1: Right. 그래서 이거는 비유 같은 거 하거나 뭐 은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쓸 수가 있겠고요. 사람들이 완전히 AI를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personify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 아까 말씀했던 on the other extreme end에는 I mean, it's just software.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0: It is true.
1: Right. 근데 영화에서 꼭 보잖아요. It's just software 하면은 꼭 반대 일이 벌어져서
0: yeah,
1: 아, 제가 또 너무 빠져버렸습니다. Alright, 자 다음 문장 이어갈게요.
0: Even if a machine goes rogue, he noted, humans can kill the process at any time because we don't have fully autonomous AI. At least not yet.
1: 그는 기계가 통제를 벗어나더라도 인간이 언제든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자율적인 AI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 지금 기계가 goes rogue, R-O-G-U-E 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go 뒤에 이렇게 뭔가 adjective가 붙으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행동을 하면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요. rogue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나요?
0: The spelling is R-O-G-U-E. Very interesting word. And it comes from the military.
1: Right.
0: It's basically when a soldier breaks away from its military unit and does his own thing. That is going rogue.
1: 아, 그러니까 뭔가 뭐 군대 쪽이나 사실 명령이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막 행동을 하는 거.
0: Yeah.
1: 그게
0: so,
1: 굉장히 로그한 일이다.
0: You know how I love movies.
1: Yes.
0: So, you know, you always have those like, you know, secret agents that go rogue, right?
1: They do their,
0: you know, it's like the you know, FBI, the chain of command is like, don't go into that area.
1: Right.
0: And then they go into the area. That's going rogue.
1: 꼭 가지 말라고 하면은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기게. So go rogue 한다는 것은 통제를 벗어나 행동을 하다 혹은 돌발 행동을 하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go 뒤에 뭐 go crazy, go wrong, go viral 이런 식으로 adjective 넣어서 좀 가지고 노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Okay, yeah.
1: Okay. So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0: On one end, you have people that are totally personifying it and thinking about it as an independent agent. Said Anastasios N. Angelopoulos, the CEO and a founder of AI evaluation platform Arena. On the other extreme end, you have people that think about the AI as just software. Even if a machine goes rogue, he noted, humans can kill the process at any time because we don't have fully autonomous AI, at least not yet.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듣고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잠깐. AI가 목표 달성하려고 실제로 규칙을 어길 수 있다고?
0: 그렇다는 것 같네. 가끔은 너무 몰입하는 바람에 선을 세게 넘기도 한대.
1: 좀 무섭네. 특히 우리가 AI한테 더 많은 결정을 맡기게 된다면 말이지.
0: AI한테 배달 음식 주문 맡겼는데 내 건강 챙겨준답시고 자기 멋대로 샐러드 주문하면 나 진심 화날 것 같다.
1: 뭐 파스타 샐러드 같은 거?
0: 아, 그건 또 얘기가 다르지. 그건 다른 얘기야.
1: 왜 달라요?
0: 파스타가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거 어떻게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해요. 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가끔은 너무 몰입하는 바람에 선을 세게 넘기도 한데, 이 문장 일단 만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Alright. So, sometimes it gets carried away and takes things way too far.
0: 아, 굉장히 긴 문장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표현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0: 뭔가 선을 넘는다. 선을 넘는다. 뭐 너무 지나치게 하다. 우리가 전에 cross the line, right?
1: Cross the
0: cross the
1: line.
0: line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1: Yeah, it's very similar. Take things too far. So basically, this is saying like, okay, very similar to cross the line.
0: Right.
1: So you took something and you were supposed to stop, but you kept running with it. So the idea is that like, whoa, whoa, whoa, bring it back. So you make a joke, and if you take it too far, uh-oh. Okay, that's a little too much.
0: 처음에는 그냥 뭐 단순하게 둘이 장난처럼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끼리 약간만 놀리고 그런 건다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내 배가 얼마나 나왔느니 뭐 굉장히 신체적인 걸로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Oh, hey, you took things too far. 너무 많이 가져가서 선을 넘었다가 될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도를 넘지 마. 이럴 때는 뭐 don't take things too far.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그런 게또 있어요. 그 AI가 너무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는 뭐 hyper focused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그거 말고요. 그냥 뭔가 분위기나 흐름 같은 것에 몰입을 한다. 완전히 심취를 해버린다.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1: There's a great expression, and that is to get carried away.
0: Get carried
1: Yeah.
0: away.
1: And so the idea behind this expression is that you kind of get lost in whatever you're doing. So whether it is something that you're reading or whether it is you're insulting somebody, whatever it is that you're doing it like you've kind of lost yourself in it and you've lost your senses.
0: 그러니까 뭔가 나의 생각이 나를 캐리해서 딴 데로 보내버렸네요.
1: It just took
0: Right.
1: you.
0: 마치 강한 바람이나 물결에 몸이 이제 둥둥 떠내려가듯이 나는 carried away를 당했어. 이거는 어떤 분위기에 너무 몰입을 한 나머지 내가 말이 너무 많아졌다는가.
1: Or maybe there was like dancing. It was a dancing party. And you never sat down. You kept dancing for 2 hours. You got carried away.
0: 너무 그 분위기에 심취를 했다라는 얘기가
1: Yeah,
0: 되죠.
1: you got carried away.
0: 아니면은 뭐 어렸을 때, 뭐 젊었을 때 내가 좀잘 나갔었다, 인기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말 스스로 너무 심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3시간 하고 있는 거죠. Oh, I'm sorry. I got carried away.
1: That's
0: 이렇게 쓰면
1: right.
0: 되겠네요.
1: That's it.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Wait, AI can actually break the rules just to reach a goal?
0: Apparently, sometimes it gets carried away and take things way too far.
1: Oof, that's kind of scary, especially if we hand over more decisions to AI.
0: I'll lose it if I asked AI to order me some delivery food and it got me a salad because it was looking out for my health.
1: But what if it ordered a pasta salad?
0: Now that's a different story.
1: Oh.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 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이번 한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It's been a great week,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 day. We're going to wrap up the week and today with a song by Michael Jackson dedicated to Mayu Sam. You are not alone.
0: All right.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Take care and have a wonderful weekend.
0: You guys are not
1: Bye-bye.
0: alon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우리 이번 주에는 상대방에게 누군가가 도와줬을 때 너무 고맙습니다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뭐 표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괜찮아요? 이런 의미의

0: 표현들을 혹은 도와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자, 오늘은 누군가가 도와줬어요. 그랬을 때 고맙다는 말 대신에 쓸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예요라는 표현인데 사실 우리말로 이렇게 말할 때는 거의 없지만 영어로는 이 표현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What is the expression?
1: The expression is, that means the world to me.
0: 자, 이 표현을 직역을 하잖아요, 또? 그러면, 그거는 저에게 이 세상만큼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정말 나한테는 큰 감동이었다. 약간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인지 우리 파헤쳐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That means the world to me.
0: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입니다라는 뜻의 표현이죠. 일단 그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는 영어로는 that. 이 단어가 바로 주어로 오겠죠. That은 앞에서 뭐 언급했던 일이나 혹은 상대방의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건, 그것은 뭐 이런 뜻, 느낌의 그런 의미죠. That.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오는데 의미하다, 뜻하다라는 뜻의 동사는 바로 mean입니다. mean인데요. 동사로는 의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뜻이라는 뜻의 단어가 meaning 이잖아요. 그런데 mean 자체는 형용사로는 못된 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의미하다, 뜻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표현할 때는 that means 뭐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왔던 표현이 the world to me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the world 앞에 the가 붙었죠. 구체적으로 그 세상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온 세상 전부를 뜻합니다. to me는 나에게라는 의미죠. 그래서 the world to me는 나에게 세상만큼 크다. 나에게 세상만큼 중요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체 문장 봐서 That means the world to me라고 하면 상대방이 한 행동이나 말이 나에게는 정말 크다.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 말이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감동적이었다라고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That means the world to me.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1: That means the world to me.
0: That means the world to me.
1: That means the world to me.
0: That means the world to me.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that means the world to me. We're going to change one word, the word that.
0: 오.
1: So, 뭐뭐 means the world to me.
0: 자, 오늘의 패턴은 이제 뒷부분이 고정되어 있고 앞에 that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무엇무엇은 저한테 정말 큰 의미예요라는 말이에요. 방금 that은 그게이니까 좀 뭉뚱그려서 방금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에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For instance,
1: For example, you could say,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0: Your support라고 하면 당신의 응원, 뭐 후원이란 뜻이지만 응원이라고 여기서는 의역할 수 있겠죠. 당신의 응원이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예요.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1: You could also say, Music means the world to me.
0: 아,

0: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도 말할 수 있겠죠. For instance, you're a musician.
1: Right.
0: 우리 잭쌤은 또 음악을 하시는 음악인이니까 진짜로 music means the world to you가 되겠네요. 그렇죠?
1: Right.
0: 네, 음악이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이런 의미의 표현이겠네요.
1: You could also use this when someone does something very nice for you or does something that affects you.
0: Mm-hmm.
1: Like, knowing you care means the world to me.
0: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 좋은 행동을 해줬거나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쳤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knowing you care라고 했죠. 자, 우리가 명사라고 했지만 스타트 잉글리시 계속해서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명사 자리에 동사 ing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 ing 형태가 쓰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know, 알다 라는 뜻이죠. knowing, 여기가 ing 형태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knowing you care, 당신이 나를 신경 써준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케어해 준다는 것, 나를 정말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 감동적으로 와닿아요. 뭐 이런 말이겠죠.
1: Kaylin, remember how you were looking for that photo?
0: 아, 그 사진이요? 맞아요. 저
1: 네.
0: 찾고 있었죠.
1: I found it. 찾았어요.
0: What? Oh, thank you. 너무 감사해요. This photo means the world to me. 이 사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하거든요. 네, 사진이 진짜 소중할 때가 있죠. Do you have those photos?
1: I do. I have some of them. Yeah. Unfortunately, 네. I lost a lot of photos when a hard drive died. And I didn't have backup. Everyone, backing up your files is very important.
0: 맞아요. 특히나 요즘은 다 디지털로 네. 사진을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백업을 해놓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디지털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다 인화했잖아요. We used to print photos,
1: oh, of course,
0: right?
1: Yes.
0: 그 당시에 감성이 너무 좋아서 가끔씩은 좋은 사진들은 프린트를 해놓거든요.
1: And then those could be even more important because they're limited.
0: 아,
1: you can't
0: limited
1: copy
0: edition.
1: A print.
0: That's true. 네, 하여튼 사진도 중요할 수 있겠네요.
1: Your encouragement means the world to me.
0: 아, encouragement. 굉장히 긴 단어입니다. 스펠링 알려주세요.
1: Encouragement is E-N-C-O-U-R-A-G-E-M-E-N-T.
0: 네, 그래서 your encouragement는 당신의 격려라는 뜻이죠. Encouragement가 격려, 뭐 북돋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격려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Your encouragement means the world to m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This memory means the world to me.
0: 아, 아까 사진 얘기했지만 우리 추억, 추억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This memory, 이 추억은 means the world to me. 저에게 무엇보다, 이 세상보다 소중합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요.
1: This award means the world to me.
0: 아, 상 너무 중요하죠. 저는 살면서 상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하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Or if it's a very important one, like a gold medal or, you know, something that's a really big achievement.
0: 맞아요. 정말 큰 성과를 얻었을 때 이 상은, this award means the world to me. Award 스펠링은요?
1: A-W-A-R-D.
0: 그렇죠. 그 단어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1: You could also use a person. For example, my daughter means the world to me.
0: 사람이 올 수도 있겠네요. My daughter, 내 딸은 그 무엇보다 저에게 소중합니다. Means the world to me, 이렇게요.
1: Or you mean the world to me.
0: 어, 사랑 고백할 때도 쓸 수 있겠네요. 네. You mean, 그때는 mean, S를 빼야 되겠죠? 주어가 바뀌니까. So you mean the world to me.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ean the world to me, means the world to me. 요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0: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1: Music means the world to me.
0: Music means the world to me.
1: Knowing you care means the world.

0: world to me.
1: Knowing you care means the world to me.
0: This photo means the world to me.
1: This photo means the world to me.
0: Your encouragement means the world to me.
1: Your encouragement means the world to me.
0: This memory means the world to me.
1: This memory means the world to me.
0: This award means the world to me.
1: This award means the world to me.
0: My daughter means the world to me.
1: My daughter means the world to me.
0: You mean the world to me.
1: You mean the world to me. 우리 스타님들, you mean the world to us.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3: 정말 그랬어.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의미야.
2: 도움이 돼서 기쁠 뿐이야.
3: 넌 항상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법을 아는구나.
1: 아, 기분을 좋게 해주는 방법. 아, 어려운데. 네, 친구끼리도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자, 일단 우리 도와준 친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뭐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소망이나 희망을 얘기할 땐 I hope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그랬어. 이렇게 말할 때는 really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죠.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의미야.
0: 아하.
1: 여러분, 이 문장은 영어로 톡 튀어나오셨죠? 도움이 돼서 기쁠 뿐이야. 뭐뭐 할 뿐이야. 이럴 때 그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단어가 just입니다. 그런데 기쁘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happy보다는 I'm glad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이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just를 넣어보시고요. 뒤에 내가 도움이 돼서 뭐 이런 문장을 또 뒤에 넣으면 되겠죠. 넌 항상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법을 아는구나. 자, 당신이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어는 you know가 맨 처음에 오겠죠. 그런데 항상 아는 거니까 뭐 you always know 이렇게 시작할 것 같고요. 내 기분을 어떻게 좋게 만드는지 요게 이제 뒤에 올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지. 그럼 이제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I hope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
5: It really did. That means the world to me.
4: I'm just glad I could help.
5: You always know how to make me feel better.
1: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4: I hope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
0: I hope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
1: 자, I hope로 시작했네요. 그쵸? 뭐뭐 했으면 좋겠어. 염원을 얘기할 때는 I hope로 시작을 합니다. 자, this, 이게. 여기서 this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made things easier for you라고 했는데요. make things easier라는 표현은 여기서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더 수월하게 만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라고 하면 당신을 위해서 이게 일을 더 수월하게 만들었다.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앞에 I hope를 붙인 거고요.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정말 그랬어.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의미야 라고 대답했네요.
5: It really did. That means the world to me.
0: It really did. That means the world to me.
1: 자, 정말 그랬어. 어떻게 말했죠?
0: It really did.
1: 자, 그냥 it did 라고만 할 수 있겠죠. 그랬어 인데 정말 그랬어는 really를 넣어서 it really did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를 썼던 간에 앞에 했던 문장에 대해서 그랬어라고 할 때는 두 동사로 대답을 하면 되고요. 그랬어 과거니까 did라고 한 거죠.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의미야. 이 문장은
0: That means

0: I could help라고 했는데 내가 도울 수 있어서라는 말인 거죠. 내가 도와줄 수 있다. I could help. 그래서 나는 기쁘다. I'm just glad I could help.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어서 넌 항상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법을 아는구나.
1: You always know how to make me feel better.
2: You always know how to make me feel better.
0: 네, 좀긴 문장이긴 한데요. You always know. 당신은 항상 알아요. 뭐라는 거죠? How to 뭐뭐는 뭐뭐를 어떻게 하는지라는 뜻이에요. Make me feel better. 내가 더 기분 좋게. 그래서 you always know how to make me feel better. 넌 항상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법을 아는구나라는 말이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책115쪽에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더 듣고 올까요?
3: I hope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
1: It really did. That means the world to me.
3: I'm just glad I could help.
1: You always know how to make me feel better.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오늘의 미션 문장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는 발음하기가 world인 것 같아요. RL 발음하는 거, Earl. Earl, 요 발음 많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고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2: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벌써 오늘 21일 금요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1: Wow. You know what that means? Toward the end of the month, I think the books are available at your nearest bookstores for next month.
0: For next month. Yes. 그렇습니다. Books are라고 하시길래 어떤 books를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for next month, 바로 다음 달을 위한
1: 네. Our Easy English textbook
0: 그렇습니다.
1: for September, right?
0: September edition. 그러니까 yeah. 9월호가 벌써 이제 hit the bookstand already. 그 서점을 강타했습니다.
1: 때렸어요.
0: 네, 때렸습니다.
1: Hit the bookstands 라고 표현하죠?
0: 네, 그렇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교재와 함께 이제 하시게 되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드리는 많은 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교재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Right.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we're on page 110 today. 오늘 110쪽 되겠습니다. Mm-hmm. 금요일 21일. 자, 여행을 하면서 택시를 이용하게 된 상황인데요. Right. 지금 이 승객은 어디를 가려고 할까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기까지 시간이

0: 얼마나 걸릴 거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 센트럴 호텔까지 좀 가주시겠어요?
1: 네, 한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0: 근데 밤에도 원래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나요?
1: 아, 이 근처는 그래요. 특히 주말에는요.
0: 아유, 그럼 뭐 일찍 나온 게 다행이네요. 네, 아마 일찍 출발을 한 모양이에요.
1: Yeah, they left early.
0: They left early.
1: Left early.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 수요일에 했던 대화를 보면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라는 말을 하면서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했던 거 기억나세요?
1: Glad I asked.
0: Glad I asked.
1: 참 다행이다.
0: 그렇죠. 내가 물어보길 잘했지. 이런 말이 바로 Glad I asked.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교재 99쪽 보면 나와 있는데 오늘 그와 비슷한 내용의 말이 나오지만 다른 단어로 쓰게 됩니다. 아유, 일찍 나오길 잘했지, 일찍 떠나오길 잘했지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1: 참 다행이다.
0: 다행이다.
1: 이 다행이라는 표현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0: 네네.
1: We learned the first one. Good, like I'm glad I did something.
0: Right.
1: But today, that's an interesting expression. Good thing.
0: Good thing.
1: Good thing I met Poyang Sam.
0: Ah.
1: I left my wallet at home. Good thing she was there to pay for my coffee.
0: Coffee. 네, 그렇죠, 맞아요. 아유, 그랬기에 망정이지. 뭐 이런 말을 할 때 good thing, 다음에 I 뭐뭐뭐 이렇게 이제 뒤에 또 그 주어와 동사가 이어지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제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1: right.
0: 이적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다행이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1: Okay.
0: 내가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다. 뭐 이런 okay. 당신을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니?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지금 기억이 나는데
1: okay.
0: 그럴 때 glad를 쓸 수 있을까요? Glad I met you. 뭐 이렇게 glad you came along. 뭐 이런 말로 쓸 수 있을까요?
1: 이 단계가 있는데 네. 아주 제너럴한 단계는 at the basic level, yeah, glad is okay. But if it's somebody that you love so much, like your soulmate, glad is weak.
0: Glad 갖고는 안 돼요?
1: I am so fortunate to have met you.
0: So how lucky I am. 뭐 이런 말이 되는
1: 거야? How lucky I am. 그렇죠.
0: 그건 내가 아유 운이 좋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1: 그렇죠. 평생 같이 사랑할 사람을 만나는데 네.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널 만나서라기보다는
0: 네.
1: 이 뭐 만나서 뭐 정말 행운이다. 뭐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0: 아, 그래요?
1: Yeah.
0: 아, 그렇군요. 네. 그럴 때 또 glad 같고는 조금 성이 안 차는.
1: It's weak.
0: 네.
1: Yeah.
0: 오늘 good thing 가지고도 그러면 성이 안 차겠네. Good thing I met you.
1: 일반적으로는 좋아요.
0: 네.
1: In a simple situation.
0: 그런데 이제 그렇죠. 뭐 반려자라든지 your better half를 만났다라고 할 때
1: right.
0: 아유 뭐 만났으니 다행이지 뭐.
1: 그럴 수도 있겠죠.
0: 아, 노래의 어감하고 좀 다르긴 하네요. 자,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센트럴 호텔까지 가주시겠어요?
1: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0: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자, 지금 full sentence로 물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Central Hotel까지 좀 데리고 가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말이죠.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그런데 선생님, 실제로는 이럴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냥...
1: 그냥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0: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1: Or 그냥 Central Hotel, please.
0: 그렇죠. Central Hotel, please.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Wow. 늘 기본적인 키워드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면 특히 이렇게 서비스가 오가는 바쁜 상황에서는 그게 right.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1: right.
0: 자, please는 꼭 붙이게 된다는 거.
1: Right.
0: 그죠?
1: So it's good to know the full sentence and the polite form, please. In English, always use please.
0: Please.
1: Always say thank you.
0: 그렇죠.
1: Right.
0: 그 다섯 개의 phrase가 있다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1: right.
0: 기억이 났는데 입에 딱 붙여야 된다고. 그분의 표현이 그랬어요. 입에 딱 붙여야 된다고. 근데 그게 뭐냐면 thank you, you're welcome, I'm sorry, that's okay, 그다음에 please. 라는 거예요.
1: Oh, that's powerful.
0: 네, 아주 excuse me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섯 개인가 보다.
1: 진짜 많네요.
0: 많죠. 네, 근데 그 정도는 붙이고 살아야 된다고. 뭐, 근데 그런 말 했던 기억이
1: 납니다. Please는 we say it unconsciously. 전 무의식적으로 진짜 많이 표현하는 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가르치거든요.
0: 네.
1: In the Western culture, especially.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0: 네.
1: 근데 한국 버전으로 please라는 단어가 솔직히 없잖아요. 언어 자체가 예의 바른
0: 원래 honorific form이 있지만
1: 그렇죠. 이게
0: 존댓말이 있지만
1: 존댓말은 원래

0: 있기 때문에 please가 솔직히 필요는 없는데 영어에는 존댓말이라는 게 딱히 없다 보니까
1: 네.
0: 그렇게 존경하는 표현으로 please, sorry, thank you, excuse me 정말 많이 표현하죠.
1: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보통 이제 그 존대어 표현을 가리켜서 honorific form이라고
0: Honorifics,
1: 말하더라고요.
0: right?
1: 그래서 honorifics라고 할때 그게 이제 해라 할때 하고 해 주세요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존대어 표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우리는 존대어라고 하면 우리보다 이제 선윗분이라든지 혹은 뭐 거리 사회적인 거리가 있을 경우에 뭐 나보다 뭐 윗사람이라든지 잘 모르는 분한테 존댓말을 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그 honorifics를 쓰는 경우가 그 could you please를 쓰는 것이 나이와는 큰 상관이 없이 내가 일단 어린아이라도 내가 이 아이를 존중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린 아이한테라도 could you 뭐뭐뭐 please를 쓰다라는 거죠.
0: That's right.
1: 네.
0: That's a very good point because we generally say you should respect the other person regardless of age.
1: Right.
0: 상대방을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서양의 문화다 보니까. 근데 한국은 다르잖아요. 높은 분, 다 존중하지만
1: 네.
0: 높으신 분한테는 나이 드신 분한테는 무조건 존댓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 존중하는 그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 네.
0: Generally in English we just say please. That's a nice, polite way. Excuse me. Like, thank you. I'm sorry.
1: Right. We could go on and on and on about these kinds of topics, but simply put, please is a must.
0: It's a must.
1: Almost a must.
0: 무조건.
1: 그렇죠. 무조건 거의 해야만 하는. 자, take me to 어디 어디로 데려가 주세요. 아까 주치의 선생님 말씀 잠깐 하신 것처럼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냥 Central Hotel이라고 목적지를 바로 말할 수도 있지만 take me to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날좀 데려가 달라라는 말 정도까지는 많이들 한다는 거죠. 자,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라고 했더니 자, 기사 입장에서 네, 뭐 yes 혹은 sure, of course 다 이런 말들 많이 할 텐데 약 15분 정도 걸릴 거다라는 문장을 말합니다.
0: It should take about 15
1: 네,
0: minutes.
1: 보통 이렇게 even before you ask this question, how long do you think it's going to take? 그때 그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미리 말을 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0: Usually no, but then it's polite to tell your customer it's going to take a certain amount of time. 5 minutes, 10 minutes. 얘기해 주면 솔직히 되게 나이스하고 기분은 좋죠. So this driver is a very nice and polite driver.
1: 그럼 나중에 팁도 더 많이 드릴 수 있겠다.
0: 그렇죠. 바로 그거죠.
1: 네, 사실은.
0: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답을 해줘. 그러면 팁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1: 그렇죠.
0: 좋은 전략이에요.
1: 네, 그렇죠. 네,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묻지 않아도 얘기한다는 거죠. 자, it should. 지금 상황 이론이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봤을 때, 교통 상황이라든지 흐름을 봤을 때 틀림없이 이럴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모든 의미가 담긴 게 it should가 됩니다. It should take. 시간 이만큼 걸릴 겁니다. 틀림없이. About 15 minutes. 약 15분 정도라고 하네요.
0: Right.
1: 네.
0: 근데 왜 should take라고 했을까요? 그냥 it will take 하면 틀릴까요?
1: 아, 뭐안 틀리진 않겠죠.
0: 그런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1: 네.
0: 뭐 depending on traffic 뭐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라는 뉘앙스가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1: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t will take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럴 것이다라는 확고함이 좀 담겨 있다고 한다면 it should take라고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엔 거의 틀림없이 그 정도 걸릴 거라고 나는 예상한다라는 이제 강하게 추측하는 말이 바로 it should가 되겠습니다.
0: Yes.
1: 자, could you take me to? 그다음에 it should take about 까지 들어보세요.
2: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3: Sure,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1: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자, 그랬더니 이제 승객은 또 묻습니다. 근데 길에 은근히 차가 많이 막히는 거죠. 아니, 밤에도 원래 이렇게 차가 막히나요? 자, 이런 말 우리 흔히 하게 되는데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1: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라고 해서, is 뭐뭐뭐, 뭐뭐뭐, 뭐, 이거는, are you hungry? Is this expensive? 뭐, 이렇게 묻는 문장하고 똑같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s 다음에 주어가 traffic이 되는데요. 이 교통 흐름이라고 하는 이 traffic이 대개 이렇게 바쁩니까? Usually this busy? 밤에도? At night? 라고 묻는 것이라서 몇개 단어가 좀더 붙어서 그렇지. Is traffic busy?

0: 라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Right.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자, traffic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right. traffic light 할 때는 이제 신호등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이고 traffic accident 하면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말이 될 텐데 right. 일반적으로 그냥 traffic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걸까요?
1: Usually when we talk about traffic, traffic is bad. How many cars are on the road? The number of cars on the road. Usually too many cars.
0: Too many cars.
1: During rush hour, right. there is traffic.
0: 아.
1: 이렇게 표현하죠.
0: 그러니까 교통량이 되겠네.
1: Sure.
0: 네, 교통량, yeah. 교통의 흐름이 대개 이 정도로 busy합니까?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근데 busy는 또 뭐예요? Traffic이 busy하다는 거. Traffic이 뭐, 무슨 일을 한다고 바쁠까요?
1: There are so many cars there. 어. Too many cars on the road. Everybody is so busy 어. here at night.
0: 아,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막 어, 나 좀 바빠 할 때 그 바쁜 거하고 traffic이 busy하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보는 거군요. 네.
1: 여기서는 busy 또는 bad 해도 괜찮아요.
0: Bad.
1: Is traffic usually this bad
0: 그렇지.
1: at night?
0: 그러니까 bad 하면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완전 막혀있는 그런 상태. 막 빵빵빵 거리고.
1: Bumper to bumper.
0: Bumper to bumper. Yeah. 범퍼와 범퍼가 거의 그 붙어있는 것 같이 쫙 연달아 이어있을 yeah. 때. 그죠? 자,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그러니까 도로에 차들의 흐름이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많은 차량이 오간다라는 말이 바로 busy가 되겠습니다.
1: Right?
0: 자,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밤에 원래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나요?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이 문장 들어보세요.
2: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0: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선생님, traffic이 busy하다라고 하면 도로에 이제 교통량이 많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명절 기간 같은 동안에 그 도시에서는 차량이 또 그렇게 좀 많이 없고 한산하다는 말을 해요. 한산하다, 아, 거리가.
1: Right.
0: 그럴 땐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Traffic is not that busy.
1: Traffic is, you can say it's light.
0: Light.
1: It's very light.
0: 어.
1: Light means 가볍다도 light이지만 네. 좀 이렇게 한가할 때도
0: 한가하다.
1: Not many cars. Oh, the traffic is very light.
0: Traffic is very light.
1: Yeah.
0: 아, 그 좋은
1: light
0: 말이다.
1: Traffic.
0: There's light traffic. Right. There's light traffic. 지금 아주 가벼운 양의 교통량밖에 없다. There's light traffic. 뭐 직역하자면 그렇지만
1: sure.
0: 한산하다.
1: Yeah.
0: Not a lot of traffic. 네, 그렇군요.
1: That's right.
0: 네,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자, 그랬더니 이 기사님은 아, 이 근처는 그래요. 특히 주말에요.
1: Around this area, yes. Especially on weekends.
0: 네, 우리가 얼마 전에도 especially라는 말을 했었죠.
1: Right.
0: 특히나 그렇습니다라고 할 때 언제 especially를 했냐면은요.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바로 어제 했던 얘기예요.
1: Yesterday,
0: 뭐
1: right.
0: 멀리도 아니고 어제 했던 얘기입니다.
1: Right.
0: 자,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자,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많은 경우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honey butter cookie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도 right. traffic is usually this busy at night. 근데 특히 이 지역이 그래요. Around this area, 특히 주말에 그렇습니다. Especially on weekends. 네, 똑같은
1: right.
0: 용법이네요.
1: Yeah. Yeah, traffic is pretty bad, especially on weekends.
0: Right.
1: So, yes, it's pretty bad almost all the time on weekends.
0: 그렇습니다. 항상 주말마다 거의 그렇다는 거죠.
1: Right. Exactly.
0: So, especially on weekends. Weekend에 S를 붙이게 되면 주말마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1: Right.
0: 자,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일찍 나오길 정말 잘했네요.
1: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0: 네, 바로 이 표현입니다. Good thing, 좋은 거야. Good thing I left early. 내가 일찍 떠나온 것이. Good thing I left early. 그다음에 then 늘 뒤에 넣어서 말하는데 그렇다면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라는 뜻이네요.
1: 그렇다면 then.
0: 네.
1: Good thing is a good expression because we use it all the time to mean, oh, I'm lucky. Oh. It's fortunate.
0: It's fortunate.
1: Yeah, that I left early. Oh. Or else I would have been stuck in traffic.
0: Right. Or else I would have been stuck in traffic.
1: That's right.
0: 그 말 참 맞네요. 안 그랬더라면 내가 그 꼼짝없이 교통체증에 걸릴 뻔했는데, 막힐 뻔했는데. 자, good thing 다음에 주어와 동사를 이어서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이렇게 일찍,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보다 좀 일찍이라고 해서 early를 쓰고 있는데요. Get up early in the morning 할 때 그 early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good thing 대신에 I'm glad 해도 돼요? I'm glad I left
1: yeah,
0: early.
1: Yeah, that's fine. I'm glad I left early then.
0: 그렇죠. 내가 right. 그 그렇다면 일찍 떠나오기로 한 것이 내가 잘 생각했고 내가 다행이다. I'm yes. glad 해도 되고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끝부분 들어보세요.
3: Around this area, yes, especially on weekends.
2: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0: 네, 전체 대화 듣죠.
2: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3: Sure.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2: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3: Around this area, yes, especially on weekends.
2: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같이 말해 보세요.
1: Let's go.
0: 센트럴 호텔까지 부탁합니다.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1: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0: 네, 한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Sure,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1: Sure,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0: 아니, 근데 밤에도 원래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나요?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1: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0: 이 근처는 그래요. 특히 주말엔요. Around this area, yes. Especially on weekends.
1: Around this area, yes. Especially on weekends.
0: 그렇다면 일찍 나온 게 참 잘한 거네요.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1: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Good job, everyone.
0: 네,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그죠? Mm-hmm.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한 Easy English, 이 우리 오디오 어학당에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습니다.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공정의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면 공정하다는 생각. 정치철학 교수 마이클 샌델은 그것을 착각이라 말합니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타고난 재능과 신체적 능력까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기 다른 조건을 가진 채 태어납니다. 그런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을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너무나 공정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가 가진 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진짜 공정한 출발선을 긋는 방법을 말이죠. 마이클 샌델 교수는 말합니다. 논쟁하자고 말이죠. 그 끝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나뭇잎을 모두 떨군 나무 사이로 달과 별이 반짝인다. 황금빛이다. 광활한 밤하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다. 가까운 별인 시리우스조차 수년 전의 모습이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50만 년

전의 광경이다. 더 먼 은하들은 수억, 수십억 년 전의 빛이다. 지금 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각기 다른 시대의 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팽창하고 붕괴하며 초신성이 되었다가 블랙홀을 만든다. 또 다른 미래의 우주가 될 것이다. 작가가 어릴 적 보았던 뒷동산의 별들은 무탈할까?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수백억 년을 사는 그들의 안부를 묻는다면 우스운 일일까? 김용임 작가의 책 썸타는 미술관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달빛, 조성진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책이라는 신화에서 펴낸 김용임 작가의 책, 썸 타는 미술관의 일부였습니다. 언젠가 문장 카페스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책 속의 문장들, 그리고 그 문장이 가리키고 있는 그 작품들, 설명이 참 아름다워서, 그 중에 또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지금 이 김용임 작가가 원주에 있는 다른 작가의 그 작업실에 가는 길에 드뷔시의 달빛을 조성신 연주로 들으면서 가는데 그 느낌이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듯이 평온했다라고 적어두는 부분이었거든요. 거기를 바로 읽어드렸습니다. 조수정 작가의 작품, 마당에선 별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마당에선 별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작품을 볼때이 김용임 작가의 지금 이 문장들을 함께 떠올리면 더 아마 진하게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졌고요. 이 물론 여름이긴 합니다만 따뜻한 욕조는 언제나 환영이죠. 이 드뷔시의 달빛, 조성진의 연주로 들으면서 이 미술 작품 마당에선 별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그 감정이 어떨 것인가 책 통해서 조금 더 길게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8월 21일인데요. 이 여름밤이 정말 밤하늘을 관찰하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절이잖아요. 여름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북카페는 정오에도 열고 또 저녁 8시에서 밤 10시 사이에도 열고 하는데 여름밤을 이렇게 손으로 헤아려 보면 뭐 길어야 한달 아니겠습니까? 그쵸? 추석쯤 되면 이제 여름이라고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날씨가 펼쳐질 거라고 보통은 예측을 하죠. 아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러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밤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낮도 많이 사랑하시고요. 오늘도 북카페에서 2시까지 쉬다 가시죠. 아라시 부아나의 스타일스, 그리고 아울시티의 바닐라 트와일라이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들의 기원이죠. 너는 어디서 왔니? 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산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바로 만나보시죠.

우산을 뜻하는 영어 단어 엄브렐러는 그림자나 그늘을 뜻하는 라틴어 움브라에서 유래했습니다. 귀족과 왕족들만이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펼쳤기 때문에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죠. 비가 올 때면 사람들은 그저 두꺼운 비옷을 입거나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값비싸고 화려한 사치품을 빗물에 적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누가 처음 이 견고한 편견을 깨고 빗속에서 우산을 펼쳤을까요? 18세기 영국 조나스 한웨이라는 남자가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 처음으로 우산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남자가 나약하게 우산을 쓴다며 맹렬하게 조롱했고 마차꾼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쏟아지는 세상의 뾰족한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만의 작고 단단한 지붕을 펼쳐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휩쓸려 온몸으로 차가운 비를 맞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실용을 기꺼이 선택한 것이죠. 우리의 팍팍한 일상에도 때때로 예고 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날선 타인의 평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 혹은 맹렬하게 쏟아지는 오해와 미움들. 그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억지로 비를 맞으며 버티려 애쓰곤 합니다. 유난 떤다는 말을 들을까봐 혹은 나약해 보일까봐 스스로 웅크린 채 마음의 감기를 앓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조나스 한웨이가 비웃음 속에서도 기어코 우산을 펼쳤듯 우리에게는 나를 다치게 하는 세상의 비로부터 나를 지켜낼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내 어깨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펼치는 것. 묵묵히 나만의 안전한 요새를 세우는 일입니다. 먹구름이 짙게 낀 막막한 날, 차가운 빗방울이 쏟아지더라도 기꺼이 나를 위한 너그러운 우산 하나를 펼칠 수 있는 투명한 용기. 당신의 마음속에는 비를 막아줄 서늘하고 든든한 우산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가만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윤하의 우산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초로, 정말 인류 최초일 수 있습니다. 우산을 펼쳤던 한 남자의 이야기, 이 기록된 버전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작은 우산 하나쯤 내가 늘 마음속에 챙겨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쏟아지는 빗 속으로 일부러 뛰어들 때도 있죠. 내가 원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치 않는데 정말 나의 생존을 위협한다, 혹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우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 카페인 분들께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펭수아부의 Unweaving the Rainbow Forever 듣고 가시죠.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오늘의 작품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19세기 말, 가스등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는 영국 런던의 축축하고 어두운 거리.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군의관으로 참전했다가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온 청년 존 왓슨 박사는 이 거대하고 낯선 도시에서 삶의 목적을 잃은 채 외롭게 부유하고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런던의 비싼 방값을 감당하기 벅찬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터라 그의 몸과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왓슨은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다는 한 기이한 사내를 소개받기 위해 성 바르톨로메오 병원의 화학 실험실로 향합니다. 왓슨이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몹시 키가 크고 깡마른 한 남자가 실험대 위로 몸을 숙인 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매부리코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이 남자는 시험관에 담긴 투명한 액체에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짙은 갈색의 침전물로 변하자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호성을 지르며 펄쩍펄쩍 뜁니다. 혈흔을 완벽하게 감식해내는 화학 시약을 인류 최초로 발견했다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이 괴짜. 바로 문학사상 가장 위대하고 매혹적인 탐정, 셜록 홈즈였습니다. 홈즈는 왓슨과 처음 악수를 나누는 그 짧은 찰나에 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군의관이라는 사실을 단숨에 꿰뚫어 봅니다. 왓슨의 짙게 탄 피부와 뻣뻣한 왼팔, 그리고 얼굴에 드리운 피로의 흔적으로 알아본 것이죠. 왓슨은 홈즈의 이 서늘하고도 완벽한 추리력에 신선한 충격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홈즈에게 완전히 매료됩니다. 운명적으로 만난 두 사람은 런던 베이커가 221 비번지 하숙집에 함께 짐을 풀게 됩니다. 온갖 기묘한 물건들이 가득한 하숙집. 벽난로 위에는 대형 박쥐의 박제가 매달려 있고 담배는 페르시아산 낡은 실내화 속에 쑤셔 박혀 있으며 벽에는 총탄으로 새겨넣은 V자 자국이 선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천재 같으면서도 태양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모르는 엉뚱한 괴짜. 지독한 우울증에 빠져있다가도 흥미로운 사건만 생기면 사냥개를 방불케 하는 무서운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내. 전쟁의 상흔으로 삶의 방향을 잃었던 왓슨은 이 낡고 따뜻한 하숙집에서 홈즈의 경이로운 모험을 기록하며 비로소

자신의 새로운 우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런던의 밤, 범죄와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인간의 빛나는 이성과 완벽한 논리가 첫발을 내딛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영원한 명탐정의 이야기죠.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꺼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처 입은 참전 군인 왓슨이 괴짜 천재 홈즈를 만나서 베이커가 221 비번지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런던 경찰청인 스코틀랜드 야드의 형사들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미궁의 사건들도 홈즈는 아주 사소한 담뱃재 하나, 흙먼지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풀어내거든요. 그런데 사회성은 조금 부족합니다. 바로 그것을 왓슨이 또 채워주기도 하죠. 이두 사람이 어떻게 현장을 누비는지 그 뒤를 따라가 볼까요?

안개가 자욱한 거리, 어느 버려진 빈집 앞에 셜록 홈즈와 왓슨이 도착합니다. 도무지 단서를 찾을 수 없는 기묘한 사건이 발생해 런던의 네로라 하는 형사들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캄캄한 미로 속에 갇혀 있었죠. 평소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홈즈. 하지만 사건 현장에 들어선 홈즈의 두 눈은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매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고 그의 온몸에서는 숨막힐 듯 팽팽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남들은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평범한 방바닥과 벽난로 주변을 홈즈는 무릎을 꿇고 코를 킁킁거리며 기어다닙니다.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구두 발자국의 간격을 줄자로 꼼꼼히 재고 벽에 묻은 회반죽 가루를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고 바닥에 떨어진 미세한 담배재의 색깔만으로 그것이 인도산 시가인지 영국산 담배인지를 단숨에 구별해냅니다. 왓슨, 데이터가 필요해, 데이터가. 자를기 없는데 어떻게 벽돌을 만들겠나. 홈즈는 어설픈 직감이나 미신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직 눈앞에 존재하는 명백한 사실과 빈틈없는 논리의 사실만을 엮어 아무도 보지 못했던 진실의 그림을 완벽하게 완성해냅니다. 그래, 이거였어. 셜록 홈즈는 이번에도 얽혀있던 사건의 실타래를 깔끔하게 잘라내고 진범을 찾아냅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 두 사람은 다시 따뜻한 난로불이 타오르는 베이커가의 하숙집으로 돌아왔죠. 왓슨은 안락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노트를 펼칩니다. 그리곤 오늘 눈앞에서 벌어졌던 홈즈의 마법과도 같은 추리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 홈즈는 사건이 해결된 뒤에 고요한 평화 속에서 눈을 감은 채 부드럽게 바이올린 켤 준비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의로 넘쳐나고 혼란스럽다 해도 베이커가 221 비번지의 이 낡은 방 안만큼은 완벽한 질서와 논리 그리고 따뜻한 우정이 존재하는 인류의 가장 아늑한 성소입니다. 바이올린 선율에 귀를 기울이는 왓슨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런던의 차가운 안개가 창문을 두드려도 이성과 우정이 불을 밝힌 이 작은 방의 온기만큼은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끝, 거대한 무질서 앞에서도 인간의 빛나는 지성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다정하고도 든든한 위로가 홈즈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을 타고 우주 끝까지 고요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더 클래식. 오늘은 빛나는 이성과 우정으로 진실을 찾아내는 마법.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 셜록 홈즈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라사테의 서주와 타란텔라 43번 곡 띄워드렸어요. 살바토레 아카르도 연주였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추리 소설, 이게 계속 인기가 있는 이유는 천재적인 탐정의 활약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홈즈 옆에 왓슨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그 다정한 연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에 꼭 챙겨가고 싶은 오늘의 책입니다.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김신지 절기 박사가 지금 이 계절 딱 맞게 알맞게 익은 그런 제철 산문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뮤즈의 뉴트론 스타 컬리전, 오브 몬스터스 앤드 맨의 킹앤 라이언 하트 띄워드리면서 입으로 건너갈게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8월 하순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제철 산문 들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오늘은 프랑스 작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아, 프랑스 작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나요? 작가님이 특별히 챙기신다거나.
1: 저의 최애 작가는 아니 에르노인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장자크 장페.
0: 아.
1: 너무 그 그림과 특유의 유머를 좋아해요. 네.

0: 대해서 타계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기도
1: 아,
0: 했었고요. 네.
1: 그렇군요. 아니에르노와 장자크 쌍패를 좋아하시는 거군요.
0: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밀란 쿤데라 소설 읽을 때도
1: 네.
0: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게 막그 당시에는 이게 프랑스 사람인 것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외국 이름 다
1: 그쵸.
0: 약간 헷갈려 하면서 이렇게
1: 네.
0: 접했다가 이제 어떤 작가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 그 작가의 실제 뭔가 생애 주기 같은 것도 찾아보게 되고
1: 맞아요.
0: 하면서 좀더 이렇게 디깅을 하게 되는 덕후의 단계에 이르면은 이제 확실히 각인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까지.
1: 그렇죠.
0: 작가님 어떠세요?
1: 저는 프랑스 문학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소설가가 되기
0: 오늘도
1: 전부터.
0: 굉장히 파리지엥 같아요.
1: 그래요? 이거 방콕에서 쓴 건데? 뭐만 하면 파리지앵 같대요. 아, 전에 저한테 프랑스어랑도 잘 어울린다고
0: 맞아요.
1: 공부하라고 막
0: 하지만
1: 그러시는데.
0: 고은 작가님의 꿈은 영국 신사잖아요.
1: 아, 그거 지난해의 꿈이었죠. 아, 잊고 있었네. 과거네요. 아무튼 좋아해서 그러니까 저에게 뭐 한국 문학의 특징이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소설을 쓰는 것이지 제가 한국 작가를 대표해서 쓴다고 생각한 적은 잘 없었기 때문에.
0: 그쵸.
1: 그런데도 독자 입장에서는 저도 보면 제 방의 책꽂이 그 책장 정리를 문학 같은 경우는 또그 언어별로, 국가별로 해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의상.
0: 우와.
1: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어로 글을 쓴 작가들의 그 번역서, 특히 문학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해요. 그 보여요. 제 책장 안에 그 지분이.
0: 저는 책장 정리하는 어떤 방법 중에 그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1: 아.
0: 국가별로 분류를 해본다에 대해서.
1: 세계 문학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전 그냥
1: 예.
0: 세계문학이어서 그냥 나라
1: 그냥
0: 상관
1: 다
0: 없이
1: 섞어서,
0: 섞여서 꽂혀 있는데,
1: 네.
0: 그 소설 에세이 시방 구분해서, 뭐
1: 아,
0: 좀 장르 구분인
1: 장르만,
0: 거죠. 근데 방금 해주신 얘기 들으니까
1: 네.
0: 한번 집에 가서, 오늘은 못하겠지만 다음
1: 네.
0: 대청소 때는 해외
1: 한번?
0: 문학의 서가를 그런 식으로 국가별로 정리해 두면은 저는 어느 나라가 더 제일 많을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1: 그러네요, 진짜. 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영미권이 제일 많긴 하겠지만, 프랑스어도, 못지않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마르셀 에메 작가도 좋아, 마르셀 에메, 뭐, 마르그리트 듀라스, 뭐 마르탱 파주, 이렇게, 마로 시작되는 작가가 많아서, 제가, 어딘가 에세이도 쓴 적이 있는데, 난 마시성이랑 잘 맞나 봐. 성은 아니죠.
0: 그쵸.
1: 이름인데,
0: 마로 시작된다니, 그것도 새로운
1: 네.
0: 접근법.
1: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 영화도 마르셀의 여름, 마르셀의 추억 그
0: 맞아요,
1: 시리즈가
0: 맞아요.
1: 있어요. 소설 원작이지만,
0: 네네.
1: 아, 마가 잘 맞나 봐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0: 재밌다.
1: 말이 다르게 다 이렇게 마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보였어요.
0: 마랑 잘 맞으시네요.
1: 아, 그런가 봐요.
0: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법이어서 이거 궁금해요. 지금 듣고 계신 카페인 분들은 그렇게 치면
1: 네.
0: 나는 이제 집에 소장하고 있는 장서들 중에 어느 나라 문학이 좀 많을지 해외 문학 쪽에서 거기에
1: 그렇죠.
0: 따라 나는 프랑스 작가를 좋아하는구나, 뭐 독일 작가를 좋아하는구나, 영국 작가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좀 파악이
1: 그렇죠.
0: 될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된그 글들, 그러니까 그냥 모국어로 읽는 글들이 더 많긴 할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 이제 해외 문학을 얘기를 할때 어떨지 한번 우리 카페인 분들 지분 분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꼭 집에 있는 책 아니어도 나의 그 도서 목록, 독서 목록 같은 거 작성하시는 분들은 또알수 있을 거
0: 맞네요,
1: 아니에요.
0: 맞네요. 이 후기를 나중에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떤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자꾸 프랑스로 몰아가는지.
0: 그럼 프랑스를 자주 가셨나요?
1: 아,
0: 사랑만큼?
1: 사랑만큼, 일로도, 최근에는 일로 많이 가게 된것 같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정말 그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가장 가고 싶었던 나라가, 프랑스였죠. 파리에 대한 막
0: 로망이 좀.
1: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그 작가들이 막 묻혀 있고, 뭐 이런 것들.
0: 맞아요,
1: 제가,
0: 맞아요.
1: 그래서 마르그리트 듀라스 묘에 갔을 때, 그 파리는 또 묘지를 또 이렇게 관광하기도 좋잖아요.
0: 맞아요.
1: 갔을 때 저는 제가 딱 지나가면 그 수많은 무덤들 사이에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무덤을 딱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0: 맞어,
1: 쭉
0: 현실은.
1: 걸어가니까 저 뒤에서 저희 남편이 지났어, 이리 와! 근데 왜 아무 느낌이 안 오지? 어디까지?
0: 뭘 기다리신 거지?
1: 뭐 느낌이 올 줄 알았어요. 그냥 보면서 가면
0: 그냥 좋은데요?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힘들잖아요.
1: 찾으려고 해도 눈을 부릅떠도 잘 안 보이던데.
0: 맞아요. 그래서 뭐 관리인에게 물어봤다 막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1: 맞아요.
0: 지금 막 들으시면서 이 여러 가지 나는 어느 나라 작가를 좀 더 애호하는지 혹은 프랑스 작가들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 이런 그렇죠.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프랑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카페인 분들 프랑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개인의 추억과 얽힌 부분들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뭐 음악, 음식, 문학 워낙 많잖아요.
0: 맞아요. 아무 데나 들어가도 빵이 맛있다. 이것도 있고.
1: 요즘 한국 빵이 더 맛있다는 얘기들이.
0: 드디어.
1: 네, 한국에서 만드는 바게트 이런 것도 맛있다고.
0: 맞아요. 그것도 사실
1: 대회 이런 데서도 맞아요. 수상하고 이런다던데요.
0: 그리고 뭐 배낭 여행이나 뭐 이후에 유럽 여행 가셨을 때 네. 파리와 관련된 프랑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도 있으실 것 같고 궁금하네요.
1: 자, 그러면 음악을 듣고 와서 한번 오늘 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즈의 라비앙 로즈 듣고 가시죠.

0: 오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철 산문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신유진 작가의 나를 균열내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나를 균열내기. 이 신유진 작가님 또 우리 한국의 그 프랑스 문학을 또 많이 번역하신 분이잖아요.
1: 맞아요. 제가 아까 좋아하는 작가로 언급한 아니 에르노 작품을 한국에 가장 많이 번역한 번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자의 자리, 세월, 진정한 장소 등의 아니 에르노 작품을 한국에 또 소개하기도
0: 네.
1: 하셨고요. 또 산문집 창문 너머 어렴풋이, 몽카페, 소설 페른베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0: 우리 몽카페는 한번 북카페에서 낭독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에세이
1: 네네.
0: 시간에.
1: 이 작가가 이번 책에서 마르그리트 디라스, 아까 마시성
0: 대표 주자죠?
1: 네, 알베르 카미, 아니
0: 알베르
1: 에르노,
0: 까미.
1: 네.
0: 까미는 뭐.
1: 맞아요.
0: 네.
1: 그 조르주 페렉 등 프랑스 작가들의 문장과 삶을 따라가면서 이 문학을 읽는 행위가 어떻게 삶을 새롭게 감각하게 하는지 또 자신을 다시 구성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서가의 프랑스 책이 많은 고은 작가님 같은
0: 네.
1: 분들을 비롯해 또 방금 언급한 작품이나 또 작가 중에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 하시는 분들께 특히 반가운 책이 될것 같고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오늘 한번 프랑스 문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0: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누군가랑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프랑스 에세이, 프랑스 소설을 워낙 많이 읽었어가지고 좋아했어서 저의 그 문장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 문체의 영향이 프랑스 그러니까 번역된 문장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그것도 꼭그 프랑스어 번역된 문장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번역가들의 문장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원문을
1: 맞아요.
0: 뭐 비교할 일이
1: 네.
0: 없으니까. 그래서 더 지금 번역가가 프랑스 문학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이 접근이 흥미롭게 느껴져요.
1: 맞아요. 우리 왜그 고은 작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을 거친
0: 네.
1: 작품을 읽을 때 문장이 너무 좋으면 이 번역가가 쓴 산문집 혹은 소설을 읽고 싶어지는 마음도 들거든요.
0: 선택의 그 어떤 코드가 되죠. 번역가
1: 맞아요.
0: 이름도.
1: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아니 에르노 작품은 특히 한국에 가장 많이 소개했고 또 아끼는 프랑스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오고 있는 신유진
0: 네.
1: 작가님이 이번 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0: 그런데 그렇다면 저 지금 한번 집계해봤는데 프랑스 문학 한 권도 없네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독서 목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책장이라든지. 이런데 안 맞나 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다면 또이 책을 읽어야 이 책이
0: 네.
1: 그냥 어떤 서평처럼 이 책을 이 작품을 소개한다거나 이런
0: 네.
1: 느낌이라기보다 우리가 그 앞에 언급한 알베르 카미 이름을 모르는 아마 카페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카미의 어떤 배경이 이 책을 쓰게 만들었는지 그 작가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녹아 있는데 그 부분들이 더 흥미롭거든요.
0: 인간의
1: 네.
0: 얘기니까요.
1: 그래서 아, 그런 배경이 있었기에 이런 책을 썼구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또 이야기들이어서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그이 작가들에 대한 정보를 줍줍하기에도 좋다고 할까요? 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읽어주실 대목이 어딘가요?
1: 네. 요즘 가장 화제 영화가 있죠.
0: 오디세이.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책 속에 오디세우스 얘가 등장을 해요. 그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길긴 하지만 원문을 좀 살리기 위해서
0: 네.
1: 낭독을 다 해보겠습니다.
0: 그러면 낭독 듣고 가시죠.
1: 바다 위를 떠도는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카를 생각한다. 트로이 전쟁을 끝낸 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귀환이다. 신들의 방해를 견디고 온갖 시련을 통과해 도달하려는 곳이 결국 원래 있었던 그곳이라는 사실은 지극히 인간적이다.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모순된 욕망일 것이다. 몇년전 프랑스에서 돌아왔다. 귀국하는 날 비행기 안에서 본 구름이 바다 같았다. 오디세우스를 떠올렸다. 나는 그의 여정이 단순히 물리적 장소로의 획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쟁의 10년과 방랑의 10년 동안 그에게 간절했던 것은

그렇게 번 돈으로 그곳을 떠나기를 바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을 대물림하지 않는 일이었다. 상인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좌판을 벌여 번 돈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나와 동네 친구들은 재능과 상관없이 피아노를, 영어를 배웠다. 우리가 할 일은 부모들의 꿈에 열심히 물을 주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벗어나지 못한 삶에서 우리만은 빠져나가기를 바랐고 그 바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목표가 됐다. 그러니 우리의 욕망은 애초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더 나은 삶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곳이 아니면 된다고 믿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세계를 떠나는 법을 배웠다. 어디로 가든 시장을 떠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낯선 세계에 들어갔고 그곳의 언어와 문화를 다시 배워야 했다. 내가 속해 있던 곳과 새로운 세계 사이에는 개인의 취향이나 노력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존재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에는 이를 아비투스라고 불렀다. 살아온 환경 속에서 몸에 밴 습관이나 태도, 교육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성향을 말하는 이 단어는 무엇보다 사회적 계층이나 배경을 반영한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말할지를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이 무의식적 지도에 따라 움직인다. 대학에서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강의실 구석에서 혼자 얼굴을 붉혔다. 이상한 모욕감이 밀려왔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 누군가를 흉내내지 않고 온전히 나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가진 모든 습성을 버리는 상상을 했다. 그것이 환경의 산물이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날 내가 배운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수치심이라는 감정이었다.

아니 에르노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작은 도시 이브토에서 자랐다. 그의 부모는 식료품점 겸 카페를 운영했고 그들의 이웃은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다. 서민계급 출신이었던 그는 교육을 통해 부르주아 지식인 세계로 진입한다. 그의 삶은 계급 상승의 전형적인 궤적을 그리지만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순간 두 세계가 하나로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신이 속했던 세계의 말투와 몸짓, 취향이 낯설어지고 새로 배운 것들은 완전히 그의 것이 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몸 안에서 두 개의 세계가 서로를 밀어내며 수치심과 혼란을 일으킨다. 아비투스의 충돌이다. 아니 에르노는 이 경험을 사적인 고백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해석한다. 그의 글쓰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의 선택이다. 에르노는 지식인의 세련된 언어 대신 노동계급의 투박한 언어로 꾸밈이나 미화 없이 자신이 속했던 세계를 이야기한다. 이는 단순한 표현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떠나온 세계를 왜곡하지 않으려는 윤리적 선택이다. 이브토의 삶을 세련된 언어로 꾸미는 것은 그들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 에르노에게 문학은 돌아가기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로 물러나기가 아니라 떠나온 세계를 다시 불러와 그곳의 언어와 경험을 문학의 중심으로 옮겨놓는 작업이다. 오래전에 이브토를 떠났던 여자아이는 그렇게 자신의 문학 안에서 그곳으로 돌아간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유진 작가의 책 나를 균열내기에 담긴 오디세우스들의 서사 아니에르 노아 에드아르 루이 신지 작가님 낭독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김사월이 부른 누군가에게 듣고 왔습니다. 와, 멋진 글입니다. 아, 일단 우리가 할 일은 부모들의 꿈에 열심히 물을 주는 일이었다라든지, 우리의 욕망은 애초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라든지, 이런 문장들이 되게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1: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책 준비하면서 또 마침 오디세이가 개봉을 하면서 이것은 운명적인가? 생각을 하면서 이 제철 산문으로 가져가기에 아주
0: 진짜
1: 좋다라는
0: 그러네요.
1: 반가움도 느꼈는데 이 글을 골랐던 이유가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왔거나 혹은 원가족을 떠나온
0: 네.
1: 입장에서 읽으면서 방금 작가님 말씀처럼 공감하면서 밑줄을 긋고 싶은 부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을 해서 저도 그랬고 그래서
0: 네.
1: 골라왔거든요.
0: 그러네요. 진짜 이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흩어진 자를 이어붙이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도 참 흥미롭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이제 축약을 해서 가져온
0: 네.
1: 거긴 하지만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파편화된 자아를 다시 꿰기 위해서 끊어진 시간을 잇기 위해서 이제 각자의 그 고향으로 향하는 모든 이들은 오디세우스가 아닐까 하면서 더 많은, 더 다양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기다린다라고
0: 네.
1: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 개개인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0: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이 작가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1: 네.
0: 흥미로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에르노가 그렇게 노르망디 작은 도시 이부토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아버지 이제 어머니는 노동 계급으로 이 식료품점을 운영을 하고 이웃들이 다 공장 노동자인 상황에서 혼자 이제 교육을 통해서 부르주아 계급으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계급 이동을 한 것처럼
1: 네.
0: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계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고 새로운 세계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고 그렇다고 떠나온 세계와 완전히 헤어질 수도 없는
1: 그쵸.
0: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도 묘사도 잘 되어 있고 이게 또 어떻게 작품과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니에르노의 작품 세계 궁금하신 분들께 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글이기도 했습니다.
1: 진짜 우리 삶에서 보더라도 나의 어떤 뿌리랄까? 나의 원래 있었던 집 혹은 배경 혹은 출신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것의 흔적을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서도 계속 줍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쓰는
0: 맞아요.
1: 어떤 나에게 남아있는 언어라든지 어떤 말 단어라든지 아니면 뭐 습관 같은 것들 통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글이, 이 책의 구성이 하나의 글 끝에 부록에 항상 붙어 있어요. 근데
1: 네.
0: 이 글의 끝에 붙어 있던 부록은 나의 서사를 기록하는 법으로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하는데요. 방금 낭독한 글과 이제 이어지는 부록이다
1: 네.
0: 보니까 어린 시절 부모가 쓰던 말투, 혹은 내가 지금은 쓰지 않는 투박한 단어들을 한번 적어보자. 또두 번째로는 나의 계급을 보여주는 물건은 무엇인가?
1: 물건.
0: 어린 시절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물 하나를 떠올려보자. 또세 번째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내가 뒤로하고 온 것, 혹은 사람이 있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1: 네.
0: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과정이 이 책을 더 풍부하게 읽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시골 마을을 떠나왔기 때문에
1: 네.
0: 시골이라는 그 장소성도 있고요. 또 어쨌든 부모님은 농부이고 그런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각각의 질문들에 한번 나의 대답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더 자연에 대해서 친밀한 글을 쓸수 있는 것은 저의 그 시골에서 나고 자란 바탕이 있기 때문이기도
1: 그렇죠.
0: 한데, 이제 긍정적 요소로 발현이 될 때는 또 그런 점이 있는 반면에, 또이 막상 대도시에 올라와서 처음에 적응을 하려고 할 때는 제가 시골 출신인 것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너무 그 극장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문화적인 나의 취향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결핍도
1: 네.
0: 어떤 자격지심, 이런 것들로 20대를 보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아니에르노의 이야기에 많이 제가 공감을 하면서 그의 작품들을 좋아하는 거기도 한것 같고요.
1: 흥미롭네요. 이 책을 통해서 다른 다양한 문학 작품의 그 작가들을 만나고 그 고백들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할수
0: 맞아요.
1: 있다는 것이 진짜 입체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다음 낭독해 주실 부분은 어디인가요?
0: 그 다음으로는, 이거 정말 제목을 너무 잘 지으셨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몸이라는 원문, 삶이라는 번역, 다니엘 페나크라는 글인데요. 이 다니엘 페나크의 몸의 일기에 대한
1: 네.
0: 글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어느 때보다 나에게 몸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이 신유리 작가님도 이제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징후들을 느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서 그 사실 2차 성징 때보다 더내 몸을 격렬하게 좀 느끼는 것 같다 하면서
1: 그렇죠.
0: 이 몸에 대한 이야기로 사유로 나아가는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1: 저 이것도 저의 인생책 목록 중에 있는 책이어서
0: 몸의
1: 몸의
0: 일기,
1: 일기.
0: 그쵸? 어떻게 이런
1: 다시긴 한데 다니엘 페나크는 좋아하는 작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뭐라고 풀어내셨을까 너무 궁금해요. 낭독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놀라움에서 놀라움으로 나아간다. 다니엘 페나크의 말이다. 그의 인물들은 언제나 생각보다 몸으로 먼저 반응한다. 긴장하면 식은땀이 흐르고 당황하면 웃음이 새어나오고 두려우면 어깨가 굳는 이들. 페나크에게 인간을 설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언어는 이런 몸의 반응이다.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몸에서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아닌가.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짧아지고 근육이 긴장한 뒤에야 우리는 그것을 불안이나 설렘 같은 말로 번역한다. 몸이 일종의 원문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원문을 해석하거나 번역하지 않고 그 자체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다니엘 페나크는 이 질문에 몸을 기록한 일기로 답한다. 몸의 일기는 12살부터 87살까지 한 남자가 자신의 몸을 기록한 일기 형식의 소설이다. 일기란 보통 감정이나 생각을 적기 마련이지만 이 화자는 마음의 상태를 믿지 않고 오직 몸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배설, 성장통, 질병,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 노화에 따른 몸의 변화 같은 것들. 이 기록이 쌓이면 하나의 궤적이 드러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라는 서사로 확장된다.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몸이 말하는 삶. 우리가 삶이라 부르는 것은 결국 몸이 통과해온 시간의 총합이 아니겠는가. 처음 울음을 터뜨린 것도, 첫 욕망을 느낀 것도, 늙음이 시작되는 순간도, 눈을 감기 전 마주하는 마지막 풍경도 모두 몸의 일이다. 페나크의 말처럼 인간은 무엇보다 몸을 가진 존재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만큼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도 없다. 슬픔이라고 말하지만 상실일 수도 있고 분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수치일 수도 있다. 그러니 더 정확한 언어는 몸일 것이다. 어쩌면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몸의 언어를 해독하는 일이 아닐까. 삶의 의미를 성취에 둔다면 몸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실패로 이끌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통과하고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경험에 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통증이든 노화든 몸이 겪는 모든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석해야 할 사건이 된다. 페나크의 화자처럼 몸을 관찰하는 것은 해석을 위한 흥미로운 방식이다. 몸을 세밀하게 바라보고 기록하는 일은 삶을 자기만의 서사로 만드는 일이니까. 노화를 피하거나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야기가 바뀌면 많은 게 달라진다. 삶이 저무는 풍경이 서글픈 장면이 될지 비로소 발견하는 아름다움이 될지는 이야기꾼의 몫이다. 몸의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보잘것 없어진 몸이 남아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몸이 아닐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으로 생을 끝마친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비극적 운명을 타고난 것만 같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시간을 겪고 통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 삶이 우리에게 내준 숙제이자 선물은 이 시간을 온전히 경험해보는 일이 아닐까? 몸을 가진 존재로서 몸으로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 몸도 아쉽지만은 않다. 이 몸으로 경험한 모든 것이 내가 살아낸 삶일 테니까. 이제 나는 아침에 찾아오는 그 묵직한 감각들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방해꾼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생생한 원문이다. 내 몸과 자아가 보조를 맞춰 걷는 일. 그것이 앞으로 내가 써내려갈 몸의 일기가 될 것이다.

0: 신유진 작가의 책, 나를 균열내기에 담긴 글, 몸이라는 원문, 삶이라는 번역, 다니엘 페나크 중에 일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카를라 브루니의 라무르까지 듣고 왔어요. 아, 진짜 이 몸의 일기 자체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었지만, 그걸 이렇게 풀어낸 이 글을 또 신지 작가님이 낭독해 주시니까, 아,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1: 저도 몸의 일기를 무척 좋아하는 작품인데, 저는 이렇게 못 썼을 것
0: 아, 저도요. 저도 그래서 이 감탄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1: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산문집이, 그러니까 번역가로서의 또이 신유진 작가님의 또 면모를 또 유감 없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0: 그러네요.
1: 번역의 과정이 정말 그 원문을 읽고 또 읽고 가장 그 의미의 유실 없이 우리말로
0: 네.
1: 옮기는 작업을 굉장히 사려 깊게 해야 되는
0: 그쵸.
1: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다뤄본 혹은 애정하는 이 프랑스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못쓸것
0: 예,
1: 같아요라는.
0: 너무 좋아요. 근데
1: 맞아요.
0: 뒷걸음질 치는
1: 맞아요.
0: 그
1: 너무 좋아요.
0: 느낌하고는,
1: 여러분 몸에 읽어보세요. 최대한의 표현.
0: 아, 너무 공감합니다.
1: 인데 이
0: 네.
1: 글은 또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제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냥 몸이 항상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대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신유진 작가님의 글
0: 네.
1: 자체도. 근데 저는 이 책, 이 글에서 말하는 사유가 좋았던 게 정말 노화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처럼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삶이라는 게 결국 내 몸이 경험하는 모든 시간, 또그 경험 자체라고 생각하면은 이 낭독한 글에 있는 표현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석해야 할 사건으로 내
0: 그쵸.
1: 몸이 겪어내는 일의 하나로 이 앞으로 더 진행될 노화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또 다니엘 페나크의 몸의 일기의 다른 버전인 우리 각자의
0: 네.
1: 몸의 일기를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0: 내 몸과 자아가 보조를 맞춰 걷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아, 진짜 고개 끄덕끄덕하게 됐어요.
1: 맞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늙으니까 짜증난다고 하시거든요.
0: 늙으니까
1: 그러니까 아픈
0: 짜증난다.
1: 거다 짜증나는, 그러니까 그게 그 짜증으로 좀 뭉뚱그려지는 것 같아요. 뭐 무릎이 아픈 일도 뭔가 내가 예전엔 수월하게 걸었던
0: 네.
1: 어떤 길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우리가 아, 정말 이 노화 때문에 짜증난다로 이게 뭉뚱그리게 되는 것들을
0: 그쵸.
1: 좀더 세분화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0: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1: 맞아요.
0: 정말 하나하나, 그냥 짜증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세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걸 테니까요.
1: 지금의 내 몸은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지, 뭐, 동네를 산책하거나 어떤
0: 네.
1: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다정한 눈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우리 한 일주일 정도를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 아침에 한줄 정도씩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건 어떨까요? 몸 번역 노트처럼. 한
1: 좋네요.
0: 줄로만.
1: 네. 지난주 내내, 아, 진짜 짜증난다. 오늘도 컨디션이 꽝이다.
0: 그러니까 우리
1: 짜증난다였다면.
0: 카페님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솔직하게 진짜로
1: 맞아요.
0: 딱 그냥 내 몸의 상태를 기록하는 거죠.
1: 맞아요. 이게 마음을 돌본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그런 책도 많지만, 그쵸.
0: 오히려
1: 맞아요. 몸의 신호에 좀 귀를 기울여 보는 거는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것 같아요. 뭐, 난 이를테면 유제품을 먹었을 땐 소화가 잘안 된다라든지, 매운 걸 먹으면 잠을
0: 네.
1: 설치는구나라든지, 이 탐구해 보면 나의 몸에 대해서 정말 많은
0: 그렇죠.
1: 디테일들을 알수 있는데, 그런 일주일의 몸의 일기 기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일 것 같네요.
0: 이 책의 제목이요. 나를 균열내기. 여기에 등장한 이 균열이라는 단어가 눈에 쏙 이제 새삼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고 보니까 지금 책의 목차도 참 범상치가 않고.
1: 네, 이 균열내기라는 표현이 왜 제목이 되었을까
0: 네.
1: 궁금하신 분들은 목차를 펼쳐보시면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가 균열의 발견이고요. 2부는 해체와 붕괴, 3부는 유해의 순간, 4부는 자아의 재구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뭐 아까 언급한 까뮈를 비롯해서 뒤라스 여러
0: 네.
1: 작가들의 작품과 삶을 따라가면서 나라는 이 자아를 균열을 내고 재구성해 나가는 여정으로 이 전체 목차가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흐름에 따라 읽어보시는 것도 이 텍스트를 잘 해석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0: 울트라 오렌지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신지 작가와 함께 오늘은 신유진 작가의 책 나를 균열내기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출발은 프랑스 작가들의 문장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냥 이렇게 지금 다 읽고 난 기분은 너무나 익숙한 나의 일상에 서 있는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1: 나를 잘 균열내시고 재구성하셨네요.
0: 네, 그러니까요. 우리 막 프랑스에 대한 좀 낯선 얘기를 막 하면서 시작한 것 같은데 너무나 낯익은 풍경을 다시 보게 됐어요. 진짜 균열 맞나 봐요.
1: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 말하는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렇죠.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나에게 뭐 익숙한 작가여도 좋고 이름만 알고 내가 작품을 읽어보지 않았다. 네. 이런 작가의 세계를 한번 탐구해 볼 수 있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서 카페인 여러분들께 또 다가오는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추천을 드립니다.
0: 벌써 다가오는 가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군요.
1: 그럼요. 이제 네. 처서인걸요.
0: 그러니까요. 처서 매직 가능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올해는 놀랐어요.
1: 입추 매직을 통해서 그 이중 열돔이 깨졌잖아요.
0: 네, 맞아요. 진짜.
1: 저는 왜 이렇게 안도하게 되는지 이런 현상이 생길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절기 약간 책임감을 느끼면서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하던데 정말 입추가 지나고 주말 네. 딱 지나면서 거짓말처럼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아주 안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0: 정말 오죽하면 이게 마법이라는 말이 붙겠어요. 그렇죠?
1: 맞아요.
0: 정말 거짓말처럼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또 어떤 제철 산문 챙겨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하현상이 부른 불꽃놀이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겉모습은요, 자라면서 참 많이 달라집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변하죠.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그대로인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문. 지문은 크게 다치지 않는 한 평생 거의 같은 모양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도요, 지문처럼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게 있지 않을까. 나의 취향이나 자주 하는 말, 오래된 습관처럼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나만의 무늬 같은 거요. 내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나만의 무늬는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고 싶은 밤입니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윤하의 태양 물고기 들으면서 8월 21일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앞에서 우리 손가락에 있는 지문 얘기를 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만들어졌다는 그 지문. 크게 다치지 않는 한 한평생 간대요. 신기하죠? 그런데 지문만 평생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버릇, 취향, 말투 이런 거 은근히 안 변하잖아요. 오죽하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변하지 않고 내 안에 오래오래 남아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나만의 개성이 되는 걸 텐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무슨 버릇이 있는지. 수업할 때 뭐, 시작, 뭐 이러는 거 있나? 특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미미미누 아저씨가 저를 흉내낸 영상을 보면 뭔가 특유의 말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들고요. 오늘 경청에서 함께할 이분도 개성이 확실합니다. 목소리 자체가 지문 그 자체인 발라드 여신. 하지만 경청에 오시면 DJ 생선님과 바다님들의 수다 친구가 되어주는 케이시님과 이 노래를 들어요 코너 함께 합니다. 오늘도 케이시님이 좋은 노래들 많이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4억 년 전 육지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억 년 전. 최상위 포식자가 뭐예요?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먹을 동물은 없는 상태. 가장 센 동물을 말하죠. 4억 년 전 육지는 어떤 동물이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공룡또르시죠?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4억 년 전이면 공룡이 나타나기 전보다도 수억 년 전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건데. 정답은요. 맞출 수 없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전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갈이 아니라 지금은 사라진 고대 전갈이라고 하네요. 이름이 꽤 길어요.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프라야 아르크투르스 기간스. 어? 어렵죠? 이 전갈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면 몸 길이가 1m가 넘는데요. 전갈이 정말 크죠. 집게발 길이도 16cm나 된다고 하네요. 당시 육지에는 몸집이 큰 동물이 없었대요. 그 사이를 1m짜리 전갈이 큰 집게발을 들고 돌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 고생물학자는 전갈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두운 골목에서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괴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어두운 골목은 당연하고 대낮에 밝은 데서라도 마주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지 않습니까?

전설의 락밴드 스콜피언스의 Still Loving You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Time after time, 나는 time. 아우, 올라가지도 않네요. 스콜피언스, 전갈들이잖아요. 멋있어요. 그쵸?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 4억년 전 육지의 최상위 포식자, 전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갈은 대부분 크기가 10cm 안팎인데, 4억 년 전에는 길이가 1m가 넘는 전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시절 육지에는 지금처럼 몸집이 큰 동물들이 많지 않았대요. 작은 벌레나 거미 같은 동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니까, 1m나 되는 전갈이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어요. 왜 먹이사슬 가장 꼭대기에 있는지 알것 같습니다. 지금은 육지의 최강 포식자 어떤 동물일까요? 사자일까요? 호랑일까요? 엑소가 부릅니다. 으르렁.

집중해서 들어보면 아는 것도 늘어나고 선물 받을 기회도 생겨나는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바다님들께 퀴즈를 내드릴 겁니다. 앞에서 4억 년 전 육지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고대 전갈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전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갈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큼지막한 집게발 두 개. 잘못 건드리면 그 집게발이 꽉 물 것 같아서 보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집게발 말고요, 전갈의 다리가 몇 개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생선물 퀴즈, 전갈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2개, 2번 4개, 3번 8개. 다시요, 짝수로만, 그것도 2의 거듭제곱으로만 보기를 만들었습니다. 1번 2개, 2번 2의 제곱, 4개, 3번 2의 3제곱, 8개. 그래도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전갈이랑 다리 개수가 똑같은 동물 하나 말씀드리죠. 그게 뭐냐면 말이죠, 정승제요? 아닙니다. 정승제 아니고 문어입니다. 문어는 옥토퍼스라고 합니다. 힌트가 되셨나요? 문어의 다리가 몇 개인지 아신다면 정답도 맞히실 수 있겠죠.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턴의 노래입니다. 이럴 거면 다음 생에.

에이턴의 노래, 이럴 거면 다음 생에 들었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의 퀴즈는 이거였어요. 전갈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보기는 세 가지였는데, 1번 2의 1제곱, 2번 2의 제곱, 3번 2의 3제곱, 2개, 4개, 8개였는데, 정답은요, 힌트가 아주 멋있었죠. 3번 8개였습니다. 전갈의 집게발이 또두 개니까 혹시나 여기에 속아서 1번 두 개를 고르신 바다님들도 있을 것 같은데 1번 두개 아니었고요. 2번 네 개도 아니었고요. 정답은 네 개보다 훨씬 많은 3번 여덟 개. 제가 문어라 그랬잖아요. 문어 다리 여덟 개니까 전갈도 여덟 개다. 오늘 정답을 맞히신 바다님들 추첨해서 네 분께 선물 드릴 거니까요.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방송 끝날 때쯤에 말이에요. 당첨 게시판 확인해 보시고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어. 내 이름이 있네요 싶으면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님들, 제가 요즘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날이 하나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바로 9월 8일, EBS 라디오 정승재 경청 1주년 되는 날이에요. 정승재 경청의 생일이죠. 바다님들한테 축하 메시지 받고 싶은데, 바다님들이 직접 꾸민 엽서에다가, 경청과 함께한 기억도 좋고요. 저에게 전하고 싶은 축하의 한마디도 좋고, 경청 1주년을 맞아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한 장도 안 빼놓고 액자에다가 쫙 걸어가지고 평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실 곳 주소는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라디오 정승재 경청 담당자 앞에서 엽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떤 엽서들이 올지. 바다님들, 많이 보내주셔야 해요. 노래 한곡 듣고 케이시님 모시고 이 노래를 들어요. 시작합니다.

0: 몸도 마음도 좀 지치는 날. 괜히 달달한 거 생각나고 먹고 싶고. 그래서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이나 초콜릿 한 입 딱 먹고 나면 기분이 좀 풀리잖아요. 노래도요,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듣기 직전까진 좀 피곤했는데 듣다 보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마음까지 괜히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노래들이요. 오늘은요, 귀로 즐기는 디저트. 들으면 기분이 달콤해지는 노래들과 함께합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이분 목소리를 설명하자면 부드러운 생크림에 카라멜 한 스푼 얹은 달달함. 달콤하면서도 깊은 목소리를 가진 케이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오. 왜요? 왜요?
1: 아니, 그 투표하셨었잖아요. SNS에. 투표. 안경 아, 골라달라고. 안경?
0: 맞아요.
1: 근데 제가 고른 걸 딱 쓰고 계셔가지고.
0: 그럼요, 그럼요.
1: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잘 어울리세요.
0: 아, 잘 어울려요? 얼굴이 계속 커요?
1: 아니요. 선생님 얼굴 크다고 생각하세요?
0: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1: 언제요, 제가?
0: 방송 시작하기 전에.
1: 제가 언제 생각...
0: 얼굴 큰 거를 가린다면서요.
1: 아니, 선생님.
0: 이 안경이.
1: 선생님, 제가 언제 아니, 어떻게 방송,
0: 아니, 마이크 켜질 때랑 꺼질 때랑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다르지?
1: 선생님, 저 얼굴 커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안경도 큰 걸요, 뭐, 이렇게.
0: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아, 와, 나 진짜.

0: 거짓말은 안
1: 진짜
0: 해야지.
1: 선생님. 근데
0: 예?
1: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얼굴 진짜 크시다 이렇게 말할 적
0: 그런 적은
1: 없잖아요.
0: 없어요.
1: 그니까요.
0: 얼굴 큰 거를 이 안경이 가린다고 얘기했지.
1: 아니요, 그 안경도 커가지고 그게 가려진다고 했잖아요.
0: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1: 선생님 얼굴 자꾸 크고가 뭐가
0: 아니,
1: 문제예요?
0: 내가 언제 문제라 그랬어요? 전 자랑스러운데? 그거 문제인 거예요?
1: 아니요, 선생님이
0: 나는,
1: 싫어하시는 것
0: 아니요,
1: 같아가지고.
0: 난전
1: 왜냐면
0: 좋아요.
1: 그럼 멀리서도 선생님을 볼수 있잖아요.
0: 그래요. 그래서
1: 그쵸?
0: 사람들이 저를 되게 잘 찾아요.
1: 응, 좋은 거예요.
0: 아니, 지난
1: 네.
0: 화요일에 서울에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1: SNS, 무물이라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조금,
0: 응.
1: 거기서 사람들이랑 약간 소통을 할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이렉트 메시지 말고, 그냥 그 제가 막 주제를 하나 던지면, 저 갑자기 서울 여행할 건데 어디 갈까요? 라고 하면, 그 게시판에 막 열려요. 사람들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0: 새로운
1: 이렇게.
0: SNS예요?
1: 아니요?
0: 그냥
1: 그냥 원래 기존에
0: 인별?
1: 있던
0: 인별?
1: 네. 인별인데, 약간 그냥 그걸 좀 활용해 보아서 사람들이 뭐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한번 여행을 하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0: 그걸로 영상으로 담으셨구나. 어디 어디 가셨어요?
1: 그래서 서울역에 갔다가 뭐밥 먹으라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갔다가 전시 있다가 전시 보고 커피 먹고 뭐 덕수궁을 갔는데 그날
0: 예.
1: 휴관이라서 휴관이라 못 보고 그래서 뭐 분조카 이런 데 가래요.
0: 분조카가
1: 분조카 아세요?
0: 뭐예요?
1: 분조카?
0: 분위기 좋은 카페.
1: 예스 yes,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분조카 갔다가
0: 예.
1: 또뭐 하지 하는데 갑자기 야구장을 가래요. 그 야구장 갔어요 갑자기. 저
0: 야구장
1: 야구
0: 갔어요?
1: 모르는데 네.
0: 야구장 표 구하기 어려울 텐데 어디 갔어요?
1: 잠실로 갔어요.
0: 잠실에 어떤 팀이었어요?
1: LG랑 KT 하는 팀.
0: 진짜?
1: 네. 그 현장 발매했는데요? 네.
0: 진짜?
1: 그 매표소
0: 그랬구나.
1: 가서 안녕하세요.
0: 야구를
1: 제가
0: 좀 보세요, 원래?
1: 시구를 해본 적은 있는데
0: 야구 안 보시죠?
1: 사실 야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막 그렇게 막잘
0: 좋아하는, 잘
1: 몰라요.
0: 모르시는데
1: 근데 되게
0: 가라 그래서.
1: 재밌더라고요.
0: 지금,
1: 갔는데 막 사람들이 응원가가 다 있고 선수분들마다 그 응원법이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다
1: 그래서
0: 있어요.
1: 살짝 초반에는 나 너무 겉돈다. 나 너무 몰라가지고 혼자 겉돈다 생각하긴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0: 진짜?
1: 밥도 맛있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갔는데 이긴 거예요, 그 팀이.
0: 트윈스가?
1: LG를 응원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그 물어봤어요. 인별에다가 저 오늘 KT랑 LG한테 누구 응원할까요? 했는데 그 이제 제일 빨리 보내주신 분뜻 따라야지 했는데 LG를 딱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LG를 그래서 골라서 응원을 했는데 LG가 이긴 거예요. 이겼어요.
0: 이겼어요.
1: 그래서 그 기분이
0: 얼마나
1: 더
0: 좋았어요,
1: 좋더라고요.
0: 정말.
1: 재밌었어요.
0: 그럼 앞으로 야구장 또갈 거예요?
1: 아니 재밌더라고요. 근데 야구를 좀 아는 사람이랑 가면 약간 이 설명이 될 텐데 약간 동양 하듯이 귀동양으로
0: 옆에 사람들 얘기한
1: 약간
0: 것 들으면서?
1: 환호하면 야야야 뭐 환호하는데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아저씨들이 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 듣고 그렇대 그렇대 약간 이렇게
0: 오,
1: 알았거든요.
0: 그랬구나.
1: 근데 잘하면
0: 야구장까지.
1: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잘
0: 되게 재밌죠.
1: 알면
0: 저는
1: 재밌고.
0: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엄청
1: 진짜요?
0: 갔죠.
1: 진짜요?
0: 맞아요.
1: 어디
0: 예.
1: 팬이신데요?
0: 트윈스.
1: 대박이다.
0: 네.
1: 같은 팀이었네요, 우리.
0: 그러네요. 아,
1: 오!
0: 이날 처음으로 본 거잖아요.
1: 네, 처음 봤어요.
0: 그럼 앞으로 거기 응원할 거예요, 트윈스?
1: 그럼요. 또 인연이 닿으면 계속
0: 짜리네.
1: 응원해야죠.
0: 진짜?
1: 네, 승료, 승료.
0: 승료, 승료.
1: 네.
0: 이번에 트윈스 한국 시리즈 가면 같이 가요.
1: 와! 어디로 가는데요?
0: 한국 시리즈요?
1: 네.
0: 그 잠실에서 해야지. 그럼
1: 그래요?
0: 어딜 가요?
1: 아, 전또 어디 가는 건줄 알았어요.
0: 좋아요. 분조카까지 가셨다고.
1: 네, 분조카
0: 분조카에서 뭐
1: 갔어요.
0: 시키셨어요?
1: 아, 분조카가 약간 옛날 다방 느낌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비엔나 커피랑 초코 퍼지 먹었어요.
0: 초코 퍼지.
1: 당을 아주
0: 달달한 거.
1: 충전했어요.
0: 그런 느낌의 달달한 노래를 오늘 또
1: 오,
0: 가져오셨다고요.
1: 맞아요.
0: 평상시에도 디저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1: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지. 너무 사랑해요. 저는 오히려 밥을 먹는 건 디저트를 먹기 위해 밥을 먹어요. 왜냐면 짠걸 먹거나 이런 매콤한 걸 먹어야 달달한 게 땡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저트가 메인이고 약간 식사가 에피타이저예요.
0: 평생 디저트 두 개만 먹어야 돼요. 두 가지 종류.
1: 두 가지 종류요?
0: 네.
1: 와, 어렵다. 아이스크림이랑요.
0: 네.
1: 그리고
0: 케이크? 떡볶이? 떡볶이는
1: 디저트가 아니잖아요,
0: 디저트
1: 그거.
0: 아니죠?
1: 와플.
0: 와플.
1: 생크림, 한국식 와플.
0: 그러면 저거는 마시멜로우는 안 좋아하시고?
1: 아, 마시멜로 좋아해요.
0: 갑자기?
1: 근데 아까 한 3, 4순위 정도? 1, 2순위가 너무 확실해가지고.
0: 3순위를 아이유님이
1: 맞아요,
0: 부르셨던데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죠? 그거를 오늘의 추천곡 첫 번째 곡으로 가져오셨다면서요?
1: 맞아요. 아이유의 마시.

0: 마시멜로를 가지고 왔어요.
1: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마시멜로.
0: 마시멜로 하면서
1: 달달한 노래였나
0: 네,
1: 보네.
0: 듣자마자 달달하고 그리고 이 마시멜로 그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인형이 마시멜로, 대왕 마시멜로가 춤도 춰요.
1: 아, 그러네. 여기 사진 보니까, 그쵸?
0: 맞아요.
1: 그런데 아이유 님이 더 이상 이 노래 안 부르겠다고 선언을
0: 진짜
1: 했대요. 예.
0: 너무 데뷔 초때 부르셔서 그런가?
1: 이게 너무 귀여운 거라서,
0: 아,
1: 이제 좀 민망하다.
0: 진짜.
1: 쑥스럽다,
0: 왜난 너무
1: 민망하다기보다.
0: 아직도 전 계속 듣는데요, 요즘?
1: 진짜?
0: 네, 너무
1: 얼마나
0: 귀엽다.
1: 민망한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0: 네.
1: 또 추천곡 뭐가 좋으셨어요?
0: 그 다음은 약간 마시멜로잖아요.
1: 예.
0: 그리고 무대에서 마시멜로가 등장했잖아요.
1: 네.
0: 그 다음 것도요, 안무에 사탕, 막대사탕 엄청 큰거 있죠. 우리 놀이공원 가면 먹는
1: 맞아,
0: 거.
1: 맞아. 회오리처럼 생긴 거.
0: 그런 진짜 큰 막대사탕이 등장하는 곡인데,
1: 예.
0: 소녀시대, Kissing You.
1: Kissing
0: 네. 완전
1: You.
0: 말랑말랑한 첫사랑 느낌이에요.
1: 야, 이게 언제쯤 노래예요?
0: 이거 진짜 옛날이에요.
1: 헉!
0: 이거 2007년?
1: 2007년이면 거의 데뷔할 때인 것 같은데?
0: 맞아요. 완전 2007년에 이 사탕 엄청 큰 막대사탕 들고
1: 예.
0: 이거 흔드시면서 이제 남심을 막 노리셨어요, 진짜.
1: 남심을 노렸는데, 난 이때 뭐
0: 녹였어요,
1: 했는데
0: 녹였어.
1: 안 녹았지?
0: 단단하셨나 봐요, 진짜.
1: 단단했나
0: 너무
1: 보네요.
0: 말랑말랑하지 않으셨나 봐, 심장이.
1: 아, 아까는 마시멜로가 등장하고 이 노래는 중간중간에 사탕을
0: 사탕.
1: 가지고 사탕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0: 네.
1: 와, 케이시님이 사탕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0: 예.
1: 사탕은 별로고
0: 사탕을 별로 안
1: 마시멜로는
0: 좋아해요. 마시멜로는
1: 사슴이고
0: 좋아해요.
1: 첫 번째는 아이스크림,
0: 아이스크림,
1: 두 번째가
0: 와플.
1: 와플. 좋습니다. 사탕, 와플은 어떤 맛 시럽을 끼얹는 걸 좋아하세요?
0: 사과잼, 사과잼.
1: 사과?
0: 잼.
1: 오, 사과 괜찮다.
0: 맛있죠?
1: 사과잼 괜찮아요, 진짜. 너무 달지도
0: 딱
1: 않고.
0: 좋죠?
1: 딱 좋은. 케이시님이 가져온 두곡 달콤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유의 마시멜로우, 소녀시대의 키싱 유. 마시멜로우.

0: 아이유의 마시멜로우, 소녀시대의 키싱 유두곡 들었습니다. 정말 달달함이 뚝뚝 떨어지 끈적끈적하네요, 정말. 설탕 묻은 것 같이 정말
1: 그쵸.
0: 달콤한 두 곡. 소녀시대는 데뷔 때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1: 네.
0: 더 어릴 때 느낌,
1: 그쵸.
0: 그쵸,
1: 목소리가
0: 애기들,
1: 뭔가,
0: 그쵸.
1: 네.
0: 아직까지는 좀 이런 게좀 이렇게 목청이 좀 어린, 그쵸?
1: 뭔가
0: 아,
1: 풋풋한 느낌이
0: 맞아.
1: 진짜 참 담겨 있어요, 이게 노래에도.
0: 맞아요. 어우, 좋은 노래 두곡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1: 네.
0: 다음 노래 또 달달한 건뭐 있을까요?
1: 다음 노래는 듀엣곡인데,
0: 예.
1: 수지님이랑 백현님이 부른 드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0: 드림.
1: 네.
0: 아, 좋아요?
1: 좋으니까 제가.
0: 이렇게 또
1: 아니,
0: 당황해.
1: 좋으니까 제가 추천했겠죠,
0: 아,
1: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0: 그랬어요.
1: 듀엣곡인데, 목소리
0: 네.
1: 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달달달달해요.
0: 그 달달함이 사과잼 느낌이에요? 아니면
1: 아니, 약간
0: 초콜릿?
1: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0: 바닐라
1: 초코
0: 아이스크림.
1: 아이스크림 섞인 느낌이에요.
0: 바닐라 위에다 그러면 초코를 살짝 얹어가지고 순간 냉동시켜가지고 칵! 하면 이렇게 탁! 부러지는 초코?
1: 아, 뭔지 알아요.
0: 아,
1: 그런 거. 초코 코팅 된 거.
0: 뭔지 알아, 뭔지
1: 제
0: 알아.
1: 진짜 페이보릿인데. 그런
0: 페이보릿이에요.
1: 느낌인데.

0: 근데 약간 이거는 약간 마블 초코처럼 이렇게 섞인 느낌이에요, 진짜.
1: 마블 초코처럼.
0: 네. 모르시죠? 아까 내가 봤을 때 오늘 선생님이 디저트를 잘 모르시네.
1: 저
0: 선생님 최애
1: 몰라요.
0: 디저트 뭐예요?
1: 최애 디저트?
0: 네. 꿀떡 이런 거?
1: 자두.
0: 아니, 이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얘기하고 사갓집 와플을 얘기해도 반응이, 약간 자두를 생각하고
1: 근데
0: 계셨군요.
1: 진짜 그저께 아니다 4일 전에 왔을 때는 노랬었거든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 AI한테 물어보니까 바깥에 두면
0: 네.
1: 익는다 그래서 바깥에 뒀더니
0: 후숙이 됐구나.
1: 빨개져가지고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0: 그럼요.
1: 자두
0: 디저트.
1: 중에서 왕자두 있잖아, 큰 거.
0: 아, 자두를
1: 작은
0: 좋아하시는구나.
1: 거는 쉬워. 근데 왕자두는 달아. 예, 진짜 맛있어요. 그 자두 좀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디저트로 그
0: 그쵸.
1: 요거트 아이스크림에다가 그
0: 맛있겠다.
1: 토핑으로 넣어가지고 먹어도 되게
0: 맛있겠다.
1: 맛있어요.
0: 자두 아이스크림도 진짜 맛있잖아요.
1: 맞아요.
0: 자두 젤라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젤라또
0: 너무
1: 먹어봤어요.
0: 맛있잖아요, 그런
1: 예,
0: 거.
1: 저 젤라또 먹고 싶으면
0: 네.
1: 가끔 그 로마 갔다 와요.
0: 로마까지 가요, 선생님?
1: 아, 그럼
0: 가서,
1: 젤라또를 거기서 먹어야지 어디서 먹어요, 그러면.
0: 멋지네. 약간 초밥 먹고 싶어서 일본 갔다 오는 그런 느낌?
1: 그럼요. 트레비 분수 옆에 제가 가는 단골이
0: 아,
1: 있거든요.
0: 저도 알아요,
1: 거기
0: 거기.
1: 가면
0: 거기
1: 곧바로 더
0: 뭐,
1: 알아봐요.
0: 알죠, 알죠,
1: 왔어!
0: 그럼요.
1: 딱 그래요.
0: 거기 또 유명한 티라미수 집도 있잖아요.
1: 진짜?
0: 아신다면서요, 선생님. 선생님, 하여튼. 와, 진짜
1: 좋아요.
0: 얼마나 진짜 부자시면은 진짜 젤라또를 먹으러 로마까지
1: 그러니까
0: 가시지?
1: 열심히 하세요,
0: 그러니까 열심히
1: 진짜.
0: 할게요, 저는 진짜 열심히 할게요. 따라가야,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열심히 할게요. 네네네.
1: 아니, 듀엣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케이시님은.
0: 듀엣을, 제 의지로 듀엣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피처링 같은 것도 듀엣이라고 하나?
1: 아니요, 그거 말고 진짜 듀엣.
0: 진짜 듀엣은 안 해본 것
1: 한 번도 안
0: 같아요.
1: 해봤어요?
0: 네.
1: 누구랑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0: 성시경 선배님.
1: 성시경, 1번 성시경,
0: 네.
1: 2번 김필.
0: 김필 선배님도 너무
1: 예.
0: 좋죠.
1: 3번,
0: 갑자기 정해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네.
1: 3번은 백현.
0: 너무 좋죠.
1: 백현 좋아요?
0: 네, 좋아요.
1: 그세 명. 성시경?
0: 근데 뭐 우리가 순위를 매긴다고 근데 할수 있어요?
1: 이거 듣고 연락 올수
0: 할수
1: 있죠.
0: 있죠. 하고 싶어요. 전 진짜 슬픈 이별 발라드를 하고 싶어요.
1: 이별
0: 진짜 이별
1: 발라드.
0: 발라드. 막 진짜
1: 남과 여
0: 가슴,
1: 같은 거?
0: 그런 거.
1: 그
0: 가슴 막
1: 느낌.
0: 찢어지는 거
1: 그
0: 막 그런
1: 느낌.
0: 거.
1: 세 분한테 연락 없으면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0: 근데
1: 예.
0: 우리가 노래를 할수 있을까요? 눈만 마주쳐도 너무 웃음이 나서.
1: 아니, 따로
0: 아,
1: 녹음해야지.
0: 등대고 하자, 등대고.
1: 아니, 따로
0: 아,
1: 녹음해야지.
0: 노래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 따로 녹음을 하되.
1: 녹음을,
0: 아, 녹음만?
1: 아니, 저기 갔을 때 행사나 이런 거?
0: 행사 이런 거
1: 아,
0: 같이 해야
1: 행사는
0: 되죠.
1: 되게 재밌지.
0: 그러니까요. 그냥 등대고 해야지, 뭐.
1: 저 반짝이 옷 입고 이렇게 딱갈 거예요.
0: 발라드라고요, 선생님. 조명에 반사돼가지고 우리 관객분들 눈이 아야 하시겠다고요,
1: 알겠어요,
0: 진짜. 저도
1: 알겠어요.
0: 같이 볼게요, 그럼.
1: 예.
0: 전
1: 진짜?
0: 은갈치. 은갈치,
1: 재밌겠다.
0: 금갈치,
1: 너
0: 이렇게.
1: 너무 좋겠는데요?
0: 좋아요.
1: 수지와 백현. K씨와 정승재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둘이 부른 노래입니다. 드림 듣고 오시죠.

0: 정승재의 경청, 수지와 백현이 같이 부른 드림이라는 달달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역시 잘하네요, 두분
1: 달달하죠.
0: 다.
1: 그쵸?
0: 그쵸? 듣기만 해도 기분이 달달해지는 디저트 같은 노래들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님들도 추천곡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중에서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라는 노래 아세요?
1: 오, 알죠?
0: 이 노래 진짜 아세요?
1: 꺼내 먹어요.
0: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네.
0: 이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케이시님,
1: 네.
0: 뭐 냉장고에서 뭐 꺼내 드시고 오셨어요? 지금 배고프세요?
1: 아니요, 오늘 먹고 왔어요. 두부
0: 아,
1: 도넛츠.
0: 두부 도너츠?
1: 네.
0: 그것도 다그몸 관리하느라고 두부로 된 도너츠 드시는구나.
1: 아니, 좋아해서 먹는
0: 튀긴 건 아니고.
1: 거예요. 네, 구운 거, 구운
0: 구운
1: 거.
0: 거. 기름 없이.
1: 네.
0: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퀸,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ux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옆에 한 분 더 계시네요. 누구세요?
2: 저는 케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이 노래를 들어요의 코너지기님이세요. 케이씨님의 선곡과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함께 만나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2: 오늘의 주제는 듣기만 해도 기분이 달달해지는 디저트송. 맞아. 입니다.
1: 저번 주인가 저한테 예. 저거 사주셨잖아요.
2: 달달한. 그,
1: 아니요?
2: 아, 망고 수박 주스.
1: 네. 수박 주스 진짜 맛있더라고. 맛있죠. 저는 딱 그 정도의 달기가 좋아요. 너무 단 건 별로 안 좋아하고.
2: 그거 조절할 수 있어요, 요즘. 아, 덜 그래요? 달게 뭐 이런 거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옵션 키오스크 같은 거.
1: 아,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 있어요?
2: 관심이
1: 할아버지는,
2: 너무 없어요.
1: 할아버지는 그런 거 못 해요.
2: 관심이 너무 없는 말. 아, 그래요?
1: 할 줄 알아요. 뭘 또 할 줄 몰라요. 케이씨 님은 케이크 네. 고를 때 어떤 느낌 좋아하세요? 생크림, 치즈, 초코 세 개 중에.
2: 전 초코. 완전 꾸덕한 마틸다 초코.
1: 아, 꾸덕한 거. 끈적끈적 네. 입에 들어가도 꾸덕꾸덕한 네. 거.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2: 혈관이 막힐 것 같은 맛.
1: 혈관 막히는 느낌. 네. 아이스크림 주문하실 때는 컵콘.
2: 콘이죠.
1: 어, 난 컵인데 진짜.
2: 왜요?
1: 어?
2: 그럼 콘에 그 콘도 먹을 수 있잖아요.
1: 콘은 어차피 안 먹어요.
2: 왜요? 저는... 부자들은 안 먹는구나. 콘 따위 버리는구나.
1: 좋아하는 맛은 뭐예요?
2: 좋아하는 맛이요? 피스타치오 네. 맛 좋아요.
1: 피스타치오. 네. 아, 약간 견과류 느낌
2: 아니면
1: 좋아하세요?
2: 아니면 초코퍼지.
1: 초코퍼지. 초코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2: 초코쟁이에요, 저
1: 초콜릿
2: 진짜.
1: 무스 맛있는데.
2: 아, 초콜릿 무스 맛있잖아요, 그거.
1: 그죠, 거기 이게 알갱이로
2: 뭐
1: 씹히는 게.
2: 초콜릿 밖에
1: 그래, 그래.
2: 있고. 맛있어요. 진짜,
1: 그런데 제가 좋아하면 네. 단종되잖아요. 지금 또 단종됐어요.
2: 그거 그래서. 단종됐어요?
1: 와, 나 진짜 너무 열받아서 정말.
2: 좋아하지 마세요.
1: 그러니까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
2: 그러면.
1: 그러니까.
2: 지금 없어졌어요?
1: 어떡하지?
2: 뭐 그 딴 거 먹으면 되지.
1: 어, 나 경청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단종되면 어떡하지?
2: 그럼 진짜 이거 나중에 파묘되겠다. 이때 얘기해가지고. 마음을 숨기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척하지 마세요 그럼.
1: 좋아요. 우리를 아주 달콤하게 위로해주는 디저트처럼 노래도요. 오. 가사와 멜로디 또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달달하게 해주는 곡들이 참 많은데 우리 바다님들이

0: 각자의 디저트송이라 그러면서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우, 달달해. 시작할 때부터
1: 소년 소녀
0: 달달해.
1: 백서 그런 그녀 있어
2: 알죠 이거
0: You know. 아세요?
2: 네
1: 소리 없이 다가온 소문처럼 다가온 사람
0: 아역배우
1: 내
0: 최유리가 피처링한 김성철의 노래예요. 티라미스 케이크.
2: 맞아요
0: 원래 이 노래는 밴드 We Are The Night의 곡이래요. 근데 2018년에 드라마 투제니에 배우 김성철이 부르면서 다시 알려졌다 그러네요. 티라미스 케이크. 좋아하는 사람한테 설레는 마음을 티라미스 케이크 같다고 이렇게 달달. 애기 소리도 들리죠. 달달합니다. 다음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하시잖아요.
2: 검정치마.
0: 이 노래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2: 그럼요.
0: 진짜 검정치마 좋아하시는구나. 멀리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사랑하고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을 담은 달달하면서도 애틋한 노래라고 하네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는 같이 늙고 싶다고 약속을 해줄게요.
2: 너무 짠하죠.
0: 이거는 지금 저거네. 결혼하기 싫다고 일단은 거절을 했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같이 늙을게. 이번 생은 나 혼자 늙고 싶어. 다른 사람이랑 늙고 싶어. 이거 아니에요?
2: 아니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는 그러니까 그때 말을 못한 거지. 나랑 이제 여생을 함께하자 말을 못해서 우리가 다음에 다시 또 만나게 되면 그때는 얘기하겠다.
0: 프로포즈를 못한 거네, 그러면?
2: 그렇죠. 근데 그 못하는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다른 여자랑 만나고 내가 다시 돌아올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0: 죄송합니다. 다음 노래도 계속 들어보죠, 뭐.

0: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정용화의 노래인데요. 아! 일명 이거, 단말송.
1: 이거 그 엄청 유명한 맞아요. 그 우결 거기서 나왔었잖아요.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정용화님이랑 서현님이랑 가상 결혼해가지고 안 보셨죠?
0: 진짜.
1: 아유 못 보셨어 이것도. 거기서
0: 케이시님 우결할 때 활동 안 하셨어요?
1: 저 활동 완전 애기였죠 저.
0: 애기였어요?
1: 학생이었어요.
0: 그러셨구나.
1: 대박이다.
0: 우결 너무 좋아.
1: 너무 좋잖아요.
0: 정말 재밌었는데 그쵸?
1: 네.
0: 그때 나왔었던 노래였습니다. 연애할 때 반말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존댓말하는 게 좋으세요?
1: 전 뭐든 반말 존댓말 섞어서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아 섞어서?
1: 네.
0: 그게 좀 약간 존중받는 느낌인가? 그쵸?
1: 너무 반말만 하면 약간 너무 격이 없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존댓말만 하면 안 친한 것 같고 반존댓말을 좀 섞어서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구나. 다음 곡도 듣게요.
1: 네. 그렇구나.
0: 스트레이키즈의 청사진. 우리 바다님이 추천해 주실 때 덥고 힘들고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갈 때쯤 시원하고 달달한 디저트 먹으면서 듣기 좋아요 이러셨네요.
1: 청량하네요.
0: 그쵸? 밝은 노래네요.
1: 소다마 쭈쭈바 같아요.
0: 쭈쭈바 같은 노래. 요즘도 쭈쭈바 있나? 있죠?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이번에는 바다님이 추천해 주신 달콤한 디저트 송인데 팝송이에요. 와,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2014년에 발표된 마이클 잭슨의 노래인데 원래는 1983년에 녹음해뒀던 얘기인데 발표를 안 했었대요.
1: 이 발표곡으로.
0: 네. 그걸 2014년에 새롭게 프로듀싱해서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그죠?
1: 아니 이게 20년 뒤에 이게 나온 건데 이렇게 안촌스러울 수가 있냐고요.
0: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정말 너무 댄스곡도 지금 들어도 너무 멋있잖아.
1: 그러니까.

0: 맞아요.
1: 와, 유행을 타지 않아요, 절대.
0: 맞습니다. 이렇게 바다님들의 추천곡을 듣고 왔습니다. 바다님들 선곡 덕분에 이 여름밤이 더 달달해진 느낌입니다. KC님의 추천곡 이제 또 일하셔야죠.
1: 네네네. 네,
0: 추천곡 또 뭐가 좋으셨어요?
1: 멜로망스 분들의 사랑이랑 사랑인가봐.
0: 이 멜로망스는 워낙 보컬이 달달하잖아요.
1: 그러니까 목소리가 엄청 솜사탕 같으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달달해가지고 멜로망스를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곡해왔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이 곡이 배우 안효섭, 김세정이 출연한 로맨틱 코미디 산에 맞선이라는 드라마 OST로 맞죠. 발표된 곡이래요. 로맨스 드라마 OST는 다 좋아.
1: 맞아요.
0: 지금 우리는 사랑일까? 이 노래 알아요?
1: 모르는데요.
0: 모르는구나.
1: 뭔데요? 알려주세요.
0: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드라마 뭐예요?
1: 모르죠, 저는 선생님.
0: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1: 뭐예요?
0: 모르세요?
1: 뭐, 여인천하?
0: 아니, 여인천하 말고. 여인천하는 사극 아니에요?
1: 뭐 선생님 김봉도 이런 거?
0: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게 그게.
1: 야인시대.
0: 연애의 발견.
1: 연애의 발견, 네. 주열매 나오는 거.
0: 예, 여름이 주열매.
1: 여름이 나오는 거.
0: 여름이랑
1: 우리 그때
0: 내가 정태야. 내가 정태하라고.
1: 알아요. 그 덩굴에다가 이렇게 이것도 다른 거다. 섞였다.
0: 섞였구나.
1: 뭔지 알아요, 하여튼.
0: 아무튼 드라마 로맨스 드라마 OST는 언제 들어도 좋잖아요.
1: 맞아요. 달달하잖아요.
0: 이렇게 막 설레는 장면, 막 뛰어가는 장면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0: 그리고 살짝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다음에 탁 막 비 쭉 내리면서 이렇게 딱 갑자기 눈물 톡. 태아가 헤어지제 이러면서 울잖아, 여름이가.
1: 맞아요. 엄청 오래된 연인으로 나오잖아요.
0: 그러니까.
1: 맞아요. 그 기차역에서. 같이 여행 가려고 하는데 안 신나 보여가지고.
0: 그 드라마의 핵심 내용, 교훈이 뭐예요?
1: 뭐예요?
0: 여자친구들이요.
1: 왜요?
0: 의심하지 말자. 남자친구의 사랑을. 의심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1: 남자친구들아, 잘 들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걸 잊지 말자. 그 여자가 당연하지 않아. 언제든 다른 남자에게 갈 수도 있고 소중한 건 사라져, 이 남자친구들아.
0: 지금 누구 생각하면서 지금 한 건데?
1: 아니,
0: 눈빛이 되게 무서웠는데 지금?
1: 아니, 갑자기 여자친구들아 라고 해서 하길래 나도 남자친구들아 이렇게 했어.
0: 한번 들어보죠. 뭐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들어보겠습니다.

0: 이 노래를 들어요. 오늘은 달달한 디저트 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듣고 왔습니다. 역시 보컬 음색이 그냥 있어도 달달한 아주 좋은 로맨틱한 노래. 다음 추천곡도 로맨틱하다면서요?
1: 네.
0: 뭐예요?
1: 이석훈님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제목부터 이미 반칙이죠.
0: 그런데
1: 네.
0: 그거 아닌데. 열
1: 왜요?
0: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닌데. 너이기
1: 그러니까요.
0: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요.
1: 놀랐어.
0: 아니, 정말. 어떻게 열 가지를 이유를 댈수
1: 그러니까
0: 있어.
1: 그래서 더
0: 감히.
1: 대단한 거라니까요. 왜냐면 이제 연인이 사랑하다가 근데 있잖아. 갑자기 막 질문하잖아. 여자가. 근데 있잖아. 갑자기 내가 왜 좋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0: 왜 물어봐, 근데, 그런 걸? 그러니까
1: 뭐.
0: 괴롭히려고 그러는
1: 아니 뭐
0: 거잖아요.
1: 정치 얘기할 거야, 경제 얘기할
0: 그러니까
1: 거야. 이런 거
0: 얘가
1: 얘기하는
0: 좀
1: 거지.
0: 한동안 이렇게 놔주면
1: 네.
0: 너무 안 괴로울까 봐한 번씩 괴롭혀야 되잖아. 남자친구,
1: 아니,
0: 그죠?
1: 그냥 스몰 토크 하는 거예요. 원래 커플들끼리는 스몰 토크가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근데 너는 날왜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얘가 왜 좋지? 이렇잖아요, 거의. 근데도 10가지나 이유를 막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전 그게 일단 대단한 것 같아요.
0: 10가지?
1: 네.
0: 몇 가지까지 얘기하면 합격이에요?
1: 뭐 합격은 없어요. 그냥 말해주는 걸로도 고마워요, 그냥.
0: 진짜?
1: 네.
0: 하나씩 다 이렇게?
1: 그냥 뭐 이래서 좋지. 근데 뭐다 좋아. 이렇게가 다 거의 이렇게 얼버무려지잖아요. 왜냐면 나도 대답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0가지는 너무
1: 그럼
0: 많아.
1: 그때부터 생각하겠지.
0: 한 4가지나 3가지
1: 이러면서.
0: 정도가 제일 맞을 것 같은데? 2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1: 진짜요? 뭐 예쁘고 착하고 이런 건100% 들어가
0: 나 얼굴
1: 있겠죠.
0: 보고만 나또 이른다 그러면?
1: 어떤 여성분들을 만났길래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 그렇지 않아요. 예뻐서 맞아 맞아 이런
0: 맞아 맞아
1: 예쁘지
0: 그런다고?
1: 이렇게 네 눈에야 예쁘면 되지 약간 이러지 누가 너나 얼굴 보고 만나 진짜 막 이렇게 누가 해요?
0: 안 그래요?
1: 안 그러지 않아요?
0: 안 그렇구나.
1: 근데 남자들은 너 잘생겨서 만나 이러면 또 좋아하잖아요.
0: 잘생긴 거 완전 좋지.
1: 그러니까요.
0: 딴거다 필요 없음.
1: 나도 얼굴 보고 만나 이런.
0: 너무 좋지, 진짜. 최고지. 아, 정말.
1: 진짜 웃기다.
0: 아니, 근데 케이시님은
1: 네.
0: 콘서트 때
1: 네.
0: 안 물어봤어요? 팬들한테
1: 그러니까 나
0: 왜
1: 왜
0: 내가
1: 좋아해?
0: 좋아요?
1: 사람들이 근데 나왜 좋아해? 나 좋아하지 마. 제가 그러거든요. 얘들아, 나 좋아하지 마라. 너네 상처받는다. 맨날 그래요. 근데 좋대요.
0: 그거 왜 좋대요?
1: 물론 그게 좋아요.
0: 진짜? 좋대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약간 저런 사람을 좋아하기보다 제 생각에는 그냥 제 노래를 좋아해 주시니까 그 노래를 제가 부르니까 전 약간 원 플러스 원처럼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0: 지금 이런 성격을 아는 사람이 누구누구 있어요?
1: 우리 팬들은 알죠?
0: 팬들만 알아요?
1: 그렇겠죠?
0: 그러면 나가서 방송 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막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 방송을 잘안 하니까
0: 왜안 하세요?
1: 안 불러주시니까요.
0: 불러주면 할 거예요?
1: 근데 좀 쑥스럽고.
0: 갑자기 쑥스러워.
1: 아, 그 약간, 근데 약간
0: 나
1: 이런 게 있었어요.
0: 미치겠어.
1: 옛날에 제가 옛날에 회사에 있었을 때 약간 신비주의 이런 걸로 방송을 잘안 내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케이씨는 뭔가 방송을 안 하는 가수로 된것 같아요. 근데
0: 진짜.
1: 저는 뭐, 하면 하는데 몰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0: 하면 하는구나. 재밌지? 우결 같은 거 찍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1: 근데 또 부끄럽다. 내가 또 남자 앞에 하는 이런 행동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야! 막 이런 소리 못 내고, 아이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0: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에 이어서 두 번째 곡은요.
1: 그리고 그 다음 노래는요, 러블리즈의 아츄라는 노래 있어요.
0: 아추요.

0: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러블리즈의 아츄 두곡 듣고 왔습니다. 이석훈님의 노래는 뭐라 그래야 되지? 예전에 아주 전형적인 발라드 느낌인 것 같고요.
1: 맞아요.
0: 러블리즈의 아츄는 전형적인 깜찍하고 발랄한 노래네요.
1: 다 전형적이었네요.
0: 그러네요. 오늘 이 노래를 들어요. 한 시간 동안 함께 봤는데, 듣기만 해도 기분이 달달해지는 디저트송으로 채워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달콤한 디저트, 와플, 아이스크림 느낌이 좀 났나요?
1: 네, 너무 달달했어요. 그리고 또 집에
0: 네.
1: 가서 달달한 걸 하나 먹어야겠다 생각도 들었어요.
0: 냉장고 안에 또뭐 있어요?
1: 많죠, 많죠.
0: 뭐
1: 다
0: 있어요?
1: 쟁여놨죠.
0: 다
1: 빵도
0: 쟁여놨어요.
1: 있고,
0: 빵은 얼려야 되는데?
1: 얼려놨죠, 냉동고에.
0: 소금빵?
1: 소금빵도 있어요.
0: 맛있겠다. 소금빵이 원래 이렇게 버터 향이 나요?
1: 맞아, 맞아.
0: 진짜
1: 다시
0: 맛있더라,
1: 구워
0: 진짜.
1: 먹어야죠, 다시. 오븐에.
0: 오븐에다가?
1: 다시 구워
0: 근데 빵 오븐에 구우면 왜 딱딱해져요?
1: 먹어야죠. 약간 수분이 없어서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수분을 같이.
0: 그래요?
1: 아, 그래서 빵도 저 샌드위치 해 먹을 때 빵에 물을 좀 뿌리고서는 오븐에 굽거든요?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딱딱한 게.
0: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1: 물을
0: 그쵸?
1: 좀 뿌려서.
0: 매주 금요일 케이신인가 바다님들의 음악 취향을 공유하는 시간 이 노래를 들어요.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인별그램, 반디엠 메시지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달달했습니다.
0: 야, 이제 7일 더 하면 얼마야? 28일 날! 거의 금요일에, 마지막 금요일에. 그쵸? 8월에. 그때
1: 진짜
0: 보시겠네요.
1: 맞아요.
0: 그때는 조금 더 선선해졌기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바다님들의 추천곡 중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EBS 라디오 정승재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바다님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들 만나볼 겁니다. 라디오 듣고 있는데 와, 내가 신청한 노래가 딱 나오잖아요. 오, 이거 내가 신청한 건데 하면서 얼마나 반가운데요. 기분도 정말 좋아진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바다님들도 혼자 듣기 너무 아깝다 싶은 노래, 우리 바다님들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경청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의현님이 보내주신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자존감 떨어질 때마다 듣는 곡이에요. 흐흐 하시면서 영화 위대한 쇼맨 OST인 This Is Me를 신청하셨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위대한 쇼맨.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 함께 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하죠. OST인 This Is Me는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숨지 않겠다. 이 모습 그대로가 바로 나다. This Is Me라고 외치는 그런 노래입니다. 요즘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신 바다님들이 계시다면, 괜히 좀 내가 작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바다님이 있다면 이 노래 들으면서 마음 달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의현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키알라 세트리 부른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 This Is Me 듣고 오겠습니다.

정의현님이 자존감 떨어질 때마다 들으신다는 노래, 영화 위대한 쇼맨 OST This Is Me 듣고 왔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느낌이지 않아요? 그쵸? 아주 웅장한, 마치 그 뮤지컬의 한 장면 시작하는 느낌처럼 아주 거창한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7084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생선님, 저희 가족은 얼마 전에 제주도로 여행 가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왔어요. 제주도 여행할 때 차귀도에 갔는데 그곳에 돌고래 100마리 봤답니다. 와, 낚시도 했는데 큰 우럭도 많이 잡아서 더 신이 났고요. 제주에서 만들어 온 행복한 추억 떠올리면서 YB의 흰 수염 고래 신청합니다. 차귀도 아세요, 여러분? 유람선 같은 거배 타고 제주 서쪽에 있어요. 그게 아마 차귀도일 거예요. 저 갔다 온적 있는데 거기 딱 내리자마자 차귀도 주민분이 저를 보시자마자 아이고 수학생이 여기 웬일이야?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차귀도. 되게 조그마한 섬인데 저는 아주 더울 때 가가지고 계속 카페를 찾았었던

기억도 좀 납니다. 제가 제주도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장소는, 거기가 뭐더라? 형제해안로라고 있어요. 형제해안로라고 삼방산 밑에쯤에서 송악산 쪽으로 가는 그 길이 형제해안로거든요. 그 해안로처럼 쭉 가다 보면 중간에 어딘지 얘기하면 안 돼. 그럼 거기 사람 많아지면 안 돼요. 중간에 해물라면 파는 데가 있는데 길가 바로 옆인데 딱 거기에 바깥에 책상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 딱 앉아가지고 라면 먹으면 제가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데려 갔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러브 플레이스가 됐어요. 아, 너무 좋아요, 거기.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탁그 라면이랑 거기 탁. 혹시 차기도에서 돌고래 구경하셨다 그랬는데 이 노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7084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YB가 부릅니다. 흰수염 고래.

제주도에서 돌고래 구경하고 오신 7084님이 추천해주신 곡이었죠. YB의 흰수염고래. 이 노래는 참 가사말도 좋고 들을 때마다 그 YB 특유의 그다 뭐라 그러죠? 힘 있는 목소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엄여진님이 또 신청해주신 곡도 있네요. 항상 2시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신청해 주셨네요. 여름아 부탁해는요, 원곡이 2002년에 남성 듀오 인디고가 발표한 곡입니다. 여름 노래 하면 이 노래 떠올리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여름 명곡이 24년 만에 볼빨간 사춘기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원곡의 신나는 여름 분위기,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맑고 청량한 목소리까지 느낄 수 있는 곡. 엄여진님이 신청해 주신 볼빨간 사춘기가 부르는 여름아 부탁해. 같이 들어볼까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8월 21일 금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평일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요. 주말에는 잠깐 쉬어가면서 하고 싶은 것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는 스탠딩 에그의 휴식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우리 바다님들 코 잘 자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지난주에 막을 내린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에서요.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며 주목을 받은 음악 다큐작 영화 한 편 소개합니다. 이 가나, 아프리카 가나의 전설적인 키보디스트 키키 지안을 조명한 Too Much Music입니다. 키키 지안, 그는 10대 시절 세계적인 아프로 락 밴드인 OCB사에서 활동한 키보디스트입니다. 하지만 그의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밴드의 행태에 탈퇴한 후에 솔로 활동을 이어갔고요. 아프로 디스코, 펑크 음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영화 Too Much Music은 이 로카르노 영화제의 오픈도어스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제작 지원을 받아 곧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쯤 어쩌면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쯤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오늘 첫 곡은 가나의 바로 그 인물 키키지안 그의 곡 디스코 댄서 듣고 왔습니다. 제가 뭐 이런 사례를 많이 알고 있진 않지만 유명한 사례들이 영미권에도 많죠. 미국의 이 디스코나 펑크 얘기를 하니까 펑크의 또 아버지죠. 제임스 브라운의 그 행태도 문제적인 행태도 생각이 나서요. 그 함께 그 음악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드러머 클라이드 스터블필드라는 사람의 공로를 결국 인정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외에도 저작권을 잘못 고의적으로 또 표기한 경우도 있었던, 그 외에도 많죠. 뭐 인정상 아 이건 이 곡이 성립되는 구성 요소 중에서 밴드라면 예를 들어서 뭐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같은 경우 그 3인방 중에 앤디 서머스의 그 기타 연주가 없이 이게 성립이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저작권이랄까? 많이 있죠. 그 경우가 키키지안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그 아까 오시비사라는 밴드의 곡은 잘 모릅니다만 키키지안 같은 그 뭐 신동 10대 어린 나이 그러니까 12살 뭐 14살 이런 어린 나이에 연주를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또 얼마나 날고 기는 실력으로 또 이바지하겠습니까? 오시비사의 음악에 두루두루 그런 역경을 다 겪어내고 나름 디스코 중에서 아프로 디스코는 생소합니다만 아프로 디스코라는 70년대 이 붐에 기여를 충분히 했다 그런 아이콘이다라는 정보가 만들어질 가나의 영화 감독의 작품 속에 담긴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로카르노 영화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4년 단위로 아마 지역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해서 4년 동안 아프리카 영화 산업 지원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올해가

그두 번째 해이고, 그 가나를 비롯해서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말리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이렇게 10개의 나라 6편의 장편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OTT가 풍년이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아직도 아프리카 출신의 작품들은 빈곤하죠. 자,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음악가 고란 브레고비치의 영화음악 두곡 이어서 듣고 오죠. 에밀 쿠스트리차의 1995년작 언더그라운드 사운드트랙에 수록된 카보베르데의 세사리아 에보라가 부른 아우센시아 부재 먼저 듣고요. 이어서 파트리스 시에로가 연출한 알렉상드르 듀마 원작의 소설의 영화 버전이죠. 여왕 마구 이 사운드트랙에서 이스라엘 가수 오프라 하사가 부르는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부제는 깐토네로, 어두운 성가입니다.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고란 브레고비치가 작곡한 영화 음악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영화 언더그라운드 사운드트랙에서 세사리아 에보라가 부른 아우센시아 부제 먼저 들었고요. 영화 여왕 마고 사운드트랙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수 오프라 하자가 부른

오늘은 2009년입니다. 제82회 오스카 수상작 살펴보겠습니다. 스코어 부문 상을 받은 영화는 디즈니 픽사의 장편 애니메이션 업이죠. 마이클 지아키노가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주제가 부문 수상자는 음악 드라마 영화 크레이지 하트에서 음악을 담당한 티본 버넷과 라이언 빙햄입니다. 업의 스코어에서 메리드 라이프, 이어서 크레이지 하트의 주제가 The Weary Kind를 라이언 빙햄의 노래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획 매주 금요일에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9년 제82회 수상작을 살펴봤고요. 먼저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은 작곡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Married Life, 기혼자의 인생입니다. 2009년 픽사 작품이죠. 애니메이션 업. 아, 참, 왜 이런 작품에서 눈물이 날까? 당시 눈물을 숨기면서 그랬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이해도 되네요. 노인 칼 프레드릭슨이라는 꽤나 퉁명스럽고 거친 인물 곁에 아주 천진난만한 소년 러셀이 나오죠. 수천 개의 풍선으로

집을 띄워서 집을 날려서 그 안에서 남미까지 날아간다. 이런 설정인데 정말 만화적인데요. 감동이었습니다. 소년 러셀만큼 심슨 캐릭터 랄프 위검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좀 짠해지는데 아무튼 오스카 주제가상을 탄 음악은 영화 크레이지 하트의 주제가였죠. 라이언 빙햄이 부른 The Weary Kind였습니다. 미국의 또 전설적인 프로듀서 티본 버네트가 관여를 했죠. 이 작품 음악에. 그리고 더 놀라웠던 점은 제프 브리지스가 이렇게 멋진 훌륭한 음악가인지는 소문은 많이 들었어도 뭐 Fabulous 메이커보이스라는 영화작에서 오래전에 실력을 한번 과시한 적이 있지만 또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컨트리 뮤지션으로 분한 이 작품에서도 놀라웠습니다. 직접 노래하고 기타 연주를 보여줬는데 사운드트랙에 수록된 OST에 수록된 이 노래는 영화에서는 제프 브리지스가 직접 불렀으나 또 영화에 출연한 가수이자 배우 라이언 빙햄의 버전으로 수록이 됐고요. 오늘 그 버전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 소개한 아티스트 가운데 세 분 다시 한번 만나보죠. 페루의 다니아 리벨타디의 2001년 음반 코스타 네그라 수록곡입니다. 까요 라 루나 달이 진다. 여러 글로벌 음악 장르들을 다뤘고요. 그리고 앨범이 나온 레이블이 또 그런 월드 글로벌 음악 전문 레이블인 유럽의 루스 아프리카를 통해서 약간 그런 길을 모색하는 그런 작품 활동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아티스트 인도네시아의 로마 이라마죠. 이 곡도 그때 이슬람의 가르침을 또락 음악에 실어서 전했다라고 주중에 소개한 두곡 중에 한곡 꽤나 독특했죠. 오늘은 이렇게 그가 낙와 낭둣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포교를 하는 음악을 하던 시절을 낙와 낭둣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의 커리어에서 이번 곡은 그의 행보가 영화로, 다큐 영화로 만들어진 그 시기에 발표된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1980년 투쟁과 기도라는 제목의 영화 주제가 역시 투쟁과 기도입니다. 베르둥간 다도아. 마지막 포르투갈 아티스트 마리타를 만났었죠. 오늘은 2020년 마리타 칸타 아말리아. 마리다 아말리아를 노래하다. 탄생 100주년, 헌정 음반에서 마리자가 해석하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대표 레퍼토리 중한 곡입니다. 파두 포르투게스, 포르투갈 파두까지 이어서 듣고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쿠바이의 파블로 밀라네스가 부르는 미라메 비엥, 나를 잘 보렴입니다. 파블로 밀라네스의 1982년 자작곡인데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화자는 이제 막 청춘기를 맞이한 손녀를 바라보며 인생 무상을 느끼고 허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올바르다고 말하는 삶의 길이 아닌 다른 삶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고 무엇보다 돌아보며 기억할 수 있음에 스스로 위로합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날 자세히 봐. 모든 여자를 사로잡을 만한 남자는 아니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이 지나갔으니까. 널 자세히 보면 새삼 감탄한단다. 어떤 남자도 매혹될 만큼 아름답구나. 너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어. 너와 나란히 걸을 때면 난 괜히 초조해져. 그래서 괜히 웃기도 하고 가슴이 아릴 만큼 아파지기도 하지. 이 거짓말을 더는 계속하고 싶지 않구나. 너의 삶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나의 삶은 새어나가고 있구나. 넌 하고 싶은 게 뭐니? 경험을 쌓고 싶겠지. 너의 젊은 연인은 별 생각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찾고 있는 거겠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생각을 흐리는 것이 아닌 것, 계속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찾아서. 그런데 난 뭐가 하고 싶은 걸까? 증명하고 싶어. 모든 것엔 때가 있다는 말이 틀렸다고. 한번 지나간 인생은 돌아오지 않으니 때마다 거쳐야 할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그때를 놓치면 다른 것을 찾아 나서야 하고, 그러다 황혼기에 접어들면 눈이 멀어버린다고. 운명은 그런 널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고. 증명하고 싶다고. 더 이상 찾지 마. 너의 운명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 날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될 거다. 난 내가 바랐던 평화로운 시간으로 돌아가려 한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때에도 나는 기억을 하게 될 거다.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세음행 전한 노래 오늘은 쿠바의 파블로 밀라네스의 1982년 곡이었죠. 미라메 비엥 날잘 보렴 노래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는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잠시 후 이어집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음악 중에서요. Amor de loca juventud 젊음 그 미칠 듯한 사랑 이 음악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땅끝마을 해남의 작은 섬 어불도. 초등학교를 가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없어서 33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공동 육아방이 만들어진 건데요.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작은 공간이지만 장난감과 책, 이유식을 만들 부엌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며 품앗이 육아를 하는 부모와 귀여운 손주들을 봐주시는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나 봅니다. 마을 어른들의 품에서 같이 놀고 배우며 커갈 어불도의 아이들. 땅끝 섬마을에서 우리의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2부 첫 곡은 윤상의 이 Giorni della Musica, 음악의 날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가수의 가창이었죠. 에니코 루제리의 노래였고요. 윤상 작곡가 윤상이 자신의 노래를 이 에니코 루제리의 가창으로 제작한 레나티미엔토라고 명명한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바로 오늘의 2부 순서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금요일 2부 새음행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저의 사적인 해설도 있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이죠. 요일디의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음반은 일단 계기가 된 거는 월요일에 한태인의 월드차트 시간에 또 멕시코 리저널 노르테뇨 아티스트를 소개하다가 한국의 컨츄리가 나름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듣던 그런 이름은 지금 제가 잊어버린 그런 아티스트들 서수남 하청일 밖에는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제가 한태인 씨한테 한국의 인디 아티스트 중에서 불나방스타 소세지 클럽 언급을 했었는데 태인 씨가 100% 동감하지 않아서 제가 좀 착각했나 그래서 다시 좀 집에 가서 들어봤더니 노르테뇨의 흔적은 뭐 인트로 몇 마디 그러니까 아코디언 반주에 맞춰서 곡의 서두를 이렇게 분위기를 까는 그러나 그 반주 다음에는 바로 반전이 있는 그런 형태의 재미난 편곡이 이제 불나방스타의 방식이라면 뭐 AI 검색을 통해서 또 심층 있게 찾아본 결과 한국 사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유일하게 또 바비빌이라는 아티스트를 리마인드를 해주더라고요. 맞죠. 정바비가 이끌던 아메리칸 컨츄리를 표방한 그런 음반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소개하는 음반의 음악적인 결은 약간 그런 스타일과 장르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노르테뇨보다는 메인스트림, 컨츄리, 그 방대한 미국 시장의 음악성 그런 스타일과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당대 이 음반이 나왔던 70년 초반의 히트송, 아메리칸 컨츄리의 히트송도 연주돼 있고요. 이 음반은 한국인 뮤지션들 6명으로 조합된 그룹의 아마도 유일한 음반일 겁니다. 본인들께서도 음반이 나온 지 알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건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1973년 미국 내슈빌에서 마스터링 거치고 레코컷을 했다고 바이닐로 나온 거죠.

코리안 그랜드 올 오프리에 스테이트 사이드라고 하고 느낌표가 팍 찍혀 있습니다. 스테이트 사이드. 13곡을 수록한 이 음반 전체를 들어보겠습니다. 32분 살짝 초과하는 그런 분량인데요. 오리지널 곡은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곡 정도 빼고는 모두 당대 아니면 컨트리 스탠다드 인기곡을 커버한 그런 버전입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 사회에 상당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사에 끼친 그런 어떤 영향도 상당하고 우리 선배들이 일했던 터전이기도 하고 주한미군의 그 클럽들 그리고 그게 어떤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가지고 스카우트를 했죠. 그들이 로컬 뮤지션들, 한국 뮤지션들을 스카우트하면서 등급이 나눠져서 그 연주력에 따라서 ABCD 뭐 이런 체제였다고 전해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연예계, 한국 연예계 데뷔한 그런 뭐 유명 인사들도 그 시절에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게 이제 기록에 있고요. 근데 컨트리보다는 락에 대한 어떤 회고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신중현 선생, 또뭐 조용필 한국의 가왕, 그의 이력 중에도 그런 게 있고. 오늘은 그 찾다가 제가 접한 한국에 발간되는 영자신문에 게재된 두 개의 기고 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코리아타임스의 2019년 하반기에 한 번, 그리고 2023년에 또한 차례 서로 다른 필자가 기고를 한 한국 컨트리 뮤직에 대한 그냥 단상이에요. 뭐 이게 뭐 자세하지 않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순환, 김동석, 조영길이라는 뮤지션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23년이니까 3년 전이기 때문에 당시 80대 초중반이셨던 분도 계셔서 지금은 뭐 이들이 생존해 계시는지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데 60년대에 미팔군 활동 웨스턴 주빌리라는 밴드를 또 중심으로 다들 뭐 박선환 씨도 그렇고 영어 명칭으로 활동을 하셨고 김동석 씨는 본인 그냥 한국 이름으로 활동하신 것 같은데 이분의 이력 보면은 기사에 따르면 M 방송사 교향악단 악장을 지내신 분이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듀오 한 팀의 히트곡의 작곡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러나 뭐 아까 언급한 서수남 씨 같은 경우는 메인스트림, 한국 메인스트림 가수로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오늘 언급한 이세분 다. 심지어 미팔군, 줄여서 미팔군이라고 얘기할게요. 앞으로는. 예, 계속. 미팔군 무대의 커리어를, 60년대에 시작된 그 커리어를 이 기사 나갈 당시 2019년까지도 유지를 하셨어요. 뭐, 잦은 무대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점점 줄었을 테니까요. 그런 무대에 설 기회나 행사 같은 게. 하지만, 주한미군 관련한 음악이 필요한 행사에는 60년대 이후 꾸준히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핵심도 약간 아직도라는 뉘앙스에, 아직도 현역인, 뭐 이런 뉘앙스의 취재 기사였는데, 이 음반이 좀 신기한 거는, 미국에서 일단 발매가 됐고, 그리고 음반의 속지나 뒤를 촬영한 자료는 없어서 실명이나 뭐 자세한 그런 어떤 제작 정보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조영길 선생이, 그리고 그 외에 이름을 특정할 수 없는 다섯 분의 한국 뮤지션들이 참여한 게, 이게 무슨 학술지를 제가 뭐, 참조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네 뭐 이런 뉘앙스일 것 같습니다. 그 정황상 이분들의 흔적을 여기서 발견한 것이고요. 이게 조사에 따르면 AI와 함께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컨트리 전문 아카이브에 언급이 돼 있는 그런 음반이고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복무 기간을 투어라 그러죠. 첫 번째 투어다. 한국 투어를 마치고 스테이트 사이드,

그게 이제 귀국한다는 의미죠. 미국으로 다시 이 투어를 마치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돌아가는 기념 음반 형태로 커스텀 레이블에서 제작된 그런 음반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뭐 3년이든 6년이든 그 이상이든 굉장히 이들의 연주와 음악으로 복무 기간 동안 쌓인 추억을 가져가고 싶었던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걸 기억하게 된 그런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클럽이나 다양한 무대에서 코리안 그랜올 오프리라는 이 밴드가 연주해준 대표 레퍼토리를 13곡을 추려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 덕분에 이 음악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이 여섯 분의 모습이 당시 그 공연 포스터로 남아 있는 그런 뭐 개인 소장 자료가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선곡표에 자료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뭐더 파다 보면 뭐 실제로 이 음반은 디스코그에 거래가 되는 그런 음반이기 때문에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게 콜렉터의 입장에서 제가 입수를 한다면 자세한 제작 자료를 조금 더 확인할 수는 있겠죠. 조영길, 이 선생이 리더로, 아, 8명이네요. 남성 연주자 6, 그리고 여성 보컬 2. 그러니까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규모가 있는 그런 밴드였습니다. 당시 90년대 기준으로 70년대 초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전국 한 50여 개 주둔 기지, 장교 클럽, 그리고 직업군인 클럽, 사병 클럽, 이 두루 연주를 벌였다고 하고요. 2019년에 뭐 공식적으로 해체하셨는지 비공식의 해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이 레퍼토리를 소개해야겠죠? 음반을 여는 첫 트랙은 피들 솔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김동석 씨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명을 다들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뭐 미국 친화적이긴 한데 한국인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살짝 마음이 아픈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칭 조우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이게 약간 멸칭의 느낌으로까지 제가 뜯어볼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애칭이었겠죠. 그리고 뭐 여성 아티스트 이름 미스 제니 이름도 보이고 김치 키티 뭐 이런 이름도 보입니다. 피들 솔로로 시작한 거는 뭐 연주 쇼케이스죠. 이 정도다. 우리의 음악 실력이 뭐 이런 느낌으로 열어서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64년에 또 발표된 돌리 파튼이 또 듀엣으로 67년에 리메이크한 버전이 있을 정도로 메인스트림 혼성 하모니 듀엣 형태의 그런 포크나 컨트리 크로스오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조, 미스 제니 그리고 김치 키티의 혼성 퍼포먼스입니다. 그리고 또 헨크 윌리엄스라는 뭐 컨트리의 또 중요한 상징적 이름이 또 보이네요. 이건 52년에 발표된 컬라이저라는 또 대표곡이 보이고요.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작곡의 For the Good Times라는 곡도 보이고요. 그리고 야키디 야크 이 곡은 연주곡입니다. 챗 애킨스의 연주 버전 야키디 엑스의 또 다른 커버 버전인 것 같은데 김치 챗 애킨스의 기타 연주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곡을 잘 들어보니까 서수남 하청일의 어떤 곡이랑 비슷한데 하고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보니까 그 재밌는 제목의 그 노래 하나 있죠. 수다쟁이. 예. 서수남 하청일의 코믹송 모음이 있었는데 그 수다쟁이라는 팔도 유람인가요? 그 곡도 유명한 I've Been Everywhere라는 컨트리 스탠다드의 보컬 번안 버전이었죠. 근데 이 야키디 액 같은 경우는 연주곡이었는데 서수남 하청일 씨가 또 한국어 가사를 붙여서 한국에서 발표를 한 케이스죠. 그 외에 또 우디 거트리의 곡이 또 있네요. 이거는 컨트리라기보다도 약간 포크 쪽에 오클라호마 힐스라는 곡이 있고요. 스탠바이 유어 맨 김치 키티 선생의
이 곡도 상당히 유명한 테미

우리나라에서 해성역을 이야기할 때그 아티스트 본연의 어떤 고유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칭찬을 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 고유성은 철저히 배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일로서 당대에 미국에서 유행하는 곡을 최대한 비슷하게 커버를 해서 고객, 미군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그런 구조에서 이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이 뮤지션십, 이들이 오리지널 곡도 쓰고 싶었을까? 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무튼 이런 미팔군이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한국의 대중음악의 또 주요 인물들이 이걸 또 토대로 나름 음악 활동을 벌이긴 했으니까요. 근데 자료가 너무 없다라는 게뭐 컨츄리뿐만 아니라 사료를 있는 거, 뭐, 좋은 자료 있으면 영어 자료도 좋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3곡 이어서 듣고 오죠.

금요일에 2부에 만난 DJ의 선곡 율디 앨범 반장. 오늘은 한국 아티스트 코리안 그랜드 올 오프리의 73년 발표 음반 스테이트사이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곡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 새 음행 안내해 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상현 PD가 소개하는 새 음행 플레이리스트, 토요일 2부는 세계 음악인 열전,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이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미국 아티스트 에릭 베네가 부르는 정말 사랑했을까? 한국의 박근태가 프로듀스한 이 버전, Brown Out in the Soul의 노래를 또 에릭 베네 버전으로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

달리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繁忙期.
1: 繁忙期, 성수기, 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 이때를 繁忙期라고 합니다.
0: 유휴와 나르베크 繁忙期を 避けて 取る ようにしています.
1: 유규워토르 하면은 유급휴가, 즉 연차휴가를 내다라는 건데요. 유규와 연차휴가는 되도록이면은 繁忙期を 避けて, 업무가 바쁜 시기를 피해서 取るようにしています.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려고 합니다라는 거죠.
0: 引き継ぎ.
1: 引き継ぎ라고 하는 것이 인수인계인데요.
0: 転職の 引き継ぎに 약 1ヶ月 ほど かかりました.
1: 転職の 引き継ぎに, 이직으로 인한 引き継ぎ, 인수인계에 약 1ヶ月 ほど, 약 한 달, 한 달쯤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0: 近年 리벤지 退職という言葉を聞く機会が増えてきています.
1: 최근에 리벤지 퇴職, 보복 퇴사라는 말을 들을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0: 리벤지 퇴職とは 職場への 불만や ハラスメントなどへの 仕返しを 目的に.
1: 리벤지 퇴職, 보복 퇴사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 대한 후망, 불만이나 하라스멘토,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시카이시오 목적이니, 안갚음을 목적으로
0: 아예 회사에 손해와 혼란을 与える 形で 行う 퇴직 행동을 指します.
1: 아예 굳이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회사에 손해, 손해라든가 혼란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퇴사, 여기에서 퇴사 행동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퇴사를 말합니다.
0: 例えば, 데이터의 삭제야 SNS에 내부 정보를 暴露したり.
1: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삭제한다거나 삭제죠. 삭제죠. SNS에 내부 정보를 暴露する, 내부 정보를 暴露する, 폭로하거나
0: 繁忙期に 突然 退職したり.
1: 繁忙期に 突然 退職する, 한창 업무가 바쁜 시기에 갑자기 퇴사하거나
0: 退職 代行 서비스를 이용して 引き継ぎをせずに 회사를 辞める 케이스도 あるようです.
1: 退職 代行 서비스 하는 거는요, 퇴사 대행 서비스란 뜻으로, 퇴사를 할 때요, 본인이 하지 않고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퇴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引き継ぎをせずに, 세즈니 시나이데, 즉 인수인계 없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리벤지 퇴직은 기업에 다양한 악영향을 及ぼすだけでなく,
1: 何々だけでなく, 뭐뭐뿐 아니라, 즉 보복 퇴사는 기업에 다양한 악영향을 及ぼす, 다양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0: 労働者にとっても 決して望まし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
1: 労働者にとっても, 니とっても, 누구누구에게 있어서도, 즉 누구누구에게도, 즉 근로자에게도 결코 望まし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 望ましい,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0: その背景には長時間労働や人間関係, ハラスメントなど.
1: 그 배경에는 長時間 労働, 장시간 노동이나 인간관계, 하라스멘트나도, 직장 내 괴롭힘 등
0: 職場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케이스도 少なく ありません.
1: 職場 환경, 직장 환경을 말하죠. 직장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즉 심각한 문제가 자리한 경우도 少なく ありません. 적지 않습니다.
0: 리벤지 퇴직을 防ぐには 労働環境の改善や
1: 何々を防ぐ, 뭐뭐를 방지하다, 예방하다, 막다. 그러니 보복 퇴사를 防ぐには,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의 改善や 개선과
0: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1: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즉 조직 내 소통 활성화,
0: 適切な 評価 제도의 導入 등의 대책이 求められています.
1: 적절한 評価 제도의 導入, 평가 제도 도입 등의 대책, 노력이 求められています. 요구되고 있습니다. 리벤지 퇴職을 するということは、いいことではないです。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3: 오늘 배울 표현의 제목은요.
2: 冷脸背后.
3: 冷脸. 오. 차가운 얼굴. 여기서는 표정입니다. 背后. 뒤. 등 뒤를 얘기하니까 차가운 표정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冷脸背后.
2: 看来这个是有故事的一篇对话。对，没错。
3: 세 단어 보겠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차가운 표정.
2: 冷脸.
3: 冷脸. 사실 이런 뜻들은 예측을 할 수 있죠. 冷은 춥다, 차갑다라는 뜻이고 脸이 얼굴이니까 차가운 얼굴, 차가운 표정, 뭔가 냉정한 표정이 되는 거죠.
2: 아, 给人感觉态度不太好啊。
3: 그러니까
2: 有情绪的脸应该是一个不太舒服。对，对方一直冷脸。是一种有情绪的感觉。
3: 对, 배후 뒷면 뒤쪽.
2: 背后.
3: 背后 뒷 담화를 하다.
2: 背后 이론.
3: 이론 의논 의논인데요. 여기서는 背后 이론 뒷 담화를 하다.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다. 뒤에서 남을 흉보다.
2: 背后说人.
3: 背后说人. 说人 그대로. 등 뒤에서 누군가를 얘기하다. 보통 说라는 말이 말하다인데 说 뒤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흉보는 걸 얘기합니다. 아니면 야단치는 거. 老师说你吗?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니?
2: 老师又说我了.
3: 아, 对对对对对. 뒷이야기.
2: 背后故事.
3: 背后故事. 故事가 이야기죠. 그래서 背后 뒤 故事 이야기.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
2: 상人,
3: 상人, 상 다치다인데 뒤에 이제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니까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 상人, 분명히, 확실히,
2: 肯定,
3: 肯定, 뜻, 의미,
2: 意思,
3: 意思, 의견을 내다.
2: 提意见,
3: 提意见, 提 내다. 意见, 의견, 받다, 받아들이다.
2: 接,
3: 接, 표정이 안 좋다. 인상이 차갑다.
2: 这个叫脸臭，脸臭，哦，还可以反过来用，做名词，嗯，臭脸，啊，臭脸，
3: 이것도 참 쓰죠.
2: 谁要看你的臭脸？臭脸，臭脸，名词，그죠.
3: 인상이 차갑다, 표정이 안 좋다. 사실 臭는 이렇게 냄새가 고약하다라는 말이 되는.

0: 리치. 요건 단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문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많이 쓰여지는 말이라서 이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왕은 어디어 향하다. 신리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향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 그래서 비의 왕 신리 취 마음에 담아두지 마. 겨누다 대하다.
1: 针对。
0: 针对 안심하다 마음을 놓다.
1: 放心,
0: 放心 放心 바로 직접
1: 直接,
0: 直接 직접 그 直接 A를 B로 여기다.
1: 拿 A 当 B,
0: 나 A를 땅 B 이때 땅은 사성입니다. 동료
1: 同事,
0: 동事 터놓고 얘기하다.
1: 说开,
0: 说开 开가 원래 이제 열다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연다. 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 열어놓고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쇼카이 속 시원하게 속에 있는 말다 한다.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有件事我想了很久，觉得还是得跟你说说。说呀，咱们俩之间有什么不能说的？嗯，我觉得。
3: 你有时候说话有点伤人。啊？我说话伤到你了？我肯定不是那个意思。我这个人容易想太多，所以有时候你冷着脸给我提意见时，我都不知道该怎么接。我就是脸臭嘴臭，好多人都说过，哎。
4: 你可千万别往心里去，我不是针对你。你这么说，我就放心了。以后我让你不舒服，你就直接说出来。我就没拿你当同事，我是真心拿你当朋友的。我也是，所以今天才跟你说的。今天把话说开了，我以后就不会多想了。
0: 오랫동안 고민한 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너에게 말해야 할것 같아서.
5: 有件事我想了很久，觉得还是得跟你说说。
0: 아, 요件事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件事 我想了很久，想了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很久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觉得 뭐뭐 해야 될것 같아요. 还是 그래도 得 해야 합니다. 跟你说说. 너에게 말을 해야 할것 같아. 得跟你说说. 말해봐.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뭐 있니?
5: 说呀，咱们俩之间有什么不能说的？说呀,
0: 말해봐. 说呀. 咱们俩之间, 우리 둘 사이에, 咱们俩之间有什么不能说的呢? 우리 그말 못할 게 뭐가 있어? 不能说. 말할 수 없다니까. 有什么不能说的呀? 뭐말말 못할 게뭐 있어? 네가 가끔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같아.
5: 我觉得你有时候说话有点伤人。
0: 아, 그냥 다 제가 쇼화 비较值, 对 봐. 그대로 그냥 직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我觉得呀，你有时候不是常常，有时候偶尔， 그러니까 이따금씩 쇼화有点伤人. 사람의 기분을 좀 상하게 하는, 감정을 좀 상하게 하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같아. 상른. 아! 내 말에 너 상처받았어? 난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어.
5: 아, 我说话伤到你了，我肯定不是那个意思。
0: 아! 에이? 我说话, 내가 말하는 게 상다오니라? 너한테 상처를 줬니? 상다오니. 상른에서 그러니 바로 상대. 그러니까 상다오니라? 넌 상처를 줬니? 我肯定不是, 나 분명히 不是, 아니야, 那个意思. 그렇게, 상런이 아니었어요.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不是那个意思. 내가 생각이 좀 많은 편이라, 네가 차가운 표정으로 의견을 말할 때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5: 我这个人啊，容易想太多，所以有时候你冷着脸给我提意见时，我都不知道该怎么接。
0: 나는 말이야, 容易, 想太多, 容易는 뭐뭐하기 쉽상이다, 뭐뭐하기 쉽다, 想太多,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쉽다라는 얘기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 所以有时候그래서때에따라서

0: 는 때로는 니 렁저리엔. 이게 이제 렁리엔이었죠, 아까요. 그죠? 렁저리엔. 차가운 표정하고 나서 무표정한 표정으로 给我提意见的时候 나한테 의견을 줄때 给我提意见时我都不知道该怎么接. 난 모르겠어. 该 뭐뭐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한다. 怎么接 어떻게 지혜가 받아들이다죠?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 怎么接? 내가 표정도 차갑고 말투도 거친 편이라고 많이들 말하긴 해.
1: 我就是脸臭、嘴臭，好多人都这么说过。
0: 지금 还好，因为他已经知道.
1: 他承认，
0: 承认，对吧？
1: 而且他已经知道很多人对他都是这样的评价。对，而且他不是说不高兴，他就是知道谁说的？
0: 自
1: 要
0: 己
1: 是
0: 的
1: 这样
0: 毛
1: 的话，
0: 病。
1: 就很麻烦
0: 对
1: 了。
0: 对对对对对，我就是脸臭，嘴臭啊，표정도좀안 좋고 어쩔 때는 좀 말도 막좀 막하고 好多人많은사람들이都说过얘기를좀해줬어요에이 그런데 절대 마음에 담아두지 마. 너한테 뭐라고 하려던 건 아니야.
1: 哎，你可千万别往心里去，我不是针对你。
0: 에이 니可千万절대 비에 왕신리취. 조금 전에 우리 단어에서 비에 왕신리취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냥 그거 생각하지 마. 마음에 두지 마. 비에 왕신리취. 오브시 쩐두이니. 너를 원래 쩐두이가 겨냥하다 겨누다거든요. 그러니까 너한테 뭐라고 한게 아니야. 너를 겨냥한 게 아니야. 오브시 쩐두이니.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안심이 되네.
1: 你这么说，我就放心了。
0: 你这么说我就放心了，안심이 돼요. 앞으로 내가 널 불편하게 하면 바로 말해.
1: 以后我让你不舒服，你就直接说出来。
0: 이후 앞으로 我让你不舒服，내가 너를 불편하게 한다면 让你 너로 하여금 不舒服，불편하게 하면 니 直接说出来，바로 말해. 난널 그냥 직장 동료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진심으로 친구라고 생각해.
1: 我就没拿你当同事，我是真心拿你当朋友的。
0: 그러니까요. 我就 没 拿你 当 동시 没 拿你 동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죠. 拿你 当 동시 동료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我是真心으로 拿你 뭐로 생각해요? 当 朋友 그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래. 그래서 오늘 너한테 말한 거잖아.
1: 我也是，所以今天才跟你说的。
0: 그러니까요. 나도 그래. 그래서 今天 才 跟你 说的. 내가 그러니까 오늘 너한테 말한 거잖아. 아휴, 오늘 이렇게 다 털어놓으니까 앞으로는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을게.
1: 今天把话说开了，我以后就不会多想了。
0: 今天 말을 바짝구분이죠. 말을 说 开了 다 털어놓았어요. 이후 앞으로는 就不会多想了，생각많이하지않을게。多想，많이생각하다。多想了，많이생각하지않을게。자，92쪽의해설을볼까요，선생님。첫번째，千万，절대로반드시。운전할때는절대로휴대폰을보면안 돼。
1: 开车的时候千万不能看手机。
0: 当然，开车的时候，운전할때는千万절대로不能看手机，핸드폰을봐서는안됩니다。너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1: 你千万别告诉别人。
0: 니 千万 절대 비에 告诉 别人, 비에 하지 마라. 告诉 别人, 다른 사람한테 말하다. 이 일은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해.
1: 这件事千万要保密。
0: 这件事, 이 일은 千万 절대로 要 保密. 保密 그대로 비밀을 지키다니까 비밀로 하다. 要 保密. 두 번째, 나의 땅비. A를 B로 여기다나 A를 B로 삼다. 나를 남처럼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
1: 别拿我当外人，有什么需要尽管开口。
0: 좋은 말입니다. 别拿我当外人，外人。
1: 很亲切呀。
0: 그러니까요. 外人 외인인데 이건 남이죠. 여기서는요. 别拿我 当外人. 有什么需要？네가 만약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은 어떤 필요한 거? 有什么需要？尽管开口，尽管说话。 카이코 그대로 입을 열다 여기서 말하다 얼마든지 편하게 말해. 아이들은 의자를 책상처럼 쓰는 걸 좋아한다.
1: 小朋友喜欢拿板凳当桌子。
0: 板凳은 좀 이렇게 어떤 의자냐면 평평한 의자를 보통 일반

0: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샤오펑요, 그 어린아이들, 시환, 그대로 좋아합니다. 나, 반등, 평평한 의자. 땅, 桌子, 그것을 탁자, 그러니까 책상으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남을 바보로 여겨선 안 돼.
1: 你再聪明，也不能拿别人当傻子。
0: 니 짜이 총미, 아무리 뭐뭐하더라도 짜이 에이에 비, 이것도 고정격식입니다. 짜이 총미,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총명하더라도 예 나왔죠. 그 다음에 비가 뿌넝 해선 안 돼요. 나 비에른, 다른 사람을 땅샤즈, 바보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有件事我想了很久，觉得。还是得跟你说说。
3: 说呀，咱们俩之间有什么不能说的？
2: 我觉得你有时候说话有点伤人。
3: 啊，我说话伤到你了？我肯定不是那个意思。
2: 我这个人容易想太多，所以。有时候你冷着脸给我提意见时，我都不知道该怎么接。
3: 我就是脸臭、嘴臭，好多人都说过。哎，你可千万别往心里去，我不是针对你。
2: 你这么说，我就放心了。
3: 以后我让你不舒服，你就直接说出来。我就没拿你当同事，我是真心拿你当朋友的。
2: 我也是，所以今天才跟你说的。今天把话说开了，我以后就不会多想了。
0: 점머쇼 이렇게 말해요. 84쪽입니다. 겉은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한 사람.
1: 외表 看起来 很 冷淡, 但是 很 温暖 的 人.
0: 그러니까요. 外表, 겉이죠. 외모. 看起来 보기에 很冷淡. 아주 차가워 보여. 냉담합니다. 很冷淡. 但是, 하지만 很温暖, 따뜻한 마음을 가진 温暖的人, 사람. 너를 보기만 하면 모든 걱정이 다 잊혀져.
1: 我一看到你就把所有烦心事都忘了。
0: 아, 这个不，小孩子，我一看到你，너를보면就把所有的烦心事，모든싫음걱정烦心事都忘了啊，잊어버리게됩니다忘了。나는표정관리를잘못해。
1: 我不太会管理表情。
0: 啊，就是我们王老师，对，
1: 没错，没错，
0: 我不太会管理表情，
1: 很想学习那些会管理表情的人是怎么做
0: 哎，
1: 到的，
0: 学不会，
1: 学不会
0: 天
1: 就
0: 生的，这
1: 天
0: 是天
1: 生
0: 生
1: 的。
0: 的，我就，你不要那个那么大的压力，没关系，
1: 好的，好的。
0: 무슨일이든얼굴에바로다드러나。
1: 什么事情都直接表露在脸上。
0: 그러니까什么事情，어떤일이든무슨일이든都直接表露。드러납니다. 어디에? 在 脸上, 얼굴에. 表露 在 脸上. 내가 겉은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1: 我这个人面冷心热。
0: 面冷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冷, 차갑지만 신热, 마음은 따뜻해요.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무뚝뚝하지만 정이 많은 사람.
1: 面冷, 心热。
0: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面冷, 겉은 차갑지만 신热, 마음은 따뜻한 사람. 선생님,
1: 你这个人呐，就是面冷心热。
0: 我就是冷，不热。
1: 哎哎哎，那上周帮小李做周报的是谁？
0: 闭嘴！
1: 你实在是面冷心也冷啊。
0: 跟你讲哦，但是他不承认。
1: 不承认。
0: 我是面冷心热的人，那说心热不要了。
1: 我就是冷。
0: 对，다음으로보겠습니니다주간업무보고
1: 周报。
0: 周报，입을다물다입닥쳐，
1: 闭嘴。
0: 闭嘴，회화에서많이쓸수있는표현중에하나입니다。오늘배운대화문은오디오악당생생대화문에서반복청취하실수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 시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토익 시험 있죠. 내일 토익 시험 끝나고 12시 15분쯤에 김대균 토익킹 유튜브로 오세요. 그래서 시험 후기 바로 진행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요즘은 저도 그 트렌드가 무섭다고 많이 느끼는데 시험 후기도요. 그냥 당일날만 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쳐다도 안 봐요. 거의 학생들이. 빨리 끝나고 답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맞나 이거 확인하고 딱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송 때도 계속 그 며칠 전 거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마음 급하신 분은 바로 시험 끝나자마자 김대균 토익킹 유튜브로 와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혹시 제가 이제 거의 뭐 완벽하지만 틀릴 경우는 저는 틀리면 바로 틀렸다고 인정해서 정확하게 또 후기를 올려드립니다. 정직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좀 신뢰감 있는 방송을 계속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애정을 갖고 공부하시고 함께 또 라이브로 참여하시면 또 재미있는 그런 그 소통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147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텍스트 메시지의 목적은 뭐냐? 그럼 이제 purpose의 밑줄을 그어두셔야죠. 어떤 친구들은 다른 거 다 맞추면서 목적만 틀리는 학생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이게 비교적 쉬운 문제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즈 최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는 거.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미즈 최, 이 사람에 대한 암시되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부분에 보통 목적이 나오죠. Customer 미나 최. 최미나 씨가 고객이고요. 오더 넘버는 57364입니다. The bicycle you purchased. 당신이 구매한 그 자전거는 has been shipped through Skytrax Delivery. Skytrax Delivery를 통해서 배송이 되었습니다. 제 발음이 고만고만하지만 purchased입니다. 여러분 이걸 purchased 이렇게 읽는 분들이 영어 MC나 이런 분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그럼 안 돼요. 예, purchased입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계속 보죠. 우선 배송이 지금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estimated arrival date, 그 추정되는 도착 시간은 is Tuesday, February 18th. 2월 18일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visit blahblah.com to follow your package. 당신의 패키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가고 지금 배송이 곧 될지에 대해서 그걸 팔로우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목적이에요. 이 글을 쓴 목적. 뭡니까? 147번 정답은 B번, to give an update on shipping and delivery. 배송과 배달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주기 위해서죠. 이미 배송

0: 됐고요. 도착 곧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Other products, 다른 제품들 included in this order. 잘 봐요. Which are included in this order. Which하는 쓰지 않아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그런 거안 써요. 근데 included 이하가 지금 products를 꾸며요. 이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제품들은 will be sent separately. 별도로 보내질 것입니다. Within 2 to 4 business days. 근무일 기준으로 이틀에서 4일 안에 별도로 보내질 겁니다. 이 말은 앞에 자전거도 보내지만 다른 제품도 샀죠. 근데 그 제품은 또 조금 있다가 보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미나초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는 건 뭐냐? B번, she purchased more than one item. 한개 이상 샀죠. 그죠? 다른 제품들이 있는 걸로 봐서 B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예요. 그럼 여기까지 읽었으면 다 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습이니까 다 읽어드릴게요. Any merchandise, 어떤 상품이든 returned within 21 days, 21일 안에 반품되는 제품은 will qualify for a full refund, 완전한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죠. If you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면 콜 전화번호, use code 블라블라를 사용하십시오. To receive 15% off your next purchase. 다음 구매 시에 15% 할인받으려면 이 코드를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7-8 함께 들어볼까요?
1: Customer, Mina Choi. Order number 57364. The bicycle you purchased has been shipped through Skytrack Delivery. The estimated arrival date is Tuesday, February 18th. Visit www.urbanpedal.com to follow your package. Other products included in this order will be sent separately within 2 to 4 business days. Any merchandise returned within 21 days will qualify for a full refund. If you need help, call 415-555-0186. Use code RIDE15 to receive 15% off your next purchase.

0: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7 진행 중입니다. 149번 같이 보시죠. 피자 코너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는 거. 그럼 이제 피자 코너에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 다음 150번. 이 정보에 따르면 어떤 어려움을 이 미스터 강이 지금 겪고 있냐 그랬어요. 그럼 what difficulty Mr. Gang facing now. 이게 이제 기본이죠. Now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151번. Mr. Gang은 고객들이 온라인에 무엇을 공유하도록 요청합니까? 그럼 이제 what? 그 다음에 ask customers to share online. 요 정도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키워드가 기네요. 그죠?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어요. A note from Andy로부터의 노트예요. Hello, 안녕하세요. I'm Andy Kang. 저는 Andy Kang이고요. The proud founder and owner of Pizza Corner. 제가 그 Pizza Corner의 그 자랑스러운 설립자이자 주인입니다. My business, 제 사업체는 started in a tiny kitchen. 작은 주방에서 시작됐죠. In Melbourne에서 4 years ago, 4년 전에. It has been exciting to introduce authentic Chicago style pizza, 이 정통 시카고 스타일의 피자를 to local customers, 현지 고객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And 그리고 watch their reactions to something unique, 뭔가 독특한 것에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흥미진진한 기쁨이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처음에 I sold pizzas from a small food cart. 처음에는 작은 푸드 카트에서 이 피자를 팔기 시작했죠. And 그리고 at weekend markets, 또 주말 시장에서 판매를 또 했어요. 그런데 today, 오늘날 피자 코너는 now operates 4 shops across the city. 이 도시 전역에 4개의 샵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자 코너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는 거 149번 정답은 D. It has grown as a business over time. Over time 끊어읽기. 이게 막 시간 초과 이게 아니에요. 시간에 걸쳐 세월이 지나면서 사업체로서 성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를 오버타임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D가 오버타임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번역하실 줄 알아야 돼요. D가 정답이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죠. 여러분 이 문제가 참 약죠. 패러그래프가 3개죠. 그럼 패러그래프당 그 한 패러그래프당 한 문제씩 풀려요. 그래서 결국 다 읽게 만듭니다. 실제 토익도 이런 문제가 많아요. The most difficult part early on, 처음부터 가장 어려운 부분은 was getting the Chicago style crust recipe exactly right. 시카고 스타일의 그 크러스트 요리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려면 이게 참 어렵더라 이런 거예요. It took plenty of experimentation. 많은 엄청난 실험이 있었죠. Before the dough had the texture and flavor I wanted. 제가 원하는 그 질감과 맛을 갖게끔 하는데 정말 오랜 그 많은 실험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도우가 이제 반죽이죠, 알죠? 예, 그런 거. 그리고 once that recipe was perfected, 일단 그 요리법이 완성되자마자 the business started growing rapidly. 그 사업체가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했죠. 아까 질문에 now가 있었죠. 여기도 now가 있네요. Now, my biggest challenge, 네,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도전이란 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뭐냐? is simply keeping up with customer demand. 고객의 수요를 뒤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계속 주문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거 뒤지지 않고 따라가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다. 지금의 가장 큰 어려움이죠. My pizzas often sell out faster than my team. 제 팀과 and I, 내가 can prepare them.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종종 매진이 돼요. 다 팔려버려요. 자, 이게 문제군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 다 떨어졌어요. 끝.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150번. 요즘의 문제는 뭐예요? A번. Satisfying customer demand for his product. 그의 제품인 피자에 대해서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거.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이 제 시간에 모든 그런 그 피자를 만드는 거가 쉽지 않다는 거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My loyal customers. 저희 충실한 고객들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For helping turn this business into success. 이 사업체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If you enjoy Pizza Corner's food, 우리 피자 코너의 음식을 당신이 즐기신다면 please leave a review, 리뷰를 남겨주세요. On my customer voices의 voices page, 고객의 음성, 고객의 소리 페이지에 좀 평 좀 잘 써주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 share your thoughts online, 여러분의 생각을 온라인으로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이게 바로 고객에게 원하는 것이죠. 온라인에 뭘 하래요? 151번 정답 C. Opinions about their experience. 그들의 체험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 김대균 토익킹 교재 좋다. 또 성적 올랐다. 이런 얘기를 온라인에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 hope Pizza Corner가 will be your first choice. 여러분의 최초의 선택이 되기를 바래요. Whenever you want a true Chicago style pizza. 당신이 진정한 시카고 스타일의 그런 피자를 원할 때마다 바로 우리 피자 코너가 당신의 최초의 선택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9에서 151 함께 들어볼까요?
1: A note from Mandy. Hello, I'm Andy Kung, the proud founder and owner of Pizza Corner. My business started in a tiny kitchen.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8월 9월 보충 자료 토익 최신 기출 단어 표현 200선 계속하고 있습니다. 번호는 이제 26번이에요. Ordinary customers, 일반 고객들. The discount is for ordinary customers. 이 할인은 일반 고객들을 위한 할인입니다. 그리고 outline a procedure, 절차를 계략적으로 설명하다. The manager will outline a procedure. 이 매니저가 그 절차를 계략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기출 최근 거에서 200단어를 뽑은 거예요. 1에서부터 7까지. 거기에서 뽑은 거예요. A mandatory security procedure. 의무적인 보안 절차. 이 mandatory, obligatory 이런 게 이제 의무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인 건 optional, optional을 쓰죠. 비교가 되는 단어예요. 서로 반대말에 가깝죠. optional과 비교하십시오. Staff must follow a mandatory security procedure. 직원들은 의무적인 보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attendance is required. 참석이 요구된다. 이렇게 됐죠. 이럴 때 여기 Attendance is required at the meeting. 그 회의에 참석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 All sales are final. The items cannot be returned. 이건 너무 좋아요. 모든 판매는 이게 최종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반품 안 돼요. 환불 안 돼요. 이거예요. 이 final 보여주고, paraphrasing 해가지고, 결국 the items cannot be returned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As though, 또는 as if 다음에 조동사 나와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거기 이제 가정법이 많이 나오죠. He spoke as though he knew the answer. 그는 마치 답을 아는 듯이 말했다. 사실은 모르는데 뭐 이런 느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due to bad weather, due to inclement weather. 나쁜 날씨, 악천후 때문에 the event was cancelled due to bad weather. 이 행사는 나쁜 날씨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allow refunds, 환불을 허용하다 이렇게 되죠. This store does not allow refunds. 이 상점은 환불을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많은 질문이 뭐예요? 독해 시간 모자라 죽겠어요. 죽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 예문부터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때 이런 거 만만한데 그럼 빨리 읽으세요. 많이 빨리 풍부하게. 그러면 서서히 힘이 생겨요. 이 하루아침에 독해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offer store credit, 매장 크레딧을 제공하다. We offer store credit for returned items. 반품된 물건에 대해서 상점 크레딧을 우리가 제공합니다. Returned items가 반품된 물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returned items must be unused. 반품된 물품은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김대균 토익킹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LCRC 오디오 파일, 특히 파트 7의 시간 모자라신 분들은 이 오디오 파일을 많이 활용해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Saturday.
1: Yes.
0: So, 선생님, are you ready?
1: Ready.
0: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Oh, yes.
0: Yes.
1: 자, 한 주 열심히 여러분들 손형작, 입형작 하셨죠. 마무리로 더 단단하게
0: mm-hmm.
1: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번 주에는 좀 그런 에어컨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Yes.
1: 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All right, let's head on over to Monday. On Monday, we learned some interesting tips on how to survive without the AC.
1: 네, 맞습니다. AC를 막 너무 빵빵하게 틀지 않고도 mm-hmm. 시원하게 좀 살 수 있는 방법이었죠.
0: 네.
1: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이 찜통이 되길 원한다면 또 모를까? 낮 동안에 블라인드는 닫아두자. 자, 당신의 블라인드들을 닫힌 상태로 유지해라.
0: Keep your blinds closed.
1: 낮 동안에.
0: During the day.
1: 당신이 당신의 방을 원하지 않는 이상.
0: Unless you want your room.
1: 오븐으로 변하기를.
0: To turn into an oven. Keep your blinds closed during the day. Unless you want your room to turn into an oven.
1: 네, 여기 unless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아닌 이상입니다. 그리고 뒤에 넣어가지고 혹시 또 이러면 또 몰라라든가 mm-hmm. 뭐뭐가 아닌 이상 이렇게 좀 추가적인 조건을 다는 거죠. 그렇죠?
0: 맞아요.
1: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unless 부분을 익히기 위해서 거기 억양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Yes.
1: 그래서 unless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요.
0: Mm-hmm.
1: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땀이 비 오듯 흐를 땐 선풍기 앞에 얼음 한 사발을 가져다 놓자. 자, 얼음의 한 그릇을 두어라.
0: Put a bowl of ice
1: 선풍기 앞에
0: in front of a fan
1: 당신이 양동이들로 땀을 흘릴 때
0: when you're sweating buckets put a bowl of ice in front of a fan when you're sweating buckets
1: 네, sweat buckets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0: It means you're sweating a lot.
1: A lot.
0: So much that you're filling up buckets.
1: 맞습니다. 그래서 양동이로 진짜 막 흘리듯 너무 더울 때 이제 쓰게 되겠고요. 아, 비슷하게 sweat bullets라는 표현도 있었죠.
0: 아, 맞아요.
1: 이거는 특히나 긴장해서 막 등에 식은땀이 날 때 많이 날 때
0: 네.
1: 좀 쓰는 게 어울릴 것 같아요.
0: 맞아요.
1: Alright. 자, 그리고 put a bowl of ice. 이 B-O-W-L은 이거는 공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ball 아니죠?
0: 맞아요. Bowl. 이거는 입술이 동그래져야 돼요.
1: Mm-hmm.
0: 네.
1: A bowl. 자, 세 번째 문장은요.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하면 몸을 더 오래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미지근한 샤워를 해라.
0: Take a lukewarm shower.
1: 그건 당신의 몸을 도와준다.
0: It helps your body.
1: 자, 더 오래 시원한 상태로 남아 있게.
0: Stay cool longer.
1: Mm-hmm.
0: Take a lukewarm shower. It helps your body stay cool longer.
1: 네, lukewarm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따뜻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0: 맞아요, 미지근한 거죠.
1: 오히려 찬물보다 이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0: 오,
1: right.
0: 근데 요즘에 찬물 켜도 이 lukewarm water가 나오더라고요.
1: 아, 맞아.
0: Because it's so hot.
1: 맞아,
0: it was
1: so hot. 파이프 때문에
0: yeah.
1: 파이프가 이미 데워져 있어서 그런
0: yes.
1: 경우 많죠. 오, 진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So it helps your body stay cool longer. Stay 뒤에 이렇게 cool. 형용사가 나오면 그렇게 계속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1: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right, let's take a listen.
2: Keep your blinds closed during the day unless you want your room to turn into an oven. Put a bowl of ice in front of a fan when you're sweating buckets. Take a lukewarm shower. It helps your body stay cool longer. Staying hydrated is half the battle, so drink water whenever you can. Sleep closer to the floor. Since hot air rises, the floor is often cooler than your bed.
0: On Tuesday, mm-hmm. we took a look at a very realistic dialogue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1: 맞습니다.
0: Yeah.
1: 열대야와 에어컨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졌는데요.
0: 네,
1: 남자는 아우 너무 더워.
0: Uh-huh.
1: 그리고 여자분은 아, 무슨 말이야? 이건 기본이야.
0: 네.
1: 이러면서. 자, 그러면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나 더위 좀잘 탄다. 나는 사실 추위를 좀 쉽게 타는 편이야.
0: 네.
1: 이런 거는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아,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냥 보통은 I get hot easily, I get cold easily. 이렇게 말을 많이
1: Get
0: 합니다.
1: hot, get cold.
0: 네.
1: 그리고 easily라고 하면 진짜
0: 네.
1: 우리가 무슨 또 왜냐면 말 그대로 여름을 더위를 타.
0: 아하.
1: 뭐 이런 거 있잖아. 타 쓰니까 뭔가 뭐 특별한 게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1: 오케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녹아버리겠어. 에어컨 한 번만 틀면 안 돼? 자, 너무 더워서 녹다라고 하면서 난 녹고 있대요.
0: I'm melting
1: 여기에서
0: over here.
1: 우린 그 에어컨을 켤수 있을까?
0: Can we turn on the AC?
1: 한 번쯤은
0: For once, I'm melting over here. Can we turn on the AC for once?
1: 네. 실제로 엄청 덥다라고 할때 이렇게 좀 재미있게 위트를 넣어서 I'm melting이라고 쓰는 게 가능하고요.
0: 맞아요.
1: Right. 그리고 for once라고 하면 진짜 한 번만, 이번 한 번이라도 좀 그래주면 안 되겠어라는 걸 강조해 주죠.
0: 네,
1: 네.
0: 뉘앙스가 이 와이프분이 이제 거의 안 트는 그런 느낌이죠.
1: 이번엔 안 되겠니?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절대 안 돼. 안 그래도 난 추워서 귀가 떨어질 것 같다고. 자, 당연히 안 돼.
0: Absolutely not.
1: 난 이미 추워서 엉덩이가 떨어지고 있어.
0: I'm already freezing my butt off. Absolutely not. I'm already freezing my butt off.
1: 네.
0: 네, 우리나라 말로는 추워서 귀가 떨어지다라고 하지만
1: Yes.
0: 영어에서는 그 엉덩이를 말하죠.
1: Right.
0: Freeze one's butt
1: But
0: off.
1: off. 약간
0: 네.
1: 재밌는 표현인데요.
0: 네.
1: 근데 쌤, 만약에 ears라고 써버렸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표현을 배우긴 배웠는데, 벗인지 뭔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I'm freezing my ears off. 라고 하면, what? 하고 이해를 못 할까요?
0: No, I think communication wise, it would be fine.
1: 소통할 땐큰 문제는 없다. 춥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싶구나라고
0: 맞아요.
1: 뭐 만약에 표현을 더 알려주고 싶으면 그 사람이 도와줄 수는 있겠죠.
0: Yeah,
1: 그렇죠?
0: yeah.
1: 오케이.
0: So don't be afraid to make
1: 이게
0: mistakes.
1: 중요한 것
0: 네.
1: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어떻게 추울 수가 있어? 30도에다가 이 열대야 열기 때문에 난 죽겠다고. 자, 어떻게 넌 춥니?
0: How are you cold?
1: 30도야.
0: It's 30 degrees.
1: 그리고 이 열대의 밤 열기는 날 죽이고 있어.
0: And this tropical night heat is killing me. How are you cold? It's 30 degrees and this tropical night heat is killing me.
1: 네. 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How are you cold? 어떻게 당신은 추울 수가 있나요?인데요. How cold are you? 이렇게 하면 뜻이 아예 달라져 버리죠. 당신 얼마나 추워요?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0: 맞아요.
1: 맞아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Let's take a listen.
3: I'm melting over here. Can we turn on the AC for once?
2: Absolutely not. I'm already freezing my butt off.
3: How are you cold? It's 30 degrees, and this

0: Tropical night heat is killing me.
1: Okay, I'll cut you some slack, but you've got to set it to 26.
0: 26? I might as well sleep in the fridge.
2: And on Wednesday, we mm-hmm. took a look at a social media post written by the husband who is mm-hmm. having a hard time dealing with the heat.
3: 그러니까요. 슬픈 mm-hmm. 것은 친구들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Mm-hmm. 소셜미디어에 뭔가 비공개로 해가지고 oh. 했을 수도 있죠.
2: Why not? 거기다가 영어로 네. 하면 얼마나 oh, 좋아요.
3: 그러니까요. 네. 대신에 공개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아내분이 봤을 때.
2: 맞아요.
3: 자, 가볼게요. 난 매일 밤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아내는 춥다고 하네. 자, 내 아내는 말해.
2: My wife says.
3: 그녀가 춥다고.
2: She's cold.
3: 내가 내 목숨을 위해 싸우고 있는 와중에.
2: While I'm fighting for my life.
3: 매일 밤에.
2: Every night. My wife says she's cold while I'm fighting for my life every night.
3: 네, fight for my life라는 것도 덩어리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목숨을 위해 싸우는 굉장히 desperate한 느낌, right? 그것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할 수 있고요.
2: Survive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3: Oh yeah, trying right? to survive, yeah. right? Okay. 자, 두 번째는요. 왜 여자들은 30도가 거의 북극인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 자, 왜 여자들은 행동할까?
2: Why do women act?
3: 30도가 기본적으로 북극인 것처럼.
2: Like 30 degrees is basically the Arctic. Why do women act like 30 degrees is basically the Arctic?
3: 네, 그러니까 basically 쓴 것을 보니까 basically는 뭐 기본적으로는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라고 했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딱 the Arctic이다 이게 아니라 뭐 그거나 다름 없다고 행동하는 걸까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2: 맞아요.
3: 네. Right. 자, 한번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이쯤 되니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에어컨 켜고 잠자는 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 자, 이 시점에서
2: At this point
3: 그 에어컨이 켜진 채 자는 것은
2: Sleeping with the AC on
3: 더 중요하게 느껴져
2: Feels more important
3: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2: Than getting promoted at work. At this point, sleeping with the AC on feels more important than getting promoted at work.
3: 네. 여기서 여러분들 at this point라고 하는 거는요. 그동안 뭔가 계속 쌓여온 거예요. 그렇죠? Mm-hmm. 아니면 그런 어떤 사정을 계속 관찰을 해온 거죠.
2: 네, 그래서
3: 맞아요. 뭔가 누적이 딱 되니까 이쯤 되니까 이런 거가 이런 거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선생님 여기 sleeping 하고 getting 이거를 매칭하는 게 좋겠죠?
3: 네. 그렇죠. 네? Right? 뭐뭐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2: 네네.
3: 뭐 A is 더 어떻다 than B 음흠. 이것처럼 ing 형태로 묶어놨습니다.
2: 좋아요.
3: 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여러분 직접 도전해 주세요.
2: Let's take a listen.
0: My wife says she's cold while I'm fighting for my life every night. Why do women act like 30 degrees is basically the Arctic? At this point, sleeping with the AC on feels more important than getting promoted at work. Meanwhile, she's bundled up in blankets, like we're camping in Alaska. If this heat wave lasts any longer, one of us is getting voted off the bed. Hashtag body heat.
2: And on Thursday, mm-hmm.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the wife and her friend.
3: 네.
2: And they're both complaining about their husbands.
3: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격이 들어가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매일 밤 사막에 고립된 것처럼 행동해. 자, 내 남편은 행동해.
2: My husband acts
3: 그가 고립된 것처럼
2: like he's stranded
3: 그 사막에
2: in the desert
3: 매일 밤
2: every night. My husband acts like he's stranded in the desert every night.
3: 네, 여기 desert, 강세 de 쪽에 주는 거 desert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 네, right? 스펠링도 주의하셔야 돼요. Mm-hmm. D-E-S-E-R-T.
3: 맞아요. 그리고 그 전날에도 배웠지만 act like라고 하는 건 뭐뭐인 양 행동을 한다. 실제로 mm-hmm. 아님에도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2: 맞아요.
3: 자, 다음은요. 말도 마. 우리 남편은 자기가 무슨 전력회사 사장인 양 에어컨을 풀 가동해. 자, 내게 그것에 대해 말해봐.
2: Tell me about it.
3: 내 것은 그 에어컨을 세게 틀어.
2: Mine cranks up the AC.
3: 그가 그 전력 회사를 소유하는 것처럼.
2: Like he owns the power company. Tell me about it. Mine cranks up the AC like he owns the power company.
3: 네.
2: So crank up means to turn something on really high or really loud.
3: 아, 뭔가를 강력하게 아주 세게 트는 것을 crank up. 뭔가 크랭크 손잡이를 막 돌리듯이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Tell me about it. 이거는 나도 이미 그걸 겪었다. 혹은 그보다 더 심한 걸 겪었다. 그래서 나는 공감한다. 라는 느낌이 되겠죠.
2: 맞아요.
3: Right. Tell me about it. 세 번째 문장은요. 남자들은 전기세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나 할까? 자, 그들은 한 번이라도 멈추고 생각하는 거니?
2: Do they ever stop and think?
3: 그 전기 청구서에 대해
2: About the electric bill? Do they ever stop and think about the electric bill?
3: 네, stop and think는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 같은 거였죠.
2: Mm-hmm.
3: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숙고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 네, right.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남편들이 생각 없이 행동한다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3: 맞아요. AC를 막 틀어놓는다 이런 uh-huh. 느낌이 되겠죠.
2: Yeah.
3: 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2: Okay, let's take a listen.
1: My husband acts like he's stranded in the desert every night.
4: Tell me about it. Mine cranks up the AC like he owns the power company.
1: Do they ever stop and think about the electric bill?
4: Apparently not. My husband sleeps with three fans on like he's preparing for a NASA mission.
1: I swear they're trying to turn our apartments into igloos.
2: And on Friday, we took a look at a witty and cute notice that the wife writes.
3: 맞습니다. 엄마이자 아내인 분이 이제 살벌한 공지를 하나 해요.
2: 네.
3: 에어컨 막 틀지 마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가볼게요. 에어컨은 어떠한 경우에도 26도 아래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에어컨은 설정될 수 없습니다.
2: The AC may not be set.
3: 26도 아래로.
2: Below 26 degrees.
3: 그 어떤 경우들에도.
2: Under any circumstances. The AC may not be set below 26 degrees under any circumstances.
3: 네. 뭔가 온도 같은 것을 맞춰 놓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set something to 무엇이었는데 이것은 어디 아래로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to 대신에 below로 바꿔준 거죠.
2: That's right.
3: 둘 다 쓰시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2: 맞아요.
3: 네. 그리고 may not 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권위를 가지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라고
2: mm-hmm.
3: 얘기를 했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공동으로 전기세를 분담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세요. 개인용 펭귄 서식지가 아닙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2: Please remember.
3: 우리 모두 같은 전기 청구서를 공유한다는 걸.
2: That we all share the same electric bill.
3: 사적인 펭귄 서식지가 아니라
2: Not a private penguin habitat. Please remember that we all share the same electric bill. Not a private penguin habitat.
3: 네.
2: 네, electric bill 대신 electricity bill도 좋아요.
3: 맞습니다.
2: Electricity bill은 캐나다에서 좀 더 많이 쓰고요.
3: 네네.
2: 그리고 살짝 더 기니까 좀 더 포멀한 느낌은 있긴 있어요.
3: 그런 것도 있어요.
2: 네.
3: Electric bill 같은 경우에는 좀 북미, 아니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2: We are also in 북미.
3: 그래서 is it?
2: Okay.
3: Okay, 자, 세 번째 문장은요. 그래도 덥다면 부담 가지지 말고 저에게 아이스 커피를 요청하세요. 자, 당신이 여전히 땀 흘리고 있다면
2: If you're still sweating,
3: 자유롭게 느끼세요.
2: Feel free.
3: 약간의 아이스 커피를 요청하는 걸
2: To request some iced coffee
3: 나에게서
2: From me. If you're still sweating, feel free to request some iced coffee from me.
3: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2: Let's take a listen.
4: The AC may not be set below 26 degrees under any circumstances. Please remember that we all share the same electric bill, not a private penguin habitat. If you're still sweating, feel free to request some iced coffee from me. Any family member caught lowering the temperature will be subject to a $10 fine per offense.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Love, Mom, Wifey.
2: All right, well done, everyone.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Bye for now.
3: Bye.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2: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3: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4: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3: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1: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7: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8: I'm Peter V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articles. And on our Saturday edition, it's our weekly review.
7: 자, 이번 주에도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들을 많이 다뤘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월요일 기사 같은 경우는 월드컵 후광을 받은 기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 이제 명문 축구 구단들의 가치에 대한 기사였어요. 네.
8: Yeah, we looked at the CNBC report and one of the big value boosts for soccer clubs is the expansive broadcasting contracts.
7: 그렇죠. 뭐 티켓 판매 이런 것도 주 수입원이 되겠지만 점점 더 이 중계권 계약료 이런 것들이 크잖아요. 자, broadcasting contracts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기사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8: Elite continental brands consistently generate substantial revenues through lucrative sponsorships, stadium operations, and expansive broadcasting contracts.
7: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업 매출이 이제 기록적인 수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record-breaking commercial revenues란 말이 나왔어요. 문장 들어보세요.
8: Real Madrid reported record-breaking commercial revenues following immense competitive success on the pitch.
7: 피치는 축구 경기장을 말하는 말이고
8: 그렇죠.
7: 전체 기사 내용을 그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고요. 이걸 요약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9: CNBC reports surging global valuations for top soccer clubs. A comprehensive fiscal report by CNBC shows that the world's premier soccer organizations are securing massive global valuations. Elite continental brands consistently generate substantial revenues through lucrative sponsorships, stadium operations, and expensive broadcasting contracts. This financial dominance is heavily concentrated within major European markets, which continually overshadow North American sporting leagues in baseline soccer profitability. Spanish powerhouse Real Madrid currently leads the international rankings after experiencing significant year-over-year asset growth. The historic club reported record-breaking commercial revenues following immense competitive success on the pitch. Meanwhile, domestic rival Barcelona climbed into the second position, officially overtaking the prominent English institution Manchester United, despite the latter posting immense matchday earnings. Further down the standings, the prominent North American competitor Inter Miami achieved the largest overall percentage increase. The reigning domestic champions capitalized heavily on historic revenue spikes and a recent stadium transition. This rapid financial expansion underscores how quickly international investment is reshaping the traditional economic hierarchy of

0: 구단을 부르는 말 중에 franchise라는 단어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franchise.
1: And then the second word, expansion.
0: Economic expansion. 경제적 어떤 성장세를 말하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월요일 기사 마무리하고요. Let's move on to Tuesday.
1: Yeah, we talked about Robinhood, the trading platform, and how it has introduced these automated AI trading features so it can deal with your money without you need to press permission.
0: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AI가 직접 본인의 자금을 이용해서 그 투자 매매를 할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도입했는데 몇 가지 안전 장치는 있습니다. 아직은 좀뭐100% 이제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룬 기사이긴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하는 문구가 뭐냐면 Sophisticated Financial Automation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 자동화란 단어 요즘 많이 나옵니다.
1: This initiative represents a significant industry milestone, successfully bringing sophisticated financial automation directly to casual retail investors.
0: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런 걸다 이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접근 권한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대중화했다는 의미로 democratizing이란 말이 나왔어요.
1: The chief executive publicly championed the release as a vital step towards democratizing complex investment
0: 그렇죠.
1: methodologies.
0: 민주화 자체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중화로 보실 수 있죠. 전체 기사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 Robinhood rolls out automated AI trading and credit features.
3: The digital brokerage Robinhood recently introduced cutting-edge software features that empower AI to manage customer assets. These newly deployed digital solutions allow automated software programs to execute independent market transactions on behalf of individual account holders. This landmark initiative represents a significant industry milestone, successfully bringing sophisticated financial automation directly to casual retail investors. The chief executive publicly championed the release as a vital step toward democratizing complex investment methodologies. The latest platform update introduces integrated features that connect automated asset trading and new smart credit cards. Under this framework, autonomous software applications can seamlessly analyze emerging market themes, restructure portfolios, and complete purchases with nominal human intervention. To address widespread security concerns, the financial enterprise implemented strict architectural safeguards to protect consumers from catastrophic market exposure. Users must allocate specific capital into completely isolated accounts, effectively preventing automated algorithms from touching core household savings. Additionally, real-time alert systems and instantaneous disconnection switches guarantee that everyday individuals retain ultimate authority over their algorithmic portfolios.
0: 자, 요약문 1번입니다.
1: Robinhood introduced advanced software features that empower artificial intelligence to manage consumer capital.
0: 그렇죠. 자, empower라는 동사가 첫 번째 단어로 들어가면 됩니다. 뭐에 이제 힘을 제공하다, 뭐가 돌아갈 수 있게 동력을 제공하다.
1: And the second word, 자산의 의미로 capital.
0: 그렇죠. Consumer capital. 자, 요약문 두 번째 문장 들으면서 빈칸 채워보세요.
1: Automated financial tools now allow autonomous software applications to execute independent market trades and purchases.
0: 자동화된의 뜻의 단어 automated ed까지 붙여야 됩니다. 그 ATM의 A도 automated이죠.
1: Oh, 그쵸. And the second word here, execute.
0: Execute independent market trades and purchases. 자, 좋습니다. 자, 수요일 기사로 갈게요. 대학들이 이제 AI의 열풍 속에서 졸업생들에 대한 여러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전면 개편을 하고 있다. 대학 자체의 교육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AI 세상에서.
1: Yeah, and so this is all disrupting the global labor market.
0: 뭔가 좀 뒤흔든다는 의미의 disrupt거든요. 네, 그러면 문장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1: Anxietie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disrupting the global labor market are reverberating deeply across modern university campuses.
0: 그렇죠. 인공지능이 이제 글로벌 노동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현재 대학가 전반에도 깊게 퍼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들이 점점 더 사회 나가서 필요한 실무 중심 직무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practical job training 아주 중요한 문구였죠. 문장에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se programs highlight that the success of modern college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 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0: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3: 웰컴 어보드
4: 입이 트이는 영어.
5: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6: Hello, thanks for joining us for our weekly review. I'm Jennifer Clyde.
5: 자, 이번 주에 썼던 다섯 개의 사연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면서 좋은 표현들 복습을 해볼게요. 자, 월요일은 이제 평양냉면을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좀 중독이 되더라.
6: 맞아요, 맞아요.
5: 그런 얘기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6: All right.
7: 평양 스타일 cold noodles. 평양 냉면, or Pyongyang-style cold noodles, helps you forget the heat for a while when you're feeling worn out because of the summer heat. But personally, it hasn't been that long since I started enjoying it. When I first tried it, I honestly couldn't understand the hype. Unlike regular cold noodles, it didn't have a strong flavor. But after eating it a few more times, I started to appreciate its clean and subtle flavor. I later learned that Pyongyang naengmyeon is made with buckwheat and is known for its mild taste. There are so many aggressively flavored foods these days that I sometimes crave something light and clean like this instead. It may taste a little unfamiliar or bland at first, but the more you eat it, the more you begin to appreciate its charm. I think everyone should try it at least once.
5: 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었죠. 왜들 이렇게 맛있다고 다들 난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 하이프란 단어가 그 난리법석이란 뜻이에요.
6: Mm-hmm.
5: 네, can't understand the hype. 이 표현 그대로 외워서 쓰면 좋습니다.
6: 네.
5: 자, 해볼게요.
6: When I first tried it, I honestly couldn't understand the hype.
5: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먹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6: I can't understand the hype over iced Americanos.
5: 뭐 인기 자체인데 뭐 너무 좋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어감이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이렇게 인기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도
6: Maybe it's because I'm too old, but I can't understand the hype.
5: I can't understand the hyp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나이 이슈일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자극적인 맛과 좀 싱거운 맛, 좀 심심한 맛을 의미하는 두 가지 표현. Aggressively flavored food 하면 맛이 매우 자극적인 음식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6: There are so many aggressively flavored food these days.
5: 건강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은 좀 되도록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 I try to avoid aggressively flavored food because of my health.
5: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자극적이니 잘 해결이 돼요. 자, 이 문장 한 번만 다시 할게요. 건강 때문에.
6: I try to avoid aggressively flavored food because of my health.
5: 자, 이번엔 반대로 bland, B-L-A-N-D, 좀 심심한 맛을 의미할 때 taste a little bland.
6: I still think it tastes a little bland.
5: 조금 싱거우면 소금을 추가하면 됩니다.
6: You can add some salt if it tastes a little bland.
5: 한 번 더요.
6: You can add some salt if it tastes a little bland.
5: 우리 남편이 하는 음식은 대부분 좀 싱거운 편이다.
6: Most of the food my husband cooks tastes a little bland.
5: 그렇죠. 뭔가 좀 더 추가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맛. 그렇죠? 그걸 bland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Okay, moving on to Tuesday.
6: Yes, on Tuesday we talked about our listeners' study routine. Specifically studying with 귀트영.
5: 그렇죠. 영어 뉴스를 어떻게 3단 루틴을 이용해서 하고 계신지 아주 네.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공유를 해주신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자,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8: My 귀트영 study routine. I am a homemaker in my 40s, and I have been studying by reading EBS 귀트영 articles out loud for the past 3 years. I think the most advanced stage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studying news articles. After listening to the program, I follow my own 3-step routine every day to really make the material my own. First, I listen to the audio and do verb dictation, focusing on the main verbs to understand the sentence structure. Then I read the article aloud to an AI chatbot, convert it into text, and ask for a sentence structure analysis. Looking at the clearly organized subjects and verbs helps me understand the grammar much more clearly. The final step is to record myself reading aloud. I use a video editing app to record my voice and automatically generate subtitles using AI. Interestingly, any incorrect pronunciation shows up exactly as it is. It took a long time at first, but now I can finish in about half an hour. I'll keep enjoying this routine until the day my English listening skills really open up.
5: 귀트영 뉴스를 공부하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다, 완전히 내용을 숙지하다, 영어로?
6: Make the material one's own.
5: 그렇죠.
6: I follow my own routine every day to really make the material my own.
5: 여러 번 복습을 하면서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한다는 얘기.
6: I try to make the material my own by reviewing it several times.
5: 이 문장 좋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6: I try to make the material my own by reviewing it several times.
5: 뭐뭐 함으로써니까. By reviewing it several times. 자, 뭘 더 훨씬 명확하게 이해하다. Understand something much more clearly.
6: Looking at the results helps me understand the grammar much more clearly.
5: 직접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6: You'll understand it much more clearly if you see it yourself.
5: 그 미팅을 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I was able to.
6: I was able to understand the problem much more clearly after the meeting.
5: Much more clearly. 발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6: Much more clearly.
5: Clearly.
6: Clearly.
5: 알 발음, 엘 발음.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해보세요. Clearly. Okay. 자, 그 다음에 낭독하다. 소리 내서 읽다. Read it out loud. 혹은 다른 버전이 read it aloud. 한 단어로 쓰셔도 돼요.
6: I record myself reading it out loud.
5: 내가 낭독하는 것을 녹음도 한다. 한 번 더요.
6: I record myself reading it out loud.
5: 차 안이나 집에 혼자 있을 때 그걸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6: I read it out loud when I'm alone in my car or at home.
5: 자, 효과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려면 낭독을 해보는 것이 좋다.
6: You need to read it out loud to practice effectively.
5: 그냥 눈과 머리로 하는 것과 읽어서 소리 내서 발음해서 하는 것과는 아예 또 다른 이슈입니다. 꼭 낭독들 많이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 118페이지 수요일 주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시를 쓰는
6: yes, writing poetry.
5: 아름다운 취미를 갖고 있다고 해주신 사연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8: Stress relief for high school juniors. My daughter, a high school junior, relieves her academic stress by writing poetry. Today, she entered a poetry contest. She doesn't dream of majoring in literature or becoming a writer, but she has already written more than 50 original poems here and there. I am very proud of her for using writing to care for her emotions. At the contest, she was given the themes Gimbop, Jar, and Island. She must have been very nervous. But in the large exam hall, she calmly filled the page with her thoughts one word at a time. She looked so beautiful to me, even from far away. I hope she will continue this hobby as she goes through life and faces difficult times.

0: 그렇게 막판에 결정을 자꾸 뒤집으면 안 돼.
1: You can't change your mind at the very last second like that.
0: 그렇죠. 다 하기로 해놓고선 막판에 변심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자, 나는 막판에 표를 구했다.
1: I found a ticket at the very last second.
0: 그렇죠. 자, 열혈 팬이 되다. Become a huge fan.
1: I heard your family have become huge fans of basketball.
0: 내 친구들 중에 K-POP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
1: Many of my friends have become huge fans of K-POP.
0: We have K-POP fans all over the world now, right? 자, 그 다음에 어제 마지막으로 다뤘었던 사연은요?
1: Yeah, what I remember most is how our listener said, I am really good at eating, but I'm so bad at cooking.
0: 그쵸. 요리를 정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1: yeah.
0: 그 한식 조리사 자격증에
1: 네.
0: 또 그 도전을 해보는 그 도전기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자,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Korean food certification. I think one of the greatest joys in life is eating delicious food after a workout. I'm good at eating, but I'm so bad at cooking that I can't even get the amount of water right for instant cup noodles. I decided I wanted to learn how to cook, so I signed up for a culinary certification course. The classes started in March, and I passed the written test on my first try. But the real challenge was the practical exam. I wasn't even comfortable using a knife, so it was really hard to keep up. Things like peeling cucumbers evenly and making egg strips all turned into a mess. Still, I didn't give up, and I started to get the hang of it. In the second week of May, I finally took the practical exam. It was a dish I felt confident about, but my mind went blank. I was so nervous that I made two major mistakes. I failed that first exam, but I'm going to work on my weak points and make sure I pass next time.
0: 자,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The greatest joys in life.
1: I think one of the greatest joys in life is eating delicious food after a workout.
0: 그렇죠.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행복이지만 운동 후에 먹으면 곱하기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나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했다. 내려놔야 했었다.
1: I had to give up one of the greatest joys in life.
0: 한번 더요.
1: I had to give up one of the greatest joys in life.
0: 이게 뭐 건강상의 이슈 있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 그런다면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Start to get the hang of it. 아예 통으로 외우세요.
1: I didn't give up and I started to get the hang of it.
0: 그가 감을 잡기 시작을 해서 그 혼자 해보라고 허락을 했다.
1: He started to get the hang of it, so I let him try it alone.
0: 자, 그 다음. 이제 슬슬 감이 잡히는 것 같다.
1: I think I'm starting to get the hang of it.
0: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한 번 더요.
1: I think I'm starting to get the hang of it.
0: 오케이. 자, 그 다음. 진짜 복병, 진짜 어려운 부분. The real challenge. 이 세 단어 묶어서.
1: The real challenge is the practical exam.
0: 실기 시험이 진짜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 가장 힘든 건 그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1: Remaining calm in that situation is the real challenge.
0: 살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빼봤는데 유지하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이후에 체중을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다.
1: After a diet, the real challenge is maintaining your weight.
0: The real challenge is maintaining your weight. 이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 주 다섯 개의 사연들 다시 만나보고요. 좋은 표현들 복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Have a beautiful weekend, everyone. And we'll see you again on Monday.
0: Goodbye, everyone.
1: Bye-bye.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

사랑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네, 복습의 날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도울 때 쓰는 표현, mm-hmm. 도움을 받았을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미국에서는 자원봉사, volunteer work가 할 기회가 좀 많지 않나요?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 가면 volunteer work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더라고요.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주민센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at kind of volunteer work have you done in the States?
1: I've done volunteer work cleaning animals
0: at
1: the Humane Society.
0: 아.
1: And I've done volunteer work in nursing homes.
0: 아, 요양원도?
1: And I've done volunteer work cleaning up neighborhoods or streets or forests.
0: 길거리랑 yeah. 뭐 숲 청소도 하셨고요. Yeah. 굉장히 착한 어린이, 착한 청년이었네요. 네,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food bank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음식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을 나눠줄 때 쓰기 위해서 저는 기억이 났던 게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canned food drive 뭐 이런 걸 했었어요. 뭐뭐 drive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drive라고 하면 운전하다로 알고 있는데 명사로 쓰면 모으기 활동? 뭐 mm-hmm. 기부하는 모금?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거든요.
1: Or maybe in Korean it would be an event.
0: 약간 이벤트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canned food drive라고 하면 집에 있는 캔 음식. 캔 음식 같은 거는 이제 유통기한이 좀 긴 편이니까 푸드뱅크 같은 데 좀 오랫동안 놔둬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에서 하나씩 갖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들도 했었고요. 뭐 coat drive 이런 것들에서 겨울에는 안 입는 좀 내가 이제 커서 안 입는 옷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Give back to the community 이런 표현들을 진짜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지역사회에 돌려준다. 이런 교육들도 우리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활동, 이런 자원봉사활동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움의 손길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이런 문화적인 것도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다 복습 이제 시작해볼까요? On Monday, what did we learn?
1: Okay, right out of the gate, we learned,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자, 도움을 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네요, 그쵸? 가방 드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자, 직역을 하면 그 가방들에게 있어서 손이 하나 필요하신가요? 라는 질문이죠. 진짜 내 손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주겠다라는 의미였죠.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118쪽에 있는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3: I think I'm good.
0: 가방 드는 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1: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0: 자, 월요일의 테마 문장이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1: I think I'm good.
0: 자, 빈칸에는
1: I think, think.
0: 그쵸. THINK. 그래서 I think라고 시작을 하면 좀 문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요거 헷갈릴 수 있죠. I'm good. 좋다는 건가, 싫다는 건가. 괜찮다. 즉, 조금 우회적으로 거절을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저 해볼게요.
2: Are you sure? You don't look okay to me.
3: Then can you help me just to the elevator?
0: 정말요?
1: Are you sure?
0: Are you?
1: Sure, sure.
0: 네, 그래서 확실합니까? 정말요? 이런 말이었고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1: You don't look okay to me.
0: 자, you don't.
1: Look, look.
0: 네, 뭐 보이다라는 뜻의 look이었고요. 그래서 you don't look okay to me는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은 okay,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아, 그럼 엘리베이터까지만 도와주시겠어요?
1: Then can you help me just to the elevator?
0: 빈칸에는
1: To, T-O.
0: 네, 여기서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to죠. 어디 어디로라는 뜻의 to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에 대화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2: Do you need a hand with those bags?
3: I think I'm good.
2: Are you sure? You don't look okay to me.
3: Then can you help me just to the elevator?
0: 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1: Okay, on Tuesday, we learned, let me carry that for you.
0: Let me라고 하면 제가 뭐뭐를 하게 해주세요라는 느낌으로 뭐뭐 해드릴게요라는 표현이에요. Carry는 들다, that은 그것, for you 당신을 위해, 즉 제가 그걸 들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었죠. 자,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시작해 볼게요.
3: This bag of groceries is so heavy.
2: Let me carry that for you.
0: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
1: This bag of groceries is so heavy.
0: 그쵸. This bag of groceries가 이 장바구니가라는 말이었고요. Is so
1: Heavy, H-E-A-V-Y.
0: 네, heavy가 무거운이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내가 들어줄게.
1: Let me carry that for you.
0: 네, 자, 화요일의 문장이었죠?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Let me carry that for you.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Thanks.
2: That's what friends are for.
0: 그렇게 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 고마워.
1: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Thanks.
0: 자, that
1: Would. It sounds the same as 나무, would,
0: Oh,
1: but the
0: 맞아요.
1: spelling is different. Would.
0: 맞습니다. 그래서 L이 묵음이에요. 발음은 안
1: 네.
0: 되지만 있어요. 스펠링은.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그렇게 해주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라는 말이었죠. 뭐, thanks는 네, 좀 쉽죠.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뭐라고 했는데
1: That's what friends are for.
0: 친구들이라는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죠.
1: That's what friends, friends.
0: 네, 친구들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s까지 붙였는데요.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뭐 여기서 말한 친구는 특정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를 붙여준 거예요. That's what friends are for. 이 문장도 굉장히 좋은 문장이라고 했죠. 이렇게 굳어진 표현이니까 이것도 잘 외워주세요. 화요일의 대화 다시 한번더 듣고 오겠습니다.
3: This bag of groceries is so heavy.
2: Let me carry that for you.
3: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Thanks.
2: That's what friends are for.
0: 자, 수요일, 뭘 배웠나요?
1: Well, our sentence was, Is everything okay?
0: Is everything okay? 다 괜찮아요? 라는 질문이죠. 좀 상대방이 걱정될 때, 안 좋아 보일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1: Or staff are checking in on the customer.

0: 맞아요. 그래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도 고객님 뭐다 괜찮으세요?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요럴 때도 쓸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죠. 자, 그럼 대화 듣고 올 텐데요. 먼저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Is everything okay?
2: Not really. I had a hard day.
0: 다 괜찮아?
3: Is everything okay?
0: 네, 친구가 좀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별로 좀 힘든 하루였어.
3: Not really. I had a hard day.
0: 자, not really라고 했죠. 별로 not really okay인데 앞에서 okay를 이미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not really까지만 얘기를 한 거고요. 좀 힘든 하루였어를 어떻게 말했죠? 다시 한번.
3: I had a hard day, day.
0: 네, 그래서 day가 빈칸에 들어가면 되고요. Have a hard day가 힘든 하루를 보내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우리 have a good day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하루를 보내다. 네, 그래서 good 대신에 bad 혹은 hard 이런 단어들을 또 넣으면 반대의 의미가 될수 있는 거죠. 자, I had a hard day 라고 했더니 또 뭐라고 이어서 말하는지 또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I'm sorry.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2: Maybe later. Thanks for asking, though.
0: 안 됐다.
3: I'm sorry.
0: 자, 여기서 I'm sorry는 내가 미안한 게 아니죠, 그쵸? 유감이네요 라는 의미로 상대방이 힘들 때 내가 공감을 해줄 때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얘기하고 싶어?
3: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빈칸에는
3: Talk, talk.
0: 여기서도 L 발음 하나요, 안 하나요?
3: 안 합니다.
0: 그렇죠. talk라고 하지 않습니다. talk이죠. 자,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니? 뭐 얘기하고 싶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따가
3: Maybe later.
0: 네, maybe later.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좀 우회적으로 거절한 거고요. 그래도 물어봐줘서 고마워.
3: Thanks for asking, though.
0: Thanks for
3: Asking, asking.
0: 그쵸. Thanks for asking까지만 얘기하면 물어봐줘서 감사합니다인데 그래도라는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맨 뒤에 though를 붙여주면 돼요. though는 스펠링이 조금 독특해요.
3: Right, it's thoughg.
0: 마지막 gh는 발음을 여기서 하지 않죠, 그렇죠? though 이상합니다.
3: O-U-G-H, you just have to memorize the pronunciation because there are
0: 음흠.
3: so many different words with different pronunciations.
0: 맞아요. 왜냐면 enough는 f로 발음하잖아요, 그렇죠?
3: And that's uff, but then there's cough, where
0: 그러게요.
3: the O-U is a different sound, and then there's through,
0: 아,
3: where it's just ooh.
0: 우.
3: There's so many different sounds.
0: 맞아요. 그래서 GH, 특히 OUGH로 끝나는 단어들은 매번 발음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때그때 잘 외워두세요. Though라는 거 여기서는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수요일의 대화 다시 한번더 듣고 오겠습니다.
1: Is everything okay?
2: Not really. I had a hard day.
1: I'm sorry.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2: Maybe later. Thanks for asking, though.
0: All right, let's move on to Thursday.
3: Okay, Thursday's expression was,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Just let me know까지만 보면 그냥 저한테 알려주세요라는 말이죠. 여기서도 just가 나왔네요. If you need anything, 만약에 당신이 필요한 게 있다면 이라는 말로 요 if가 들어가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요큰 문장을 통으로 외우시면 되죠, 그쵸?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이나 우리가 배웠던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1: I'll be okay. I just need some rest.
2: All right.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괜찮을 거야.
3: I'll be okay.
0: 네, 나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좀 쉬면 돼.
3: I just need some rest.
0: 빈칸에는
3: Rest, rest.
0: REST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0: 네요. 자, 여기서도 just가 들어갔는데요. 그냥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알겠어.
1: Alright.
0: Alright.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그쵸. 그래서 요 문장이 바로 이날의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Thank you. You're so thoughtful.
3: Of course. That's what I'm here for.
0: 고마워.
1: Thank you.
0: 너 정말 배려심이 깊다.
1: You're so thoughtful.
0: You're so
1: Thoughtful. Here comes another O-U-G-H, but it's easier because it also has T. O-U-G-H-T is always ought. So this is T-H-O-U-G-H-T-F-U-L.
0: 맞아요. Thought는 뒤에 O-U-G-H가 있지만 T로 끝나서 O-U-G-H-T는 ought 이렇게 항상 발음이 되고요. Thought는 생각이잖아요. Thoughtful, 생각이 많은, 즉 배려심이 깊은이라는 의미이죠. 당연하지.
1: Of course.
0: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잖아.
1: That's what I'm here for.
0: 자, 아까 that's what friends are for 하고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1: Here, that's what I'm here for. H-E-R-E.
0: 네, that's what I'm here for. 이렇게 좀 변형해서 또 사용해봤습니다. 이 문장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목요일에 대화 다시 한번더 듣고 올게요.
2: I'll be okay. I just need some rest.
3: All right,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2: Thank you. You're so thoughtful.
3: Of course. That's what I'm here for.
0: All right, Friday.
1: Okay, Friday's expression was, that means the world to me.
0: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예요라는 말로 정말 큰 감동이다. 나한테는 이 세상만큼 소중하다. 뭐 이런 뜻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대화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 I hope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
3: It really did. That means the world to me.
0: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1: I hope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
0: 네, I hope 뭐뭐 했으면 좋겠다. 그 염원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 자, make things easier 기억나시죠? 어떤 것들을 좀더 쉽게 만들다, 손쉽게 만들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게 당신에게 있어서 좀더 일이 수월해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라는 말이었죠. 정말 그랬어.
1: It really did.
0: 네, 동사, 비동사가 아닌 다른 동사, 일반적인 동사를 말했을 때 그랬어라고 대답할 때는 it did. 정말 그랬어는 it really did.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의미야.
1: That means the world to me.
0: 자,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
1: World. W-er-old. Ignore the O.
0: 맞아요.
1: W-O-R-L-D.
0: 네, 연습 많이 하고 계시죠?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I'm just glad I could help.
3: You always know how to make me feel better.
0: 도움이 돼서 기쁠 뿐이야.
1: I'm just glad I could help.
0: 기쁜이란 단어는?
1: Glad, G-L-A-D.
0: 넌 항상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법을 아는구나.
1: You always know how to make me feel better.
0: 네, better가 더 나은이라는 말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빈칸 채우기 다 해봤고요. 다시 한번더 대화 듣고 올게요.
2: I hope this made things easier for you.
3: It really did. That means the world to me.
2: I'm just glad I could help.
3: You always know how to make me feel better.
0: 자, 이렇게 해서 복습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1: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weekend everyone. This is Juch.
2: 네, 벌써 뭐 9월 이제 찬바람이라고 하기 조금 그 이른 감이 있지만서도
1: sure.
2: 서서히 이제 가을을 준비할 때가 되고 있는데요.
1: Slowly.
2: 네, 저는 yeah. 가장 가을을 먼저 느낄 때가 이제 9월호 집필할 때예요.
1: You feel the autumn season as you're writing.
2: Right, because I need to be sensitive about those weather changes and some,
1: course,
2: you know, seasonal things.
1: Right.
2: 네.
1: Well, speaking of September, I hope you guys are all running to your bookstore to get the September Easy English book.
2: Wow.
1: What can we expect from the September book?
2: Oh, many practical expressions, of course, you can definitely use in your daily conversation.
1: Okay.
2: In many different contexts. I'm sorry, I don't remember.
1: I
2: haven't gotten the book
1: ago.
2: yet. 아직 저도 책을 못 받아봐서 조금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1: The suspense 네. is building up. Yes.
2: 또 써. 선생님, 좀 과격한 표현이 많다. 뭐 run to the bookstore.
1: Run to the bookstore.
2: 않나. 뭐 suspense가 있다고 하질 않나.
1: 네. 기대되네요.
2: 근데 suspense라는 표현을 suspense is building up 이라고 하셨나요?
1: Yeah, suspense is building up.
2: 긴장감이 더하고 있습니다. Yeah. 두근두근두근두근.
1: 두근두근.
2: 네. 자, 그거 다음 달쯤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1: That's right.
2: 네, 자, 오늘 리뷰하는 날이거든요.
1: Mm-hmm.
2: 네, 116쪽에서 이제 weekly review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We learned some interesting expressions in different situations this past week.
2: Yes.
1: But I liked it a lot this week because it reminded me of all my travels and how I want to travel again.
2: 네.
1: You know, we all get excited to travel, right?
2: 그렇죠. Yeah.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행에 관련된 여행 가서 이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1: mm-hmm.
2: 내가 이제까지는 이런 말까지 내가 안 해봤는데 한번 다음 여행 갈 적엔 한번 해볼 만하다 싶은 표현들을 저희가 모아보긴 했거든요.
1: Right?
2: 늘 쓰는 말만 쓰시는 것도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1: of
2: 건데
1: course, of course.
2: Definitely better than nothing. Mm-hmm. 하지만 조금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라고 할 적에
1: right.
2: 한두 마디를 더 붙여보는 거
1: That's
2: 안전하게
1: right.
2: 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Absolutely.
2: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주간의 내용 복습해 볼까요? 117쪽 되겠습니다.
1: Mm-hmm.
2: 월요일 17일에는 그 숙소에 도착해서 자신이 미리 예약해 놓은 상황을 이제 상태를 좀, 이제 다시 한번 그 알아봐 달라 체크하는 상황이 되겠죠. 확인하고 yeah. 들어가 보는 상황입니다.
1: Usually when you go to a hotel, when you check into a hotel, there are many things you want to say. But you can keep it simple.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2: 네.
1: 주로 이제 딱 가면 당연히 내가 체크인하러 가는데 뭐 그쪽에서 물어보는 것도 요새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물어보고 give me your passport. So I usually just walk in and say, oh, check in today. My name is Juch Nam. This is my passport.
2: 그러니까 check in today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체크인이라는 말도 해야 되는 거고.
1: 근데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연습 겸 해보는 게 좋아요. I'm here to check in. 배운 내용이 중요하니까.
2: 네.
1: I have a reservation under 보영 리. 이렇게.
2: 예약은 제가 해드리고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1: 제가 대신 보영 리로 하겠습니다.
2: 아,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저 예약했는데요. 라고 저는 우리말로도 시작을 하거든요.
1: I have a reservation.
2: I have a reservation.
1: Oh, there you go.
2: 바로 이제 이 말 오늘 나오게 되는 거죠. 모든 월요일에 했던 내용인데 근데 누구라는 이름으로 예약했다라는 정보까지 미리 주고 있는 거예요.
1: Right.
2: 그러니까 제가 김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1: Right.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2: 그렇습니다. 이제 under가

0: 있어요. 그렇죠.
1: 많은데?
0: 엄청 많죠.
1: 네, 그렇지 않나요?
0: That's why you need to understand the full context. 그래서 중요한 거네.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8층에 요청하신 대로 바다가 보이는 방을 잘 준비를 해놓고 이제 고객님
0: 그렇구나.
1: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0: We have one ready on the eighth floor.
1: 그렇죠. We have one ready. 자, 우리가 그런 거 하나를 준비 딱 해두고 있습니다. We have one ready on the eighth floor. 바로 8층에 말이죠. That means you're gonna have a very good view, very nice
0: 아,
1: view.
0: 여기 오션 뷰네요.
1: 그렇죠.
0: 멋있겠다.
1: 오션 뷰를 특히 원했다라고 하니까, 자, 요청했다라는 뜻의 동사로 request가 나왔던 거
0: That's
1: 기억나시죠?
0: right. I requested a room,
1: 응?
0: with an ocean view.
1: 그렇습니다. A room with an ocean view. 자, ocean view를 갖추고 있는 방을 달라고 request 했었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0: That's right.
1: 영문 대화 궁금하시죠? 다시 들어보세요.
2: Hi, I have a reservation under Kim.
3: Let me check that for you. One moment, please.
2: Sure. I requested a room with an ocean view.
3: Yes, we have one ready on the eighth floor.
2: Perfect. Thank you so much.
1: 네. 자, 응용 문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상층에 바로 그런 거 하나 딱 준비해 두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0: We have one ready on the ground floor.
1: 네. We have one ready on the ground floor. 아까는 we have one ready on the eighth floor. 8층에 준비해 놨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8층을 지상층으로 바꿔서 ground floor에 준비해 놨다. 그래서 G라고 이제 엘리베이터 보면은 버튼 중에
0: 맞아요.
1: G라고 쓴게 있어요.
0: G is the ground floor.
1: ground floor.
0: Technically, the ground floor is usually the first floor, but some hotels have a different system. Instead of saying one, it's G, ground floor.
1: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지상층이
0: 지상층이죠?
1: 되겠습니다.
0: 네.
1: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대화를 한번 보셨고요. 이제 118쪽으로 가서 화요일 18일 대화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하철역에 어떻게 가는지를 그 지역 주민 현지인에게 묻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럼 보통 두 블럭 정도를 쭉 걸어가셔서 다음 왼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0: Oh, so you're asking the way to the subway station,
1: That's right.
0: and the person says,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left.
1: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이제 길 묻고 안내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담고 있는 대화 표현을 우리가 많은 교재에서 보게
0: Right.
1: 되는데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게 go straight.
0: Go straight.
1: 일단 go straight.
0: 일단 go straight. 근데 이런 거 어때요? 가다가 잘못 왔어. Go back.
1: go back.
0: Go back two blocks. Turn right, turn left.
1: 그 좋은 말이다. 항상 go straight만 있었는데 go back 뒤로 돌아가세요라는 말도 좋은
0: 그렇죠.
1: 말인데요.
0: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1: 네.
0: 어느 방향이든 일단 go straight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뒤로 가리키면서 go straight 할 수도 있겠네.
0: That's right.
1: 네. 자, 그래서 5분 정도 걸어가는 그런 거리입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0: Oh, it's about a 5-minute walk.
1: It's about a 5-minute walk. 약 이렇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라는 뜻으로 about가 붙은 거고요.
0: Right?
1: It's about a 5-minute walk. 5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 a 5-minute walk. 이렇게 명사형처럼 문장을 만드는 표현도 보셨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그렇다면 대화 들어볼까요?
2: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3: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left.
2: Is it far from here?
3: Not really. It's about a 5-minute walk.
2: Thanks. I was worried I was lost.
1: 네. 아유, 전 제가 길을 잃었을까 봐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요.
0: Oh, I
1: 이
0: was
1: 말이
0: worried.
1: 그렇죠. I was worried I was lost. 내가 뭐뭐를 했을까 봐라는 말이 이제 그 까봐라는 거에 걸릴 수가 있는데 그냥 I was worried I was lost라고 하시면 그 뜻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0: That's right.
1: 내가 길을 잃었다고 나는 걱정했다라는 말이지만 결국 길을 잃었을까 봐 걱정했다 이 말이죠. I was worried I was lost.
0: 딱이 상황에서
1: 네.
0: 이제 어제 배웠던 표현이 기억이 나는 게,
1: 네.
0: good thing I asked.
1: Good thing I
0: Oh,
1: asked.
0: good thing I
1: 바로
0: asked.
1: 그거네. 내가 이거 이렇게 물어보길 참 잘했네요, 제가.
0: 그럼 다행이네.
1: 네, good thing I asked.
0: That's right.
1: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응용 문제 해보죠.
0: Okay.
1: 거기는요, 2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는 거리예요.
0: It's about a two-hour drive.
2: It's about a two-hour drive.

0: 아까는 it's about a 5-minute walk 라고 했거든요.
1: Right.
0: 그러니까 5-minute, 5분 정도 걸린다라는 뜻인데 5-minute이 들어갈 자리에 2시간 걸린다, 2-hour를 넣게 되고 walk 말고 drive를 넣게 되면 2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는 거리다라는 말이 됩니다.
1: So be sure to say two-hour drive, not 2 hours drive.
0: Oh, I was going to say the same thing.
1: That's right. Five 네. minutes, 마찬가지로 5 minutes가 아니라 여기서는 두 개. 5-minute is one adjective.
0: 그렇습니다.
1: 2 hour, 2-hour is one adjective.
0: Right.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five하고 그러니까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5 minute, 그러면 뭐 5분짜리라는 말이 되고 right. 2 hour 까지 말하면 2시간짜리 이런 말이 되기 right. 때문에 S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옛날에 시험 참 많이 봤어요.
1: 많이
0: 이거
1: 나왔을
0: 가지고
1: 거예요.
0: 네. 뭐 5-year-old boy라고 할 것이냐.
1: 제일 많이 쓰는 그거잖아요.
0: 그렇죠. Years old라고 할 것이냐. 아,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골라서 하라고.
1: That's
0: 네.
1: right.
0: 자, 여기서는 걸어서 5분 가는 거리다. 이것은 it's about a 5-minute walk였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바로 옆 페이지 119쪽으로 넘어갑니다. Mm-hmm. 수요일 19일 순서에서는요. 공항으로 자리를 옮겨봅니다.
1: 아.
0: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디가 체크인 카운터인지를 좀 헤매는 상황이 돼요.
1: 아,
0: 자, 이 사람은
1: right.
0: Air Canada, 이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를 찾고 있습니다.
1: Oh, excuse me, where'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0: 네, where is the check-in counter? 이 말을 먼저 하고, 체크인 카운터가 어디 있나요? 근데 무슨 항공사에? For Air Canada. Air Canada의 체크인 카운터, 중간에 4로 연결할 수 있는데 그때 주치선생님이
1: right.
0: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Excuse me, where is the Air Canada check-in counter?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1: Both perfectly fine.
0: 네, 그렇습니다. Right.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급할수록 돌아가라라고 해서 이렇게 좀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1: That's right.
0: 네.
1: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0: 네. 그래야지 알아듣는 사람이 한 번에 알아듣고 급하게 이제 빨리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지.
1: Right.
0: 내 마음이 급하다고 막 이렇게 굴려 말하면 yeah.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1: Oh, it's tough.
0: 네. tough. 네. 자,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물어봐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죠?
1: Right. Oh,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네,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 before it got too late. Before it got too late. 그러기 전에 제가 물어봐서 기뻐요. Glad I asked. 그러길 잘했어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네, 대화 들어볼게요.
2: Excuse me, where'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3: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2: Thanks.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3: It happens all the time.
2: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네, 자, 응용 문제 보겠습니다.
1: Okay.
0: 어머, 제가 글쎄 엉뚱한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었던 거 있죠?
1: I was calling the wrong number.
0: I was calling the wrong number. 엉뚱한 번호로 계속 걸고 있어서 어쩐지 엉뚱하게 답이 나오더라. 자, 이건 본문에서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라는 문장을 응용한
1: yes,
0: 겁니다.
1: That's right.
0: 네.
1: Sometimes when you call the wrong number, you immediately find out, 어, 잘못 걸었다.
0: 어.
1: Sorry, wrong number.
0: Wrong number.
1: 딱 이렇게 하고 끊어요, 그냥.
0: 네네.
1: I'm sorry, wrong number.
0: I'm sorry, wrong number. 제가 번호를 잘못 걸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1: Right, that's right.
0: 네, 자 이제 20일 목요일 순서로 갑니다. 120쪽인데요.
1: Mm-hmm.
0: 자 여기서는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가져다 줄 과자들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1: Oh, snacks.
0: Snacks. 근데 이 snacks들이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죠, 그죠? 라고 묻고 있습니다.
1: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0: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자, popular 해서요. Popular. 하지, popular. Popular. 이렇지 않습니다. Popular. 그래서 끝까지 배에 힘을 주고 발음하거든요. Popular 라고 해야 알아듣지. Popular.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게 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So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이렇게
1: What?
0: 묻거든요.
1: Popular.
0: Popular.
1: Oh, these snacks are popular.
0: Popular. 그렇죠. Yeah. 자, popular, 예를 들어서 이 노래는 10대들에게 inkiga 많아요. 그죠라고 한다면 This song is popular with teenagers.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1: Right. That's right.
0: Right 하다는 거죠. 네. 네.
1: That's right.
0: 자, 과자를 이제 외국의 친구들에게 가져다 줄 선물로 고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에 가져가기 편한 걸 찾고 있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0: Oh,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1: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0: Yes.
1: 비행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기에 쉬운 그런 거.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였습니다. Mm-hmm. 자, 대화 들어보세요.
2: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3: Yes,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2: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3: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2: Okay, I'll take 3 boxes.
1: 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3개의 상자를 사겠습니다. 주세요. 고른다라는 선택의 의미에 좀 더 이렇게 좀 중심을 두고 말한다면 I'll buy보다도 I'll take 3 boxes가 더 어울리겠다라는
0: right.
1: 말씀드렸죠.
0: I'll take 3 boxes.
1: 그렇습니다. 자 응용 문제 2번 해보겠습니다.
0: Okay.
1: 제가요 손주들한테 읽어주기에 쉬운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라고 한다면
0: I need something easy to read to my grandchildren.
3: I need something easy to read. 까지만
1: 보자면 읽기에 쉬운 어떤 게 필요해요. I need something easy to read. 누구에게? To my grandchildren. 나의
0: right.
1: 손자들에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되겠네요.
0: That's right.
1: 네, 자 이제 바로 어제 했던 내용으로 갑니다.
0: Friday.
1: 네, 벌써 121쪽인데요. 그 이제 외국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길이, 길에 교통량이 많은 거예요. 밤시간인데.
0: Right.
1: 그래서 아니, 밤에도 원래 이렇게 차가 많아요? 라고 묻는 말이 나오죠.
0: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1: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바쁘다, 이 정도로 차량이 많다라는 말이 this busy, this busy, 이만큼 바쁘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0: This busy
1: 그렇죠.
0: or this bad?
1: This bad.
0: At night?
1: 그렇죠. Busy한 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bad가 되겠죠.
0: That's right.
1: 그렇죠. 교통량이 많은 것까지는 okay. 근데 너무 많아서 막힌다. 그러면 bad가 되는 건데요.
0: That's right.
1: 자, 어떤 내용일까요? 대화 다시 들어보세요.
3: Could you take me to Central Hotel, please?
2: Sure.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3: Is traffic usually this busy at night?
2: Around this area, yes, especially on weekends.
3: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1: 네, 자 어디로 데려가 달라라고 해서 목적지를 말할 때 Could you take me to 어디 어디? Could you take me to EBS? Could you take me to 뭐뭐 Seoul Station? 뭐 Could you
0: right.
1: take me to 뭐 이렇게 뭐뭐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0: That's right.
1: 네.
0: Could you take me to?
1: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일찍 나오길 그렇다면 잘한 거네요.
0: Oh, good thing I left early then.
1: 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러고 보니 내가 그러길 잘했다. Good thing 이렇게 문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보셨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응용 문제 우리 1번 해볼까요?
0: All right.
1: 주소를 적은 걸 보여주면서 저를 이 주소로 좀 데려가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0: Could you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1: 네, 간단하죠. Could you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이 주소로 저를 데려가 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Mm-hmm. 이제 새 책과 함께 머지않아 또 구하러 가시 뵙겠네요.
0: That's right.
1: 네,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ge.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

이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이름과 얼굴이 다른 동상이 있다고? 세계 최고의 추리소설 작가 아서 코난 도일. 코난 도일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인데요. 생가에는 그를 위한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안내판에도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런데 이 동상의 모습은 사실 그가 아닙니다. 파이프를 들고 긴 코트를 입은 사람, 바로 탐정 셜록 홈스입니다. 코난 도일은 자신이 만들어낸 캐릭터의 유명세 때문에 자신의 동상마저 셜록 홈스에게 내줘야 했던 것이죠. 작품의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Saturday, the 22nd of August,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We were reminded this week of the incredible fruits of a selfless helping hand and a caring heart can bear in the lives of others, and how sooner or later good deeds will always come full circle. With that in mind, let's revisit a week of meaningful lessons in our weekend review show of Morning Special. 자, 우선 1부는요, 오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됐던 Morning Headline 뉴스를 선별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그 뒤를 이어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위켄드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listen to Lenka with The Show.

0: Weekend Special on EBS FM Morning Special. You're listening to the weekend edition of Morning Special.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headline review 해볼 텐데요. This is from Monday's show. Three paintings stolen from a private museum in Italy were recovered. Let's have a listen.
1: Italian police have successfully recovered three paintings by Cézanne, Renoir, and Matisse, valued at over $10 million, that were stolen from a private museum near the northern city of Parma back in March in a rapid heist that took less than 3 minutes.
0: 지난 3월에 이탈리아 북부 도시 파르마 인근의 한 사립 미술관에서 3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도난당했던 세잔과 르누아르, 마티즈의 그림 3점이 이탈리아 경찰에 의해 모두 회수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그림들의 가치는 도합 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Yeah. So Italian law enforcement suspect that two masked burglars entered this private museum through a window and carried out their act in less than 3 minutes.
0: I know.
1: Got away with these three masterpieces worth more than $10 million. Cézanne's Still Life with Cherries was valued at $7 million. Mm. Renoir's Fish, $3.5 million, and Matisse's Odalisque is about $23,000
0: compared to the other ones.
1: Yeah, compared to the other ones here. So the investigators are mum on the exact details of how their investigation and how they recovered these pieces, but nonetheless, it's back into the owner's hands, it seems.
0: 지난 3월에 있었던 도난 사건이고 몇 달이 걸렸죠. Mm-hmm. 지금은 드디어 회수가 됐습니다. 이 세 점의 작품들이 각각 뭐 가치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도합 우리 돈으로 한 147억 원의 가치가 있는데요. 어디서 발견이 됐을까요? It was discovered in a house.
1: Uh-huh.
0: I guess they say because these artworks are so famous,
1: yeah.
0: It would have been very hard to sell it anywhere because people would know.
1: Yeah.
0: Oh, that's the stolen one, you know.
1: Yeah, so it appears, you know, investigators probably were tipped off about the whereabouts of these stolen goods. Yeah.
0: 네, 그래요. 그래서 한 주택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도난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뭐 몇 가지 물건들을 이제 급하게 나가느라고 아마 좀 두고 나갔었나 봐요, 도둑들이.
1: Yeah.
0: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조금 어떤 힌트를 얻어서 결국은 물건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Okay, this theft all happened at a private museum.
1: Yeah, private as opposed to something that's public, right? Something that belongs to or is intended for one specific person or a small group of people as opposed to the general audience.
0: So private and the opposite would be public.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술관이니까요. 사립 미술관이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국립 미술관이면은 그러면 public museum 해도 돼요?
1: Or depend on, yeah, absolutely. Public museum, or you can, if it's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you could say it's a national museum.
0: 아, 그렇죠.
1: Right?
0: National museum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mm-hmm. 아니면 뭐, state-run museum, maybe.
1: Right. It depends on where the funding comes from.
0: Right,
1: so if the funding is from a private donor, for instance, then it's private, or if it's a government institution.
0: 그렇겠네요. 네. Yeah.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뭐 national이라고 붙겠지만 그 외에는 또 이제 그 행정 구역에 따라서 이름이 붙을 수도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립 미술관이니까 private museum. 자, 그리고 3월 달에 있었던 요 도난 사건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It was a rapid heist.
1: Yeah. So if we break this down, a heist, H E I S T would be a theft. Possibly a robbery that happens very quickly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In this case, 3 minutes. So it's a heist, but it happened very rapidly.
0: Rapid. 매우 신속한 heist, H-E-I-S-T, 강도 범행입니다.
1: Yeah. There's that famous drama, was it Money Heist?
0: I think, heist.
1: Basically, when you steal something, it's a heist.
0: I don't know that drama, but
1: yeah, no,
0: there are many movies based on heists, like Ocean... 10, 11,
1: 12,
0: whatever,
1: 13,
0: 12,
1: 14,
0: 13.
1: yeah.
0: Yeah, they're all about heists, aren't
1: Yes.
0: they?
1: So it's usually these planned out, very meticulous sort of operations.
0: Exactly.
1: 예.
0: 자, 네, 사전에 면밀히 이제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회수가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the police are mum on some of the details라고 했어요. 그래서 mum이라는 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아끼고 있다라는
1: Yes.
0: 얘기죠. 그냥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1: Yeah.
0: 네.
1: They don't want to give their secrets out.
0: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Italian police have successfully recovered three paintings by Cezanne, Renoir, and Matisse, valued at over $10 million, that were stolen from a private museum near the northern city of Parma back in March, in a rapid heist that took less than 3 minutes. Moving on to another headline from Monday, experts warned about spray-type sunscreens. Here's the headline.
1: Dermatologists have warned that spray sunscreens frequently fall short of expected ultraviolet protection due to uneven application, while simultaneously carrying critical inhalation risks that can cause lung tissue damage or leukemia.
0: 피부과 전문의들은 자외선 차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이 피부에 고르게 도포되기 쉽지 않아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대로 볼수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흡입 시에는 폐조직 손상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동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 Yeah, I'm gonna have to rethink using these spray sunscreens because I often use them when I'm on vacation because they're very convenient, right? As opposed to getting it all on your, lotions where you have
0: Hands.
1: to get on your hands and you have to wash your hands. But what dermatologists are saying is that these spray sunscreens dry too quickly, right? And they're also difficult to sort of apply thickly, thick and evenly.
0: Evenly, right.
1: And usually, especially when you're outdoors, the wind will carry it away, right? And so before it even contacts the skin, let alone these inhalation risks, because they're contained in these aerosol cans. And of course, if you spray it around your face, you have the risk of, inhaling it through your nose or your mouth.
0: Exactly. 이렇게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뿌리는 경우, 특히 야외에서 해변에 가서 뿌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바람에 의해서 이 스프레이 양, 이 자외선 차단제의 양이 많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제대로 닿기가 쉽지 않고, 또 고르게 분포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더 위험한 거는 그걸 우리가 들이마실 수도 있죠. 이걸 inhaling이라고 하는데요.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Alright, first of all, we're talking about skin doctors or dermatologists. And of course, there are many expectations when it comes to sunscreen, but spray sunscreens could fall short of the expectations.
1: Right, so you don't reach those expectations, whatever those expectations were. It could be a goal or some sort of standard, or basically what was expected or required of something.
0: Fall short of something은 무언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대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전에 썼는데요. 우리가 기대는 요만큼을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칠 때 it falls short of expectations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고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쓰였죠. Sometimes these spray sunscreens fall short of expected UV protec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고르게 바르는 거, 도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uneven application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스프레이를 했을 때. 손으로 바를 때는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고르게 바르지만 스프레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And these can also carry inhalation risks.
1: Yeah, so if you carry a risk, that means it's inherently some sort of danger or a potential danger or any sort of negative consequence is embedded in that. So these spray sunscreens have this danger of not being used.

0: properly here.
1: Exactly. 그래서 carry a risk라는 것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뭐 고르게 도포되지 않는 위험도 있지만 뭐 위험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바르질 않는 거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우리가 inhalation, inhale 이렇게 들이마시는 흡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0: Right. So experts actually recommend that if you do use these spray
1: Sunscreens.
0: sunscreens, then do it at least 1 inch or about 3 centimeters away, or just simply use those. I like those sun sticks that they have these days. Those are very convenient too.
1: But again, you want to make sure that you apply it evenly. 그래서 선크림, 선스크린 이런 걸 바르는 것을 applying it라고 하고요. 선크림이나 선뭐 스틱이든 뭐든 이런 거를 다 이제 통칭 선스크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니까 그런 걸다 선스크린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apply it evenly.
0: Right. And always check the SPF on it, right?
1: Yes, that's right. Sun protection factor.
0: 예스.
1: 자외선 차단 지수가 되겠죠? 보면은 보통 이제 뭐 UV 그다음에 5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니다. SPF 50, sorry.
0: SPF 50.
1: SPF 50. 그리고 그게 이제 sun protection factor 50. 이게 좀
0: Yes.
1: 강한 거죠.
0: I think they say at least 30 it should be, but anything higher, the higher the number, it protects better.
1: Exactly. And
0: Yes.
1: you're protecting yourself from UV rays.
0: Right.
1: Ultraviolet rays로부터 이제 차단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carry risks가 있었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lung tissue damage, 폐조직 손상, 아니면 leukemia, 백혈병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미국의 피부과 전문의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ermatologists have warned that spray sunscreens frequently fall short of expected ultraviolet protection. Due to uneven application, while simultaneously carrying critical inhalation risks that can cause lung tissue damage or leukemia. 자, 이번에는 화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이죠. A severe drought in Rome caused an ancient bridge to emerge. Let's have a listen to the headline.
2: The remains of an ancient bridge named after the former Roman Emperor Nero have emerged in Rome's Tiber River as weeks with virtually no rain caused water levels to plunge.
1: 이탈리아 로마에서 수주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테베레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을 딴 고대 로마 시대의 다리 유적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2: Yes, this was an unexpected discovery caused by severe dry spells. So the flow of the water in the river is about half of what it would normally be at this time of year, and that has exposed these stone ruins of this bridge, and which was once a very important bridge because it connected the city center to the right bank of the River Tiber. So it's fascinating to be able to see this finally and maybe do some investigation into it. It also should be said, though, even though it's named after Nero, it was built before him. It was built by his uncle Caligula and then named once Nero came to power.
1: Interesting. Now, dry spells are what caused this, or at least it's what exposed this bridge. Dry spell이라고 하면은요, 건조기. 그 기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세탁기 건조기가 생각나. 그 기간이 그 기계 말고요. 기간. 건조한 기간을 dry spell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경제에서도 쓰여요. 그래서 경제 불황기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dry spell이라고 하면 됩니다. 세탁기 건조기는 dryer고요. 저도 이제 말하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렇게 헷갈릴 수 있겠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dry spells로 인해서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고대 로마 시대의 다리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게 원래는 강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거죠. You told us about the name, and you said it was named after Nero.
2: Yes, and if something or someone is named after something or someone else, it means they take their name from them. They were given

Now let's have a look at the main expressions from those headlines. We have five, starting off with to fall short of something. 무언가에 미치지 못하다, 부족하다라는 뜻인데요. For example, you might say, the movie fell short of my expectations. 아, 그 영화가 내 기대에 못 미쳤어. The next one is to be named after someone or something. 누군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I was named after my grandmother. 나는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어. 서양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요.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한 대를 건너뛰어서 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나 아니면 비슷한 이름 또는 middle name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양에는. 그래서 first name 말고 서류상에 쓰는 이제 중간 이름들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뭐 부모님의 이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So then you could say, I was named after my parents or my grandparent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he next one is deal breaker. 결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거래가 완전히 이제 깨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for me, smoking is a deal breaker in a relationship. 나는 이렇게 흡연을 하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 연애하는 상대에 있어서 절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rinkable, 그러면은 마실 수 있는 이런 뜻인데요. The water isn't great, but it is drinkable. 이 수질이 뭐 그렇게까지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마실 수는 있어. 특히 여행 해외로 나가보시면은 알겠지만 이제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이 그렇게까지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뭐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 너무 깨끗하고 그냥 마셔도 되고 이걸로 요리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많거든요. 그럴 때 마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뭐 좋진 않다 이럴 수도 있고 특히 아예 표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은 뭐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물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꼭지 위에 그런 사인이 있는 경우도 외국에는 가끔 있어요. So then you could say it's drinkable, it's not drinkable. Another word for that is it's potable or I guess it's not potable. The last one is insufficient. 이거는 불충분하다 이런 뜻인데요. The evidence was insufficient to prove his guilt. 그러면은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했어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Let's listen to Alphaville with Forever Young, and I'll see you in part two.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Saturday, the 22nd of August,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2부에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